죽음은 다시 삶으로 이어집니다. 억눌린 슬픔과 세상의 모순을 웃음과 풍자로 풀어낸 탈춤은 삶의 고단함에 맞서는 인간의 몸짓을 표현했는데요.

0: 힘든 농사일을 마무리하고 즐겼던 경남 밀양의 밀양북춤과 아리랑가락은 풍요를 비는 기원의 마음을 담아 보여줍니다.
1: 옷이랑 살라.

0: 아리랑이 유산으로서 지금 뭐 BTS도 그렇고 난리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아리랑이 울려 퍼지고 있는데 저희도 이 지역의 밀양 아리랑, 영남 지역의 밀양 아리랑을 가지고 서적적인 그런 동작들을 가지고 춤을 만들었고요.
1: 인간의 일상을 넘어 수행과 기도를 품은 의식의 몸짓 역시 춤이라는 유산으로 전해져 왔는데요. 영산제 의식에서 의례 장소를 정화하고 지혜를 깨우쳐 주었던 발아춤의 몸짓에 깨달음의 기쁨이 울려 퍼집니다.

0: 바라문은 정말 부처님의 참된 말씀, 진언에 의해서 이제 보통 발화를 치는데, 그 막 대단한 일을 막 외울 때 사람들 마음에 막 환희로움, 기쁨이 넘쳐흐르니까 기쁨을 발화를 이렇게 하면서, 악신은 나쁜 기운은, 사악한 기운을 보내고 선신 좋은 기운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발화를 치는 게 이제 예수를 읽으시는 발화입니다.
1: 산자와 죽은 자를 모두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의식의 춤 법고무. 한국 불교에서 비구니로는 최초로 어산어장에 오른 동희 스님이 법고무를 펼쳤습니다.

0: 북소리의 여우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은 노래 화청으로 이어졌는데요. 그중 인생무상과 부모의 은혜를 노래하는 회심곡은 따뜻한 위로와 성찰의 시간을 선물합니다.
1: 모든 연불이 다 한문으로 되어 있고 있는데 화청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말로 해주잖아요. 맨 마지막에 보통 영산재료든 뭘 하든지 맨 마지막에 하거든요. 우리말로 그렇게 말하면 좀 자기가 잘못한 부분도 좀 늦출 수 있고 또 내가 부모님께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내가 태어났는가를 돌아볼 수도 있고 그래서 자기를 다시 돌이켜보고 그냥 교화연불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좀 마음을 순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
2: 인간 백년을 다 살아도 병든 날과 잠든 날과 걱정 근심 다째 하면 단 40도 못 살 인생.
3: 춤은 사유입니다. 그리고 인류 무용유산을 가지고 춤을 만들었을 때는 인류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역사와 인간에 있어서의 생로병사를 얘기

0: 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유입니다. 관객은 그냥 앉아있고 앉아있는 가운데서 무대에서 펼쳐지는 것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춤을 흡수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나 자신을 생각하게 될 겁니다. 이게 다른 춤과 다른 것이죠. 국립 부산국악원의 접, 삶이 춤이로다. 이 작품만의 특징이자 매력일 겁니다.
1: 유네스코 세계위원회가 부산에서 개최된다고 해서 그걸 기념하는 무대라는 게 조금 자랑스럽고 자부심이 느껴지고요.
2: 이렇게 좀 스케일도 크고 뭐 재미있던 거는 크게 본 적이 없던 것 같아요.
3: 섬세한 몸짓에서 오는 웅장함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조금 새로운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4: 춤과 흥으로 풀어낸 인간의 삶. 저, 삶이 춤이로다. 감정과 사유를 담은 몸짓 언어, 춤이 인류의 문화유산으로 더 찬란히 빛나기를 바랍니다.
5: 네, 세대를 넘어 이어진 우리 유산의 무한한 생명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국립부산국악원 무용단의 정기 공연, 접, 삶이 춤이로다 봤습니다. 춤은 가장 오래된 삶의 언어라는 믿음에서 이 무대가 태어났다고 하는데요. 기쁠 때와 슬플 때, 누군가와 이별하는 자리에도 함께했던 몸의 언어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자리였습니다. 특히 영산제 속 죽음과 삶을 잇는 상징인 나비를 통해 죽음에서 탄생까지 인간의 생애를 표현했는데요. 영산제 보전에 힘써온 동희 스님은 여성으로서는 유일한 영산제 전수자로 절제된 움직임 속에 깊은 수행과 침묵의 미학을 담았다고 합니다. 동희 스님의 회심곡과 함께 켜진 관객들의 소원 등에서는 누군가의 건강과 행복을 빌어주는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오는 7월 부산에서 열릴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를 통해 우리 유무형유산과 전통문화의 가치가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지길 기대합니다. 문화인사이드 두 번째 소식 만나볼까요? 요즘 젊은 층 사이에서 관악산 열풍이 불고 있다죠. 정기가 좋은 명소로 알려지면서 주말마다 관악산에 대규모 인파가 몰려 화제를 모았습니다. 인생이 안 풀릴 땐 관악산을 오르고요. 머리가 복잡하고 시끄러울 땐 미술관을 가면 어떨까요? 문화인사이드 두 번째 소식은 도심 속에서 수많은 산을 만날 수 있는 유영국 회고전 산은 내 안에 있다 준비했습니다. 한국 추상미술의 선구자이자 거장인 고 유영국 화백은 평생 딱 하나의 질문을 붙들고 살았다고 하는데요. 바로 산이란 무엇인가? 그는 60여 년 동안 오직 선과 면 그리고 색채만으로 다양한 산들을 그려왔습니다. 서울시립미술관은 유영국 탄생 110주년을 맞아 역대 최대 규모의 회고전을 열었는데요. 유화 115점을 비롯해 드로잉, 부조, 사진, 아카이브 등 총 170여 점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 공개되는 미공개작 15점뿐만 아니라 BTS의 리더 RM이 소장한 작품도 한자리에 모였다고 하는데요. 세대를 건너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림, 지금부터 유영국의 산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6: 한국 추상미술의 선구자, 유영국 탄생 110주년 회고전. 강렬한 원색과 기하학으로 빚은 내면의 산. 유영국 평생의 작품 여정, 역대 최대 규모로 펼쳐지다. 한국 추상미술의 거장 유영국. 지금 서울시립미술관에선 그의 탄생 110주년을 기념한 회고전이 열렸습니다. 그는 1916년에 태어나 2002년 세상을 떠나기까지 약 800여 점의 작품을 남겼는데요. 이번 전시에서는 유화 115점을 비롯해 드로잉, 부조, 사진 등 총 178점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번 회고전은 연대기순이 아니라 1964년부터 시작하는데요. 그 시기는 유영국이 첫 개인전을 열었던 때로 작가로서

0: 전환점이 된 시기입니다.
1: 1964년에 영국 작가가 자신의 최초의 개인전을 열게 됩니다. 48세의 나이로 생애 최초의 개인전을 열고 선언하게 됩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작가 동인 활동이 아닌 작가 개인의

0: 이 작가는 이러한 결정을 했을까, 이러한 것들을 질문을 가지고 관람객들이 이전시를 볼 수 있게 기획되었습니다.
1: 이제 시간을 거슬러 유영국 예술의 시작을 만나볼까요? 이분은 일본 유학 시기 작품들입니다. 그는 일본 문화학원에서 다양한 미술 운동을 접하고 점차 추상적 구조를 보는 눈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0: 기존에 이제 갖고 있던 그런 리얼리즘 계열의 작품들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시각 형식인 추상이라는 시각 형식에 이 작가가 깊게 매료되고 그것들을 자신의 시각 방식으로 가져와서 작품으로 만들기 시작하죠. 그게 그 첫 시작이 일본 유학기부터 시작한 아방가르드에 대한 실험을 통해서 이 작가가 자신의 추상 미술을 시작하게 되고 또 발전시켜 나가게 된다고 보십니다. 됩니다.
1: 3부 추상의 문법을 찾아서에서는 드디어 사내 시대가 열립니다. 이때부터 작가의 시그니처인 기하학적 추상의 산이 펼쳐지는데요. 일본에서 돌아와 고향 경북 울진에서 고기잡이 배를 탔던 유영국. 붓을 놓았던 그 시절의 경험들이 이후 산을 그리는 자양분이 되었는데요. 두꺼운 물감의 질감에서 당시에 응축된 힘이 느껴집니다.
0: 작가에게 이러한 산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자리 잡는 것은 울진이라는 고향의 산이 그 고향의 자연이 산과 바다가 만나는 곳이기도 하고 자연의 원형 그리고 고향의 원형으로서 이 산이라는 것들이 자리하게 되고 그 산을 어떻게 하면 추상이라는 형식으로 담아낼 수 있을까를 평생의 일생의 주제로 가져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1: 반복되는 삼각형 구조와 선명한 원색이 충돌하는 유영국의 산. 작품 속 산은 단순한 풍경이 아니라 자연의 본질을 압축한 심상의 질서를 드러냅니다.
0: 산이라는 빈 그릇을 통해서 나는 산을 다양한 방식으로 내 시각대로 또 자연의 원형으로서 담아내고자 했던 작가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1: 이번 전시에서는 방탄소년단 RM의 소장작도 전시되었는데요. 세계적인 K-POP 아티스트가 선택한 작품, 세대를 넘는 유영국 예술의 힘을 보여줍니다. 4부에서는 작가의 생애 후반기 작품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 차례 큰 수술을 거친 후 초기에 기하학적이고 강렬한 산은 점차 평온하고 유연한 산으로 변하는데요. 자연과 하나가 된 작가 내면의 풍경을 보여줍니다.
0: 유영국 작가에게 1980년대 이후에 말년에 이르르면 추상의 방식들이 조금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기 이후를 심상추상이라고 명명을 하게 되었고 이 작가가 눈앞에 있는 이미지 어떤 대상들을 어떻게 자신의 마음속으로 가져와서 재해석해서 재추상화해서 그러한 추상의 방식들이 좀 더 편안하고 이제 엷은 마티에르나 엷은 색깔이나 그런 후기 추상의 방식들로 변화하게 되고 그 변화의 지점들을 심상추상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매일 아침 8시, 작업실로 출근해 저녁 6시에 퇴근했던 유영국. 그의 의자와 이젤에서 평생 흔들림 없이 쌓아온 예술가의 시간이 느껴집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15점의 미공개 작품들도 소개되었는데요.
0: 그 중에 대표적인 작품으로 소개해드릴 게 지금 앞에 보시는 1989년작 작품이라는 미공개 작품입니다. 작가의 집 식탁에 실제로 한 10년 정도 걸려있던 그림이라고 합니다. 보시면 붉은색 산과 그 다음에 파란색 바다, 청록색 바다 그리고 초록색 산이 단 몇 가지 색과 선만으로도 충분히 어떤 자연 속에 있는 그런 강렬함들이 녹아져 있는 작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전시의 마지막, 관객들은 거대한 붉은 산과 푸른 산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산,

0: 에드앤 블루 연작은 그가 병환으로 몸이 쇠한 후 어시스턴트의 도움을 받아 완성한 유일한 작품입니다. 1999년 붉은 노을 속에서 점점 깊어지는 산을 그린 이 작품은 그가 그린 마지막 산이었습니다.
1: 단순한 면이랑 그 색감이 너무 깊이가 있고 그 문구가 있더라고요. 자꾸 그리는 수밖에 없다. 그런 대가 선생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너무 게으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2: 그 유영국 작가의 60년 화업을 살펴보면 한국 추상미술의 이 흐름들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이 작가 안에서 그것들을 어떻게 작가가 자기 시각 언어화해서 펼쳐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작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람객들도 추상의 흐름들을 몸을 맡기면서 그것들을 충분히 감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산은 내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 고향 울진의 높은 산과 바다를 자신만의 추상 언어로 풀어낸 화가 유영국. 유영국이 그린 신비로운 산을 거닐며 내 안의 고요를 찾아보면 어떨까요?
3: 네,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산이라는 하나의 소재에 집중해온 화가의 삶과 집념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설명이 요구되는 그림은 이미 그림이 아니고 군더더기다. 색색의 산에는 말보다 색과 선으로 평생을 말해온 화가의 우직함이 그대로 담겨 있는데요. 유영국 화백은 매일 작업실에 출근해 정해진 시간 동안 묵묵히 붓을 들어 단단한 생명력을 품은 산을 그려왔습니다. 화가는 방황하는 우리들에게 가고자 하는 삶의 길이 무엇인지 조용히 묻는데요. 강렬한 원색의 자연의 생명력을 담은 유영국 산은 내 안에 있다는 오는 10월 25일까지 서울시립미술관에서 무료로 관람하실 수 있으니까요. 자신만의 산을 찾는 시간 꼭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계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공감 초대석 문화인 사람. 지난 6월 5일 막을 올린 연극 다정한 배웅은 유품을 정리하는 일을 하는 특수청소업체를 배경으로 삶과 죽음을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낸 작품입니다. 서인석, 장용, 정겨운, 금동현, 방은희 등 믿고 보는 배우들이 총출동해 삶의 의미와 소중함을 되새기는 시간을 선사하는데요. 오늘 공감 초대석 문화의 사람에서는 연극 다정한 배웅의 주인공 서인석, 정겨운 배우를 만나서 다양한 작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4: 네, 안녕하세요.
3: 반갑습니다. 저희 국악방송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시청자분들께 먼저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4: 국악방송을 사랑해 주시고 많이 애청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인석입니다.
3: 네.
5: 네, 안녕하세요. 국악방송 시청자 여러분, 배우 정겨운입니다. 반갑습니다.
3: 아니, 두 분을 저희 문화인 공감에서 뵙게 되다니 저야말로 너무 반갑고 기쁘기도 합니다. 정말 두 분의 팬인데요. 요즘 어떻게 지내셨나요?
4: 요즘엔 뭐 우리 정겨운 씨하고 그냥 연극 연습하느라고 아주 또 공연하느라고 아주 애를 먹고 있습니다. 지금.
3: 그러시군요. 네. 예. 겨운 씨는요? 아, 저 화인과 스킨 너무 잘 봐요. 거기서 진짜.
5: 어우, 감사합니다.
3: 예, 진짜로 네. 아주 얄미운 역할. 그쵸?
5: 네. 그래도 뭐 정감이 가는 그런 캐릭터였는데.
3: 네.
5: 아무튼 좋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네. 그때 드라마 이후로 이렇게 뭐 작년에는 트로트도 한번 도전을 해봤고요.
3: 네. 네.
5: 그리고 저는 또 카페를 지금 운영하고 있어서 네, 카페를 네, 잘 커피를 잘 내리고 있었습니다.
3: 직접 내리세요?
5: 네네.
3: 어머.
5: 제가 운영을 하니까요.
3: 바리스타 자격증도 있으신 거예요?
5: 아, 자격증은 없어도 됩니다.
3: 기계가 네. 다 해주니까.
5: 네네. 알겠습니다. 제가 하는 거라.
3: 우리 서인석 배우님은 정말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드라마에 출연하신 것들을 보고 자랐으니 야 정말 영광입니다.
4: 아이고, 예,
3: 지금도
4: 감사합니다.
3: 근데 그때 모습이 그대로 있으신 것 같아요. 벌써 데뷔하신 지 50년이 넘으셨다고요?

0: 네.
1: 와, 어떻게 처음 연기라는 걸 하게 되신 거예요?
0: 글쎄요, 그것도 이제 자기 인생의 이제 운명이라고 할까요? 근데 하여튼 고등학교 때 연극부가 있는 그 학교를 갔으니까 네, 연극을 시작한 게 대학을 이제 연극영화과를 가게 되고
1: 네.
0: 이제 그것이 그냥 결국은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됐죠, 제가.
1: 그렇군요. 뭐 중간에 50년 넘게 이제 하셨으니까
0: 네.
1: 이거 진짜 싫다. 그만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던 적도 한 번도 없으신가요?
0: 아니, 저기 그냥 운명이에요, 운명.
1: 운명이.
0: 그리고 내 직업에 대한 뭐 또 자긍심을 또 갖고 있고
1: 네.
0: 또 이것으로 인해서 좀 많은 그 뭡니까? 제가 성숙해 있고. 지금도 이거 외에 딴 거라면 못 할 거예요.
1: 진짜 연기가 나에겐 운명이다.
0: 네.
1: 아니, 정말 뭐, 제가 어렸을 때 그때 KBS 대하 드라마, 네. 이제 사극은
0: 네, 그치.
1: 뭐 엄청난 시청률이었잖아요.
0: 네.
1: 나온 작품, 나오신 거를 거의 다 봤었던 것 같아요.
0: 아이고, 네.
1: 특히 뭐, 태조 왕건 하면 모두가 우리 궁예의 그 명대사를 따라하지만, 사실 요즘 또 굉장히 젊은이들 사이에서 핫한
0: 네.
1: 견훤의 명대사가 있거든요.
2: 네. 네,
1: 기억하시나요?
0: 아니, 그러니까 요새 뭐 유튜브에도 막 떠돌고 많습니다. 제 그 하여튼 저 만나면 뭐 늙었어 뭐 이런 소리죠.
2: 네, 늙었어.
1: 네. 네.
2: 맞아요, 맞아요.
0: 뭐 수다리가 죽었어 뭐 이런 거죠. 그래가지고
1: 네.
0: 굉장히 그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1: 그러니까요. 뭐, 새해가 바뀔 때 새해 인사로 약간 늙었어 네. 막 이렇게.
0: 근데 아, 네. 그 늙었어는
1: 네.
0: 여기서 이제 최승우하고 이제 능환이 놓고서
1: 네.
0: 책사에 둘이
1: 네, 네.
0: 미운 책사는 야, 너 이제 늙어버렸어 이렇게 하는 거 왜 그러는 거죠.
1: 네.
0: 너는 그냥 늙었다 쓸모없다 이 얘기로 이제 그렇게 했어요.
1: 그러니까요. 아니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정경훈 배우는 잘생긴 트롯에 출연을 네. 해서 또 뛰어난 노래 실력을 보여주시기도 했어요. 원래 노래를 좀 잘하셔서 출연하시게 된 거예요?
2: 아니요. 제가 뛰어났다면 금방 떨어지지 않았겠죠. 제가
1: 잘하시던데요?
2: 금방 떨어졌는데 그래도 한번 다른 또 장르로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해봤는데
1: 네.
2: 그리고 다 배우들이 출연을 하는 거에 정말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 갔는데 좋은 기운을 얻고
1: 네.
2: 빠르게
1: 탈락됐습니다.
2: 그렇군요.
1: 네. 아니 그동안 연기하신 작품들 보면 로맨스 연기를 좀 많이 하셨잖아요. 태양의 여자, 로맨스타운, 닥터 챔프, 오마이 비너스. 그러다가 이제 2년 전에 김하늘 씨와 함께 출연했던
2: 네.
1: 화인가 스캔들.
2: 네.
1: 거기서 굉장히 화인가의 후계자 역, 김용국 역을 맡아서 정말
2: 네.
1: 거의 뭐 미친
2: 재벌
1: 연기.
2: 네. 네, 맞습니다.
1: 그런 연기를 펼치셨습니다.
2: 네.
1: 어땠어요? 약간 재벌 2세 바람핀 남자의 역할이었잖아요.
2: 맞습니다. 제가 그게 진짜 드라마를 한참 동안 쉬다가 한 6, 7년 만에 했던 드라마라
1: 그렇게 오랜만에
2: 좀 뭔가 새로운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많이 노력했던 기억이 납니다.
1: 이 약간 장발도 굉장히 또 색달랐어요.
2: 사실 그때 이후로 머리를 계속 기르고 있습니다.
1: 그 이후로 계속 기르시는 거예요?
2: 네네. 그래서 머리가 긴 게 또 잘 어울린다고 주변에 또 말씀해 주셔서
1: 어떤 테리우스의 이미지가 또 있는 것 같고
2: 네 감사합니다.
1: 자 이렇게 믿고 보는 두 배우분께서 아주 특별한 이야기로 관객들과 만나게 됩니다. 오는 7월 26일까지 KTNG 상상마당 대치아트홀에서 연극 다정한 배웅으로 무대에 섰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나요?
0: 다정한 배웅은 이제 특수청소업체의
1: 네.
0: 이제 직원인데
1: 네.
0: 이게 뭐냐면 죽은 자의 유품물을 정리를 해주고 또 죽은 자가 살아서 바로 죽고 났을 때의 그 미처 전달 못한 또 한도 있고
2: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0: 일기장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또 우리가 또 갑자기 하면 왜 자손들 주려고 돈도 이렇게 어디다 감춰놨는데 모르고 죽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찾아내서 자손들한테 남겨주기도 하고 또 자손들끼리 그 응어리졌던 것을 풀어주기도 하는
1: 네.
0: 그런 청소업체예요. 근데 장의업체하고 좀 다르죠. 장의업체는 가서 그냥 이제 저것만 하면 되는 건데
1: 장례 절차만 해주는
0: 이거는 직접 고인이 돌아가신 그 자리에 가서
1: 네.
0: 이제 청소를 하는 거죠.
2: 해주고.
0: 청소를 해주면서 이제 특히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 인간이

0: 살다가 죽었을 때 과연 내가 정말 우리말로 저쪽 좋은 데 천당에 갈수 있느냐 지옥에 가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할때
1: 네.
0: 누구든지 천당에 가고 싶어 한다.
1: 그렇죠.
0: 인간은. 그런데 이제 그럴 때 만약 이프 가정법인데 내가 지금 이 살다가 이제 죽었어.
1: 네.
0: 그럼 내가 아 이제 천당에 가고 싶은데 천당에 못 가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1: 네.
0: 그러면 유언장도 있을 수 있고 거기에 자기가 반성하는 부분도 있고 이제
1: 네.
0: 그런 것을 통해서 이를테면 이 살아서 내가 못했던 또 죄지었던 것을 죽어서는
1: 네.
0: 아름답게 좋은 곳으로 가고 싶다. 또 가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그런 얘기를 담고 있죠.
1: 네. 그러면 다정한 배웅에서 반춘배 역을 맡으셨는데, 그럼 청소업체 사장님이신 건가요?
0: 아, 사장님이 여기 계시죠.
2: 제가 사장이고요.
1: 아,
0: 네, 여기가 이제
2: 부장님이시죠.
1: 부장님이
2: 네.
1: 오히려? 오.
0: 그 인턴이라는 영화도 있잖아요. 이거 보면 뭐 그런
1: 네네네.
0: 사장님.
2: 아, 그렇긴 한데,
3: 그러면.
2: 저희 청소업체가
1: 네.
2: 딱세 명이 있습니다.
1: 아,
2: 그리고
1: 직원이 네.
2: 알바가 한명더 있고요.
1: 그렇군요.
2: 네.
1: 그래서 우리 정겨운 씨는
2: 사장으로.
0: 사장.
1: 강민재 사장
2: 네.
1: 역할을 맡으신 거고, 정겨운 배우님도 이런 역할을 맡으신 거는 처음인가요? 어때요? 조금 색다른 느낌이거든요.
2: 딱 색다르다는 게 저는 1인 2역을 처음
1: 아,
2: 해봐요.
1: 1인 2역이에요?
2: 네. 여기서 이제 극 중에 이 부장님하고 이제 사장의 관계도 있지만
1: 네.
2: 제가 또 다른 역할은 그 옛날에 이 부장님의 친구였던 사람인 거죠.
0: 저하고 친구인데.
1: 아.
2: 네. 친구였었는데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귀신으로 나타난 거죠. 그래서 그
0: 나한테 이제 나쁜
2: 귀신으로
0: 짓을 해갖고,
2: 예.
0: 먼저 간 바람에 그 젊었을 때 죽은 그대로 있고,
2: 네네.
0: 나는 현세에 살고 있으면서 늙어버렸고.
2: 그래서 저는 이제
0: 친구인데.
2: 귀신으로 나타나서
1: 네.
2: 용서를 구하러 이제 찾아온 거예요.
1: 어머머.
2: 그래서 제가 사장으로서 옆에서 같이 연기를 할 때도 있고, 그 이제
0: 그렇지.
2: 사기친 친구로서 또 나타나서
1: 네.
2: 딱약 올리는 그런 연기도 있고. 그래서
1: 오.
2: 1인 2역인데,
1: 네, 어떠세요?
2: 처음에는 조금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면 드라마나 저는 영화만 해왔기
1: 네.
2: 때문에 어떤 연기로 보여지기에는 좀더 겉모습이 달라야 되지 않을까.
1: 아,
2: 다른 사람이니까요.
1: 네네.
2: 근데, 연습을 하면서 조금만 바꿔줬는데, 연기로 이렇게 관객분들이 그냥 딱 봐도, 아, 다른 사람으로 본다는 거예요. 저도 그거를 이해하는데 조금 걸리긴 했지만,
1: 네.
2: 그래서 연습하면서도 너무 재밌게 잘하고 있는,
1: 네.
2: 네, 그런
0: 그리고
2: 상황이.
0: 저 정규훈이가
1: 네.
0: 후배니까, 근데 그잘 소화를 하는 거예요. 이두 가지 역할을.
1: 오.
0: 처음엔 굉장히 헤매고 그러더니, 이제,
1: 네.
0: 아주 공연하니까 이제 나온 거지. 그래서 아주,
1: 오.
0: 근데 두 가지 역할을 하니까 얼마나 연기를, 변신을 할수 있냐.
1: 그렇죠.
0: 아주 이쁩니다.
1: 아니, 애정이 지금
0: 아,
1: 계속.
0: 오늘은 여기 때는 하는 거고,
1: 네.
0: 무대에 올라가면 안 그래.
1: 아,
0: 얼마! 쳐 죽일 놈 때려주기. 얘기를 해요.
1: 아, 네. 사기꾼이었으니까.
0: 사기꾼이니까.
2: 워낙 또 제가 그 친구 역할을
1: 네.
2: 너무 어려운 거예요.
0: 어렵게 하더라고. 그래서 막
1: 그럴
0: 풀어.
1: 것
0: 일부러 친구
1: 같아요.
0: 같이도 오는 거야.
1: 왜냐면 겨운 씨하고 저하고 같은 개띠
2: 아,
0: 어,
2: 네네네.
0: 그래요?
1: 저희가 어렸을 때 손자병법 이런 거
2: 그러니까요.
1: 보셨죠?
2: 예.
1: 그리고 거기에 또 같이 출연을 하셨던 장용 선생님도 이번 작품에 또 같이 나오시고 하니까 어려웠을 것 같기도
2: 그러니까 제가
1: 하고.
2: 친구로서 뭐, 야, 너, 이렇게
0: 너도
2: 대사를
0: 처음에.
2: 쳐야 되는데.
0: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야, 괜찮아. 하라고. 응? 내 아들하고 동갑이야. 그래서
1: 아,
0: 너 아들과 그럼요. 이제 제 아들. 너,
2: 아들 같지
0: 내
2: 않아.
0: 아들이야. 이제 아들이야. 그러니까 하라고 이제 막 풀어준 거지, 내가.
1: 네.
0: 어려워하는 거를.
1: 네.
0: 그랬더니 이제 친구가 지금 막 하는 거야, 나한테.
2: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제가 너무 그게 안 풀리니까
1: 네.
2: 자꾸 연습도 맞춰주시고 이러니까 싹 풀리더라고요.
0: 아니, 이제 원칙이 뛰어나더라고.
1: 오, 야, 이렇게 호흡이 또 좋으신 두
2: 네.
1: 분이시고, 또 우리 서인석 선생님 함께고 또 장영 선생님과도 인연이 오래됐기 때문에
2: 맞아요.
1: 그 소감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0: 우리 사석에서는 이제 용영 뭐 이렇게 하는데 87년도에 시작한 KBS의 손자병법이라고
1: 맞아요.
0: 그것을 하면서
1: 네.
0: 93년이 끝났어요.
1: 오.
0: 6년을
1: 같이
0: 같이
1: 호흡을
0: 살았어요.
1: 같이 살았어요?
0: 장영 선배는 조조,
1: 네.
0: 나는 유비.
1: 네.
0: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로 그러니까 거의 뭐 너무 너무 이제 잘 알고 하는데 이번에도.

0: 연극을 용이형하고 같이 더블로 한다 그래서 내가 한 거예요.
1: 아, 그러세요?
0: 그 형하고는 또 여러 가지 추억도 있고 한번 용이형의 스타일과 조조의 스타일과 유비의 스타일 나이 먹어갖고 이또
1: 어떻게
0: 이런 어떻게
1: 달라졌는지.
0: 달라졌느냐 이런 것도 그런 재미가 있을 것
1: 그럼
0: 같다.
1: 더블 캐스팅이기 때문에 한 무대에 서시진 않을 텐데, 그래도
0: 네.
1: 연습하고 이럴 때는 같이 만나시고
0: 그럼요.
1: 하나요?
2: 연습할 때. 근데 진짜 두 분이 성향이 너무
0: 너무
2: 다르시고
0: 다르지.
2: 연기 톤도 전혀 다르셔서 진짜 재밌습니다. 그래서 두분 연기를 다한 번씩 보시는 게
1: 그래야
2: 네.
1: 되겠네요. 예.
2: 좋으실 거예요.
1: 냉정한 사장 박민재와 가슴 따뜻한 반춘배. 두 분이 약간 티격태격 하면서 이런 정말 얼마나 환상의 호흡을 보여주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이 연극 다정한 배웅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아까 뭐 장용이가 하면 내가 할게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0: 네,
1: 하는데,
0: 그것도 있지만,
1: 그것도 있지만.
0: 근데 제가 하여튼 딱그제 나이에요.
1: 네.
0: 제가 해야 될 나이고. 이제 나이대로 연기도 가요. 저도 사실 저 대학생 역할부터 해갖고 쭉 나이가 20대에서 30대, 40대, 50대 이렇게 가면서 바꿔졌듯이.
1: 네.
0: 지금 70이 넘었으니까 한참. 그러니까 이제 이 역할이 또그 반춘배라는 역할이 제 나이하고 딱 맞아요.
1: 딱이군요.
0: 이때 해보고 싶더라고. 작품도 굉장히 잘 쓰여져 있고.
1: 연극 많이 하셨어요?
0: 제가 원래 연극 배우 출신이에요. 연극을 하다가 방송에 이제 스카웃 때가 왔던 거죠. 75년도에. 그래서
1: 그러셨군요.
0: 그때부터 또 방송이 바쁘니까 연극을 좀 잠정적으로 좀 쉬었어요. 방송이 또막두 프로씩 막 하니까.
1: 오랜만에 다시 이제 직접
0: 예.
1: 관객과 호흡하잖아요, 연극은. 어떠신가요?
0: 무대에 있으면요,
1: 네.
0: 아무리 관록이 있고 해도 신인과 똑같아요.
1: 긴장되고.
0: 긴장되고, 설레고, 이거 잘할 수 있을까,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무대에 올라가서 이제 관객하고 직접적인 호흡을 통해서 이제 비로소 이제 존재감이 나타난 거, 배우의 역할의 존재감.
1: 그렇군요.
0: 테레비는 모르잖아요. 그냥 녹화해놓으면 끝나지만
1: 그쵸.
0: 영화는.
1: 네.
0: 근데 연극은 그 현장에서 이게 저걸 한다고요.
2: 관객하고 그러니까
0: 호흡을. 그래서 굉장히 짜릿하고 굉장히 긴장되고.
1: 그럼 정경원 배우님도 연극 많이 하셨어요? 처음이에요?
2: 저는 신인 때부터 지금까지 세 번째예요.
1: 세 번째.
2: 예. 그러니까 별로 안한 거죠.
1: 오.
2: 이거 전에 했던 연극이 그 라이어예요.
1: 그것도 어려웠겠어요.
2: 라이어는 이제 대사가 막 빨라야 되는데
1: 네.
2: 저는 또 말이 느려서 이번에는 참 이게 재밌는 게 그때는 그게 원래 원작이 있는 연극이다 보니까 원래 있던 연기들을 그대로 흉내를 내야 되는 그런 연기가 많았어요. 근데
1: 네.
2: 이번 연극은 이제 창작 연극이기 때문에 제가 뭔가를 다 만들어 나가는 그 과정이 있어서
1: 네.
2: 그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미 우리 연극을 시작했지만 이제 연극을 해서 또 다른 연기가 제가 자꾸 나오는
1: 하면 할수록
2: 그런 재미가 그
1: 네.
2: 도파민이 있는 게 저는 연극의 묘미라고 생각합니다. 배우로서.
1: 그렇다면 이번 연극 다정한 배웅에서 두 분이 좀 좋아하시는 어떤 장면이나 아니면 대사가 있으면 좀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0: 여기서 먼저 욕하는 것밖에 없는데
2: 맞아요. 저희
0: 때려 죽일놈
2: 3장이
0: 막 이런 거 아니 이제 그게 원수니까 이제
2: 3장이 이제 귀신과 이제 친구가 다 늙었는데
1: 네.
2: 귀신 젊어진 귀신으로 나타난 친구가 자꾸 약 올리는 그 신이 이제 3장인데 그 신이 저도 그 장이 너무 재밌어요.
1: 아, 그래요?
2: 재밌고 선생님도 그 장을 좋아하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약 올리는 것 중에 제일 제가 좀 그게 잘안 되다가 나중에는 이제 좀 풀렸던 그게 있는데
1: 뭐예요?
2: 이제 못 알아보는 거예요. 못 알아보는 척을 하는 거예요, 원래. 근데 제가 아니 뭐 알아보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거울을 딱 보는데 귀신이지만 뭐 거울을 본다는 설정으로
1: 네.
2: 또 거울을 딱 보고서 늙어서 그런 거야? 아니 젊어졌는데? 야, 이거 잘생겼다, 너! 야, 춘배야, 너는 어쩌냐? 말라 비틀어진 나무 같은데? 나는 탱탱하다! 이렇게
0: 이걸 때려주기로.
2: 좋아하는 씬이 있는데, 그게 처음에 이제 약 올리는 거예요.
1: 어.
0: 처음 이제
2: 그게
0: 귀신과
2: 생각이
0: 만난
2: 많이 나요.
0: 짱면.
1: 아니 그...

0: 근데 지금 이렇게 인터뷰하실 때랑 갑자기 딱 연기하신 거 완전 다르네요.
1: 네.
0: 역시.
1: 너무 안 돼가지고 연습 많이 했어요.
2: 이제는 뭐 아주 좋아졌어요. 굉장히 뭐 우리 호흡이 맞는다고.
0: 정말 뭐 인간이라면 죽음을 누구나 다 겪어야
2: 당연하죠.
0: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연극을 보시면서 관객들의 반응이 어떨지도 궁금해요. 어떠신가요?
2: 많은 관객들이 공감대를 가지고 아마 울어요, 많이.
0: 네.
1: 그럴 수 있는 게또 나이별로 그 배우들이 역할들이
2: 다 다르고.
1: 나이별로 다 나와요.
2: 다
0: 아,
2: 나오죠.
0: 그래요?
1: 20대부터 60,
0: 딸도
1: 70대까지
0: 있고.
1: 쭉 다
2: 그래.
1: 나오기 때문에
0: 와.
1: 그게 많이 공감대도 많이 되실 거고 많이 우시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재밌게 잘 보시는 것 같아요.
0: 어느 연령대에서 와도
1: 네.
0: 괴리감 없이
2: 그쵸.
0: 공감대를 느낄 수
1: 네.
0: 있는.
2: 젊은이서부터 늙은이까지 다.
0: 그렇군요. 정말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나도 죽는다는 걸 생각하면 정말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작품이지 않을까 그런
2: 그렇죠.
0: 생각이 듭니다. 아, 근데 연극이라는 건 정말 무대에서 실시간으로 관객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뭐긴 시간을 쉬지 않고 달려야 되잖아요.
2: 네.
0: 두분 어떤 체력 관리나 이런 건 어떻게 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2: 근데 이제 이 건강은 이 갑자기 하면 노동이 돼요. 그러나 이제 저도 처음부터 배우 하면서 계속 운동을 헬스에서 해왔어요.
0: 네.
2: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래도 내 나이에 그래도 아직 건강하고 병 없이 살잖아요.
0: 와.
2: 이번에 연극도 출연하고. 그러니까 이
1: 선생님이
2: 건강을
1: 진짜
2: 지키는.
1: 몸이 가벼우세요. 그래서 진짜 제가 귀신이라서
0: 네.
1: 오히려 제가 더막 이렇게 많이 다녀야 되는데
0: 네.
1: 선생님이 오히려 막
2: 아니요.
1: 막 이쪽으로 와주고 싶다가
2: 역할이 그렇게
1: 저쪽으로
2: 해야
1: 와주고 싶다가
2: 되니까. 막 하다가
1: 그러셔가지고
2: 쫓아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저놈 새끼, 아이고, 막 이렇게 이제 내가 이제 힘들어. 그게 이제 그렇게
1: 너무
2: 돼요.
1: 건강이 좋으셔서 저도 지금 헬스는 하고 있지만
0: 네.
1: 와 진짜 못 따라가요 저도.
0: 못
2: 아, 왜
0: 따라가고.
2: 그래 또.
0: 자, 그러면 이제 벌써 마칠 시간이 됐는데,
1: 네.
0: 앞으로의 목표나 어떤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떤 건지 여쭤볼게요.
2: 글쎄요, 저는 뭐 이제 많이 시간이 없어요. 제 인생에도.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노인 인구가 한 우리나라에 1,000만이 된다고 하는데,
0: 네.
2: 1,000만에서. 그러면 이 1,000만 관객 가면 대박
0: 아,
2: 아닙니까?
0: 그럼요.
2: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즐길 수 있는 또
0: 네.
2: 그분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을 통해서 이제 많은 그 출연을 하고 싶어요. 특히 이제 뭐 요양원의 문제들이라든가
0: 아.
2: 황혼이혼에 병 걸려서 또 가족 간의 불화 뭐 이런 것들이 노인과 이 삶의 그런 데서 이루어지는 그런 에피소드를 또 애환을 한번 제가
0: 네.
2: 하고 싶은 게 이제 마지막 소원이라고 생각을
0: 정말
2: 우리
0: 오랫동안
2: 겨운이는 이제 계속
0: 무대에서.
2: 또저 젊은이니까 이쪽에 이제 한번 물어봐야지.
0: 또 어떤 계획 있으신가요?
1: 저는 이번에 연극하면서 너무 그 연극의 매력을 많이 느껴서요. 저의 연기자로서 좀 많이 발전하는 그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0: 네.
1: 앞으로도 연극을 좀 해볼 생각입니다.
0: 계속.
1: 네.
0: 네. 그 매력을
1: 그래서 도전을
0: 언제
1: 해서 진짜
0: 느끼셨어요?
1: 선지성 선생님처럼 진짜 멋진 배우가, 아, 진짜 선생님은 요즘 막 그런 인별그램이나 이런 데 많이
0: 네.
1: 나오시지만,
0: 네네.
1: 아, 그렇게 어떻게 목소리 톤이 다 다르게 연기를 하시는지
2: 아이고, 왜 이래,
1: 정말,
2: 이거.
1: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0: 같이
1: 그래갖고,
0: 하시면서도 많이 배우시나 봐요.
1: 네.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나이 차이가 나는 선생님들하고 하는 게
0: 네.
1: 너무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0: 아, 오히려.
1: 그래서 저한테 되게, 아, 연극이라는 거를 매력도 느끼지만 앞으로도 또 다른 배우들을 또 보고 싶은 그런
0: 네.
1: 생각이 들더라고요.
0: 알겠습니다.
1: 네네.
0: 고인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연극 다정한 배웅. 고인이 세상에 남긴 마지막 흔적을 통해 삶의 마지막은 어떻게 할 것인지 묻습니다. 오는 7월 26일까지 KTNG 상상마당 대치아트홀에서 만나실 수 있으니까요. 두 배우의 멋진 연기와 삶의 가치를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감초대석 문화의 사람, 오늘은 연극 다정한 배웅의 주인공인 서인석, 정겨운 배우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네.
3: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6월 셋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문화 소식을 소개합니다.

0: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이자 국가무형유산인 강릉 단오제입니다. 재래와 굿, 난장을 중심으로 국가 시도지정 무형유산 공연과 단오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8일간 펼쳐집니다. 국립남도국악원 대학국악제, 요즘 국악온입니다. 영호남권 대학의 국악 전공자들이 기악, 성악, 연희 등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요즘 국악을 19일부터 이틀간 선보입니다. 국립무용단, 탈바꿈이 무대에 오릅니다. 탈춤을 소재로 탈을 쓰고 벗는 과정에서 전통의 움직임이 새로운 감각으로 확장되는 작품을 선보입니다. 경기 신화위 오케스트라 기획공연 경기 소리 만화경이 열립니다. 마을 곳곳에서 불리다 잊혀진 경기도의 옛 소리와 가락을 국악 관현악으로 풀어냅니다. 천안시립 흥타령 풍물단 모던 성주입니다. 가옥을 지키는 가신인 성주신앙을 바탕으로 성주풀이의 전통적 의미를 타악 장단과 소리, 움직임으로 재해석한 창작 풍물극입니다. 다양한 문화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일상의 쉼표가 있는 곳으로 문화나들이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6월 셋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한국의 정서를 담은 가무극을 제작하는 서울예술단이 창작 생태계 활성화와 민간 창작자의 대비 기회 확대를 위한 2026 서울예술단 제3회 공연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국립한국문학관과 공동 개최하는 이번 공모전은 한국적 정서와 동시대적 감각을 담은 창작 가무극 콘텐츠 발굴이 목표인데요. 공모 대상은 공연화되지 않은 순수 창작 작품으로 원작 각색, 실존 소재의 경우 저작권이 명확히 해결된 작품만 가능하고요. 참가 자격은 무대 공연 3편 이상 창작 경력이 있는 극작가, 작곡가 연합 창작자 형태만 지원 가능합니다. 선정작은 국립한국문학관의 자료 제공과 문학 전문가 매칭 지원을 통해 향후 공연으로 제작될 수 있도록 작품 개발 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오는 7월 31일까지 서울예술단 홈페이지에서 접수가 가능하고요. 자세한 사항은 서울예술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문화인 공감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풍성하고 다양한 문화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때 간대 없고 아파트며 빌딩이며 생야단이 났는디 이때는 어느 땐고 2026년 대한민국이었던가 보더라.

호국 보훈. 한 번 더 보면 호호 훈훈. 호호 미소 짓자. 훈훈 따뜻하자. 지켜주신 미소 감사와 존경을 전합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

0: 경쟁하면서 항상 쫓기듯이 사는 그런 일상. 근데 그렇게 쫓기면서 뭔가를 향해 달리는데 항상 불안하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걸 음악적으로 표현하고 싶었어요. 우리도 뭔가를 할 수 있다? 항상 주류가 아니었던 악기들인데 이 악기들로도 어떤 울림과 감동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런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1: 오늘로 딴, 딴, 딴, 딴, 딴.
2: 그 하기 나온 대로?
3: 아, 중간에 다닥을 먼저 미리 넣어야겠다.
2: 아, 이게 추리니까 너무 헷갈려. 어려워.
3: 원래.
2: 어?
3: 네. 어.
2: 아, 오케이. 아, 여기서부터 우리 네 개 세면 되는 거야.
3: 여덟 개.
4: 그럼 타악기가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이 뭘까 했을 때 그루브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말로 저희가 생각을 해봤는데 흥이라고 저희는 표현을 그동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흥을 타고 리듬을 타고 이렇게 몸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게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룹으로 지었고요. 엔드는 이제 저희가 하는 음악들을 통해서 들으시는 관객분들이 많은 상상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엔드로 남겨놨습니다.
5: 먼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청춘을 표현한 음악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2번 그룹앤의 무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팀이라는 것 자체가 좀 되게 실험적이고 보통 파악팀 하면 연이하는 팀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파악이라는 편견 자체가 좀 남성적인 이미지가 너무 강해가지고 아직도 그 타악기는 남자가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전통음악에서 여자 진짜 없거든요.

징이 항상 반주 음악으로 갔다가 저희가 이제 징을 딱 메인 악기로 쓰자 해서 다섯 개의 징으로 이제 엎어서 막 두들기고 아니면은 징 안에 저희가 쇠 같은 거를 넣어서 아쟁 활대로 이렇게 그 겉에 테두리를 이렇게 확 밀면 아주 기가 막힌 그런 효과음이 나거든요. 그 곡이 저희 그루밴드의 색깔을 제일 잘 표현한 음악인 것 같아요. 제각각 다 다른 걸 치는 것 같지만 결론은 다 같은 걸 치고 있는 합이 딱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두의 역할이 따로 없고 각자 막 놀다가 만나는 그런 게 많죠.

어느 나라든 이렇게 타악기가 다 있잖아요. 타악기는 그냥 말 안 해도 이렇게 그 흥은 다 통하는 것 같아요. 그 흥이 딱 통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서 타악기의 그런 매력 조금 알아주시지 않을까 해서.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영재 하늘에 오신 여러분, 저는 전통음악을 공부하고 있고 우리 전통음악을 너무도 사랑하는 김서현입니다. 오늘 열리는 이 영재 한음회는 크라운 혜태가 주관하는 모여라 한음 영재들 및 한음 꿈나무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친구들이 준비한 재미있는 공연입니다. 저를 포함한 오늘 무대에 서는 친구들은 우리나라의 음악을 이끌어가는 큰 나무들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우리 음악이지만 함께 즐길 때 그 즐거움이 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악을 즐길 때 함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추임새인데요. 공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추임새를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하는 말을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이씨구!
1: 어이씨구!
0: 좋다!
1: 좋다!
0: 잘 따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임새는 어떤 위치에 넣어야 한다는 규칙이 없으니 공연을 보시다가 연주자를 응원해주고 싶을 때 언제든지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대는 최슬아 친구의 춘향가 중 사랑가입니다. 춘향가 이도령이 사랑하는 모습을 노래한 대목으로 춘향가 중에서도 가장 오래되고 인기 있는 대목입니다. 그럼 제가 어이씨구 하면 여러분들께서 좋다로 공연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씨구!
1: 어이씨구!

그때요 도련님이 춘향을 업고 사랑가로 한번 돌아보는디 일이 온다.

야, 당동지 해지루 지하니 왜 가지 단참 해보그냐느냐 세금

사랑아. 예, 준양아. 나도 너를 업었으니 너도 날 좀 업어다오. 도련님은 날 가벼워 업었지만 난 도련님이 무거워 어찌 없는다 말씀이오. 얘야, 내가 널 다려 날 무겁게 업어달라더냐? 내 양 발만 네 어깨 위에 얹고 징금징금 걸어 다니면 그 속이 천지의 낭창 만물 속이니라. 준양이가 도련님을 업고 노는 뒤 팍업이 되어 마구 당군자로 업고 놀겄다.

두 번째 무대는 김지연 선배님의 서용성류 피리산조 중모리 중중모리입니다. 서용성류 피리산조는 남도 시나이가락의 바탕으로 피리산조가락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음악적 어법에 따라 농음의 폭이 크고 꺾는 음의 간격을 넓게 두어 표현하는 특징이 있는 독주곡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지연 선배님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어이 시구!

무대는 소리다울 친구들의 함양양잠가 풍년노래입니다. 민요 함양양잠가는 낭만적인 면이 강한 경상남도 지방의 부인들이 박자 없이 부르던 음조리 편곡하여 가야금 병창곡으로 만든 곡입니다. 민요 풍년노래는 풍년이 된 망경 들녘의 황금 물결을 보는 듯 경쾌한 리듬과 활기차고 화평한 노래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리다울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어이 씨구!

네 번째 무대는 화동정제예술단 친구들의 진도 북춤입니다. 전라남도 진도 지역에서 양손에 채를 쥐고 몸에 북을 밀착시켜 어깨끈을 메고 추는 춤입니다. 양 북면을 두드리며 천지를 울리고 신명을 북돋는 첫 춤새를 구사하여 흥을 자아내는 춤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화동정제예술단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어이 시구!

다섯 번째 무대는 어린이 소리단 소리 좋은 친구들의 동백타령입니다. 동백타령은 남도민요의 대표적인 곡입니다. 동백꽃은 겨울에 활짝 피는 꽃으로 처자들이 꽃을 따는 것을 노래한 음악이며 점점 빠르게 진행되는 장단의 경쾌한 멋을 지닌 곡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리 좋은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어이, 시구!

0: 여러분, 저희가 부채를 든 손으로 올렸다 내리면 얼씨구 추임새를 넣어주시고요. 부채를 안 든 손을 올렸다 내리면 좋다 추임새를 넣어주세요. 부채를 든 손을 올렸다 내리면
1: 얼씨구,
0: 부채를 안 든 손을 올렸다 내리면
1: 좋다.

여섯 번째 무대는 광명 청소년 예술단 친구들의 꼭두각시 춤입니다. 어린 무동들이 추는 전통 꼭두각시 노름과 탈춤의 춤사위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민속 무용입니다. 꼭두각시를 연상시키는 절제된 움직임과 어림사위, 겹사위, 깨끼사위, 디딤사위 등 탈춤 특유의 익살과 생동감을 결합해 전통의 멋과 흥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광명 청소년 예술단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어이 씨구!

무대는 예음 전통 사물놀이 연희단 친구들의 중부농악입니다. 경기와 충청 지역에서 전승된 중부농악 장단이 동시대적으로 편곡하여 예음만의 중부농악 장단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중부농악 장단은 홀수박의 연주가 특징인데 예음의 중부농악 장단은 짝수박도 함께 구성되어 과거와 현대의 시대를 동시에 품고 있는 사물놀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음 전통 사물놀이 연희단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를 맡은 김서현이었습니다. 어이, 시구!

강남이나 해안가뿐만 아니라 제주의 바닷속에도 눈부신 꽃밭이 펼쳐집니다. 바다에서 만나는 꽃동네, 제주의 연산호 군락인데요. 제주 서귀포 해역은 다양한 기후의 해양생물이 함께 자라는 곳으로 연산호의 본 서식지입니다.

연산호는 육지에서 피는 꽃, 맨드라미를 닮아서 화려한데요. 그래서 바다의 꽃이라고 불립니다.

육지에서는 볼 수 없는 신비로운 생물들이 사는 곳. 바닷속 꽃밭을 함께 헤엄쳐 봅니다.

0: 저희 아저씨가 생긴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지금 불탈 것 같아요. 여러분들 빨리 소방차 부르세요.
1: 리리리리리리 니 나라 니가 났어.
2: 일단 버텨라입니다. 어떻게든 버티면 버텨라. 길이 열린다.
3: 이미 사회자분이 너무 출중하셔서 완벽한 것 같습니다.
0: 이 친구 성공하겠다.
4: 한판 놀아보자.
5: 너무 잘해주고 있습니다. 이따 짱!

0: 친구의 꿈 한번 들어볼게요.
1: 뱅가리 국가 무형 유산이 되고 싶어요.
2: 국악계 1장입니다.
0: 이 노래 들어볼래? 국악기 소리를 빚다 특집으로 함께 할 텐데요.

0: 윤종신수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내 거라면 해볼까 만들어보고 싶다.
0: 점철이 둘러싸고 토끼들이 다 잡는 모노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전화 무슨 일 있으신 겁니까? 너 지금 어디에 밟은 게냐?
1: 어그머니다.
0: 당장 이 녀석을 공장 패스 때려쳐!
2: 바람떡을 만들 거예요.
3: 바람은 부부의 아내 바람.
4: 광희쌤! 광희쌤이래요.
5: 누가?
6: 아 진짜 닮았네요.

0: 나탈리아 울어요. Here's to the ones that we got. Cheers to the wish you were here but you're not. Cause the drinks bring back all the memories of everything we
1: did. Toast to the ones that we got. 마지막으로 Cause the drinks bring back all the memories. 자연 경례
2: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3: 원래 여기 우리 집 좀 가까운데 한 번 가본 적도 없거든요.
2: 아 그래요?
3: 네.
2: 여기 와.

0: 그런 느낌이야. 와! 안 그래도 제가 혼자 궁토하기에는 좀 외롭지 않을까.
1: 걱정하지 마세요. 네 명의 쌤이 있습니다.
0: 야, 그럼 이제 표를 끊으러 갈까요?
2: 좋아요!
3: 그냥 들어가는 걸로 가자, 들어가는 걸로.
1: 들어갑시다.
0: 이미 끊었어.
1: 우와, 우와. 진짜 크다.
2: 진짜.
4: 예뻐. 너무 아름다워요.
5: 드라마 같아요.
0: 드라마에서 많이 봤었죠?
5: 맞아요, 맞아요.
0: 그래서 오늘은 조선의 궁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여기에 여러분들과 함께 왔습니다. 창경궁이 조선시대 대표적인 궁 중 하나인데 효의 궁으로 유명해요.
4: 뭐라고?
0: 효의 궁궐. 여러분들 효가 뭔지 아세요?
5: 아, 모릅니다.
0: 우리 케플러분들이 효가 뭔지 좀 쉽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1: 효! 부모님들께 잘하는
0: 그렇죠.
1: 효도할 때 효!
0: 맞습니다. 이 창경궁이 효의 궁궐로 불리는 이유가 뭐냐면 성종 때 자신의 어머님, 해모님, 작은 어머님을 모시기 위해서 이 궁을 지었어요. 쉽게 말하면 부모님께 집을 해드린 거야. 아.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이쪽에 보이는 문 있죠?
5: 네.
0: 이 문이 홍화문이라고 불리는 창경문의 대문. 근데 이 문이 옛날에 임금님이 백성을 만나던 곳이었어요. 그리고 정조라는 왕 그 시대에는 직접 저 대문 밖을 나가서 가난한 백성들에게 쌀을 나눠줬대요.
1: 와. 그럼 저희가 행동으로 조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야기 조금은 어렵죠, 말로서는.
4: 이해했어요.
1: 예. 주성전화.
6: 아, 진짜 이 많이
1: 근데 이게 들릴지는 모르겠네. 요즘에는 이거 왕, 킹. 제가 신하. 신을 약간 오늘날로 말하면 비서?
7: 왕 안에 비슷한 거요?
8: 아. 김 비서 봤어요?
1: 아,
8: 비서.
1: 왕입니다. 제 아무도 없느냐?

0: 백성들에게 쌀을 나눠주려고 했건만. 오. 빨리 나와 나오거라. 주상전하 납시오. 주상전하. 그래 일어나 거들아. 네 오늘 기분이 좋아서 너희들에게 쌀을 나눠줄 테니 가족들과 같이 나눠 먹어라.
1: 선생님 만국합니다.
2: 다리가 하나 보이죠?
3: 네.
2: 옥천교라고 하는 다리인데 옥구슬같이 맑은 물이 흐르는 곳이다. 그런 뜻으로 옥천교란 뜻이 있어요. 이 다리를 건너는 신하들이 이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가다듬는다. 근데 이 옥천교에는 이 전체 창경궁을 수호해주는 도깨비가 있어요.
4: 도깨비?
2: 도깨비? 도깨비! 도깨비 뭔지 알아요?
4: 네.
2: 노래만 네. 봤어요. 우리는 행사가 많이 열렸던 곳으로 갈 거예요.
5: 네. 네.
0: 정말 커요.
2: 맞아요. 약간 지켜주는?
0: 네,
2: 지켜주는. 여기는 조선시대에 공식 행사가 많이 열렸던 명정적 앞이에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밟고 있는 이 길 있죠?
0: 네. 네.
2: 지금 하나, 둘, 셋! 세 개의 길이 있는데
3: 아, 네.
2: 이 가운데 길만 좀 유난히 어때요?
0: 높아 보여요.
2: 그쵸? 높아 보이죠?
6: 여기 왕 가는 길인가요?
2: 맞아요! 만약에 이 길을 왕이 아닌 다른 사람이 지나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6: 죽은 거예요.
2: 죽는다고요?
6: 죽은 거예요.
2: 안 돼, 그렇게 바로 죽일 수가 없어요.
3: 해요, 큐.
2: 하겠습니다. 또 왕입니다.
3: 네.
2: 해보겠습니다.
7: 전하, 혹시 무슨 일 있으신 겁니까?
3: 너 뭐라고 그러지?
7: 얘기하고 싶지 않다. 근데 너 지금 어디에 밟은 게냐?
8: 에그머니나
7: 우리 자 당장 이놈을 공장
0: 안에 내려쳐! 살려주십시오!
2: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6: 아파요. 아픈 것 같아요.
2: 그냥 학창시절에 선생님이 엉덩이 톡 때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진짜 막 피 터지게 맞아요. 곤장을 맞으면. 그래서 곤장을 잘못 맞으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곤장을 대신 맞아주는 그런 직업까지 있었다고 해요.
7: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2: 최대한 왕 같게. 나는 왕이다.
3: 걸을 줄이야. 야, 너 걸었으니까 곤장 맞아.
7: 맞아.
5: 이거 돌 뭐예요?
2: 저 돌은 품계석이라고 하는 돌이에요.
5: 품계석?
2: 품계석! 아. 신하들이 각 계급에 따라서 서야 할 위치를 알려주는 돌이에요. 지금 이쪽에도 있고 네. 반대쪽에도 돌이 있어요. 똑같이 생긴 돌이 있어요. 보여요, 루이스?
9: 뭐라고?
2: 여러분들 문과 무과라는 거 알아요?
5: 몰라요.
2: 몰라요.
9: 아니요.
2: 문과 무과. 문과는 이제 글로 써서 일을 하는 사람이고
0: 맞아요.
2: 무과는 이제 예체능 쪽 칼을 써서
0: 맞아요, 맞아요.
2: 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
0: 여기 너무 멋있죠?
2: 지켜주세요. 명정전이라고 하는데 공식 행사가 많이 있었던 곳이에요. 뭐 결혼식이라든지 즉위식, 과거시험 같은 행사가 많이 열렸던 곳이고 조선시대 궁궐 중에서 가장 오래된 전각이에요. 그래서 국보, 국가의 보물로 지정이 돼 있어요. 보물이 뭔지 알아요, 오스카?
5: 몰라요.
2: 보물!
5: 아~
2: 유닝바이에가 좀 더 크게 설명해 주세요.
0: 보물은 treasure.
2: 그게 무슨 뜻이죠?
3: 보물이요.
2: 네. 요 안에도 보면은
3: 아, 그 그림 혹시 그 그림 어떤 그림이에요?
2: 저 그림들은 일월 오봉도라고 하는데 뭔가 왕을 좀 더 권위 있게 만들어준다.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그림이다.
3: 권위 무슨 뜻이야?
2: 권위, 왕의 파워, 뭔가 왕의 힘. 왕의 힘을 보여준다. 그러면 케플러 쌤들 또 준비하신 거 있을까요?
4: 희예 언니랑 제가 둘이서 준비를 했는데 제가 이번에 왕이고 언니가 내관이에요.
2: 내관.
4: 좋아요, 좋아요.
2: 커밍테이퍼다.
3: 이거 보고 있어. 전하, 날이 찬데 뭘 그렇게 보고 계십니까?
4: 흉내관. 저것들을 보니 저것들이 무슨 의미인지 아나?
3: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 선아.
3: 1월 오봉도의 해와 달 다섯 봉우리 곧 음양오행을 뜻하고 천장의 붕황은 성스럽고 고귀한 뜻을 지닌 상상 속의 새를 말한다.
2: 아, 그러면 우리 여기서 우리 친구들도 한번 역할극을 해볼까요?
9: 이제 왕이 조금 심심하니까 한번 왕을 즐겁게 만들어야 해요.
5: 만나서 반가워요. 네.
9: 아니. 해봐요.
5: 네, 알겠습니다.
9: 이게 어떻게 아니 저를 즐겁게 만들어. 이거 뭐예요? 한번 춤출 수 있어?
5: 오케이 오케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9: 이거 어떤 춤이에요?
3: 스웨덴 댄스 클럽.
9: 우리 케플러 멤버들도 왕한테 조금만 댄스해 볼래요?
5: 네. 네, 누워 주세요.
4: 좋습니다.
9: 이제 춤을 춰봐라.
1: 5, 4, 3, 2, 1.

0: 언제나 I'm gonna make it shine.
1: 뭔가를 즐겁게 만들어서 이분들한테 살죠.
2: 아, 네,
1: 살을 좀.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 아, 강대 제가 가운데. 아,
4: 어떻게 그래요?
3: 제가 가운데.
4: 아, 너무 크. 제가 아까 너무 크잖아요.
3: 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어, 아.
0: 하나, 둘, 셋. 선생님도 오늘 저기 마지막 날 수업 이제 아유 어떻게 이렇게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마지막 날이에요.
2: 그러니까요.
5: 여기는 실질적으로 시간도 짧았는데 훨씬 더 짧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0: 저는 이제 학생들이 보니까 정이 들어서 그런가.
6: 솔직히 중간에 힘들 때도 많았거든요.
0: 아, 그래 맞아.
2: 이게 한 명 한 명 다 캐릭터가 달라서.
0: 근데 이제 파악할 때 쯤 되니까 끝났어요.
5: 그러니까.
0: 하여튼 뭐 되게 하여튼 시즌 1 여기서 끝나긴 하지만 시즌 2를 또
6: 어, 지금 시즌 2 우리가 뭐 방송인가요?
0: 자 선생님들 그러면 예, 저기 어쨌든 오늘 저 마지막 수업인데 우리 혜수 선생님이 너무 또 잘 가르쳐 주셔가지고
2: 아이고 아닙니다.
5: 그리고 광희 쌤도 혜성 씨한테 조금 감사하다고 하세요.
4: 왜요?
5: 아이들보다 더 많이 배운 것 같던데.
0: 광희 쌤도 이번에 공부가 많이 됐죠?
6: 정말 많이 됐어요. 아 사실 뭐 제가 뭐 그냥 뭐 되게 공부를 뭐 잘하지도 않았고 못하지도 않았지만
0: 못했잖아요.
6: 그렇죠. 예. 어떻게 또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선생님 타이틀로
0: 저도 그렇지만 네. 지난번에 떡볶이를 좋아한다고 떡을 싫어할 줄 알았는데 떡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서
2: 맞아요.
0: 떡하면 또 제가 또 조금 아는 게 있어서 오늘 저희 마지막 수업으로 떡을 좀 하고 맞을까 싶은데 어떤 생각을?
5: 떡이요 저는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은 게 외국 친구들이 떡의 식감 있잖아요. 쫀득쫀득한 거 너무 좋아해서 저는 떡에 대한 이미지를 더 많이 알려야 될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6: 요즘 인식이 많이 바뀌었어요. 막 우리 문화를 체험하면서 떡도 맛있다고 하고 근데
0: 오늘 광희 쌤 눈썹 사이가 좀 먼 거
6: 같아. 이게 뽑아갖고 이게 멀어졌어요.
0: 자 선생님들 다 이루셨죠?
6: 네.
2: 네.
0: 어 잠깐만 저기 광희 쌤이 동민 쌤 이쪽으로 오시면 안 돼?
5: 그럴까요?
0: 네. 오 이게 다 해가지고
5: 제 스티커 띄워.
2: 아 네. 아 감사합니다.
0: 오 동민 쌤이 굉장히 그러니까. 스윗하셔. 아니 그냥 여기는.

0: 끝까지 잘하셔야지. 여기서 승질 내시면 어떻게 해요, 동무쌤. 동무쌤 승질심 죽이라 그랬잖아요.
1: 네. 스윗하죠?
0: 스윗해. 온다, 학생들. 어서오세요. 오늘은 마지막 날인데 뭔가 기념할 만한 뭐가 있을까 해서 오늘은 떡! 떡 먹어본 사람.
2: 우리는 다 먹었잖아요.
3: 부쩍게 떡국 먹었잖아요.
0: 만들어 먹는 떡국, 네. 그다음에 떡볶이 같은 건 가래떡이라고.
4: 성편 맞으세요?
0: 성편. 성편은 추석에 만들어 먹는 거고 오늘은 성편하고 모양이 좀 비슷한 바람떡을 만들 거예요.
5: 바람떡? 바람떡 뭐죠?
1: 이 떡 안에 바람이 좀 들어있어요. 아,
5: 질문이 있어요. 바람은 부부의 안에 바람 아니죠? 오!
0: 바람떡 먹으면 바람 핀다는 얘기도 있는데. 오! 그거는 그냥 이름 때문에.
5: 먹으면 안 되는데, 잠깐만.
0: 먹으면 안 되는데. 결혼한 사람 있어? 결혼한 사람 없잖아요.
5: 아, 맞아요.
0: 자, 이거 찹쌀 반죽을 좀 많이 이렇게 주무르는데 색깔이 여러 개 있는 거는 두 개를 이렇게 붙인 다음에 이렇게 밀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되잖아. 그다음에는 여기 요만큼 정도. 그다음에 이거 있죠? 찍어.
1: 찍어.
3: 선생님이 너무 잘하셔서 그냥 다 해주시면 안 돼요?
0: 다? 일단 앉아봐봐.
6: 조금만. 야, 뭐야.
3: 여기가 피자 만드는 느낌이네. 좋아, 좋아, 좋아. 얼마나 납작하게 만들어야 돼요? 오케이. 알아서 해야지.
5: 쉽지 않는데? 잠깐만.
1: 나무 방망이에 붙을 수 있으니까 이걸로 해요, 이걸로.
0: 스윗하셔, 동물쌤.
1: 붙었어.
5: 아이고,
1: 아이씨. 응? 참기름을 발라야 돼.
5: 아, 네네네, 알겠어요. 많이 붙었어요.
1: 여보세요?
7: 감사합니다.
1: 꾹 찍어야 돼, 꾹.
7: 호성 소리 해서.
1: 뭐야? 선생님 오스카는 촉감놀이에요. 오스카 촉감놀이하는 거 아니에요?
0: 오스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3: 소시지 만들어요?
8: 아니.
3: 아니 이게 선생님 이게 맞아요? 우리 친구가 지금 소시지 만들고 있어요. 오케이. 알아서 해야지. 오스카 뭐해?
7: 여기다 장식을 조금 해서.
3: 눈도 만들고.
1: 이렇게 덮고. 이렇게 꽉. 그러면은 이렇게. 너무 이뻐. 굿.
9: 그치? 진짜 이쁘다. 좋아. 네.
0: 자, 그다음에 여러분 잠깐만요. 떡 만들고 떡 위에다가 이런 식으로 꽃처럼 모양을 만들 수 있어요.
8: 귀여워.
5: 이거 모양을 어떻게 했어요?
0: 조금씩 띄어서 이렇게. 이건 국화꽃인가?
7: 장미.
0: 장미.
10: 안드레스는 이거 뭐예요? 외계인?
11: 광쌤. 혹시 광쌤이요?
10: 광쌤? 광쌤! 이거 광희쌤이래요.
1: 누가? 이거 아니야.
10: 광희쌤!
1: 안드레사 안드레사?
3: 네. 아, 진짜 닮았네요.
10: 많이 힘했으니까요.
1: 네?
10: 아,
3: 미소도 지고 있고.
1: 미소가
3: 좋죠.
1: 그렇죠. 선생님.
0: 잘했어?
1: 아, 선생님. 할래.
0: 이거 누구야?
1: 선생님. 한우 엄마?
0: 아니야, 이거. 아니야.

0: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1: 누구야, 이거? 누구 만든 거야?
2: 플로리안.
1: 플로리안?
3: 오, 고마워.
1: 옆에 봐봐. 플로리안이래, 이게.
4: 여러분. 네. 이 떡 안에 들어가는 요 앙금, 요 소 네. 어떤 맛인지 궁금하죠?
3: 궁금합니다.
4: 조금씩 먹어볼까요?
5: 먹어도 돼요?
4: 응, 그럼요.
2: 먹어?
5: 너무 맛있어, 먹어도 돼요.
2: 이거?
5: 뭐? 뭘로 만들었어요? 밤? 밤? 밤 알아요, 밤?
2: 맛있어요. 우와.
4: 유미 엄청 잘했다.
6: 여기도 와봐, 이것도 엄청나요.
4: 우와.
6: 떡 전문점에 온 것 같아요. 그쵸? 떡 전문점에.
4: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부터 떡 공장에 취직한 거거든요. 주당 하루에 1,500개씩 만들어야 돼요.
3: 네, 알겠습니다. 빨리 만들겠습니다.
1: 이거 갖다 팔면 팔릴까?

0: 우리 젓가락이나 뭐 이런 거를 좀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손으로 먹는 거보다?
1: 젓가락 쓰지 마. 왜냐면 젓가락 쓰레기만 되고 환경 오염되잖아.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텀블러 들고 다니고 물을 먹었으면 자기 이름을 써서 끝까지 다 먹어야 돼.
2: 맞아.
1: 물은 한 입 먹고 버리면 안 돼. 이래서 내가 어찌 꼰대야.
3: 근데 진짜 많은 말이에요.
1: 근데 진짜 많은
0: 알겠어요, 말이에요. 할머니.
1: 이게 무슨 떡이라고?
4: 바람떡.
0: 바람떡. 바람떡. 바람떡.
1: 한국엔 떡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0: 맞아. 어떤 떡 좋아해요?
4: 그 송편이요.
0: 송편.
1: 송편은 언제 먹는 건 줄 알아요?
5: 추석 때.
1: 이런 바람떡이나 꿀떡 같은 거는 이렇게 잔칫날.
0: 맞아요.
1: 그러니까 뭐 좋은 일 있을 때
0: 맞아.
1: 손님들한테 대접하는 떡. 아,
6: 저도 질문 있어요.
1: 유미.
6: 그 떡 안에 팥 있는데 그
1: 팥.
6: 그, 네, 팥떡이에요? 아니 그 이름이 뭐예요?
1: 팥이 바깥에 있었어?
6: 아니,
1: 안에 있었어?
6: 안에서 밥 얘네들이 예, 맞아요.
0: 어, 찹쌀떡이야. 찹쌀떡. 흰 색깔이었어.
6: 아, 찹쌀떡. 네, 맞아요.
0: 어, 찹쌀떡이었던 것 같아.
6: 아, 찹쌀떡.
1: 근데 요새는 떡이 신세대들이 먹는 거를 퓨전떡이라고 하는데.
0: 어, 퓨전떡.
1: 그래서 왜 소떡소떡 먹어본 사람?
4: 진짜 완전 좋아해요.
1: 괜히 좋아해요.
4: 완전 좋아해요.
1: 소떡소떡. 그다음에 떡꼬치.
0: 떡볶이?
2: 떡볶이.
1: 떡꼬치. 아. 그다음에 우리나라 음식 중에 떡갈비라고 있어.
0: 아, 떡갈비.
2: 떡갈비.
7: 왜 처음에 좀 헷갈렸어요. 실제로 떡가 들어있는 건 아니잖아. 오,
1: 오. 아니야.
0: 고기를 이제 떡처럼 만들어서 먹는 거.
1: 모양이.
0: 그거는 실제로 떡이 아니죠.
1: 그렇게 따지면 할머니 손 칼국수는 진짜 할머니 손 들어가야 되게.
0: 무서워요.
1: 이렇게 한국말은 말이라도 그 안에 두 개, 세 개 의미가 있어. 그거를 이제, 그거는 이제 자꾸 살다 보면 늘 거야. 처음부터는 어렵지. 어려워. 우리 근데 이거 그럼 한번 먹어볼까, 지금?
0: 네?
1: 맛이 어떤지.
0: 가볼까요?
3: 고소한 냄새.
0: 고소한 냄새, 고소한 향.
8: 일단 쓰겠어요.
6: 사진?
1: 네, 네.
7: 아, 먹으면 안 돼. 너무 귀여워서 이 녀석 먹을 수 없어.
1: 네, 맛있게들 잡수세요.
0: 자, 본인들이 만든 거는 더 맛있을 거예요. 먹어봐요. 먹어봐.
7: 무서워. 괴물 같아요.
9: 안녕히 가세요.
7: 적당한 단맛.
0: 당근이 너무 달고 맛있죠?
4: 맞아.
1: 선생님들이 듣기에는 학생들이 기숙사 방에서도 굉장히 공부 열심히 했다고 들어서 오늘 이제 좀 어떻게 공부가 많이 늘었는지 한국말이 얼마나 많이 늘었는지.
7: 아니 설마 오늘 우리가 시험 보는 건 아니겠죠?
1: 정답. 오.
7: 다 탈출해.
0: 전라도 사투리는 어떤 것일까요?
10: 감사합니다. 반 들어주세요. 나 딸이야.
0: 야.
10: 왜요?
0: 어떻게 뒤에 뒷줄은 다 1번을 썼고 앞줄은 다 달라요.
10: 진짜?
7: 야,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같이 한번 이 문제를 풀어볼까요?
11: 전라도 사투리 뭐예요?
3: 아, 전라도 도대 흐미 거치시기 내부네인.
11: 어?
0: 해보네잉.
3: 그 다음 정답은?
7: 흐미
3: 거치시기 해보네잉.
0: 맞아요.
3: 맞아. 그럼 선생님 가르쳐주세요.
7: 우리 설날 땐 어르신 분들한테 꼭 해야 하는 행동 하나 있어요?
3: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7: 이게 인사할 때.
3: 네. 아.
7: 근데 행동으로 몸으로 이거, 해야 돼.
3: 아 이거 혹시 이거.
7: 부모는 한국말로 어떻게 뭐라고 해야 돼?
3: 새해.
7: 새는 맞다. 근데 그 다음 글자는 틀렸어.
3: 새해. 그렇죠? 아 진짜 새. 세배?
5: 세배.
3: 없었어.
5: 여기 없었어.
3: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5: I swear to God.
10: 이거 남자는?
3: 네. 남자.
10: 오른손.
3: 오른손. 왼손 앞에.
5: 하고 이렇게. 네.
10: 그렇지, 여자는 반대정도로.
3: 오른. 오,
10: 그렇지. 먹이는 시험 볼 때는 그거 안 할 것 같아.
3: 안 할 것 같아.
10: 설날 약간 내가 봤을 땐 다 했고 또 다른 질문 궁금한 거.
8: 설날에 하는 인사를 세배라고 하죠.
3: 응?
8: 남자는 양손을 모을 때 어느 손을 위로 올려야 할까요?
11: 그 옛소리, 뒷소리, 개새소리.
10: 뭐?
11: 그드브츠.
3: 아, 아 발음 발음. 아 진짜 발음 안 돼.
5: 누룽지.
10: 누룽지.
3: 누룽지.
10: 빨리 빨리.
3: 빨리 빨리.
11: 빨리 빨리.
10: 그러면 장화도
3: 발.
5: 발.
10: 그러면 우리가 먹었던 음식 중에 야식 했을 땐 족발 있잖아.
3: 아 족발.
10: 그거 한번 발음해 봐. 족발이게. 족발이.
3: 족발이야 뭐야?
10: 저 팔려 안 돼.
3: 아, 그 돈가스.
10: 돈가스.
3: 돈가스.
10: 돈가스.
3: 돈.
10: 맞아 맞아 맞아.
3: 맞아 맞아. 돈가스.
10: 돈가스. 모르겠네.
5: 어떻게?
3: 사투리. 사투리 잘 기억할 수 있어? 고향이 어디세요?
10: 저 고향이 베트남이요.
3: 아,
10: no.
3: 아니 그 사투리.
10: 사투리, 사투리, 사투리.
3: 네.
10: 죄송해요, 죄송해요.
3: 혹시 고향이 어디 있어?
10: 아, 제가 전라도 고향이에요.
12: 흠이. 거시기 해부네.
3: 거시기 해부네.
12: 아, 중통도 유?
3: 유?
12: 유? 오, 어쩐지.
10: 어쩐지. 어쩐지.
12: 어쩐지.
13: 어제 어디 갔어요? 왔어요?
3: 남산. 다음에 케이블카로 탔어요. 케이블카. 우리는 케이블카로 탔어. 케이블카.
10: 케이블카. 아 진짜 진짜 저는 안 무서워요.
3: 맞아.
10: 제가 오빠예요. 그리고 오빠.
5: 잠깐만, 제일 동생 아니에요?
3: 동생.
10: 어디 갔어요? 어디 갔어요?
13: 관절식장.
10: 아, 왔어요. 거기서 뭐가 유명했어요?
13: 산낙지.
3: 아, 산낙지. 먹어봤어?
13: 산낙지.
3: 난 안 먹어봤어요.
13: 육회.
3: 육회도
10: 육회 처음 먹어요.
3: 나도 진짜 처음 봤어.
13: 프라이드 덤.
3: 괜찮아, 괜찮아.
10: 괜찮아.
3: 무슨 준비하려고 해? 같이, 같이 팀 아니에요? 아니, 아니. 우리는 그나 우리 같이. 우리 사진 많이.

0: 원래?
1: 네, 사투리. 네. 이거 할 때는 나와 주셔가지고.
0: 이 문제를 내고 내가 이것만 읽을게.
2: 좋은 날이잖아, 오늘. 형, 결혼 축하해. 아, 결혼 축하 기사 났거든요, 오늘. 오! 기분이 좋은 거야, 지금.
1: 그러니까.

0: 일반인 신부를 배려해서 아주 극비리에 진행을 하셨는데 누군가 얘기를 또 했나 봐요.
1: 네, 세상 곳곳에 이렇게 불확실들이 있어가지고.
0: 불확실.
2: 빨리빨리.
3: 안녕하세요.
2: 어서 와요. 어서 와요.
4: 졸업시험, oh no.
5: 네, 반갑습니다.
6: 반갑습니다.
0: 자, 여러분. 공부하느라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5: 일단 박수 한번 치고 갈까요? 네. 공부하느라 정말 열심히 했으니까.
0: 우리가 학생들이 배운 것 중에서 문제를 총 7문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7문제. 네.
1: 본인들 실력껏 하는 거니까 옆에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알았죠?
0: 자, 그럼 지금부터 나란 말쌤 졸업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7: 네. 아, 저희 10년 좀 그런 것 같아서요.
8: 되게 떨렸어요. 떨렸던 것 같아요.
4: 아이, 진짜. 아, 어떡해요. 아.
9: 이거 뭐예요?
1: 그건 빼는 거야. 빼는 거야. 오케이.
3: 아, 이렇게 하는구나.
6: 내 것.
1: 그건 빼는 거야.
6: 인기 있어요?
7: 잉크.
6: 있어요?
7: 응.
6: 내 거?
7: 응.
6: 어떡해.
7: 아니야, 장난이야. 없어, 없어.
10: 이렇게 안 되네.
3: 맛있어요?
11: 너무 맛있어요. 먹어주세요.
12: 안녕하세요. 세계 속의 한국학당. 오늘은 열심히 공부한 여러분들의 실력을 마지막으로 점검하기 위해서 이번 시험을 마련해봤습니다. 1등 학생에게는 전국 어디든 갈 수 있는 기차 여행 상품권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 여러분들 와, 최선을 다해서 시험에 임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파이팅. 첫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7: 아, 예?
1: 바로 들어갑니다, 문제를.
12: 사투리 영역인데요. 사투리 전문가이신 장동민 쌤을 모시겠습니다.
13: 네.
1: 지기네.
11: 맞아.
1: 자, 다음 중 전라도 사투리는 어떤 것일까요? 1번. 와, 찌기네. 2번. 그래요. 어쩐지. 3번. 흐미. 거시기 해부네. 4번. 고급지네요. 이 중에서 전라도 사투리는 몇 번일까요?
0: 네?
14: 전라도 사투리.
3: 아씨.
5: 다들 금방 적었어요.
1: 다 적었어요.
5: 자, 그럼 정답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오.
7: 오. 다 맞았나요?
6: 3번.
1: 예. 글까지 다 썼어요.
5: 전원 3번이에요.
1: 자, 과연 전라도 사투리는 흠이 거시기 해부네 맞을까요? 정답은
6: 3번.
1: 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15: 흠이 거시기 해부네.
1: 다 맞았어요.
5: 애들이 잘 배웠네. 야.
1: 맞았어요.
16: 네.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5: 근데 언제 들어도 이 사투리는 정말 재밌나 봐요. 네. 예? 아주 그냥
0: 와, 찌기네 한번 경상도 사투리 한번 해주실 분. 어.
4: 와, 찌기네.
12: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7: 갑자기 난이도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12: 조금 올라갑니다. 다음 중 영국 옥스퍼드 사전에 등재된 한국 음식은 무엇일까요? 1번 김밥, 2번 김치찌개, 3번 떡볶이, 4번 식혜.
0: 막걸리.
17: 지맥도.
0: 네, 맞아요. 네. 지맥도
17: 올라왔어요. 있어요.
7: 먹방.
0: 또 김밥. 뭐가 있을까?
4: 김밥?
7: 김밥.
4: 김밥?
0: 김밥.
7: 김밥. 있어요?
0: 맞아요.
7: 역시 비비.
0: 뭐지?

0: 김치찌개도 맛있을 것 같고. 박미서 선생님이 이거 엄청 잘 만드시는데.
1: 자, 뭘까요? 버터 쓰셨어요.
0: 아, 우리가 맛있게 만들었었는데.
2: 지금 다 적은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정답판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정답판 들어주세요.
0: 어,
2: 나탈리야.
3: 야,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0: 뒤에 뒷줄은 다 1번을 썼고 앞줄은 다 달라요. 3번이 3명, 4번이 1명.
2: 예? 잠깐만요. 지금 3번 뭐였죠, 아까?
4: 3번은 떡볶이였습니다.
0: 떡볶이고.
1: 나머지 분들은 김밥이라고 하셨네요.
2: 잠깐만요. 지금 오스카 혼자 4번이고.
4: 4번은 식혜.
2: 식혜. 그래서 오스카 직해. 한번 물어볼게요.
4: 네.
2: 오스카. 오스카.
5: 식혜.
6: 식혜가 옥스포드 사전에 문제가 됐어요?
5: 있어요? 없어요?
0: 한번 검색해봐요.
6: 오스카. 오스카. 식혜 뭐예요?
5: 치킨.
6: 식혜. 식혜.
5: 식혜. 아, 치킨. 치킨.
1: 치킨인 줄 알았나봐.
5: 치킨, 치킨.
1: 아, 식혜를 치킨으로 들었구나.
5: 치킨. 없어요. 어,
4: 오스카는 안타까운 게 치맥은 등재가 돼 있거든요.
3: 그렇죠.
4: 하지만 식혜는 없습니다, 아직.
1: 아, 식혜를 치킨으로 잘못 들었나 봐요. 네.
4: 정답은?
2: 아, 정답은?
4: 김밥 맞는
0: 떡볶이에요.
5: 떡볶이, 떡볶이요.
7: 김밥이죠.
4: 김밥일까요? 떡볶이일까요?
1: 아!
4: 아~ 맞는 정답은?
0: 박 선생님이 잘하는 거잖아요.
4: 김밥입니다.
2: 마인드기 우리 분명히 미 선생님이 떡볶이 해줬는데 이랬는데
1: 선생님은 언제 떡볶이 해줬어?
0: 아 맞네요. 어 맞네요. 어.
1: 선생님 김밥 해줬잖아.
2: 자, 네. 다음 문제 다 같이 또 풀어주세요.
4: 네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네. 문제는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상을 함께 보시죠.
8: 네 여러분 찬이쌤입니다. 네 여러분 찬이쌤입니다. 아 제가 시험 당일날 여러분들을 못 봐서 너무 아쉬운데 오늘 이 자리에서 꼭 응원할게요. 오늘 시험 잘 마치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꼭 응원할게요. 오늘 시험.
4: 감사합니다.
8: 자, 제가 낼 문제는 한국 무용에서 배운 춤으로 부채로 표현했던 꽃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4: 그래서 어깨 붙여볼게요.
3: 올라가요. 어깨 붙이고. 고슈 만들어요.
4: 동그라미.
3: 자, 우리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짤랑짤랑.
1: 이미 아는 분들 있는 것 같아요.
2: 굉장히 알고 있는 친구들은 표정이 아주 그냥 자신만만해요. 아주 퀸, 퀸 장난 아니에요, 지금 표정. 완벽해요, 지금?
9: 네.
2: 진짜로요?
9: 자신이 있습니다.
2: 자, 완벽하다고 지금 퀸이 말했어요.
10: 아, 저도.
2: 완벽해요, 마인드도?
10: 네.
2: 알겠습니다.
1: 이번 문제 정답은 한글을 정확하게 쓰는 사람한테 점수를 네? 주도록 하겠습니다.
2: 지금 퀸이 정확하게 적었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또 검토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1: 어떻게 쓰세요 몰라.
2: 4, 3, 2, 1
1: 여기까지
2: 정답판 들어주세요.
4: 어떻게 쓰세요 몰라요.
2: 자, 선생님 봐주세요.
11: 네.
2: 정답만 들어주셨는데
7: 완전 와
2: 여러 가지 답이 나왔어요 지금.
4: 그러네요.
1: 네. 오스카가 봄꽃이라고 정확하게 썼어요.
2: 진짜 꽃을 그쵸?
11: 무궁화.
1: 우리 마인드 무궁화.
4: 무궁화.
1: 루이스 재무라고 썼는데
2: 재무, 재무란
0: 재무제표에 되게 관심이 많으신 분이에요.
1: 퀸이가 자신 있었는데 무공화라고 썼고요.
2: 네, 네. 달라요.
1: 그다음에 무궁화 꽃이.
0: 아, 야 그게 무궁화 꽃이.
4: 무궁화 꽃이 피웠습니다.
1: 오징어 게임에 나오죠? 네.
0: 어깨는 또 그렇게 들죠?
3: 예, 예.
0: 무궁화 꽃이 피웠습니다. 네. 참신하네요.
2: 네? 어.
0: 마인드, 마인드가, 마인드 어떻게 해요?
10: 무궁화 꽃이 피웠습니다. 아, 아닌가요?
1: 소리 나는 대로.
10: 예.
4: 네, 우리 친구들이 이 꽃을 한 번쯤은 다 들어본 것 같은데요.
2: 네.
4: 과연 제대로 쓴 분이 있을지 정답
1: 들어주세요.
2: 정답은?
4: 정답은? 무궁화 꽃입니다.
1: 자, 정답은 플로리안과 유미만
9: 대박. 오징어 게임 많이 봤구만.
4: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1: 뭐지?
4: 판소리에서 더욱 신나게 하는 초임새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얼씨구, 2번 지화자, 3번 절씨구, 4번 난이야.
1: 어려워지네.
2: 우리의 소리 수업 저랑 같이 들었죠. 난이 선생님이랑.
11: 하드 씨 배에다가 딱 힘을 주고 목에다 힘을 주면 안 돼요. 자, 얼씨구.
12: 얼씨구.
11: 좋다.
12: 좋다.
11: 으이.
12: 으이.
11: 오, 너무 잘한데?
9: 이게 상당히 어려운데.
13: 자, 이번에 조금 어렵네요, 문제가.
1: 여기서 조금 갈릴 것 같아요.
2: 플로렌 지금 어려운가 봐요.
9: 난이야, 뭐, 무슨 뜻인지 모르고.
14: 아닌 거.
1: 어려워지네, 이거.
2: 적어주시고요. 네, 근데 오스카가 굉장히 자신 있어요.
9: 오스카 진짜로 이거 알아요.
1: 알아요?
9: 이 임신 100%? 네.
12: 나중에 아마도.
9: 갑자기 아마도 왜 나와요?
2: 자, 정답판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9: 우와, 과연?
1: 자신 없어요.
2: 자, 지금 4번이 많아요.
9: 아, 몰라. 알아요.
4: 지금 루이스와 오스카만 4번이 아닌 답을 썼네요.
2: 네.
1: 오스카는 3번?
9: 열시구.
1: 절시구는 아니에요?
9: 아마도. 네. 그냥 그래. 네.
4: 정답을 확인해 볼게요.
1: 자, 정답은
4: 4번 나니아입니다.
13: 진짜요? 네.
2: 진짜요?
4: 얼씨구, 지화자, 절씨구는 다 판소리에서 중간중간에 쓰는 말인데 나니는 여러분들이 배운 선생님의 성함이죠. 설날에 하는 인사를 세배라고 하죠. 남자는 양손을 모을 때 어느 손을 위로 올려야 할까요? 1번 왼손, 2번 오른손.
2: 정답판 들어볼게요. 정답판 들어주세요. 또 뒷줄은 완벽해요.
15: 다 1번 왼손이라고 했고,
2: 예?
15: 멋지게 혼자 2번 했어요.
2: 자, 퀸 혼자 2번이에요.
9: 퀸은 왜 그래?
2: 2번.
16: 헷갈려요. 좀 오른손인 것 같아요.
2: 아, 근데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쵸?
4: 퀸이 혼자 맞을 수도 있어요.
2: 그래요. 자, 과연 정답을
4: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왼손입니다.
16: 진짜.
17: 박수.
9: 복습은 해야지.
4: 한글을 창제한 조선의 4대 왕은 누구일까요?
2: 답변 들어주세요.
9: 다들 맞힌 것 같은데?
15: 오, 정답 다 2번으로 했는데 맞나요?
4: 정답은?
2: 봐요.
9: 정답은?
4: 2번 세종입니다.
9: 역시
8: 잘했어요.
4: 다음 문제는 쓰기 문제입니다.
2: 네, 쓰기.
1: 쓰기.
4: 한글로 써주시면 됩니다.
9: 한글 괜찮아요?
1: 한글로 써야 돼.
4: 북의 나무 자루를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에 나무채를 쥐고
9: 악기.
4: 북의 앞뒷면을 쳐서 소리를 내 연주하는 이 악기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 아, 망했다.
13: 와, 이거는 모양을 보여드려도 잘 모를 것 같은데.
2: 자, 그럼 미선 쌤이 동작으로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9: 드럼?

0: 생각나는 대로 쓰세요.
1: 예.
2: 네, 힌트는
1: 적어보세요.
2: 일단 두 글자입니다.
1: 두 글자.
3: 아니, 아니. 어, 몰라.
4: 몰라.
5: 두 글자.
1: 아. 어려워요. 비슷한 요어들이 많아서.
4: 오, 어려운 질문.
1: 그림으로 그린 친구들도 몇 명 있고.
0: 그림은 안 되고 한글로 써주세요.
2: 광희쌤, 정답을 쓴 친구가 있나요?
1: 아, 정답을 쓴 친구가 아직까지는 없어요.
4: 이름?
1: 네, 이름.
4: 이름. 어.
0: 이름.
1: 두 글자예요. 근데 그때 여러분들 수업했을 때 잘 생각해봐요. 이 학생 중에 누가 먹을 거를 얘기했어요. 먹을 거로 이걸 얘기했어.

0: 이게 뭔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1: 와, 이거 알면 진짜.
0: 소고기. 뭐라고 했지? 진짜. 5초 드릴게요.
1: 5, 4, 3, 2,
0: 잠시만요.
1: 정답판 들어주세요.
0: 아, 진짜 몰라요.
2: 다 적었어요, 적기는. 자,
3: 시계 나왔고요.
2: 시계.
3: 지금
2: 시계.
3: 지금 소고 나왔고 삼겹도 나왔고요.
1: 또 시구. 시구 나왔어, 시구.
3: 네? 시구. 아, 우리 퀸이는 성공이라고 했습니다. 성공.
4: 이 가운데 정답이 있습니다.
1: 나는 내가 답이다. 확신하는 사람. 삼겹. 삼겹 확실해요?
5: 아니, 아니에요.
0: 네, 정답은 소고입니다.
3: 소고! 대박!
4: 여기서 소고 할 때 소는 네? 작다는 뜻이에요. 작은 북이라는 뜻이에요. 소고, 소고.
1: 어쨌든 크게 작았잖아요.
4: 작은 북.
0: 나란말 쌤 졸업시험 성적을 발표하겠습니다. 이번 시험에서 총 7문제 중에 7문제를 모두 맞춘 최우등 학생이 있었는데요. 그 학생을 호명하겠습니다.
4: 좋아하네요.
0: 플로리아!
3: 이거 받을 자격이 있나요?
1: 아유, 무슨 자격이 있다.
0: 나란말상. 위 학생은 꾸준히 공부하고 훌륭한 성과를 이루며 한국어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이 상을 수여함.
3: 감사합니다.
6: 이게 진짜 네가 받을 자격이 있나? 와, 너무 고급스럽다. 고급스러운데?
4: 그리고 전국 어디나 갈 수 있는 관광 열차권, 기차.
1: 예, 네, 편하게.
4: 축하합니다. 와.
0: 감사합니다.
4: 자, 웃음 소감 좀.
6: 아, 모르겠어요. 사실 우리 친구들이 다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한 팀이라고 생각해요.
7: 아니요.
6: 같이 이렇게 한국도 사랑하고 한국 문화도 즐기고 너무 즐거웠어요. 나를 위한 상은 아니고 우리 친구를 위한 상인 것 같아요. 나중에 다 같이 이 상을 들면서 사진 찍자. 기념사진.
5: 멋있다, 멋있다.
4: 그 외에 등수도 선생님 발표해 주실 건가요?
0: 네. 2등 아쉽게 7문제 중에 6문제를 맞췄던 친구가 있는데요. 네? 바로 유미였습니다.
3: 아, 네. 유미 축하해요.
8: 너무 아까워요.
4: 진짜
8: 너무 잘했어요. 진짜.
3: 아니야.
8: 토끼의 바닐라 진.
6: 받아.
0: 오?
3: 여행해. 즐겨. 제주도에 가. 아, 눈물 나게 하지 마. 알았어?
1: 아니, 우리 플로리아는 대한민국 전국 많이 다녀봤잖아요.
6: 네, 맞아요.
1: 근데 우리 유미는 대한민국 한국 많이 못 다녀봤죠.
5: 맞아요.
1: 그래서 우리 오빠가 이렇게 선물로 주나 보다.
6: 어디 갈 거야? 여수 밤바다?
3: 여수 밤바다. 여수 밤바다.
8: 네, 좋아, 좋아, 좋아.
4: 여수 가고 싶어요? 기차 타고?
9: 경주.
4: 네.
1: 경주.
6: 아, 그거 기억하고 있어서 경주에 가고 네, 싶다고 해서.
4: 경주 가고 싶다 그럴 줄 알았어. 예. 네. 경주 꼭 가보시고 축하합니다. 아. 그 밑에는 발표하지 않을게요.
0: 나란말 쌤 졸업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비 학생 앞으로 나와주세요.
3: 와, 수고 많았어.
1: 늘 모범자라도 비비예요.
0: 졸업장. 위 학생은 한국어를 향한 도전, 패기, 열정으로 나란말쌤의 모든 과정을 성실하게 수행하였으므로 이 졸업장을 수여합니다. 나란말쌤 드림.
4: 감사합니다.
3: 박수! 비비!
6: 와, 너희도 잘하고 여기도 잘하고.
10: 전 좋은 선생님들이랑 다 지수가 패했는데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10: 선생님 덕분에 지금 수업 많이 재미있고 많이 배웠어요.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8: 고마워요.
11: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이 제가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11: 나중에 같이 삼겹살 먹읍시다. 아~
2: 네, 한번 저런 말도 하고.
10: 진짜 들었어. 저는 한국에 외국인 친구들 없었어. 그래서 지금
0: 우리도 사랑해.
10: 친구들 많았어요. 행복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 아유, 우리
7: 같은 이제
2: 방에 들고
1: 같이 방에 섰던 친구들이에요.
2: 이제 비비랑 킴이랑 같은 방에 섰는데 많이 도와줬대요. 야, 이게 우정이야 또 우정. 예. 자, 여러분들 그 졸업장 받은 거 보면은 선생님들 편지 있어요. 한번 봐봐요.
4: 선생님들 저기 나눠드린 거 네. 거기다가 이제 학생들한테 하나씩 좀 써주세요.

0: 우리 왠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진짜 모르는 나라 언어로 된 편지를 읽더라도 그냥 무슨 내용인지 몰라도 마음으로 좀 느껴질 수 있는.
1: 맞아요, 맞아요.
0: 자, 우리 마지막 반장이 차를 격려하고 할까요?
2: 자, 다 같이 일어나서.
3: 다 같이 갈까요?
2: 네, 마지막으로. 자윤 경례
4: 감사합니다.
2: 고맙습니다.

0: 동료 작가 소개로 예술인 산재보험을 알게 되었어요. 저처럼 계약서가 없는 프리랜서 작가도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가입할 수 있더라고요. 평소와 같이 전시를 준비하던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사다리가 흔들려서 바닥으로 떨어지게 됐어요. 예상치 못한 사고에 당황했지만 예술인 산재보험이 생각났어요. 든든한 버팀목이 생긴 느낌이었어요.
1: 공연 리허설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중에 계단을 오르다가 발을 헛디뎠어요. 힘들었던 저를 도와줬던 건 예술인 산재보험이었어요. 출퇴근 시 당한 부상도 산재 인정이 되니까 정말 큰 안심이 되더라고요. 휴대폰으로 쉽게 가입했던 예술인 산재보험이 이렇게 큰 힘이 될 줄은 몰랐어요.
2: 공연 소품을 옮기다가 무거운 상자가 발등으로 떨어졌어요. 수술을 해야 할 만큼 생각보다 큰 상처였어요. 걷는 게 힘들어지다 보니까 일도 할 수 없었고 절망적이었지만 단원들과 함께 가입했던 예술인 산재보험이 큰 도움이 되었어요. 산재보험 덕분에 치료비나 생활비 걱정 없이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고 다시 일할 수 있었어요.
3: 촬영 중에 조명을 옮겨야 할 일이 있었어요. 정신이 없어 조명기가 뜨거울까란 생각을 미처 못했어요. 다행히 커피 한 잔 덜 마시자는 생각으로 가입했던 예술인 산재보험이 생각났고 병원비뿐만 아니라 일하지 못하는 치료기간의 생활비도 보상받을 수 있어서 마음 편히 치료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4: 작업실로 출근하던 어느 날 길을 걷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생각도 못했던 사고였기에 더욱 힘들었어요. 최근 현장 취재가 많아 혹시나 하고 가입했던 산재보험이 생각났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온라인 상담을 통해서 청구 방법을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었어요.
5: 이번에 참여하게 된 공연의 포인트 안무인 만큼 동작에 열중을 했거든요. 왼쪽 팔에 심한 염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수입과 재활까지 걱정이었는데요. 그런 제게 힘이 되어준 거는 미리 가입해뒀던 산재보험이었습니다. 산재 청구 방법도 막연히 어렵게만 느껴졌었는데 산재 신청을 병원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0: 가입과 신청은 간단하게, 보상은 확실하게.
1: 안전한 예술 활동에 든든한 사회보장.
2: 예술인 산재보험.
3: 한국예술인 복지재단이 함께합니다.
4: 저희 아지트가 생긴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지금 불탈 것 같아요. 여러분들 빨리 소방차 부르세요. 리리리리리리
5: 리나라 니가 났어. 일단 버텨라입니다. 어떻게든 버티면 버텨라. 길이 열린다.
6: 이미 사회자분이 너무 출중하셔서 완벽한 것 같습니다.
4: 이 친구 성공하겠다.
7: 한판 놀아보자.
6: 너무 잘해주고 있습니다.
8: 이더 짱!

0: 친구의 꿈 한번 들어볼게요.
1: 뱅가리 국가 무형 유산이 되고 싶어요.
2: 국악계 1장입니다.
0: 이 노래 들어볼래? 국악기 소리를 빚다 특집으로 함께 할 텐데요.

0: 이준수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내 꼴 한번 해볼까 만들어보고 싶다.
0: 점철에 둘러싸고 토끼들 입다 잡는 거로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당신의 일상에 예술을 더하다.
1: 이 친구의 꿈 한번 들어볼게요.
2: 뱅가리 국가 무형 유산이 되고 싶어요.
3: 국악계 1장입니다.
1: 이 노래 들어볼래? 국악기 소리를 빚다 특집으로 함께 할 텐데요.

0: 호감이 오는 저랑 잘 맞았어요.
1: 가야금에 더 호감이 가고 즐겁게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2: 기대가 굉장히 됩니다. 예.
3: 저희 아지트가 생긴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지금 불탈 것 같아요. 여러분들 빨리 소방차 부르세요. 리리리리리리
4: 이 나라 니가 났어. 일단 버텨라입니다. 어떻게든 버티면 버텨라. 길이 열린다.
5: 이미 사회자분이 너무 출중하셔서 완벽한 것 같습니다.
3: 이 친구 성공하겠다.
6: 한판 놀아보자.
7: 너무 잘해주고 있습니다. 이더 짱!

0: 수많은 노력에도 산사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피 명령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세요. 안전은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나를 지키는 시간, 바로 지금입니다.
1: 3시간마다 모기기피제 뿌리기. 야간 활동 시 밝은색 긴옷 착용.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더욱 조심. 예방수칙만 잘 지키면 말라리아 걱정 없어요.

0: 우리 음악의 내일을 만나는 시간.
1: 국악의 미래를 이끌어갈 영재들을 발견하는 무대.
0: 이 노래 들어볼래? 안녕하세요, 조우종입니다.
1: 반갑습니다, 정다은입니다.
0: 자, 오늘은 첫 무대로 경기 앙상블 낭낭팀의 무대 감상하셨는데요. 무대 분위기가 조금 남다르다는 거 여러분 느끼셨나요? 오늘은 특별히 고교생 특집 꿈의 한 걸음 더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고등학생 국악인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무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1: 네, 그런 만큼 첫 무대부터 한층 더 깊어진 눈빛과 단단해진 에너지가 느껴졌는데요. 실력도 실력이지만 진로에 대한 고민, 또 책임감까지 더해진 터라 무대에 담긴 마음도 남다를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정말 이제는 어린 꿈나무를 넘어서 자신만의 색깔과 목표를 만들어가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무대 더 특별한 울림을 전해줄 것 같습니다.
1: 네, 국악의 미래를 이끌어갈 예비 명인들의 당찬 무대. 다음 무대도 경기 앙상블 낭낭팀이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바로 만나보시죠.

0: 네, 경기 앙상블 낭낭팀의 흥겨운 민요 한 판 잘 들었습니다. 낭낭이라는 말처럼 소리가 정말 맑고 또랑또랑하게 그렇게 들렸습니다. 자, 어떤 팀인지 소개를 한번 들어볼까요?
1: 네, 저희는 경기 민요로 아름다운 소리를 이루고 낭낭하게 노래를 부르자는 뜻으로 만들어진 팀인데요. 낭낭 18세라는 말이 있듯이 저희가 평균 나이가 18살이어서 이제 되게 사랑스러운 팀이고 맑고 또렷한 경기 민요의 울림을 이제 전해드리고 싶어서 뭉쳤습니다.
2: 아, 실제로 평균 나이가 18살이에요. 진짜 말 그대로 낭낭 18세네요.
0: 네.
2: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경기 민요만의 매력이 있을 것 같아요.
3: 경기 민요는 정말 반전이 있는데요. 들을 때는 밝고 경쾌하지만 가사 속에서 삶의 희노애락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가사에 이제 선율과 시김새가 잘 표현되도록 만든 경기 민요가 너무 매력적이어서 정말 놓칠 수가 없어요.
2: 오, 진짜 경기 민요에 대한 진심이 느껴집니다.
0: 그러네요.
2: 막 그 얘기를 하는데 진짜 행복해 보여요. 경기 민요가 그만큼 좀 매력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0: 네.
2: 우리 친구들 저는 궁금한 게 일상생활 속에서 뭐 학교 갔다 올 때 뭐 공부할 때 이럴 때도 경기 민요를 자주 부르나요?
4: 아, 네. 저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멀기 때문에 학교 앞에서 혼자 살고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방 청소를 해야 할 일이 많은데 방 청소 하기 싫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럴 때마다 태평가를 부르면서 방 청소를 합니다.
2: 태평가를 부르면서요?
0: 그 번가에 네. 같이 사실 때도 방 청소는 하셔야 돼 아닌가요?
4: 아, 맞습니다.
0: 그건 안 하시고.
4: 아, 좀 더 자주 하게 된 것 같아요. 학교 앞에 살게 되면서.
0: 아, 이제 자취를 하게 되면서
4: 네네.
0: 혼자. 그럼 지금 만약에 방을 닦아야 돼요. 청소를 해야 된다. 걸레 손에 쥐고 있다.
4: 네.
0: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주세요.
4: 네. 네. 짜증은 내어서 무엇하나.
0: 청소를 싫어하시는구나.
4: 성화는 바치여 무엇하나.
0: 그렇지.

0: 오~ 아, 진짜 이렇게 한다고요?
1: 네. 진짜 청소할 때? 네.
0: 야, 청소가 즐겁겠다.
1: 그러니까 말이야. 아니, 저도 해봐야겠어요. 뭔가 좀 깨우침을 주는 것 같아요.
0: 그러네요.
1: 짜증을 내어서 무엇하나.
0: 지금 짜증이 많이 나고 있어요. 이거 들으니까 확 올라오네.
1: 오, 아, 근데 약간 네. 이러면서 약간 풀리는 게 있는 것 같아요.
0: 아,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1: 네. 아니, 조우정 씨도 요즘 요리를 또 자주 하시잖아요.
0: 네네네.
1: 여러 노래 부르면서 요리하는 건 어때요?
0: 아 괜찮죠. 예, 아 뭐 요리를 에이. 태우면 어떡하나 뭐 이런 이렇게 하는 건가요?
1: 네, 예, 그죠. 예,
0: 아, 괜히 했는데 이거. 어, 네네네. 아, 일단 하여튼 그런 게 있고 에이. 그리고 또 어떤 게 태평가 말고 또 민요 일상에 어울리는 거 어떤 게 있을까요?
2: 저희가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 공부에 대한 부담이 큰데. 공부를 하다가 힘들 때 기지개를 네. 피면서 학문을 갈고 닦는 내용의 청춘가를 부르면서 하면 더 힘이 나요.
1: 진짜로요?
2: 네.
0: 아니 이것도 제 실제로 할 수도 있죠.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

0: 공부하기 시작하기 전에 하는 거예요? 아니면 끝날 때 하는 거예요?
1: 하다가 기지개를 펴면서.
0: 아, 그래요. 기지개 펴면서.
2: 우리 딸이 요즘 숙제할 때 하기 싫다 그러면 요 노래 들려줘야겠어요.
0: 그러니까.
2: 저절로 힘이 나면서 좀 공부할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0: 그건 공부가 참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2: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삶의 스트레스도 승화시키는 게 경기 민요의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0: 그 학업이랑 공부 그 병행해서 이렇게 판소리 하는 게 쉽지는 않은 일인데 어때요?
3: 공부도 해야 하고 민요 연습도 같이 하다 보니 잠자는 시간이 항상 부족해요.
0: 그래요.
3: 저는 그래서 잠자는 시간에 잠을 자는 꿈을 꾼 적도 있어요.
2: 에?
0: 잠자는 시간에 잠을 자는 꿈을 꾼다고요?
2: 네.
0: 자면서 잠을 자는 꿈을 꿔요?
2: 어머.
0: 와, 신기하다.
2: 그게 돼요?
0: 뭘 되게 좀 아까운 것 같기도 하고 꿈꾸는 시간이
2: 다 깼는데
0: 손해 아닌가요?
2: 또 꿈인가 보다.
3: 아, 근데 잠을 두 배로 잤는 기분이 들어서 더 좋아요.
0: 그래요. 그 정도로 오늘 오랜만에 그러면 이렇게 외출해가지고 좀 멀리까지 나왔는데 꼭 좀 해보고 싶은 거 뭐가 있어요?
4: 저는 이번 무대를 위해서 휴일에도 집에 가지 않고 학교에 남아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무대가 끝나면 본가에 내려가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2: 오, 먹고 싶은 거 있어요?
4: 저 떡볶이랑 엄마 음식 먹고 싶어요.
2: 아유, 엄마 음식 제일 좋죠. 또 하고 싶은 거 있어요?
5: 중간고사 마치자마자 오늘 무대를 위해 쉬지 않고 연습을 해서 오늘만큼은 집에서 딩굴딩굴 하고 싶어요.
0: 딩굴딩굴 하고 싶다.
2: 쉬지도 않았나 봐요.
0: 뭐 먹고 싶은 거 뭐 없어요?
5: 마라탕 먹고 싶어요.
2: 마라탕!
0: 마라탕. 아, 시험 끝나고도 쉬지도 못하고 이렇게 달려온 멋진 이 무대들 여러분 잘 감상하셨나요? 오늘 보여준 이 낭낭 18세의 멋진 에너지처럼 앞으로도 지금 모습 잊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하기를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2: 네, 다음 무대는 또 어떤 고등학생 친구들이 준비하고 있을지 영상으로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6: 안녕하세요. 저는 판소리의 매력에 홀딱 빠져버린 19살 이은입니다. 처음엔 재미로 시작하게 된 판소리였는데요. 한 소절 한 소절 완성해가는 즐거움이 너무 커서 어느 순간 판소리에 푹 빠져들게 되었어요. 기쁠 때도 힘들 때도 소리로 풀어나갈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위로가 되고요. 부르면 부를수록 짜릿하고 시원한 판소리가 정말 좋습니다. 국악을 하는 청소년이 얼마나 멋진지 제가 무대를 통해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주토하동이 고토고 성명은 심학규요. 을충년 3월달의 산우달로 상처고.

누구야? 남동녀에 따라 나 물에 빠져 죽은 지가 무금 3년인디 아버지라니 이거 웬 말이야?

가족은 두려워 식심청이가 살아 서역이 왔소. 아버지 눈을 떠서 어서서 청이를 보옵소서. 신봉사의 말을 듣고 먼눈 휘번덕거리며 예, 이거 참 말이냐, 내가 지금 죽어

정 여기가 어디라고 살아오다니 웬 말이냐. 내 딸이면 어디 보자. 아이고 가까워요라. 내가 눈이 있어야

0: 끈적거리더니 두 눈을 번쩍 떴구나.
1: 네, 역시 고등학생들의 무대는 네. 실력도 실력이지만 정말 이 몰입감부터 남다른 것 같아요.
2: 그러니까 말이에요.
1: 아, 고등학생. 네. 정다은 씨는 고등학교 때 어떤 학생이었습니까?
2: 아, 고등학생 때요? 네. 좀 이제 먼 과거긴 하지만.

0: 그래도 이 사람 생각해 보면 네. 책을 많이 읽고
1: 책 예 그리고 예 그다음
0: 음악을 많이 듣는
1: 음악을 많이 듣고
0: 예, 그럼 문학 소녀였던 것 같아요. 어, 왜 비웃으세요?
1: 아, 문학 소녀는
0: 문학 소녀였어요.
1: 요즘에도 문학 소녀라고 하나요?
0: 그때는 그래. 그랬습니다. 조우종 씨는요?
1: 아, 저요?
0: 예. 네.
1: 저는 뭐 완전 그냥 질풍노도.
0: 어, 질풍노도.
1: 뛰어다니고 어. 걸어다니고 어. 뛰어넘고.
0: 아.
1: 어, 뭐 그런 약간 좀 활발했던 학생이었던 네.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정말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고등학생 시기인데 꿈을 향해서 또 가장 치열하게 달려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때의 에너지가 이 무대에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번엔 또 어떤 열정으로 우리 무대를 채워줄지 다음 주인공 바로 만나보시죠.

0: 네, 올해 고등학교에 입학한 옥수연 학생의 대금 무대였는데, 그러면은 지금 고1이 된 거잖아요.
1: 네.
0: 야, 중학생에서 고등학생이 되는 기분은 어떤 거예요?
1: 처음엔 대학 입시를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고등학생이 된다는 게 조금 긴장되고 겁나는 일이기도 했는데요.
0: 네.
1: 입학하고 나서 동기들, 선배들, 좋은 선생님들 만나서 요즘 학교 생활도 즐겁게 하고 있고 좋은 경험도 많이 쌓을 수 있어서 감사한 마음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0: 와, 의젓하네.
2: 다행이네요. 근데 이제 이렇게 고등학생이 실제로 돼보니까 중학생 때랑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뭐예요?
1: 제일 크게 달라진 건 제 마음가짐인 것 같습니다.
2: 마음가짐 어떻게 달라졌어요?
1: 중학교 때는 실수도 많고 그랬었는데 고등학교 때는 그걸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하는 일을 조금 해야 할 일을 조금 미루거나 또 챙겨야 될 것을 까먹는 일이 종종 있었는데
0: 예.
1: 이제 이런 후회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한테 좀 더 엄격해진 것 같습니다.
0: 아, 아저씨는 50이 다 되지만 아직도 제대로 챙기질 못해서 까먹을 때가 많은데 정말 본받고 싶습니다.
2: 대단하네요.
0: 굉장합니다. 네. 예. 그리고 이렇게 프로페셔널한 그런 성격이 있어서 그런지 레슨실 선배들 사이에서 네. 대금 명인이라고 불리신다고 하는데 맞아요?
1: 네, 제 좀 진지한 모습을 네. 선배님들께서 좋게 네. 봐주셔서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데
0: 어쩐지 저는... 좀 진중한 면이죠? 네. 그런 게 있죠? 그래, 어쩐지
2: 네. 네.
1: 저는 이제 전통 음악을 전공하고 있다는 것 자체로 좀 큰 자부심이 있어서
0: 네.
1: 대금 명인이라는 말도 감개무량합니다.
2: 근데 제가 알기로 이 대금이 크기도 크지만 호흡을 많이 쓰는 악기잖아요. 아무리 대금 명인이라고 해도 좀 불면서 체력적으로 한계가 있을 것 같다. 좀 그런 순간이 있지 않을까요?
1: 아무래도 관악기다 보니까 조금 체력적인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더 크고 단단한 소리를 내려고 몸에 힘이 들어가다 보니까 막 손이나 입술에 경련이 올 때도 있고
0: 그래요.
1: 연습실에 매일매일 한 자세로 오래 앉아있어서 체형도 사실 많이 틀어지고
0: 아하, 골반
1: 허리
0: 같은데?
1: 통증도 심해져서 힘들었던 적도 많은데 그래서 요즘 그런 한계를 스스로 극복하고자 운동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0: 그래요. 운동은 뭐 어떤 것도 요가라든지 필라테스 같은 거 하시나요?
1: 헬스장 다녀요.
0: 헬스를 하시고
2: 뭔가를 좀 꾸준히 하려면 아무래도 체력을 키워놓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1: 네,
2: 운동도
1: 맞아요.
2: 빼먹지 말고 열심히 해서
1: 네.
2: 대금 실력에 더 도움이 되길 바랄게요.
1: 네, 감사합니다.
0: 그래요. 이렇게 네. 정말 인고의 시간을 네. 거쳐서 그런지 대금 소리가 진짜 깊이가 있어요. 정말. 그리고 듣기로는 저희 수연 학생이 국악뿐 아니라 다른 일반 음악 자체에 관심이 많다고 들었어요.
1: 네, 네.
0: 그러면은 이 대금으로 혹시 좋아하는 그냥 다른 노래 음악 같은 것도 연주 가능할까요?
1: 네, 그러면 네. 요즘 제가 즐겨 듣고 있는
0: 네.
1: 영화 사도의 OST인 꽃이 피고 지듯이라는
0: 너무 좋은
1: 짧게 해보겠습니다.
0: 네, 한번 부탁드려볼게요.
2: 네, 예, 들어볼게요.
0: 마이크를 제가 받을게요. 예, 자.

0: 사도세자를 풀어주시옵소서. 제 간청이옵니다. 아 네. 너무 진짜 감명 깊었습니다. 네. 진짜. 예, 예.
1: 그러니까요. 앞으로도 또 깊고 아름다운 소리를 들려주는 멋진 대금 명인으로 성장하길 바랄게요.
2: 감사합니다.
0: 네, 응원하겠습니다.

0: 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만날 친구들도 벌써 궁금한데 또 어떤 실력과 열정을 보여줄지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1: 둘, 셋.
2: 안녕하세요. 우리 춤을 사랑하는 무용소년단입니다.
3: 안녕하세요. 저는 이 팀에서 마주를 맡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김나이라고 합니다.
4: 안녕하세요.
5: 저희는 무대를 좋아하고 춤을 사랑하는 고등학교 2학년 이선미 김려원입니다.
6: 저는 무용을 시작하고 나서 주변 상황을 파악하는 능력이 정말 많이 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동생들도 잘 챙겨주는 멋있는 언니아가 되었답니다.
7: 저는 무용 시작하고 이제 눈이 좀 바르게 펴진 것 같아요. 어때?
8: 많이 늘었어.
9: 저는 사실 집중력도 안 좋고 ADHD가 있었는데 무용을 시작한 이후로 점점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10: 국악하는 청소년 친구들 연습도 너무 힘들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죠.
11: 그래도 우리 끝까지 달려봅시다.
12: 우리의 모든 순간이 빛나기 위한 과정이 될 거예요. 우리 꼭 꿈을 이뤄요.
13: 국악하는 10대들

0: 네, 태평무의 힘과 기품이 정말 가득 느껴졌던 그런 무대였습니다.
1: 네.
0: 고등학생 친구들이 보여주는 무대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정말 집중력, 표현력도 정말 대단하네요.
1: 그렇습니다. 사실 고등학생 하면 공부만 떠올리기 쉬운데 국악의 꿈을 품고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모습이 정말 멋지고 또 든든하게 느껴집니다.
0: 자, 그러면 다음 무대 역시 우리 국악의 멋을 전하고 있는 친구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또 어떤 실력과 매력을 보여줄지 함께 만나보시죠.
2: 그때여 신봉사가 황성 맹인잔치를 올라갈지.
3: 그렇지.
2: 가다가 날이 저물어지니 한 주막에 들어 잠을 자게 되었던가 보더라. 그곳에서 뺑덕 어미를 잃고 할 일 없이 혈혈단신으로 황성길을 올라가는디.

0: 네, 정승아 학생의 가야금 명창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정말 뭐 태어날 때부터 가야금을 하면서 태어난 것처럼 너무 잘하는데 네. 생각보다는 가야금을 아주 늦게 시작했다고 들었거든요. 언제 시작한 거예요?
1: 네, 제가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인데요. 네.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가야금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2: 작년부터요?
0: 얼마 안 됐네.
2: 아니, 그러면 1년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이렇게 늦게 시작하는 만큼 고민도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결심하게 된 거예요?
1: 제가 중학교 때 판소리를 배웠었는데요. 판소리를 배우면서 가야금 병창을 조금씩 접하게 됐었어요. 이제 네. 판소리에 가야금을 얹어서 표현하는 부분이 너무 매력적으로 느껴져서 계속 끌리더라고요. 그래서 꼭 제대로 배워보고 싶어서 늦게라도 시작해봤습니다.
0: 근데 그 네. 악기를 1년 안에 이렇게 잘 칠 수 있어요? 네.
1: 저 아직 예. 좀 부족하지만 노력 중입니다.
0: 대단하다.
2: 재능이 있나 봐요.
0: 예예.
2: 근데 진짜 늦게 선택한 만큼 더 열심히 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가야금 병창으로 입시 준비도 하고 있겠어요?
1: 네, 가야금 병창으로 입시 준비하고 있는데요. 저는 한국예술종합학교랑 중앙대학교가 제가 지망하는 학교입니다.
0: 와, 그 정해는 안 됐다. 네. 예, 어떻게 네. 가능성은 한 몇 프로 정도? 아, 우리가 냉정하게 따지고 가야 돼요. 이거 대입입니다. 예.
1: 67%.
0: 67? 네.
2: 또 잘하잖아요.
0: 아니, 그 정도면 가능성 있죠. 예예예. 예, 예. 목표도 아주 분명하고 그러니까 꼭 되길 바라는데 그런데 지금 승아 학생이 유학 생활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디서 어떻게 유학 생활을 하는 거예요?
1: 제가 본가는 울산인데요. 제가 남원 구강 예술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어서
0: 기숙사 전북 남원까지.
1: 네. 네. 기숙사 생활 하고 있습니다.
0: 그 춘향의 고향 그 남원에서. 네. 야, 그러면 뭐, 예, 이미 정서가 다 깃들어 있더라고 보니까, 그죠?
2: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니, 그리고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으면 사실 엄마, 아빠랑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1: 네, 그래서 부모님도 네. 자주 찾아뵙고 싶은데 네.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좀 네.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기도 하고 어휴. 자주 생각납니다.
2: 어른스러워요.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스러운 마음까지.
0: 이게 또 타지 생활을 하다 보면 네. 또 철이 또 들고.
2: 빨리 들어요.
0: 네, 부모님 생각.
2: 네. 오늘 무대도 아마 부모님께서 뿌듯하게 보고 아유 우리 승아 잘하네 이러고 계실 거예요.
0: 그럼요. 예.
2: 이렇게 나온 김에 부모님께 영상 편지 한번 드려보는 거 어때요?
0: 저기 보고. 예. 네. 자.
1: 엄마 아빠 안녕. 나 승아야. 제가 오글거려서 잘 표현은 못하지만 그래도 항상 저를 위해 애써주시고 응원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0: 아유 그래요. 엄마 아빠 생각하면 좀 약간 좀 시커네요.
2: 눈물이 좀 그렁그렁해요.
0: 그래 아니 이렇게 이쁜 딸을 매일 못 본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요. 얼마나 아유 그래 그 너무 의젓한 느낌이 들어서
2: 맞아.
0: 어때요 승아 학생은 사춘기도 좀 조용히 지나갔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냈어요?
1: 주변 분들께서 저한테는 승아는 사춘기가 없다라고 많이 말씀해주셔서
0: 네.
1: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2: 네.
1: 생각해 보면.

0: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많이 냈던 그런 기억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제 동생 남동생 승우한테 좀 아무 이유 없이 좀 짜증을 많이 냈던 것 같아요. 아,
1: 몇 살 차이 나요?
0: 네 살 차이.
1: 네 살. 상대가 안 될 텐데 많이 짜증 내고. 네,
2: 그 정도가 사춘기였다 하면 진짜 사춘기가 없는 거에 가까워요.
1: 집을 혹시 가출한다든가 최소한. 그 정도인데, 예? 그런 건 전혀 없었어요. 네. 아, 그러면 뭐, 예. 네.
2: 그리고 이제 승아 학생이 10대의 마지막 해를 보내고 있는데, 19에 뭐 버킷리스트 같은 거 있을까요?
0: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버킷리스트도 많은데, 그 중에 세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2: 궁금하다.
0: 일단 먼저 목표하는 대학에 입학하는 게 가장 큰 버킷리스트고요.
1: 한예종 혹은 중대.
0: 네. 네. 그리고 이제, 입시 끝나고 친구들이랑 같이 일본으로 여행을 가고 싶어서
2: 재밌겠다. 네,
0: 좋은 추억 만들고 싶고
1: 그리고, 네.
0: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제가 2학기 때 발표회 개인 발표회를 통해서 10대를 좀 멋지게 장식하고 싶어요.
1: 야, 이 마지막 10대를 네. 찬란하게. 아 진짜 이 버킷리스트 네. 탑3 꼭 다 성공하시길 바라고요.
2: 네.
1: 저희는 진짜 파이팅을 하겠습니다. 승아 학생의 마지막 10대가 정말 찬란하게 빛나길 바라면서 계속해서 좀 정진하길 저희도 기대하고 있을게요.
2: 응원할게요.
0: 네. 감사합니다.
2: 네. 자, 이번에 만나볼 무대는요. 고등학교 3학년 친구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영상으로 먼저 만나볼게요.
3: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국악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전과전공 전호민입니다. 제 학교 생활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4: 일본이 이거
3: 그 대만 거기 위에 차지해가지고 라우퉁반도
5: 일본 마파스타
3: 학교생활 영상 잘 보셨나요? 저는 밝고 긍정적인 성격을 가진 어린 가객입니다. 요즘처럼 분주한 시대에 정가를 들으면 마음이 금방 차분해집니다. 여러분도 정가의 매력을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국악하는 청소년 친구들 파이팅입니다.

0: 고등학생 특집으로 함께한 이 노래 들어볼래. 어린 학생들이 꿈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정말 뜨거운 열정의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1: 그렇습니다. 자신의 길을 스스로 고민하고 또 만들어가는 시기인 만큼 친구들의 소리와 또 연주에 담긴 열정이 더 크게 전해졌던 것 같아요. 그야말로 국악의 미래가 참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0: 맞습니다. 자, 오늘 무대에 선 친구들이 앞으로 더 넓은 무대에서 마음껏 꿈을 펼치고 그리고 멋진 국악인으로 성장하길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은씨, 네. 이 노래 들어볼래 이 무대에 함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1: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간단한 자기소개 글과 사진, 영상을 인별그램 DM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국악을 사랑하는 고등학생 이하의 친구들이라면 누구나 도전하실 수 있습니다.
0: 네, 오늘 마지막 무대로 전호민 친구가 준비한 정가를 한 곡 더 감상하시면서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한국음악
1: 저희 아지트가 생긴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지금 불탈 것 같아요. 여러분들 빨리 소방차 부르세요.
2: 리리리리리리 네 나라 네가 났어.
3: 일단 버텨라입니다. 어떻게든 버티면 버텨라. 길이 열린다.
4: 이미 사회자분이 너무 출중하셔서 완벽한 것 같습니다.
1: 이 친구 성공하겠다.
5: 한판 놀아보자.
6: 너무 잘해주고 있습니다.
7: 이더 짱.

0: 친구의 꿈 한번 들어볼게요.
1: 꽹과리 국가 무형 유산이 되고 싶어요.
2: 국악계 1장입니다.
0: 이 노래 들어볼래? 국악기 소리를 빚다 특집으로 함께 할 텐데요.

0: 김진수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내 꼴 한번 해볼까 만들어보고 싶다.
0: 점철에 둘러싸고 토끼들입다 잡는모노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3: 어? 이거 실화야?
4: 에이 AI 같은데.
3: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5: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서도 민요는 사실 이북 지방의 민요잖아요. 그래서 지금 뭔가 우리와 이북은 닿을 수 없지만 전해져 내려온 가사들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뭔가 닿을 수 있는 느낌을 받았어요.

또 서도민요만의 특유의 떠는 소리가 전 너무 좋거든요. 서도민요가 이제 깊게 떠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냥 장산곤 마루에 이렇게 하면 만약에 서도민요는 장산곤 마루에 하고 좀 더 이렇게 깊게 하는 느낌이 전 또 좋아서 뭔가 좀 더 울리는 게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0: 저는 이제 서도민요 식임새를 많이 넣어서 자우림 씨가 그냥 바람에 날려 꽃이 하셨으면 저는 바람에 날려 꽃이 이런 식으로 좀 더 국악색을 많이 입혀서 부르고 있어요.
1: 드넓은 여름 바다 소리에 술렁술렁 파도 치면 저 높이 다 돌려 힘차게 노져 어기역차.
2: 이 곡을 작업할 당시에는 굉장히 레게풍의 노래와 또 레트로락이 굉장히 또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대중분들이 쉽고 또 익숙하게 들으시길 바래서 그렇게 편곡하게 되었고, 놀량은 이제 놀자 이런 뜻으로 만들었어요.
1: 그래서 바보라 놀려도 너와 나 함께라면
2: 전통 민요도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하지만 저 같은 이렇게 퓨전 국악을 하는 분들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이런 곡들이 그래서 좀 더 나옴으로써 대중분들과 국악이 좀 더 가까워지게 느낄 수 있게 하는 가수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0: 오늘 제가 수원 와서 홍보 뮤직비디오를 찍으려고 이렇게 꽃단장 중이에요. 정조와 성덕임의 뭔가 알려지지 않은 그런 뭔가 마음 그런 이야기들을 잘 담은 곡이고요. 성덕임의 모습이 마음이 되어서 나라의 안녕을 잘 보살피옵소서 하는 그런 마음을 담은 곡입니다. 화성을 걸으면서 정조의 초상화를 보면서 하니까 좀 더 울컥하고 감정이 더 격해지고 되게 눈물 날 뻔했었거든요.

잠깐 동안 코로나가 살짝 잠잠해졌을 때 이제 목에 공연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저는 너무 행복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얼른 일상이 돼서 많은 대중분들과 이제 소통하면서 공연을 하고 싶고 많은 분들께 저의 다양한 모습 또 다양한 노래 많이 많이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0: 친구의 꿈 한번 들어볼게요.
1: 뺑가리 국가 무형 유산이 되고 싶어요.
2: 국악계 1장입니다.
0: 이 노래 들어볼래? 국악기 소리를 빚다 특집으로 함께 할 텐데요.

0: 한 눈으로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앤 공감.

0: 기말고사 끝났고
1: 기말고사 끝나고 친구들이랑 신나게 놀려고 왔습니다.
2: 시험 기간에 공부하느라 많이 힘들었는데 놀이공원 와서 풀라고 해서 왔어요.
3: 놀이공원이 나에게 어떤 존재일까?
1: 행복이다.
4: 자,
0: 우리 이제 버스킹하러 가보자.
4: 파이팅!
0: Let's go!

0: 감사합니다.
1: 안녕하세요. 저희는 대한민국을 노래하다 국악밴드 목고 G입니다.

0: 멤버들을 한 명씩 소개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우리 밴드의 비주얼과 강렬한 소리를 담당하고 있는 김연희!
0: MZ 소리꾼 김연희입니다. 안녕하세요.
1: 네, 다음은 태평소 김진원! 예, 굉장히 날렵하게 생겼죠. 그리고 저희 밴드에서 도도함을 담당하고 있는 해금 김하은! 장단을 담당하고 있는 드럼 홍대항! 그리고 저는 밴드에서 선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황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옥고지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셨나요? 옥고지라는 뜻은 잔치나 축제를 뜻하는 네, 순우리말인데요. 저희 음악이 잔치나 축제처럼 이렇게 흥을 나게 여러분들을 연결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을 담아 지었습니다. 저희가 또 정말 많은 것을 준비를 해왔는데요. 다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정말 후회 없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들려드릴 노래는 이판사판이라는 노래인데요. 조선시대 때 가요가 있으면 어땠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번 만들어봤어요. 조선시대 때 유행가. 캐주얼한 전통을 네, 저희 이판사판에 담아가지고 노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여러분들 즐거우신가요? 저희가 이 입판사판 노래를 하고 나면 체중이 거의 1kg씩 줄어 있습니다. 땀이 지금 거의 지금 흘러내리기 직전인데요. 땀이 많아서 더 많이 빠지는데 어떠신가요? 입판사판 부를 때.
1: 저는 독감으로 1kg도 안 빠졌는데 입판사판 하면 3kg, 4kg 빠집니다. 아 지금 오늘 다이어트 너무 이미 끝났어요.
2: 그런 다음에 들려드릴 노래는 이제 한오백년이라는 이제 우리나라 대표 민요를 이제 준비를 했는데 저희는 이제 이런 고민을 해요. 오늘의 이제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면은 노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국악을 대중들한테 친근하게 다가가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고민을 하면서 만들고 있습니다. 네, 들려드릴 한오백년은 저희 어떤 그런 고민이 이렇게 담겨 있고 고단한 어떤 삶, 한 그런 거를 아주 세련되고 긴장감 넘치는 이제 가요 형식에 한번 담아봤습니다.

0: 저희가 지금 공연하고 있는 이곳이 어디일까요? 그쵸, 롯데월드의 그쵸 민속박물관이죠. 이곳에서 공연을 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와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뭔가 딱 이 식당가 쪽으로 딱 들어섰는데 타임머신을 타고 조선시대로 온 것 같은 약간 선비라 선비 체질이라 너무 좋았는데요. 완전 제 취향이었습니다. 멤버들도 여기 처음 와본 멤버들이 있어요. 하은 씨 여기 와보니까 어때요?
1: 이런 공간이 있는지 사실 전 몰랐는데 외국인 분들까지 이렇게 오셔서 우리나라의 문화를 즐기시면서 한국을 알리기에도 너무 좋은 장소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0: 혹시 여기 와가지고 좀 미리 좀 둘러보신 분 계신가요 혹시?
2: 그 앞줄 되게 아리따우신 여성분 계신데 혹시 한번
0: 맞습니다.
2: 맞습니다.
0: 예, 본인이라고 이렇게 자신감
2: 아주 센터로
0: 한번 얘기를 한번 해주시면
2: 계신데?
0: 좋을 것 같아요.
2: 네.
3: 아 저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여기 롯데월드 와서 사실 여기를 잘 모르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 삼성에서 왔는데 저기 남문 쪽에 보면 삼성에서 뭔가 이벤트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좋았습니다. 삼성 화이팅.
0: 삼성 팬이시군요.
3: 아 그래서 왔더니 이 여기를 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목꽂이를 만난 게
0: 운명이.
3: 이게 정말 운명이 아니었나.
2: 삼성이어준
3: 목꽂이 화이팅.
2: 삼성 목꽂이 화이팅입니다.
0: 또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괜찮으시다면은 해금 멤버의 저기 어머님 아버님께서 한번 같이 오셨어요. 네. 그래서 아버님께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4: 익산에서 온 하은이 아빠 김경신입니다.
0: 어디가 좋았는지.
4: 예, 저야 항상 우리 딸을 응원하러 다니는데 민속박물관 앞에서 이렇게 하니까 더욱더 감회가 새롭고 항상 더 응원하고 싶습니다.
0: 아, 저희 응원을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인터뷰 해주신 이 가운데 앉아계신 저희 미인 여성분 저희가 사인이 담긴 조선 버스커즈 응원 수건을 드리려고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 곡, 저희 자작곡 한몽이라는 노래를 들려드릴 건데요. 자, 여기 이제 어린 친구들도 지금 보고 있잖아요. 어린 친구들이 이제 원하는 꿈을 꾸면서 무럭무럭 잘 자라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을 담았습니다. 커가지고 그 꿈을 꼭 이룰 수 있도록 바라는 마음으로 노래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0: 그럼 사연을 한 번씩 읽어볼까요?
1: 잠실 놀이공원에 대한 특별한 추억이 있다면 여기 놀이공원 안에 있는 민속박물관을 와봤었는데 진짜 좋았어요. 아기자기 미니어처가 정말 많아서 좋았다고 합니다. 이 놀이공원 안에 박물관이 있고 뭔가 전통과 이런 우리나라의 되게 재밌는 부분을 또 경험을 할 수 있어가지고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퓨전 국악 공연을 관람하고 있는 소감. 젊은 분들이 우리 가락을 연구하고 멋지게 연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 교복 입고 롯데월드 여행 온 날 너무 좋은 추억이 되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좋은 추억을 남겨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 저희가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0: 가족끼리 교복 입고 오셨는데 어디 계세요? 아, 저기 계시구나. 아, 저는 학생이신 줄 알고.
2: 아, 저도,
0: 아우, 너무 학생 같으시고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1: 저는 진짜 복학생인 줄 알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0: 어쩌다가 이렇게 놀러 오시게 됐고 저희 이제 목고지를 발견해서 버스킹 보게 되었는지 또 소감 어떤지.
3: 교복이 제가 들어갔을 때 사라졌고 졸업했을 때 교복이 다시 부활을 해서 교복을 한 번도 이제 제 평생 못 입어본 거예요. 그래서 넷이 다 이렇게 저 때문에 빌려서 입고 같이 이렇게 다 와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민속 이런 데 좀 관심이 있어서 한번 가보자 했는데 들어오자마자 공연을 하고 계셔서

0: 들었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아, 네. 혹시 아버님도 혹시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정말 사랑꾼이신 것 같으세요. 이제 교복도
2: 네, 좋은 거, 저기 공연 많이 잘 봤고요. 저 같은 경우는 참 뜻깊은 날이거든요. 사실은 제가 되게 아파요. 아파서 이제 중증 환자가 된 지가 5년째 됐는데 원래는 제가 5년 전에 하늘나라 갔어야 되는데 특이하게도 아직까지 이렇게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 좋은 공연을 보게 돼서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여기 온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역시 오래 살면은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이런 걸 느꼈어요. 네, 고맙습니다.
3: 저희의 공연이 또 이 여러분들 삶에 좋은 추억으로 이렇게 남길 수 있게 돼서 저희도 너무 행복하고 기쁩니다. 저희가 다음으로 들려드릴 노래는 이제 잊혀진 아리랑이라는 노래인데요. 이 아리랑을 들려드림으로써 저희가 노래하고 싶은 이 오늘의 대한민국이 무엇인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잊혀진 아리랑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이제 마지막 곡을 들려드리고 저희는 물러나볼 텐데요. 마지막 곡 하기 전에 멤버들의 한번 소감을 들어보면 또 좋을 것 같아요. 드럼 멤버 홍대한 씨부터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마이크 잡을 기회가 없었어요. 네, 너무 미안한데 네, 한번 얘기
1: 말을 너무 안 해가지고 목이 잠겨서 제가 어렸을 때 놀이공원 이렇게 놀러 왔을 때 퍼레이드랑 공연 같은 거 되게 재밌게 보고 또 음악을 하니까 꼭 한번 공연을 해보고 싶었는데 이번에 좋은 기회로 뜻깊게 공연을 해서 너무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곡도 재밌게 잘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자, 날샌돌이 진원 씨.
2: 그 관객들과 소통하면서 많은 감정들을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3: 놀이공원이 사실 좀 낭만 있는 공간이잖아요. 가족들과 함께 놀이공원 가서 놀이기구 막 정신없이 타고 그런 추억들도 떠올릴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덕분에 이런 많은 좀 다양한 분들들을 만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고 마지막까지 더 재밌게 힘차게 한번 노래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이 좀 계속 앉아 있으셨어가지고 좀 몸이 찌뿌둥할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도 마지막 곡이니까 한번 후회 없이 일어나서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왜냐? 같이 따라해서 춰야 되는 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당장 일어나 주세요.
3: 친구들도 같이 빠짐없이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진짜 재밌는 춤을 우리가 보여줄 테니까 막 집에 가서 따라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저희가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노래 난리굿이에요. 진짜 난리 한번 제대로 피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목꽂이 난리굿 가자.

0: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부합밴드 먹공
1: G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2: 신속한 악기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우리의 소리를 새롭게 내는 것에 대해서 너무 신선했고요.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3: 색다른 경험을 했으니까 되게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고 오랜만에 우리나라 음악을 들을 수 있어서 되게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4: 앞으로도 멋진 공연 통해서 전국 관광국에서 이 목포제 이름을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세계 곳곳에 한국을 알리는 일. 세계인의 마음을 한국으로 모으는 일. 전 세계의 다양한 꿈들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통해 실현되는 일. 모두 세종학당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한국어와 한국 문화로 세계와 소통하는 공공기관 세종학당 재단. 세종학당 재단은 오늘도 한국어로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즐기는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2007년 시작된 세종학당 사업은 전 세계로 뻗어나갔고 2012년 세계 곳곳 세종학당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최고의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세종학당 재단이 출범했습니다. 오늘도 세종학당 재단은 전 세계 세종학당과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세종학당 재단은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세계 어디서나 한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매년 세계 곳곳에 새로운 세종학당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수준 높은 한국어 교육을 위해 자격증을 갖춘 한국어 전문 교원을 국외 세종학당에 파견하고 한국어 교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전 세계 교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통합 연수회와 지역별로 순회하는 현지 맞춤형 연수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단은 전 세계 모든 세종학당에서 고품질의 한국어 한국문화 교육이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하고 보급합니다. 세종학당이 없는 지역에서도 한국어를 제대로 배울 수 있도록 누리 세종학당, 온라인 세종학당을 운영하고 메타버스와 모바일에서도 세종학당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재단은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종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세종 한국어 평가를 개발하고 시행해 학습자들의 한국어 능력 활용을 지원합니다. 더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 문화를 통해 한국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로부터 배우는 한국 문화 강좌, 세종 문화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종학당 재단은 국적도 언어도 다른 외국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국어로 소통하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수한 세종학당

해당 학습자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한국문화연수와 한국어 말하기 쓰기 대회를 열어 장학 및 한국 유학 기회를 제공합니다. 앞으로도 세종학당재단은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통해 세계를 연결하겠습니다. 새로운 세계로의 연결. 세종학당재단.

0: 소가.
1: 아, 나 몇 시인데 애들이 진짜 약속을 안 지키네. 약속을 안 지켜. 아, 왜 안 와?
2: 너무 덥다.
3: 너무 덥네요. 아, 8시인데.
1: 맞아.
3: 오,
1: 이래. 저형 봐. 야!
3: 큰 거 뭐야? 어머,
1: 아, 나 진짜.
3: 오빠 뭐해요 혼자서?
1: 몇 시야?
4: 차 샀어?
1: 어?
4: 차 샀니?
1: 아, 이거는 렌탈. 아니 그나저나 몇 시냐고.
4: 몰라, 나 시계가 없어.
1: 어? 지금 땀이 다 찼다 여기에 내가.
4: 거기로 한 시간이 몇 시인데?
1: 어?
4: 몇 시인데?
1: 8시 반.
4: 지금 몇 시야?
3: 8시 반.
4: 어.
1: 일찍 왔네.
4: 어. 근데 정확히 맞춰왔지. 형이 너무 빨리 왔네.
1: 내가 일찍 왔네. 어. 아니 근데 왜 그 한 명은 왜 없어?
3: 서령! 없네?
1: 윤설이 형은?
4: 지각했네, 지각했어.
3: 아!
1: 아니 오늘 그 뭐야, 일찍 퇴근이지.
4: 맞아.
3: 맞아.
1: 늦게 출근이 아니잖아.
3: 그러니까.
1: 어?
4: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니야?
1: 뭐야?
4: 늦게 출근할지, 일찍 퇴근할지.
1: 그래?
3: 가, 가, 가!
2: 대박이다.
1: 어, 안 돼.
4: 야, 얼른 와! 얼른 와, 이제! 얼른 와! 네!
5: 1분 59초!
3: 대박!
4: 쟤 온다, 쟤 온다, 쟤 온다, 저기 있어.
1: 어, 뭐야, 뭐야?
3: 왔어, 어, 왔네! 아, 저 서령 없으면 나 언니 어떡해.
1: 너 언제 와 있었어?
3: 저 위에 있었는데요?
1: 왜?
3: 아니, 살짝 기다리고 있었죠.
1: 아, 근데 진짜 일찍 퇴근해요?
5: 네.
1: 진짜예요?
5: 게임은 게임이니까.
1: 몇 시 퇴근해요, 그럼?
5: 제가 지난번에 점심 먹고 퇴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1: 점심 먹고 퇴근이에요?
5: 네.
4: 점심 주지 마요, 그러면은. 일찍 가는데.
3: 그래서 머리 하고 왔네. 머리 좀 하고 왔어요.
1: 그러면 오프닝하고 퇴근하면 안 돼요? 점심 먹이는 게 너무 싫은데?
5: 점심을 먹을 수 있을지 없지 모르잖아요.
3: 그래도 카메라는 나와요.
4: 왜요? 뭘 또 게임해가지고 주 점심 밥을 또.
1: 아, 나
4: 그건 아니죠. 우리 하루 종일 저.
1: 아, 뭐 또 캐네. 누가 또 뭐 마이케나 막 이런 거 할 것 같네, 느낌이.
4: 바지락 이런 거?
1: 아니,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이 어딘지는 알죠, 이제 다?
3: 고창.
4: 고창 갯벌.
1: 고창, 고창.

0: 왔어.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오, 대박.
2: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 가세요? 잠시만요.
1: 가지 마세요.
2: 잠깐만요.
0: 내어주세요.
2: 이 앞에 타는 거 아니야.
0: 드라이버 옆에.

0: 싶어요.
1: 신분이 다 따로 있어, 우리는
2: 지금. 엄청 크네, 근데. 아, 나는 경기 같은 거는 봤는데 이렇게 큰 거는 처음 봤어.
1: 출발! 오!
0: 갑니다!
3: 우와, 뭘 잡아야 될 것 같아.
1: 얘는 안 빠지나 봐.
2: 와, 얘는 안 빠진다.
0: 와, 오. 바다에서 버스 타는 게 처음이야.
1: 나도.
3: 신기해요. 바다 버스.
1: 그렇네.
3: 오, 시원해.
1: 야, 시원하다.
3: 네, 이거야, 이거야.
1: 이것만 그늘만 있어도 이렇게 시원해.
3: 네, 맞아요. 오, 진짜 시원해.
2: 오, 저 사람들 몇 명 있네?
0: 저기 사람이 있네.
3: 아, 저 조그마한 게 사람이구나.
4: 자, 내려주세요.
5: 갯벌 체험.
3: 우와. 맞추는 거 아니야?
0: 아, 어떻게?
4: 오,
0: 뜨거워.
5: 아니 이게
0: 이거 양말로 이거 양... 그냥 이렇게 내려도 돼요?
5: 예. 이거 양말만 봐도 이게 나이가 표가 나더라고.
1: 형 근데 너무했어.
5: 아니 애들 양말 봐봐.
1: 이 형 무좀 있나 봐요.
0: 오빠 이게 뭐야?
3: 아, 뭐야?
0: 무섭잖아. 무섭잖아 이게.
3: 다섯 손가락.
5: 자 이런 양말 찔러도 되죠?
4: 예.
3: 오히려 이게 더 편해요.
1: 근데 진짜 편할 것 같아.
5: 네. 갑시다 갑시다. 야, 약간 좀.
0: 아, 주, 느낌!
5: 추가돼, 저거.
0: 이상해.
3: 우와. 아, 내 양말.
0: 아, 느낌 이상해.
5: 준승대 안 내려?
3: 어, 근데 느낌 좋다잉.
1: 야, 근데 여기 되게 부드럽다.
0: 이거 생일 케이크 위에 걷는 느낌. 생크림.
1: 얘 말을 너무 잘해. 생일 케이크 위를 걷는 느낌이래, 와.
4: 자, 여기서 한번 캐보시게요. 한번 어떻게 캐냐면.
1: 예.
4: 이 정도 깊이만 해서
1: 예.
4: 이렇게 앞에로 이렇게 찍고 가면 된다 이렇게.
1: 오. 예.
4: 그렇게 하면 이제 이게
3: 와 많이 나온다잉. 오.
1: 예? 아무데나 그렇게 하면 돼요?
4: 예, 아무데나.
1: 오.
3: 화장품 나오네.
1: 아니 근데
4: 이게 백합이에요.
1: 백합.
4: 예.
1: 와.
4: 이건 동주.
5: 오, 야 움직여.
3: 오, 뭐가? 살아있다.
5: 움직여.
1: 뭐가?
5: 움직여.
1: 조개가?
5: 어, 누가 봐.
4: 이렇게 하면 다시 들어가 되네들.
3: 신신.
0: 어 들어가.
3: 가지 마.
0: 들어간다.
3: 우와, 신기해.
5: 우와 이렇게 들어.
0: 오, 우와. 간다.
3: 어 순해. 아니,
1: 지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땅을.
5: 네.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네.
4: 와, 다시.
3: 와 멋있다.
4: 여기 파서 나누면 우와. 다시 들어.
5: 어찌 없어진다 이제.
0: 와 그 껍질이랑 어떻게 그렇게 봐?
3: 어 얘도 들어간다.
1: 어디가 임마?
0: 나 봤어.
1: 여기 있네.
0: 아깝다.
3: 도망간다는데.
1: 형.
5: 어?
1: 뭐해?
3: 캐시고 하셔야죠, 남편. 그거 선생님 캐신 거잖아요.
5: 아니, 다. 아니, 왜 이렇게 예민하냐, 애들이.
1: 나 여기서 캘래.
4: 여기 찍으면, 이렇게, 앞으로.
3: 오, 나와.
5: 아니, 이거 손으로 해도 되겠네요, 이 정도 깊이는.
3: 응.
5: 와 근데 진짜 너무 많이 나와서 당황스럽다.
3: 응. 별로 안 나올 줄 알았는데.
5: 어, 이게 무슨 조개가 캐져 이런 생각했거든?
3: 응. 오 많아요.
5: 아니 이거 와서 한 10분이면 가득 채워 가겠는데?
3: 응.
5: 이거 근데 손으로 키는 게 더 느낌이 좋아.
3: 손이요? 어떻게?
1: 아니 근데 이게 되게 진짜 느낌 좋다. 약간 이게 야 흑장난 하는 것 같다. 우리 어릴 때 흑장난 하고 야 진짜 오랜만이다 이런 흑장난.
3: 삼촌!
1: 응?
3: 뭔가 지금 캐고 있으니까 자연의 보석 같지 않아요? 다 자연이잖아요, 이거 다.
1: 나?
3: 아니, 삼촌 말고요.
0: 신기 오빠!
1: 나 자연, 어? 나 너무 바쁘다, 얘들아. 왜 이렇게 날찼니, 오늘?
0: 이거 궁금해요. 몇 미터 들어가겠어요? 안에?
1: 나도 잘 모르겠어요. 우와, 근데 막 나와. 막 집어넣으면 막 나와.
5: 선생님, 이 갯벌은 왜 좋은 거예요?
4: 여기는 오염이 안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여기가. 유네스코 저기 등재도 돼 있잖아요, 지금 여기 고창 갯벌이. 이 모든 생명체가 많이 있고 저기에서 알아주는 저기예요, 여기가.
5: 와, 애기들도 왔어, 애기들. 와!
6: 예!
5: 어디 가족끼리 왔어요?
6: 네.
5: 이건데 엄청 잡기 쉬워요.
6: 네.
5: 그냥 이거 아 몇 번 와봤어요?
6: 아, 네, 몇 번 와봤어요.
5: 아 진짜 이게 아는 사람들은 더 오는구나.
6: 너무 좋아요.
5: 어, 또 애기들하고 이렇게 오면 엄청 좋겠네요.
6: 좋아요, 맞아요.
5: 자, 엄마 보세요. 이렇게 오니까 어때요? 좋아요?

0: 뭐가 좋아요?
1: 아무것도 안 좋아.
0: 소민이는 뭐가 좋아요?
1: 조개.
0: 조개. 조개 잘 먹어요?
1: 네.
0: 삼촌이 이거 줄까요, 조개?
1: 이거.
0: 뭐 잡고 오신 거예요?
2: 아, 어, 맞아요. 여기 지금 사나 이리 와봐.
0: 저 한번 봐도 돼요?
2: 오 여기.
0: 오. 오망체험이 따로 있구나 또. 우와! 그니까 봐, 감독님이 봐봐. 아니 고기가 산이야. 아, 난 몇 마리 있을 줄 알았거든. 이게 그러면 그 뭐지? 우리 그 식당 가면 작은 그 생선 나오잖아. 그게 이거죠 거의.
3: 저기.
0: 맞죠 이거죠 거의.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사장님?
3: 꼴뚜기.
0: 꼴뚜기.
3: 네, 꼴뚜기 그게요.
0: 와 근데 진짜 맛있겠다 이거 초장 찍어 먹으면. 됐습니다. 꼴뚜기. 감사합니다. 와 대박이네.
4: 뭐야? 저거
0: 꼴뚜기야?
4: 꼴뚜기?
0: 꼴뚜기야.
4: 이런 거 맛있어.
0: 이거 내가 삶아 먹으려고 달래했어.
5: 누구한테?
0: 어?
4: 대박.
0: 저기 밑에는
5: 꼴뚜기
0: 생선이 잡혀.
4: 아~
0: 저 그물망 있잖아. 그게 그물을 친한 거야. 물이 빠져나갈 때 거기 걸리는 거야.
5: 저분들이 꼴뚜기 잡았대?
0: 꼴뚜기랑 생선이랑 그 새우랑. 자 그러면 우리는 체험은 다인 것 같은데?
6: 자, 많이들 계셨어요?
4: 네.
1: 네.
6: 제한 시간 안에
5: 너무
6: 가장 큰 조개를 찾아오는 거다.
4: 어떻게 큰 거? 아이고.
5: 이 물 있는 데는 없나 봐 원래.

0: 저 형 뭐해?
1: 도둑이야. 도둑인 거 아니야 지금? 도둑이야! 얘들아! 얘들아 이래마! 봐봐 도둑, 저 도둑 잡아! 봐봐 저 형 봐!
2: 아! 야! 오빠! 내 거야!
1: 이건 안 되죠?
2: 아니, 왠지 알아요? 아까...
1: 뭐야?
2: 이거 아니지!
1: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3: 아니 우리는 여기서 그냥 잡자.
0: 오, 잠시만. 어이, 크다. 어이, 더 크다. 어이, 이건 아니다.
1: 멍충이들.
0: 아니, 큰 것만 찾으면 되잖아.
4: 빨리빨리 담아, 담아.
1: 내 거 왜 다
4: 몰라. 나 그럼 나 그럼 캐러 갈 거야.
1: 어디 가?
4: 나.
2: 안 돼요! 치료하세요! 혹시 큰 거 잡으신 분 있으세요? 큰 거, 아주 큰 거? 혹시 큰 거 잡으신 분이 계신가요? 큰 거? 조금 큰 편?
5: 이거.
2: 꼭 드릴게요.
5: 네, 꼭 드릴게요. 네.
2: 큰 거? 어, 저거.
6: 안 주면 안 돼.
2: 아, 바로 드릴게요, 진짜. 저도 있긴 있는데.
5: 어, 잠깐만요. 삐삐, 잠깐만요. 타임. 이거 언니가 찾은 거 아니잖아요.
2: 이겼어요.
5: 찾으셨잖아요, 사람들이.
2: 아, 됐어.
5: 아이고, 크기만 볼게요. 아,
2: 네네. 이거 가져. 진짜요? 응. 근데 나중에 나한테 줘야 돼 이거. 다시 줄 거야.
1: 저 형 팬티 속에도 넣고 남은 사람인데.
4: 아, 저 뒷자가 없다니까.
3: 팬티 속에 넣지.
0: 없어 없어. 아, 저 없다니까.
4: 몇 분 남았어요? 몇 분?
7: 4분 남았습니다. 4분.
0: 아, 근데 진짜 없어. 없어. 큰 게 없어. 아, 어, 너 왜 그렇게 해?
7: 자, 끝났습니다. 모여주세요.
4: 오른손에서 어, 손 다 갖다 대.
0: 저는 근데 오른손에 잡히지도 않아. 지금 봐봐.
5: 저는 손이 따라서 그랬어.
4: 아니 손 손발 다 갖다 대.
5: 손에 안 차지요 저는.
4: 손 손 다 갖다 대. 하나 둘 셋.
5: 와.
4: 죽었어.
0: 아, 죽었어.
4: 아, 죽었어.
0: 야, 죽었어.
4: 땡.
5: 잘했어.
4: 아니. 아유, 탈락이야.
0: 탈락. 안 찍혔어.
4: 아, 이거는
0: 야, 안 돼.
4: 아니, 모든 편파는 어, 되는데 죽은 건 안 되는 거지.
0: 죽은 거 갖고 와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4: 자, 제 거 산 거예요. 자, 그러면 1 2 3
0: 죽은 거.
2: 내가 야! 내가 죽은 거.
1: 아니, 그러면은 어차피 선영이 밥 먹고 퇴근인데 그냥 밥 안 먹고 퇴근하면 되겠네.
4: 자, 이제 배고프니까 밥 먹으러 갑시다.
5: 가야지. 네. 렛츠 고.
1: 밥 먹으러 갑시다.
4: 서령이는 안 된다.
5: 오늘 안 줬어.
2: 아, 그렇지.
1: 아니
2: 마세요,
1: 근데 안 먹는 거 아니래잖아. 약간 그런 약간 우리 밥 차려 줘 이런.
4: 근데 재밌다, 맞지?
5: 와우.
4: 와.
1: 오!
4: 칼국수.
5: 드디어
4: 마지막 요리 전문점.
5: 맛있겠다.
1: 해물 좋아. 해물 부분 우수.
5: 우와. 우!
4: 아유. 아, 안녕하세요.
8: 안녕하세요.
4: 반갑습니다. 맛집이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8: 소문님 오셨어요?
4: 예. 네,
8: 맛집 잘 오셨습니다.
4: 여기로 뭐가 맛있습니까, 여기는?
8: 대부분 바지락 정식을 드시거든요. 아. 정식에 다 나오거든요.
9: 아, 그럼 정식 먹어야죠.
8: 예.

0: 아니 나는 지금 역대급인 것 같아요. 우리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 맞아요. 이거 못 먹는 거는 진짜 좀 스트레스인 것 같아요.
1: 그런 것 같아요.
2: 먹을 수 있어요.
3: 큰절에서 먹을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뭘 캐러 갔다 왔죠?
1: 동죽이요.
3: 네, 이거를 다 까신 후에 드실 수 있어요.
1: 아니 잠시만요. 아 이거 오 무거워. 진짜요?
3: 저 도구도 다 준비했어요.
0: 와. 아니 이거 근데 센 게 까져요?
3: 까져요.
0: 사례가 미안한데 좀 나가서 해라. 불편하다. 우리는 밥 어떻게 까는 건데요?
1: 뭘 모르고
2: 어머니가
1: 의자를 또 빼놓으셨네 이렇게.
0: 그럼 뭐
1: 먹어도 돼요?
0: 그럼 이제 우리는 먹어도 돼요?
1: 서프라이즈! 와. 짜잔!
0: 마지막 영수증 왔네.
1: 되게 즐거워 보이시네요.
4: 먼저 먹을게.
0: 일단 에피타이저로 죽부터.
2: 아 자료네요.
4: 자료 없으면 그거를 조금 빼놓을게요.
0: 우와.
2: 푸짐해 푸짐해.
0: 우와 죽 맛있다.
3: 집밥이다 집밥.
4: 초무침을
1: 그렇게 먹어요?
4: 불편해요 사장님.
1: 밥만 먹어도 맛있냐?
3: 우와!
1: 같이?
3: 같이 해볼게요.
0: 바지락이 들어있는 거 너무 맛있어. 아 근데 너무 시원해.
5: 한쪽은 짧고 하나는 길어요.
6: 진짜 손자 올리면 이거 찍고 잘하잖아 선배야. 사진이 너무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뭐 이런.
1: 하, 일단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도와주실 생각은 없으세요? 없으시나요?
2: 하세요.
1: 아 예. 봐봐요. 지금 사장님도 힘드시다고 그냥 가셨어요 지금. 아니 이거 안 까져.
6: 너무 많은 봐봐. 나랑 밥은 차이만. 오.
1: 메인 언니 실장님 저 도와주세요. 두 분 같이 오셨잖아요. 네 실장님도 같이요. 같이 도와야죠 같이. 죄송해요. 칼을 이렇게 내다. 그대로 걸리면 돼요.
0: 어떻게 저거 어렵나 봐.
6: 센 고기를 까는데.
1: 삼촌, 예 언니, 맛은 어떠세요? 맛은 어떠세요? 와, 진짜 통영인가 지금 맛이다. 아니, 맛은 어떠세요? 솔직히 이래 언니는 그래 조금만 먹으라고 주실 줄 알았는데.
0: 아니, 이 중에서 최고 뭐가 먹고 싶긴 한데, 지금.
1: 저 초무침.
0: 초무침. 이거 얼른 먹으라, 너희.
1: 안 먹어.
3: 진짜 좋은 줄 알았어요?
1: 아, 진짜 내가 다 까고 만다, 진짜.
0: 맞나?
3: 아, 마음이 정말 아파. 정말 아파, 마음이.
2: 다 까야죠.
5: 아, 오케이. 안 되겠다. 서령!
7: 주시게요, 언니라도?
5: 이거 제일 먹고 싶다고 했었지. 이거 제일 먹고 싶다고 했었지.
1: 어, 언니.
4: 야, 언니밖에 없다.
8: 아, 진짜 언니.
4: 야, 진짜 언니밖에 없다.

0: 이거 제일 먹고 싶다고 했었지.
1: 언니.
0: 그래서 조금 더 빨리 하라고 이렇게 보여주러 왔어. 보여주러 왔어.
1: 제가 말씀드렸죠. 이 중에서 제일 나쁜 사람이 일단 이래 봐.
0: 봐봐.
1: 소리 들어봐.

0: 아니 혼자 먹으면 되냐고요. 맛을 주세요.
1: 내가 못 먹어.
0: 주세요. 퍼주세요.
1: 아니 그냥 그 맨밥이야.
2: 근데 좀 긍정적인 거는 매니저님들이 이제 손에 조금 익었네. 아, 좀 빨라졌어.
0: 아니 감독님이 빈껍데기만 안 주셨어도 이런 데는 없었잖아요.
2: 아니 근데 이거는
0: 아 진짜.
2: 아니 감독님 내가 봤어 진짜. 알고 줬어요 모르고 줬어요 빈껍데기인 거.
3: 모르고 줬어요.
0: 아니에요 무게 차이가 있는데. 아 힘들었다. 아 진짜 너무 힘들었다. 와 진짜 너무 힘들었다. 아 힘들다.
3: 정말 힘들다.
0: 아 머리 나갔네. 다리 나갔고. 아, 어떻게 우리 딱 두 개 다 잡았는데 어떻게?
2: 아니 좀 죄책감 없어요? 없어요? 와. 아, 쟤 진짜 재능이 있네.
1: 우리 얼른 먹고 일어나자. 가야 되죠, 감독님, 이제.
0: 네, 이제
1: 다음 촬영지.
4: 가자.
2: 밖에 가면. 그래. 우리는.
0: 이게 지금.
2: 아, 나 감이 좀.
0: 남는 거?
2: 감이 좀.
0: 맞아, 끝까지, 끝까지. 아니, 남기면 혹시 소리가 먹을까봐.
2: 뭐래? 남기면 서령이 먹을까봐? 야 악마다 악마.
0: 진짜
2: 와,
0: 무섭다.
2: 진짜 악마다.
0: 저 이거 진짜 닦아요? 진짜 닦아요?
3: 가면서 얘기 좀 해.
0: 아니 전 최대한 열심히 했어요.
3: 부활할 수 있도록.
0: 너무 소생수에 넘어간 것뿐. 오늘의 경험 사람을 쉽게 믿지 마라. 아무리 곁에 있는 사람이라도.
3: 두 번 의심해 봐요.
0: 안녕히 계세요.

0: 와, 이거 뭐야?
1: 이거 진짜인가, 이거? 네. 이거 만들어 진짜. 놓은 거 아니겠지?
2: 아니, 아니야.
1: 이게 원래 옛날부터 있는 그거야? 고인돌이야?
0: 진짜 고인돌인데 이전에 때

0: 어른 삼천한 청소년 이천한 어린이 어린이 세 명입니다.
1: 어린이 세 명입니다.
2: 믿었어?
3: 봐봐. 어린이 꼴을 주셨어.
2: 진짜요?
0: 맞습니다. 저희는 쓰리고 어린이들입니다.
1: 감사합니다.
0: 어디로 가면 돼요?
4: 저기 우측에 열차 보이는 곳으로 가시면 됩니다.
3: 아,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2: 예. 감사합니다.
0: 귀엽게 해야 돼, 어디 가든지.
2: 맞아요.
0: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야.
3: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0: 선생님 해설사 분이세요?
2: 네. 아 진짜요?
3: 아 진짜?
5: 이렇게 예쁘신 분. 네. 아.
0: 저희는 고인돌 박물관을 온 어린이 세 명입니다.
5: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아 근데 여기가 엄청 커요? 저 차를 타야 된다고 하던데요?
5: 아 탐방열차를 타고 이제 왕복으로 다녀오시는데 30분 소요가 돼요.
3: 30분요?
0: 차를 타고 네. 30분이면
3: 네. 네, 빨리 가져
5: 가져.
3: 아, 2시 반 차예요 우리 2시 반 차.
0: 선생님 안쪽으로 앉으세요.
5: 네, 감사합니다. 햇빛이,
0: 저기가 햇빛 있어요.
5: 감사합니다.
3: 레미 안쪽으로 앉아.
5: 네.
0: 이쪽으로 반대로 앉을까요?
3: 예, 예.
0: 오, 간다.
5: 여기 고창천이 보이죠?
3: 이게 고창천이에요?
5: 아, 고창천이 보이죠? 천을 가로질러서 마을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이 모습 그대로 정말 농사짓기에 아주 좋았던 지역입니다. 네. 가을에 그 황금 들판 연상을 해보세요.
3: 아, 여기 완전 풍경이네요. 네,
5: 그렇죠. 얼마나 풍요로워요, 마음이. 한마디로 살기가 아주 좋았던 거예요.

0: 그때 당시에 3000년 전에 정말 여러 부족, 문화가 다른 여러 부족이 이렇게 이쪽으로 와서 이동해가지고 살았던 거거든요.
1: 한 부족이 아니라 몇 개의 부족이 살았던 거예요?
0: 그렇죠.
1: 근데 저게 다 고인돌이잖아요, 눈에
0: 네,
1: 보이는 게.
0: 네.
1: 저때 당시 기술력으로 너무 무거운 거 아니에요, 저게?
0: 그러니까요. 얼마나 인원을 많이 동원해야 했겠어요.
1: 그러니까요.
0: 그러면 이곳에 정말 몇천 명, 몇만 명의 정말 다수의 사람들이 함께 살았다는 걸 증거물이잖아요. 그렇죠?
2: 저도 궁금한 거 있는데 제가 알기에는 고인돌 클수록 그 사람이 중요한 맞아요. 사람이라는 거라고.
0: 맞아요. 그때 당시에 권위가 있거나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은 그 여유를 갖고 있었으면 이 상석의 크기가 굉장히 컸어요.
3: 1코스 정상에서 50분까지 정상했습니다.
1: 어휴.
0: 고창이 산들 바다강이 다 어우러져 있어요.
4: 여기 제가 지금 세 번째 오는 건데 네, 올 때마다 가을에도 왔었고 겨울에도 왔었고 다 색깔이 다르고 매력이 달라요.
1: 가을에도 왔었어?
4: 가을에도 왔었어요.
1: 여기 막 벼가 막 물을 때 왔겠네.
4: 네.
1: 그럼 여기가 몇 년 전에 살았던 거예요?
0: 여기 3000년 전,
1: 3000년 전?
0: 천사시대 사람들, 네, 청동기 시대.
1: 와, 이거 다 고인돌이구나.
0: 이쪽으로 한번 오실까요?
1: 우와. 아니, 그러면 여기 밑에 돌아가신 분이 네, 있었던 거예요?
0: 네, 안치되는 경우죠. 여기 탁자식이 고인돌이 있어요.
1: 탁자식.
0: 그죠? 네. 그리고 저쪽에 보시면 바둑판식.
1: 아.
0: 그리고 끝에 나무, 소나무 옆에 있죠? 예, 예. 개석식, 고인돌. 이게 다양한 형식의 고인돌이 이곳에서 한눈에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래에 있는 게 정말 온전히 두 개만 있었을까요? 판판한 아래 받침돌.
1: 아, 선생님, 쟤들은 아무도 뭐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나마 제가 좀 똑똑합니다.
0: 네, 예. 답을 한번.
1: 마가 있었는데 저
5: 말을 잘 못하는데.
1: 아, 한국 말을 잘 못해.
0: 뚫쳐가서?
1: 뚫힌 거 아닙니까?
0: 근데 저희도 지금 친구는 몇 살이에요?
1: 저는 41살입니다.
0: 41살, 40년 됐잖아요. 예, 예. 근데 여기 고인돌이 이렇게 축조가 되어서 지금까지 유지된 거는 3000살이잖아요.
1: 네.
0: 그래서 한 3000년 동안 이게 온전했을까요?
1: 그렇겠죠.
0: 있잖아요. 우리도 망가지고 아프잖아요. 예. 얘도 뒤에 있는 막음돌과 앞에 문돌이
1: 그래.
0: 유실이 됐어요.
1: 그래.
5: 아. 네. 지금 시신이 밑에 땅 속에 매장이 돼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떴다는
0: 땅
5: 거죠?
0: 땅 위에.
5: 아. 그냥 돌로 그냥 이렇게 쌓아놓은 거라는 거죠?
0: 네. 한번 유심히 한번 보실까요? 덮개돌이 바둑판처럼 도톰해요.
5: 가볼까요?
0: 가볼까요?
5: 어디가 앞이라고요, 선생님?
0: 저쪽이 조금 돌출되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이쪽이? 망망대해에서 바다에서 항해하는 그런 모습처럼 네. 배의 모양과 닮았어요.
1: 이것도 엄청 무겁죠? 이것도 한 10톤 되나요?
0: 탁자식 있잖아요. 네. 변형된 탁자식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게 22톤이에요.
1: 우와.
0: 여기는 더 무거울 것 같아요.
1: 이걸 어떻게 들고 올라왔대, 이거를. 언덕인데. 하지 마요, 진짜.
2: 아니,
1: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장난칠 때가 아닙니다.
5: 왜요?
4: 네, 왜요?
1: 이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면서 저 고인돌을 만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우리가 체험을 한번 해보자고.
5: 이거는 1톤은 넘을 것 같은데? 그죠?
1: 아이고, 또 큰 거지.
2: 아니, 진짜 너를 우리가 어떻게 댕겨요?
1: 이게 아직까지 고창에서 이거를 움직인 사람이 없었대.
6: 자, 저희가 만약에 이 돌을 1cm라도 움직이시면 오늘은 퇴근시켜 드릴게요.
1: 이게 원리가 뭐냐면 돌은 위에 있고 나무가 돌면 거기를 나무의 뒤에 나무를 땡겨오고 이거거든요. 나무가 못에 박혀있어. 나무가
5: 이건 안 움직여. 뭔 소리야.
1: 생 힘으로 땡겨야 돼.
2: 안 되잖아요.
1: 조금이라도.
2: 알겠어요.
1: 조금이라도.
5: 아, 이게 말도 안 돼. 몸빵 하나인데 뭘 조금이야.
2: 아니, 이게 안 움직이는데 어떻게 당길 수 있어요, 이거?
1: 뭘,
2: 안
1: 이게, 되는데? 이게 증거 자료가 필요하니까. 내 휴대폰이 넘어가면.
2: 오케이.
1: 내 휴대폰이 넘어가면 됩니다. 진짜 거의.
5: 넘어가지, 형.
1: 자, 준비!
2: 하나,
1: 시작!
2: 뭐.
1: 아니, 핸드폰을. 야! 아니, 핸드폰을. 야!

0: 아니 핸드폰을 맞춰야 돼.
1: 형.
0: 아버지 진짜 한번 땡겨보자. 자 하나, 준비 하나 둘 셋
2: 하. 와.
0: 하나 둘
2: 셋 하.
0: 와. 하나 둘 셋
2: 하.
0: 와. 하나 둘 셋
2: 하.
0: 하나 둘 셋
2: 하.
1: 와 이거
0: 아,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돼. 영차 영차 이렇게 하자.
2: 그래.
0: 시작. 영차 영차 영차.
3: 자 앞으로 영차 다섯 번에서 안 움직이면 끝나는 거예요.
0: 아니 근데 봐봐 있어봐. 장갑을 주고 하든가. 그냥 나를 묻어라 이 고인돌에. 그냥 나를 묻어라. 나는 못하겠다 이거.
2: 영차 영차 영차.
0: 아이고 야 이 새끼야. 야 이 야. 자 간다 시작. 영차 영차 영차 영차 영차 영차, 영차!

0: 끝났어. 다섯 번 끝났어.
1: 끝났어.
2: 아니 움직일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은데.
3: 진짜 그대로.
2: 아 뻥치지 마.
1: 진짜 하고 있어요.
2: 너무 손이 너무 아파. 너무해. 가시죠.
3: 아 수고했어요 오빠들.
2: 솔직히 우리는 몸으로 당기는데 너 양손 너가 더 힘들었어.
3: 최선을 다했지요 뭐. 여기가 그거 아니요 오빠? 판소리?
4: 아 여기도 판소리가 유명한 것 같네.
2: 그럼요. 여기에 이제 그 신재효 네. 선생님의 고택이 있어요.
4: 실제로 여기 이 집에 살았구나.
3: 그래서 박물관 여기 있군요.
2: 그런 것 같아요.
3: 오 사람인 줄 알았어요.
2: 이론적으로 이걸 정리하고 그러신 분이.
4: 그러니까 약간 여기가 엔터테인먼트 사무실 그런 거였네. 따지면 집 겸
2: 연습실.
4: 판소리 연습실. 여기서 배출을 해서 둘의 공연.
2: 아이돌들.
3: 아이돌들. 그 당시에 아이돌들.
2: 그 당시 아이돌들이에요 지금.

0: 고창 판소리 박물관. 아 시원하다.
1: 시원하고.
0: 아이고 좋다.
2: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2: 고창에도 이 판소리가 원래 유명한 건가요?
1: 판소리의 시원이 바로 고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계 인류 무형 문화유산에 등재된 그 판소리가 다섯 마당이 이렇게 등재가 됐거든요. 네. 판소리의 표준말은 우리 고창말로
0: 고창말이에요.
1: 예,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2: 고창말은 뭐가 달라요?
1: 어서 우그라이 언농하라 이렇게 막 하는 그런 표준말이 우리 이제 고창 지역의 고창말. 표준말 그대로 이렇게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4: 그러면은 사투리 그거 맞죠? 사투리.
1: 그러니까 서울에서 볼 때는 사투리죠.
0: 사투리죠. 판소리로 봤을 때는 그게 표준인 거고.
1: 그렇죠.

0: 그림 안에 소리하시는 분들이 남자분들이 많이 있죠.
1: 그러게요.
0: 그렇죠. 옛날에는 판소리가 남성의 전유물이었어요. 시대가 이제 변천하면서 따라서 이제 여성도 이제 판소리를 하게 되는데 네. 그 신지우 선생님의 최초의 여류 명창, 여성 제자가 탄생한 것도 바로 고창이에요.

0: 어느 날 병해루에 경복궁 낙성연 행사를 하면서 전국에 있는 소리꾼을 흥선대원군이 다 오락에서 대회를 열었어요. 네. 그런데 남자들만 다 가는 데서 여자가 가면은
1: 안 되죠.
0: 아, 네.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1: 남자로?
2: 남장했어요?
0: 남장을 해가지고 김세종 스승

0: 되고 갔어요. 거기에 가서 잠깐 표현을 하고 다시 오리라 생각을 했는데 들켰어요. 왜? 생리현상이 들리니까. 그런데 노래를 잘하니 여기에서 머물거라 해가지고 흥선대원군의 성을 입어서 그 좋아하는 스승을 보지 못하고 여기 고창을 내려오지를 못했어요. 그런 상황이 되었답니다.
1: 그걸 지켜놨네요.
0: 좋은 현상일까 안 좋은 현상일까요?
2: 그래도 뭐 거기서 계속 소리는 계속 할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0: 그렇지만은 내 마음대로는 자유가 없었겠죠. 네, 그런 상황이 됐다고 합니다. 네.
2: 와, 이거 뭐예요? 이거?
0: 200dB 넘으면은 오늘부터 판소리 공부를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하여튼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네.
2: 가수로서 이거 약간 책임.
3: 아이, 당연히 넘지, 승태는.
0: 한번 해보시면, 넘으면은 제가 판소리 배우라고. 네.
3: 아, 이거. 속초항 뱃머리에.
2: 그거 부를까? 그거 부를까?
3: 그거 해봐.
2: 벌써 1 올라갔어요. 아, 이렇게 말하는 정도가 1인데 200을 어떻게 넘겨?
3: 그러니까 엄청 낮네.

0: 하지? 나 안 될 텐데.
1: 야, 터키 노래 하나 해봐. 터키.
2: 네, 터키 노래.
1: 터키 노래 하나 해봐.
0: 터키 노래. 아, 뭐 할 거예요? 아, 생각이 안 나.
1: 어릴 때 하던 동요라든지 좀 크게 한번 해봐. 터키 노래로.
0: 어릴 때 어린 노래. 아, 안 될 텐데.
1: 110m였나?
0: 숙대 해볼게요. 숙대 머리 이리 온나라 업고 놀자.
1: 어, 그래도 최고.
2: 와, 156.
1: 156 올라갔어. 156.
0: 어지러워. 근데 이거 200까지 올라가는 게 되게 어려워요. 어,
2: 그러니까요. 내가 지금 아 질러야지 나오지.
0: 진짜 어려워.
2: 노래로 네. 200까지 아~ 올라가는
0: 거. 어? 아만 해도
1: 야, 아 했는데 100 되는데?
2: 노래 어? 노래
1: 숙대머리 간다. 쑥! 쑥!

0: 내려온다. 종님 깊은 골로 한짐승이 내려온다. 두의 머리를 흔들며 연기 쭉 찢어지고 몸은 홀쑥 돌쑥 꿀이 난 잔뜩.
1: 아이씨가
2: 저는 고창에서 활동하고 있는 소리꾼 정아롱다롱이라고 합니다.
1: 반갑습니다.
2: 아유, 반갑습니다.
3: 정아롱다
4: 본명이세요?
2: 네, 다섯 글자입니다.
3: 정아롱다롱.
2: 네네.
3: 판소리랑 좀 안 어울리는 이름 같아요.
2: 약간 좀. 예.
4: 네. 아니 그래도 우리나라 말이니까 아롱.
2: 어 맞아요.
3: 아니 그러니까 우리만
2: 한글입니다. 순수 아, 한글.
4: 정아롱다롱. 네.
3: 그럼 저희가 오늘 뭐 좀 뭐 배워보는 시간입니까? 아, 이건 뭡니까?
2: 사철가라고 단가인데요. 들어보고 배워보고 하는
4: 본 적 있을 수도 있어요.
3: 음치 박치도 돼요?
2: 아,
4: 안 오. 돼요.
3: 음치 박치잖아.
2: 아니요, 소리를 하시면 음치 박치 탈출할 수 있습니다.
4: 고쳐질 수 있죠. 고쳐질.
2: 네, 제가 선창을 하면 네? 후창으로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4: 네.
2: 이산저산.
3: 이산저산.
2: 어 너무 잘하셨어요.
4: 아니, 뭐 이상한
2: 소리 좀, 아니신 것 같은데요?
4: 들리시지 않았어요?
2: 아니요 아니요 너무 잘하셨어요.
3: 아 왜 프레임을 씌워?
4: 아니 아까 뭐 약간 느낌
3: 아니요
4: 양동이 쓰고 한 느낌이 있는데
2: 분명 고 봄이로구나
3: 분

0: 고미로구나.
1: 올시고 올시고 혼자 시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제일 잘하시는 것 같아서 네. 먼저 한번 시범으로.
2: 이산 저산 꽃이 피고 분명코 봄이로구나.
1: 얼씨구 얼씨구 하우 너무 잘하셨어요. 아 너무 잘하셨어요. 아 정말 잘하셨어요.
2: 선생님.
1: 네. 자. 자. 아니 잘하셨어요. 네.
2: 아니.
1: 자 한번.
2: 잘했다고. 잘한 것들이.
1: 이번에는 조금 사랑가스럽게 좀 아. 기쁘게 사랑 많이 해보셨죠. 자.
2: 네. 사랑하는 느낌으로.
1: 네. 네.
2: 아롱다롱 선생님. 짧은 시간 좋은 추억 쌓았습니다. 다롱님을 위해서 띄웁니다. 이산 저산 꽃이 피고
1: 멋지고
2: 분명코 봄이로 봄이로 구나.
1: 도령님과 아, 춘향이가 사랑가로 놀아보는디 이리 오너라 허!

0: 짱아짱 걸어라 걷는 대를 모자 광구도 서라 옛속을 모자 아내도 내 사랑아
1: 가까이 오니까 경쾌를 느끼는데
2: 질색팔색 하세요 질색팔색
0: 내가 가세요
2: 자리하세요
1: 내가 가세요. 누구 옆에 와서 이렇게 경쾌를 낀 사람 처음 보세요
3: 감사합니다
1: 고창 판소리 화이팅 고창길이 온너라 어떤을
2: 탔어 무서워요 인상 쓰는데 누가 와요
3: 수박 오 정말 크다.
1: 아 뭐야 이거?
3: 오빠 뭐야, 머리보다 이거. 커요.
1: 야, 아 야 내 머리가 당연히 이거보다는 작지.
2: 이 산 저 산.
1: 잘한다. 하. 아니 근데 뭐예요 이거를 갑자기? 에?
3: 뭘 뭘?
2: 고창 또 수박이 유명하니까 또 고창 수박을 우리 먹으러.
1: 아.
4: 마지막으로 화채를 직접 만들어 드세요.
3: 화채 이거 음료수 이름이에요?
2: 화채가 워터멜론,
3: I know. Okay.
2: 에브리바디 프루츠, 믹스, 사이다, 밀크, 믹스, 바디 쿨.
3: 쿨.
2: 오케이.
1: 모기가 있어가지고. 아니 모기가 있어가지고 진짜 있었어 없었어 진짜야 아, 있었어 너 쪽으로 왔어 너 쪽
2: 나 못 봤어
1: 모기가 있어가지고 아니 나 물리
3: 그래서 여자친구 없는 거야 야
1: 아니 너 모기 물릴까 봐 야 그럼 이거 우리 마음대로 만들어서 먹으면 되는 거야?
4: 네
1: 근데 칼이 우와 수박이 진짜 잘 익었어 칼 넣자마자 쫙 갈라지는 거 봐
2: 그냥 조금만 잘라줘봐.
3: 어, 나 먹고 싶어.
2: 아, 맛을 보자. 어, 너무 크다.
3: 나도 주세요. 크게.
2: 우와.
3: 작은데.
2: 달다, 달다.
3: 먹을 거야?
2: 달다, 달다.
3: 달아?
4: 응. 달 것 같아.
3: 설탕 맛. 오늘 땀 많이 흘렸는데 이런 거 많이 챙겨 먹어야죠.
4: 맞아요.
3: 좋아요. 어 너무 많아. 아, 이것도 간대 오빠.
2: 있어봐 내가 알아서 해볼게.
3: 아 이렇게 큐브로 해서 스푼으로 먹는 거예요?
2: 국물이 있으니까. 아 근데 수박을 너무 여기가 크게 썰었다. 근데 이제 이게 조금 더 이 과일하고 잘 섞여요. 우유랑 이렇게 해서 더 이 과일을 부드럽게 하는 역할을.
1: 아 색깔 나온다. 저기요.
3: 어,

0: 어때? 아니, 아니. 왜 국물 너무 많아서?
1: 아니 그게 아니고
0: 너무 달아?
1: 우유 맛이 좀 덜 나.
0: 아 그 연유를 넣으면 된다고.
1: 아 연유는 안 된다니까.
0: 아니 좀 가만 믿고 그 우유를 마셔.
1: 아니 이 배합이 있다고.
0: 그러고 아 여
2: 아니 여기 누가 닦아요 이따가.
0: 뭐야?
2: 잘못해가지고.
0: 세이고
2: 라이라이라이라이라이라이라.
0: 아니 왜 이렇게 화가 많아졌냐 갈수록.
3: 오늘 덥잖아요.
2: 날이 더울수록
3: 예, 짜증이 조금 올라오네요.
2: 조금 올라오네. 예, 예.
3: 아 됐다, 됐다.
2: 이제 됐어요?
0: 연유 안 넣을 거예요?
1: 연유 안 넣어요.
0: 아 연유 넣어야만.
2: 이거는 각자 그냥 넣어서 감을 잡는 게 어떨까요?
1: 아니에요. 그래 각자 넣어 각자.
2: 그쵸?
1: 각자 각자.
2: 그게 나을 것 같아요.
0: 감을 잡는 게 아니고 간을 잡는 거 아닐까요?
2: 간을 잡는 거. 예.
1: 제가 개인적으로 그 연유의 단맛을 좀 싫어해서 이런 자연스러운 단맛을 제가 좀 좋아합니다. 아...
0: 자연스러운 단맛이 밀뽀뽀인가요?
1: 아니 근데 연유
0: 요구르트 이거 통조림인가요?
1: 연유 그 단맛은 좀 다릅니다. 예.
2: 아니
0: 우유 주세요?
2: 괜찮은데 이건 밀뽀뽀 탄산물 그 반짝반짝
0: 탄산
1: 아 우유
2: 탄산이
1: 우유.
2: 좀 세가지고
1: 우유다 우유 우유 넣으니까 맞다 우유
2: 신이 아니냐고요 이거.
1: 어 마지막. 우리 그러면
2: 다리 작아.
1: 그거 어때? 내 게임 제안 하나 해도 돼요? 이거 가장 늦게 먹는 사람이 여기 다 치우기다. 응? 여기 다 치우기. 빨간 게 안 보이는 겁니다. 빨간 게 안 보이는 거다.
0: 아 잠깐만.
1: 아니 아니. 이거 다 치우고 합니다.
2: 여기 먹방은 있어요.

0: 나 코로 나와. 나 천천히 먹어야지.
1: 아니 왜 웃어? 밥 먹을 때 웃으면 안 돼? 안 배웠어요 어렸을 때? 안 배웠어요 어렸을 때?
0: 난 됐지. 아니 이게 먹으면 먹을수록 물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물이 코로 나와.
1: 웃어서 그래 웃어서.
0: 형이 처음에 소리 내서 그러잖아.
1: 안 떠봐, 원래.
0: 소리 안 내고 집중해서 뭘 하는데. 그래도 치울 건 치우래. 간다. 난 간다.
1: 진짜 못됐다.
0: 나 이제 좀 괜찮아진 것 같으니까 오빠도 갈게. 갈게 레마. 고생해 고생했다 오늘 고창 너무 좋았다. 못 갈 때 웃고 가면 안 돼!
2: 밥 먹을 때 웃을래요!
0: 얘들아! 3, 4, 랄랄라.
2: 안 돼! 랄랄라.
0: 같이 가.
1: 스리고라니.
3: 맛있네.
4: 야, 근데 신기하네 이거.
1: 밟으면
4: 이 돌에 이렇게 자국이 하네. 이거는.
3: 오, 귀엽다. 네, 귀엽다.
1: 이거 진짜 너무.
3: 아니, 있잖아요. 밥 먹을 때도 이걸로 먹어야 되죠?
0: 네. 우리 서령이 바람 머슴밥 먹는데 머슴밥.
3: 티라노가 고기 먹어야 되는데 탕수육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
4: 들고 있어.
3: 왜? 왜요?
4: 들고 있어. 밥 줘에.
3: 우리 뭐 잘못했어요? 또 제일 챌린지야? 아니에요.

0: 이 상자 안에는 제 오랜 친구의 지난 삶이 담겨 있습니다. 1973년에 태어난 그는 당시 한국의 문화예술이 단단히 자리 잡고 꽃피울 수 있게 온 힘을 쏟았죠. 그 길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1: 이쪽을 좀 더 당겨줘.
0: 친구가 운영하고 있는 아르코 예술극장은 이제 수많은 예술가와 관객이 한자리에 모여 감동을 나누는 공연예술 전문극장이 되었습니다.
2: 덕분에 저희 공연 올릴 수 있게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0: 빛나는 예술가를 찾아 그들의 작품을 선보이는 귀한 공간이기도 하죠. 친구는 영혼을 성장시키는 예술의 힘을 믿습니다. 어린 손끝에서 펼쳐지는 상상력이 언젠간 세상을 바꿀 수도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더 많은 이들이 예술을 누리고 꿈꿀 수 있도록 곁에서 힘이 되어줍니다. 다양한 예술 지원 사업으로 예술가들이 마음껏 창작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 또한 친구가 오랫동안 지켜온 역할입니다.
3: 전통적인 무대 형식에서 벗어나서
0: 공정한 심사를 통해 예술가가 자신의 활동에 확신을 가지고 힘껏 나아갈 수 있도록 응원합니다. 예술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술을 누리는 소소한 일상이 곧 예술을 키우는 든든한 후원으로 이어지며 우리의 삶과 세계를 풍요롭게 하니까요.
4: 될수 있으면 아름다운 말로 표현하고 싶어요.
0: 시간 속에 묻혀버릴 수 있는 예술가의 삶과 기억, 그 속에서 시대를 이어온 가치를 찾아내는 일, 어제와 오늘을 아우르는 그 모든 순간이 빛나는 영감으로 다음 세대에게 전해지길 바라며 친구는 예술을 수집하고 기록합니다. 예술로 사람과 사람이 이어져 함께 미래를 꿈꾸는 곳. 여기 예술가의 집에서 친구는 장르와 배경을 뛰어넘는 만남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펼쳐갑니다.
3: 내 친구의 이름은 아르코.
5: 내 친구의 이름은 아르코.
6: 내 친구의 이름은 아르코.
7: 내 친구의 이름은 아르코.
0: 제 친구는 아르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입니다.
8: 저희 아저씨가 생긴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지금 불탈 것 같아요. 여러분들 빨리 소방차 부르세요.
9: 리리리리리리 네 나라 네가 났어.
10: 일단 버텨라입니다. 어떻게든 버티면 버텨라. 길이 열린다.
11: 이미 사회자분이 너무 출중하셔서 완벽한 것 같습니다.
8: 이 친구 성공하겠다.
12: 한판 놀아보자.
13: 너무 잘해주고 있습니다. 이더 짱.

0: 친구의 꿈 한번 들어볼게요.
1: 뱅가리 국가 무용 유산이 되고 싶어요.
2: 국악계 1장입니다.
0: 이 노래 들어볼래? 국악기 소리를 빚다 특집으로 함께 할 텐데요.

0: 이준수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내 걸 한번 해볼까 만들어보고 싶다.
0: 점천에 둘러싸고 토끼들 입다 잡는고도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3: 이럴 땐 어디에?
4: 유아 학비 지원, 어르신 맞춤 돌봄, 어디에 물어봐야 할까요? 100번의 고민보다 한 번에 110. 110만 기억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5: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공모전.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공모전은 세 가지가 진행됩니다. 하나, 정책 공모전. 둘, 명칭 공모전. 셋, 자유의견 공모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지금 QR을 찍어 공모전에 참여하세요.

0: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간 박은영입니다. 오는 7월 세계유산의 보존과 보호를 논의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대한민국 최초로 부산에서 열립니다. 이 뜻깊은 자리를 기념해 국립부산국악원 무용단에서 우리 무형유산의 가치를 보여주는 특별한 무대를 준비했는데요. 문화인사이드 오늘 첫 번째 소식은 국립부산국악원 무용단의 접, 삶이 취미로다 준비했습니다. 2009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불교의 영혼 천도의례, 영산제를 비롯해 국가무형유산 밀양백중놀이, 경남무형유산 감내개줄당기기 등 다양한 전통춤사위와 소리를 만날 수가 있는데요. 인류가 오랜 시간 이어온 춤의 사유를 접목해 인간의 희로애락과 생사고락을 담았다고 합니다. 인간의 삶을 담은 전통춤의 몸짓 만나러 국립부산국악원으로 함께 가보시죠.
1: 삶과 감정을 담아온 몸짓. 오랜 세월 몸에서 몸으로 이어진 인류의 유산 춤. 인간의 삶을 위로하는 살아있는 몸짓을 만나다.

0: 오는 7월 부산에서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우리나라 최초로 열립니다. 이를 기념해 국립부산국악원 무용단이 우리 무용유산의 멋을 담은 무대를 준비했는데요.
1: 저희 무용단 정기공연에서 유네스코의 회의를 좀 기념하는 의미에서 이번에 주제를 유네스코 안에 있는 작품들을 선정해서 작품으로 꾸미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춤을 만들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벌어졌던 사연들이 춤이 되고 그것이 그 다음 세대에 이어지고 그게 수천 년을 지나면서 인류가 탄생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이 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삶이 춤이로다 이 제목을 이제 가져오게 됐고요.
0: 수천 년을 이어온 삶 속 춤을 만나는 시간, 그 시작은 망자의 영혼을 극락으로 인도하는 불교의식 영산제입니다. 죽음을 위한 춤으로 무대가 열리는데요.
2: 인생에 있어서 어떤 생로병사를 춤에 담아내는데 그것이 어둡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순으로 죽음부터 탄생을 얘기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인생에 있어서의 생로병사라고 할까요? 인생의 통과 의례라고 할까요? 그것을 춤과 매치시켜봤습니다.
0: 나비무의 숭고한 몸짓, 스님의 소리에 맞춰 나붓기는 장삼자락은 망자의 영혼을 새로운 세상으로 안내하는 나비의 날갯짓입니다.

죽음은 다시 삶으로 이어집니다. 억눌린 슬픔과 세상의 모순을 웃음과 풍자로 풀어낸 탈춤은 삶의 고단함에 맞서는 인간의 몸짓을 표현했는데요.

힘든 농사일을 마무리하고 즐겼던 경남 밀양의 밀양폭춘과 아리랑 까락은 풍요를 비는 기원의 마음을 담아 보여줍니다.

0: 아리랑이 유산으로서 지금 뭐 BTS도 그렇고 난리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아리랑이 울려 퍼지고 있는데 저희도 이 지역의 밀양 아리랑, 영남 지역의 밀양 아리랑을 가지고 서적적인 그런 동작들을 가지고 춤을 만들었고요.
1: 인간의 일상을 넘어 수행과 기도를 품은 의식의 몸짓 역시 춤이라는 유산으로 전해져 왔는데요. 영산제 의식에서 의례 장소를 정화하고 지혜를 깨우쳐 주었던 발아춤의 몸짓에 깨달음의 기쁨이 울려 퍼집니다.

0: 바라문은 정말 부처님의 참된 말씀, 진언에 의해서 이제 보통 발화를 치는데, 그 막 대단한 일을 막 외울 때 사람들 마음에 막 환희로움, 기쁨이 넘쳐흐르니까 기쁨을 발화를 이렇게 하면서, 악신은, 나쁜 기운은, 사악한 기운은 보내고 선신, 좋은 기운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발화를 치는 게 이제 예수를 읽으시는 발화입니다.
1: 산자와 죽은 자를 모두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의식의 춤, 법고무. 한국 불교에서 비구니로는 최초로 어산어장에 오른 동희 스님이 법고무를 펼쳤습니다.

0: 북소리의 여우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은 노래 화청으로 이어졌는데요. 그중 인생무상과 부모의 은혜를 노래하는 회심곡은 따뜻한 위로와 성찰의 시간을 선물합니다.
1: 모든 연불이 다 한문으로 되어 있고 있는데 화청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말로 해주잖아요. 맨 마지막에 보통 영산제라든 뭘 하든지 맨 마지막에 하거든요. 우리말로 그렇게 말하면 좀 자기가 잘못한 부분도 좀 늦출 수 있고 또 내가 부모님께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내가 태어났는가를 돌아볼 수도 있고 그래서 자기를 다시 돌이켜보고 그냥 교화연불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좀 마음을 순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
2: 인간 백년을 다 살아도 병든 날과 잠든 날과 걱정 근심 다째 하면 단 40도 못 살 인생.
3: 춤은 사유입니다. 그리고 인류 무형유산을 가지고 춤을 만들었을 때는 인류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역사와 인간에 있어서의 생로병사를 얘기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유입니다. 관객은 그냥 앉아있고 앉아있는 가운데서 무대에서 펼쳐지는 것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춤을 흡수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나 자신을 생각하게 될 겁니다. 이게 다른 춤과 다른 것이죠. 국립 부산국악원의 접 삶이 춤이로다 이 작품만의 특징이자 매력일 겁니다.
4: 유네스코 세계위원회가 부산에서 개최된다고 해서 그걸 기념하는 무대라는 게 조금 자랑스럽고 자부심이 느껴지고요.
5: 이렇게 좀 스케일도 크고 뭐 재미있던 거는 크게 본 적이 없던 것 같아요.
6: 섬세한 몸짓에서 오는 웅장함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조금 새로운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0: 과 흥으로 풀어낸 인간의 삶. 저 삶이 춤이로다. 감정과 사유를 담은 몸짓 언어 춤이 인류의 문화유산으로 더 찬란히 빛나기를 바랍니다.
1: 네, 세대를 넘어 이어진 우리 유산의 무한한 생명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국립부산국악원 무용단의 정기공연 접 삶이 춤이로다 봤습니다. 춤은 가장 오래된 삶의 언어라는 믿음에서 이 무대가 태어났다고 하는데요. 기쁠 때와 슬플 때 누군가와 이별하는 자리에도 함께했던 몸의 언어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자리였습니다. 특히 영산제 속 죽음과 삶을 잇는 상징인 나비를 통해 죽음에서 탄생까지 인간의 생애를 표현했는데요. 영산제 보전에 힘써온 동희 스님은 여성으로서는 유일한 영산제 전수자로 절제된 움직임 속에 깊은 수행과 침묵의 미학을 담았다고 합니다. 동희 스님의 회심곡과 함께 켜진 관객들의 소원 등에서는 누군가의 건강과 행복을 빌어주는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오는 7월 부산에서 열릴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를 통해 우리 유무형유산과 전통문화의 가치가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지길 기대합니다. 문화인사이드 두 번째 소식 만나볼까요? 요즘 젊은 층 사이에서 관악산 열풍이 불고 있다죠. 정기가 좋은 명소로 알려지면서 주말마다 관악산에 대규모 인파가 몰려 화제를 모았습니다. 인생이 안 풀릴 땐 관악산을 오르고요. 머리가 복잡하고 시끄러울 땐 미술관을 가면 어떨까요? 문화인사이드 두 번째 소식은 도심 속에서 수많은 산을 만날 수 있는 유영국 회고전 산은 내 안에 있다 준비했습니다. 한국 추상미술의 선구자이자 거장인 고 유영국 화백은 평생 딱 하나의 질문을 붙들고 살았다고 하는데요. 바로 산이란 무엇인가? 그는 60여 년 동안 오직 선과 면 그리고 색채만으로 다양한 산들을 그려왔습니다. 서울시립미술관은 유영국 탄생 110주년을 맞아 역대 최대 규모의 회고전을 열었는데요. 유화 115점을 비롯해 드로잉, 부조, 사진, 아카이브 등 총 170여 점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 공개되는 미공개작 15점뿐만 아니라 BTS의 리더 RM이 소장한 작품도 한자리에 모였다고 하는데요. 세대를 건너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림, 지금부터 유영국의 산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2: 한국 추상미술의 선구자, 유영국 탄생 110주년 회고전. 강렬한 원색과 기하학으로 빚은 내면의 산. 유영국 평생의 작품 여정, 역대 최대 규모로 펼쳐지다. 한국 추상미술의 거장 유영국. 지금 서울시립미술관에선 그의 탄생 110주년을 기념한 회고전이 열렸습니다. 그는 1916년에 태어나 2002년 세상을 떠나기까지 약 800여 점의 작품을 남겼는데요. 이번 전시에서는 유화 115점을 비롯해 드로잉, 부조, 사진 등 총 178점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번 회고전은 연대기순이 아니라 1964년부터 시작하는데요. 그 시기는 유영국이 첫 개인전을 열었던 때로 작가로서 전환점이 된 시기입니다.
3: 1964년에 유영국 작가가 자신의 최초의 개인전을 열게 됩니다. 48세의 나이로 생애 최초의 개인전을 열고 선언하게 됩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작가 동인 활동이 아닌 작가 개인의 활동 개인전으로만 내 작품을 선보이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작가에게 있어서 생애 전환점이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시점을 전시의 시작으로 삼고 왜 이 작가는 이러한 결정을 했을까 이러한 것들을 질문을 가지고 관람객들이 이 전시를 볼 수 있게 기획되었습니다.
2: 이제 시간을 거슬러 유영국 예술의 시작을 만나볼까요? 이분은 일본 유학 시기 작품들입니다. 그는 일본 문화학원에서 다양한 미술 운동을 접하고 점차 추상적 구조를 보는 눈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3: 기존에 이제 갖고 있던 그런 리얼리즘 계열의 작품들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시각 형식인 추상이라는 시각 형식에 이 작가가 깊게 매료되고 그것들을 자신의 시각 방식으로 가져와서 작품으로 만들기 시작하죠. 그게 그 첫 시작이 일본 유학기부터 시작한 아방가르드에 대한 실험을 통해서 이 작가가 자신의 추상 미술을 시작하게 되고 또 발전시켜 나가게 된다고 보십니다. 됩니다.
2: 3부 추상의 문법을 찾아서에서는 드디어 사내 시대가 열립니다. 이때부터 작가의 시그니처인 기하학적 추상의 산이 펼쳐지는데요. 일본에서 돌아와 고향 경북 울진에서 고기잡이 배를 탔던 유영국. 붓을 놓았던 그 시절의 경험들이 이후 산을 그리는 자양분이 되었는데요. 두꺼운 물감의 질감에서 당시에 응축된 힘이 느껴집니다.
3: 작가에게 이러한 산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자리 잡는 것은 울진이라는 고향의 산이 그 고향의 자연이 산과 바다가 만나는 곳이기도 하고 자연의 원형 그리고 고향의 원형으로서 이 산이라는 것들이 자리하게 되고 그 산을 어떻게 하면 추상이라는 형식으로 담아낼 수 있을까를 평생의 일생의 주제로 가져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2: 반복되는 삼각형 구조와 선명한 원색이 충돌하는 유영국의 산. 작품 속 산은 단순한 풍경이 아니라 자연의 본질을 압축한 심상의 질서를 드러냅니다.
3: 산이라는 빈 그릇을 통해서 나는 산을 다양한 방식으로 내 시각대로 또 자연의 원형으로서 담아내고자 했던 작가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이번 전시에서는 방탄소년단 RM의 소장작도 전시되었는데요. 세계적인 K-POP 아티스트가 선택한 작품, 세대를 넘는 유영국 예술의 힘을 보여줍니다. 4부에서는 작가의 생애 후반기 작품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 차례 큰 수술을 거친 후 초기에 기하학적이고 강렬한 산은 점차 평온하고 유연한 산으로 변하는데요. 자연과 하나가 된 작가 내면의 풍경을 보여줍니다.
3: 유영국 작가에게 1980년대 이후에 말년에 이르르면 추상의 방식들이 조금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기 이후를 심상추상이라고 명명을 하게 되었고 이 작가가 눈앞에 있는 이미지 어떤 대상들을 어떻게 자신의 마음속으로 가져와서 재해석해서 재추상화해서 그러한 추상의 방식들이 좀 더 편안하고 이제 엷은 마티에르나 엷은 색깔이나 그런 후기 추상의 방식들로 변화하게 되고 그 변화의 지점들을 심상 추상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매일 아침 8시 작업실로 출근해 저녁 6시에 퇴근했던 유영국. 그의 의자와 이젤에서 평생 흔들림 없이 쌓아온 예술가의 시간이 느껴집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15점의 미공개 작품들도 소개되었는데요.
3: 그 중에 대표적인 작품으로 소개해드릴 게 지금 앞에 보시는 1989년작 작품이라는 미공개 작품입니다. 작가의 집 식탁에 실제로 한 10년 정도 걸려있던 그림이라고 합니다. 보시면 붉은색 산과 그 다음에 파란색 바다, 청록색 바다 그리고 초록색 산이 단 몇 가지 색과 선만으로도 충분히 어떤 자연 속에 있는 그런 강렬함들이 녹아져 있는 작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전시의 마지막, 관객들은 거대한 붉은 산과 푸른 산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산 레드 앤 블루 연작은 그가 병환으로 몸이 쇠한 후 어시스턴트의 도움을 받아 완성한 유일한 작품입니다. 1999년 붉은 노을 속에서 점점 깊어지는 산을 그린 이 작품은 그가 그린 마지막 산이었습니다.
1: 단순한 면이랑 그

0: 색감이 너무 깊이가 있고 그 문구가 있더라고요. 자꾸 그리는 수밖에 없다. 그런 대가 선생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너무 게으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1: 그 유형곡 작

0: 것들을 충분히 감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산은 내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 고향 울진의 높은 산과 바다를 자신만의 추상 언어로 풀어낸 화가 유영국. 유영국이 그린 신비로운 산을 거닐며 내 안의 고요를 찾아보면 어떨까요?
2: 네,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산이라는 하나의 소재에 집중해온 화가의 삶과 집념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설명이 요구되는 그림은 이미 그림이 아니고 군더더기다. 색색의 산에는 말보다 색과 선으로 평생을 말해온 화가의 우직함이 그대로 담겨 있는데요. 유영국 화백은 매일 작업실에 출근해 정해진 시간 동안 묵묵히 붓을 들어 단단한 생명력을 품은 산을 그려왔습니다. 화가는 방황하는 우리들에게 가고자 하는 삶의 길이 무엇인지 조용히 묻는데요. 강렬한 원색의 자연의 생명력을 담은 유영국 산은 내 안에 있다는 오는 10월 25일까지 서울시립미술관에서 무료로 관람하실 수 있으니까요. 자신만의 산을 찾는 시간 꼭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계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공감초대석 문화인 사람. 지난 6월 5일 막을 올린 연극 다정한 배웅은 유품을 정리하는 일을 하는 특수청소업체를 배경으로 삶과 죽음을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낸 작품입니다. 서인석, 장용, 정겨운, 금동현, 방은희 등 믿고 보는 배우들이 총출동해 삶의 의미와 소중함을 되새기는 시간을 선사하는데요. 오늘 공감 초대석 문화의 사람에서는 연극 다정한 배웅의 주인공 서인석, 정겨운 배우를 만나서 다양한 작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3: 네, 안녕하세요.
2: 네, 반갑습니다. 저희 국악방송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시청자분들께 먼저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3: 네. 국악방송을 사랑해 주시고 많이 애청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인석입니다.
2: 네.
4: 네, 안녕하세요. 국악방송 시청자 여러분, 배우 정겨운입니다. 반갑습니다.
2: 아니, 두 분을 저희 문화인 공감에서 뵙게 되다니 저야말로 너무 반갑고 기쁘기도 합니다. 정말 두 분의 팬인데요. 요즘 어떻게 지내셨나요?
3: 요즘엔 뭐 우리 정겨운 씨하고 그냥 연극 연습하느라고 아주 또 공연하느라고 아주 애를 먹고 있습니다. 지금.
2: 그러시군요. 네. 네. 겨운 씨는요? 아, 저 화인과 스킨 너무 잘 봐. 거기서 진짜.
4: 어우, 감사합니다.
2: 예, 진짜로 네. 아주 얄미운 역할. 그쵸?
4: 네. 그래도 뭐 정감이 가는 그런 캐릭터였는데.
2: 네.
4: 아무튼 좋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네. 그때 드라마 이후로 이렇게 뭐 작년에는 트로트도 한번 도전을 해봤고요.
2: 네. 네.
4: 그리고 저는 또 카페를 지금 운영하고 있어서 네, 카페를 네, 잘 커피를 잘 내리고 있었습니다.
2: 직접 내리세요?
4: 네네.
2: 어머.
4: 제가 운영을 하니까요.
2: 바리스타 자격증도 있으신 거예요?
4: 아, 자격증은 없어도 됩니다.
2: 기계가 네. 다 해주니까.
4: 네네. 알겠습니다. 제가 하는 거라.
2: 우리 서인석 배우님은 정말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드라마에 출연하신 것들을 보고 자랐으니 야 정말 영광입니다.
3: 아이고, 예,
2: 지금도
3: 감사합니다.
2: 근데 그때 모습이 그대로 있으신 것 같아요. 벌써 데뷔하신 지 50년이 넘으셨다고요?
3: 네.
2: 와, 어떻게 처음 연기라는 걸 하게 되신 거예요?
3: 글쎄요. 그것도 이제 자기 인생의 이제 운명이라고 할까요? 근데 하여튼 고등학교 때 연극 부가 있는 그 학교를 갔으니까 네, 연극을 시작한 게 대학을 이제 연극영화과를 가게 되고
2: 네.
3: 이제 그것이 그냥 결국은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됐죠. 제가
2: 그렇군요. 뭐 중간에 50년 넘게 이제 하셨으니까
3: 네.
2: 이거 진짜 싫다 그만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던 적도 한 번도 없으신가요?
3: 아니 저기 그냥 운명이에요. 운명. 그리고 내 직업에 대한 뭐 또 자긍심을 또 갖고 있고
2: 네.
3: 또 이것으로 인해서 좀 많은 그 뭡니까 제가 성숙해 있고 지금도 이거 외에 딴 거 하라면 못할 거예요.
2: 진짜 연기가 나에겐 운명이다.
3: 네.
2: 아니 정말 뭐 제가 어렸을 때 그때 KBS 대하 드라마 네. 이제 사극은
3: 네,
2: 뭐 엄청난 시청률이었잖아요.
3: 네.
2: 나온 작품.

0: 작품 나오신 거를 거의 다 봤었던 것
1: 아이고,
0: 같아요.
1: 예,
0: 특히
1: 그래.
0: 뭐 태조 왕건 하면 모두가 우리 궁예의 그 명대사를 따라하지만
1: 그렇죠.
0: 사실 요즘 또 굉장히 젊은이들 사이에서 핫한
1: 네.
0: 견훤의 명대사가 있거든요.
1: 네, 글쎄요.
0: 기억하시나요?
1: 아니, 요새 뭐 유튜브에도 많이 떠돌고 많습니다. 제, 그, 하여튼, 저 만나면 뭐, 늙었어? 뭐 이런 소리죠.
2: 네,
1: 그래서
2: 늙었어. 맞아요, 맞아요.
1: 뭐 수다리가 죽었어? 뭐 이런 것도 그래가지고
0: 네.
1: 굉장히 그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0: 그러니까요. 뭐, 새해가 바뀔 때 새해 인사로 약간 늙었어? 막 이렇게
1: 근데 그
0: 하는데.
1: 늙었어는 여기서 이제 최승우하고 이제 능환이 놓고서 책사에 둘이 미운 책사는 야, 너 이제 늙어버렸어? 이렇게 하는 거왜 그러는 거죠. 너는 그냥 늙었다 쓸모없다 이 얘기로 이제 그렇게 됐어요.
0: 그러니까요. 아니, 방금 전에 말씀해주셨지만 우리 정경훈 배우는 잘생긴 트롯에 출연을
1: 네.
0: 해서 또 뛰어난 노래 실력을 보여주시기도 했어요. 원래 노래를 좀 잘하셔서 출연하시게 된 거예요?
2: 아니요. 제가 뛰어났다면 금방 떨어지지 않았겠죠. 제가
0: 잘하시던데요?
2: 금방 떨어졌는데, 그래도 한번 다른 또 장르로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해봤는데, 그리고 다 배우들이 출연을 하는 거에 정말, 정말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 갔는데, 좋은 기운을 얻고 빠르게
0: 탈락하고.
2: 타락됐습니다.
0: 그렇군요.
2: 네.
0: 아니, 그동안 연기하신 작품들 보면 로맨스 연기를 좀 많이 하셨잖아요. 태양의 여자, 로맨스 타운, 닥터 챔프, 오 마이
2: 맞습니다.
0: 비너스. 그러다가 이제 2년 전에 김하늘 씨와 함께 출연했던
2: 네.
0: 화인과 스캔들.
2: 네.
0: 거기서 굉장히 화인과의 후계자 역, 김용국 역을 맡아서 정말
2: 예.
0: 거의 뭐 미친
2: 재벌 2세.
0: 연기,
2: 예,
0: 예.
2: 맞습니다.
0: 그런 연기를 펼치셨습니다.
2: 예.
0: 어땠어요? 약간 재벌 2세 바람 핀 남자의 역할이었잖아요.
2: 맞습니다. 제가 그게 진짜 드라마를 한참 동안 쉬다가 한 6, 7년 만에 했던 드라마라,
0: 그렇게 오랜만에.
2: 좀 뭔가 새로운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많이 노력했던 기억이 납니다.
0: 이 약간 장발도 굉장히 또 색달랐어요.
2: 사실 그때 이후로 머리를 계속 기르고
0: 아, 그
2: 있습니다.
0: 이후로 계속 기르시는 거예요?
2: 네네.
0: 오.
2: 그래서 머리가 긴게또잘 어울린다고 주변에 또
0: 잘
2: 말씀을
0: 어울려요. 약간의
2: 해주셔서.
0: 어떤 테리우스의 이미지가 또 있는 것 같고.
2: 네, 감사합니다.
0: 자, 이렇게 믿고 보는 두 배우분께서 아주 특별한 이야기로 관객들과 만나게 됩니다. 오는 7월 26일까지 KTNG 상상마당 대치 아트홀에서 연극 다정한 배웅으로 무대에 섰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나요?
1: 다정한 배우는 이제 특수청소업체의 이제 직원인데, 이게 뭐냐면 죽은 자의 유품물을 정리를 해주고, 또 죽은 자가 살아서 바로 죽고 났을 때의 그 미처 전달 못한 또 한도 있고,
2: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1: 일기장도
2: 전달하지
1: 있을 수
2: 못한
1: 있고, 여러 가지. 또
2: 맞습니다.
1: 우리가 또 갑자기 하면 왜 자손들 주려고 돈도 이렇게 어디다 감춰놨는데 모르고 죽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찾아내서 자손들한테 남겨주기도 하고, 또 자손들끼리 그 응어리졌던 것을 풀어주기도 하는 그런 청소업체예요. 근데 장의업체하고 좀 다르죠. 장의업체는 가서 그냥 저것만 하면 되는
0: 장례
1: 건데,
0: 절차만
1: 장례적.
0: 해주는.
1: 이거는 직접 고인이 돌아가신 그 자리에 가서 이제 청소를 하는
2: 청소도
1: 거죠.
2: 해주고.
1: 청소를 해주면서 이제 특히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 인간이 살다가 죽었을 때 과연 내가 정말 우리말로 저쪽 좋은 데 천당에 갈수 있느냐 지옥에 가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할때 누구든지 천당에 가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인간은.
0: 그렇죠.
1: 그런데 이제 그럴 때 만약 이프 가정법인데 내가 지금 이 살다가 이제 죽었어. 그럼 내가 이제 천당에 가고 싶은데 천당에 못 가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언장도 있을 수 있고 거기에 자기가 반성하는 부분도 있고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이를테면 이 살아서 내가 못했던 또 죄지었던 것을 죽어서는 아름답게 좋은 곳으로 가고 싶다. 또 가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그런 얘기를 담고 있죠, 이게.
0: 네. 그러면 다정한 배웅에서 반춘배 역을 맡으셨는데, 그럼 청소업체 사장님이신 건가요?
1: 아, 사장님 여기 계시다.
2: 제가 사장이고요.
1: 아, 네, 여기가 이제 사장.
2: 부장님이시.
0: 부장님이
2: 네.
0: 오히려? 오.
1: 그 인턴이라는 영화도 있잖아요. 이거 보면 뭐 그런 거 우리
0: 네네네.
2: 아, 그렇긴
1: 사장님이고.
2: 한데, 저희 청소업체가 딱세 명이 있습니다.
0: 아,
2: 그리고
0: 직원이
2: 알바가 한명더 있고요. 네.

0: 그렇군요. 네. 그래서 우리 정겨운 씨는
1: 사장.
0: 박민재 사장 네. 역할을 맡으신 거고 네. 정겨운 배우님도 이런 역할을 맡으신 거는 처음인가요? 어때요? 조금 색다른 느낌이거든요.
1: 딱 색다르다는 게 저는 1인 2역을 처음 해봐요.
0: 아, 1인 2역이에요?
1: 네. 여기서 이제 극 중에 이 부장님하고 이제 사장의 관계도 있지만 네. 제가 또 다른 역할은 그 옛날에 이 부장님의 친구였던 사람인 거죠.
2: 여고 친구인데.
1: 네. 친구였었는데 네.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귀신으로 나타난 거죠. 그래서 그
2: 나한테
1: 귀신으로
2: 나쁜 짓을 해갖고 네. 먼저 간 바람에 그 젊었을 때 죽었는 그대로 있고 네네. 난 현세에 살고 있으면서 늙어버렸고
1: 그래서 저는 이제 귀신으로 나타나서 네. 용서를 구하러 이제 찾아온 거예요.
0: 어머머.
1: 그래서 제가 사장으로서 옆에서 같이 연기를 할 때도 있고 그 이제 사기친 친구로서 또 나타나서 네. 딱 약 올리는 그런 연기도 있고 그래서 1인 2역인데
0: 네. 어떠세요?
1: 처음에는 조금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면 드라마나 저는 영화만 해왔기 때문에 네. 어떤 연기로 보여지기에는 좀 더 겉모습이 달라야 되지 않을까. 아. 다른 사람이니까요.
0: 네네.
1: 근데 연습을 하면서 조금만 바꿔줬는데 연기로 이렇게 관객분들이 그냥 딱 봐도 다른 사람으로 본다는 거예요. 저도 그거를 이해하는데 조금 걸리긴 했지만
0: 네.
1: 그래서 연습하면서도 너무 재밌게 잘하고 있는 네. 네, 그런 상황.
2: 우리 저 정규가 네. 후배니까 근데 그 잘 소화를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역할을 처음에는 굉장히 헤매고 그러더니 이제 네. 공연하니까 이제 나온 거지. 그래서 아주 그 두 가지 역할을 하니까 얼마나 연기를 변신을 할 수 있냐.
0: 그렇죠.
2: 아주 이쁩니다.
0: 아니, 애정이 지금 계속.
2: 아, 지금 오면은 여기 때는 하는 거고, 네. 무대에 올라가면 안 그래.
0: 아.
2: 얼마! 쳐 죽일 놈 때는.
0: 얘기를 사기꾼이었으니까.
2: 아니, 사기꾼이니까.
1: 워낙 또 제가 그 친구 역할을 네. 너무 어려운 거예요.
2: 어렵게 하더라고. 그래서
0: 그럴 것 같아요.
2: 일부러 친구 같은 데 오는 거야.
0: 왜냐면 겨운 씨가 저하고 같은 개띠 친구예요.
2: 그래?
0: 저희가 어렸을 때 손자병법 이런 거
1: 그러니까요.
0: 보셨죠?
1: 예. 네.
0: 그리고 거기에 또 같이 출연을 하셨던 장용 선생님도 그러니까. 이번 작품에 또 같이 나오시고 하니까 네. 어려웠을 것 같기도 하고.
1: 그러니까 제가 친구로서 뭐 야, 너 이렇게 대사를 쳐야 되는데 네.
2: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야, 괜찮아. 막 하라고. 응? 내 아들하고 동갑이야. 그래서 뭐 아들과 그럼요. 이제 제 아들. 내 아들이야. 이제 아들이야. 그러니까 허라고 이제 막 풀어준 거지. 내가. 네. 어려워하는 걸.
0: 네.
2: 그랬더니 이제 친구가 지금 막 하는 거야.
1: 이게 선생님이 이제 제가 너무 그게 안 풀리니까 네. 자꾸 연습도 맞춰주시고 이러니까 싹 풀리더라고요.
2: 아니 이제 원칙이 뛰어나더라고.
0: 야, 이렇게 호흡이 또 좋으신 두 분이시고 네. 또 우리 서인석 선생님하고 또 장영 선생님과도 인연이 오래됐기 때문에
1: 맞아요.
0: 그 소감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2: 우리 사석에서는 이제 용영 뭐 이렇게 하는데 87년도에 시작한 KBS의 그 손자병법이라고.
0: 맞아요.
2: 그것을 하면서 93년이 끝났어요. 6년을
0: 같이
2: 같이 살았어요.
0: 같이 살았어요.
2: 장영 선배는 조조.
0: 네.
2: 나는 유비.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로. 그러니까 거의 뭐 너무너무 이제 잘 알고 하는데 이번에도 연극을 용영하고 같이 더블로 한다 그래서 내가 한 거예요.
0: 아, 그러세요?
2: 그 용하고는 이 또 여러 가지 추억도 있고 한번 용영의 스타일과 조조의 스타일과 유비의 스타일 나이 먹어갖고
0: 어떻게
2: 달라졌느냐 이런 것도 그런 재미가 있을 것 같다.
0: 더블 캐스팅이기 때문에 한 무대에서 쉬진 않을 텐데 네. 그래도 연습하고 이럴 때는 같이 만나시죠. 네네.
2: 그럼요.
1: 아, 근데 진짜 두 분이 네. 성향이 너무 다르시고
2: 너무 다르지.
1: 연기 톤도 전혀 다르셔서 진짜 재밌습니다. 그래서 두 분 연기를 다 한 번씩 보시는 게
0: 그래야 되겠네요.
1: 네.
0: 예.
1: 좋으실 거예요.
0: 냉정한 사장 박민재와 가슴 따뜻한 반춘배 두 분이 약간 티격태격하면서 이런 정말 얼마나 환상의 호흡을 보여주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이 연극 다정한 배웅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아까 뭐 장용이가 하면 내가 할게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2: 그것도 있지만
0: 그것도 있지만
2: 근데 제가 하여튼 딱 그 제 나이에
0: 네.
2: 저 제가 해야 될 나이. 아. 이제 나이대로 연기도 가요. 저도 사실 저 대학생 역할부터 해갖고 쭉 나이가 20대에서 30대, 40대, 50대 이렇게 가면서 바꿔졌듯이.
0: 네.
2: 지금 70이 넘었으니까 한참. 그러니까 이제 이 역할이 또 그 반춘배라는 역할이 딱. 제 나이하고 딱 맞아요.
0: 어.
2: 그러니까 이때 해보고 싶더라고. 작품도 굉장히 잘 쓰여져 있고.
0: 연극 많이 하셨어요?
2: 제가 원래 연극 배우 출신이에요. 아. 연극을 하다가 방송이 이제 스카우트 때가 75년도에.
0: 그러셨군요.
2: 그래서 그때부터 또 방송이 바쁘니까 연극을 좀 잠정적으로 좀 쉬었어요. 방송이 또 막 두 프로씩 막 하니까.
0: 오랜만에 다시 이제 직접 예. 관객과 호흡하잖아요. 연극은 예. 어떠신가요?
2: 무대에 있으면요. 네. 아무리 관록이 있고 해도 신인과 똑같아요.
0: 아.
2: 긴장되고 설레고 이거 잘할 수 있을까 막 이런 게 있어요.
0: 아.
2: 그래서 무대에 올라가서 이제 관객하고 직접적인 호흡을 통해서 이제 비로소 이제 존재감이 나타난 거 배우의 역할의 아, 존재감.
0: 그렇군요.
2: 텔레비는 모르잖아요. 그냥 녹화해놓으면 끝나지만 뭐 영화는.
0: 네.
2: 근데 연극은 그 현장에서 이게 저걸 한다고요.
1: 관객하고 네.
2: 호흡을. 그러니까. 그래서 굉장히 짜릿하고 굉장히 긴장되고.
1: 네.
2: 네.
0: 그럼 정경훈 배우님도 연극 많이 하셨어요? 처음이에요?
1: 저는 신인 때부터 지금까지 세 번째예요.
0: 세 번째.
1: 네, 그러니까 별로 안 한 거죠.
0: 오.
1: 이거 전에 했던 연극이 그 라이어예요.
0: 그것도 어려웠겠어요.
1: 라이어는 이제 대사가 막 빨라야 되는데 네. 저는 또 말이 느려서 이번에는 참 이게 재밌는 게 그때는 그게 원래 원작이 있는 연극이다 보니까 원래 있던 연기들을 그대로 흉내를 내야 되는 그런 연기가 많았어요.
0: 네.
1: 이번 연극은 이제 창작 연극이기 때문에 제가 뭔가를 다 만들어 나가는 그 과정이 있어서
0: 네.
1: 그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0: 오.
1: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미 우리 연극을 시작했지만 이제 연극을 해서 또 다른 연기가 제가 자꾸 나오는
0: 하면
1: 그런 네, 그런 재미가 그 네. 도파민이 있는 게 저는 연극의 묘미라고 생각합니다. 네. 배우로서.
0: 그렇다면 이번 연극 다정한 배움에서 두 네. 분이 좀 좋아하시는 어떤 장면이나 아니면 대사가 있으면 좀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2: 여기서 먼저 욕하는 것밖에 없는데 때려.
1: 맞아요. 저희 3장이
2: 이런 거 아니지 원수니까 이제.
1: 3장이 이제 귀신과 이제 친구가 다 늙었는데
0: 네.
1: 귀신 젊어진 귀신으로 나타난 친구가 자꾸 약 올리는 그 신이 이제 3장이 있는데 그 신이 저도 그 장이 너무 재밌어요.
0: 아 그래요?
1: 재밌고 선생님도 그 장을 좋아하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약 올리는 것 중에 제일 제가 좀 그게 잘 안 되다가 나중에는 이제 좀 풀렸던 그게 있는데
0: 뭐예요?
1: 이제 못 알아보는 거예요. 못 알아보는 척을 하는 거예요 원래. 근데 제가 아니 뭐 알아보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거울을 딱 보는데 귀신이지만 뭐 거울을 본다는 설정으로
0: 네.
1: 또 거울을 딱 보고서 늙어서 그런 거야? 아니 젊어졌는데? 야 이거 잘생겼다 너! 야 춘배야 너는 어쩌냐? 말라 비틀어진 나무 같은데 나는 탱탱하다! 이렇게 좋아하는 씬이 있는데 그게 처음에 이제 약 올리는 거예요.
2: 처음 귀신과 만나는 첫 장면.
0: 아니 근데 지금 이렇게 인터뷰하실 때랑 갑자기 딱 연기하신 거 완전 다르네요.
1: 네.
0: 역시.
1: 너무 안 돼가지고 연습 많이 했어요.
2: 이제는 뭐 아주 좋아졌어요. 굉장히 뭐 우리 호흡이 맞는다고.
0: 정말 뭐 인간이라면 죽음을 누구나 다 겪어야
2: 당연하죠.
0: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연극을 보시면서 관객들의 반응이 어떨지도 궁금해요. 어떠신가요?
2: 많은 관객들이 공감대를 가지고 아마 울어요. 많이. 네.
1: 그럴 수 있는 게 또 나이별로 그 배우들이 다 역할들이
2: 다 다르고
1: 나이별로 다 나와요.
2: 다 나오죠.
0: 아, 그래요? 네.
1: 20대부터 60, 딸도 70대까지 쭉 다 그래. 나오기 때문에
0: 와.
1: 그게 많이 공감대도 많이 되실 거고 많이 우시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재밌게 잘 보시는 것 같아요.
0: 어느 연령대에서 와도 괴리감 없이 네. 그렇죠. 공감대를 느낄 네. 수 있는
2: 젊은이서부터 늙은이까지 다
0: 그렇군요. 정말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나도 죽는다는 걸 생각하면 정말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작품이지 않을까 그런
2: 그렇죠.
0: 생각이 듭니다. 아, 근데 연극이라는 건 정말 무대에서 실시간으로 관객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뭐긴 시간을 쉬지 않고 달려야 되잖아요.
1: 네.
0: 두분 어떤 체력 관리나 이런 건 어떻게 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2: 근데 이제 이 건강은 이 갑자기 하면 노동이 돼요. 그러나 이제 처음 저도 처음부터 배우 하면서 계속 운동을 헬스에서 해왔어요.
0: 네.
2: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래도 내 나이에 그래도 아직 건강하고 병 없이 살잖아요. 또 이번에 연극도 출연하고 그러니까 이
1: 선생님이
2: 건강을
1: 진짜
2: 지키는.
1: 몸이 가벼우세요. 그래서 진짜 제가 귀신이라서
0: 네.
1: 오히려 제가 더막 이렇게 많이 다녀야 되는데
0: 네.
1: 선생님이 오히려 막
2: 아니요.
1: 막 이쪽으로 와주고
2: 아니요.
1: 싶다가
2: 아니, 그렇게
1: 저쪽으로
2: 해야
1: 와주니까
2: 되니까. 막 하다가
1: 그래가지고
2: 쫓아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저놈 새끼, 아이고, 막 이렇게 이제 내가 이제
1: 아
2: 힘들어. 그게 이제 그렇게
1: 너무
2: 돼요.
1: 건강이 좋으셔서 저도 지금 헬스는 하고 있지만
0: 네.
1: 와 진짜 못 따라가요 저도.
0: 못
2: 아, 왜 그래
0: 따라가시죠.
2: 또?
0: 자, 그러면 이제 벌써 마칠 시간이 됐는데,
1: 네.
0: 앞으로의 목표나 어떤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떤 건지 여쭤볼게요.
2: 글쎄요, 저는 뭐 이제 많이 시간이 없어요. 제 인생에도.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노인 인구가 한 우리나라에 1,000만이 된다고 하는데,
0: 네.
2: 1,000만에서. 그러면 이 1,000만 관객 가면 대박
0: 아,
2: 아닙니까?
0: 그럼요.
2: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즐길 수 있는 또
0: 네.
2: 그분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을 통해서 이제 많은 그 출연을 하고 싶어요. 특히 이제 뭐 요양원의 문제들이라든가 황혼이혼의 병 걸려서 또 가족 간의 불화 뭐 이런 것들이 노인과 이 삶에 그런 데서 이루어지는 그런 에피소드를 또 애환을 한번 제가
0: 네.
2: 하고 싶은 게 이제 마지막 소원이라고 생각을
0: 정말
2: 합니다. 우리
0: 오랫동안
2: 겨운이는 이제 계속
0: 무대에서
2: 또저 젊은이니까 이쪽에 이제 한번 물어봐야죠.
0: 또 어떤 계획 있으신가요?
1: 저는 이번에 연극하면서 너무 그 연극의 매력을 많이 느껴서요. 저의 연기자로서 좀 많이 발전하는 그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0: 네.
1: 앞으로도 연극을 좀 해볼 생각입니다.
0: 계속.
1: 네.
0: 네. 그
1: 그래서
0: 매력을
1: 도전을
0: 언제
1: 해서 진짜
0: 느끼셨나요?
1: 선지성 선생님처럼 진짜 멋진 배우가, 아, 진짜 선생님은 요즘 막 그런 인별그램이나 이런 데 많이
0: 네.
1: 나오시지만,
0: 네네.
1: 아, 그렇게 어떻게 목소리 톤이 다 다르게 연기를 하시는지
2: 아이고, 왜 이래,
1: 정말
2: 이거.
1: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0: 같이
1: 그래갖고
0: 하시면서도 많이 배우시나 봐요.
1: 네,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나이 차이가 나는 선생님들하고 하는 게
0: 네.
1: 너무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0: 아, 오히려.
1: 그래서 저한테 되게 아, 연극이라는 거를 매력도 느끼지만 앞으로도 또 다른 배우들을 또 보고 싶은 그런
0: 네.
1: 생각이 들더라고요.
0: 알겠습니다.
1: 네네.
0: 고인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연극 다정한 배웅. 고인이 세상에 남긴 마지막 흔적을 통해 삶의 마지막은 어떻게 할 것인지 묻습니다. 오는 7월 26일까지 KTNG 상상마당 대치 아트홀에서 만나실 수 있으니까요. 두 배우의 멋진 연기와 삶의 가치를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감초대석 문화의 사람, 오늘은 연극 다정한 배웅의 주인공인 서인석, 정겨운 배우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네.
3: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6월 셋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문화 소식을 소개합니다.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이자 국가 무형유산인 강릉 단오제입니다. 재래와 굿, 난장을 중심으로 국가 시도 지정 무형유산 공연과 단오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8일간 펼쳐집니다. 국립 남도국악원 대학 국악제, 요즘 국악온입니다. 영호남권 대학의 국악 전공자들이 기악, 성악, 연희 등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요즘 국악을 19일부터 이틀간 선보입니다. 국립무용단, 탈바꿈이 무대에 오릅니다. 탈춤을 소재로 탈을 쓰고 벗는 과정에서 전통의 움직임이 새로운 감각으로 확장되는 작품입니다.

0: 제품을 선보입니다. 경기 시나위 오케스트라 기획 공연 경기 소리 만화경이 열립니다. 마을 곳곳에서 불리다 잊혀진 경기도의 옛 소리와 가락을 국악 관현악으로 풀어냅니다. 천안시립 흥타령 풍물단 모던 성주입니다. 가옥을 지키는 가신인 성주 신앙을 바탕으로 성주풀이의 전통적 의미를 타악 장단과 소리, 움직임으로 재해석한 창작 풍물극입니다. 다양한 문화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일상의 쉼표가 있는 곳으로 문화나들이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6월 셋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 한국의 정서를 담은 가무국을 제작하는 서울예술단이 창작 생태계 활성화와 민간 창작자의 대비 기회 확대를 위한 2026 서울예술단 제3회 공연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국립한국문학관과 공동 개최하는 이번 공모전은 한국적 정서와 동시대적 감각을 담은 창작 가무국 콘텐츠 발굴이 목표인데요. 공모 대상은 공연화되지 않은 순수 창작 작품으로 원작 각색, 실존 소재의 경우 저작권이 명확히 해결된 작품만 가능하고요. 참가 자격은 무대 공연 3편 이상 창작 경력이 있는 극작가, 작곡가 연합 창작자 형태만 지원 가능합니다. 선정작은 국립한국문학관의 자료 제공과 문학 전문가 매칭 지원을 통해 향후 공연으로 제작될 수 있도록 작품 개발 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오는 7월 31일까지 서울예술단 홈페이지에서 접수가 가능하고요. 자세한 사항은 서울예술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문화인 공감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풍성하고 다양한 문화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점점 더 위험해지는 여름. 1970년대 대비 최근 5년간 폭염의 수와 열대야의 수는 2배에서 3배까지 증가했습니다. 이에 기상청은 18년 만에 폭염특보를 개편합니다. 폭염중대경보와 열대야주의보를 새롭게 신설해 더 강화된 폭염 대응체계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덕유산에서 시작한 힘찬 물줄기가 6km에 걸쳐 안반을 타고 흐르는 곳, 경남 함양의 화림동 계곡입니다. 계곡 한가운데 정자 하나, 기암괴석 위에 오롯이 서 있습니다. 정자 스스로 풍경 속으로 들어가 화림동의 절경을 빚어냈습니다.

거현정은 인조 때 서원과 함께 지은 초막정자를 후대의 기화로 고쳐지었습니다. 기암괴석과 물, 아름드리 노성이 어우러진 경치가 자연과 하나가 되고 싶은 주인의 마음을 잘 드러냅니다.

0: 화림동 계곡은 곳곳에 많은 정자가 자리하고 있어 함양 선비들의 이상향인 무릉도원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함양 땅을 사랑한 한 선비가 있었습니다.
1: 바람 부들 너울너울 가벼이 나붓기니 4월의 화개 땅엔 보리가 이미 가을이구나. 투류산 천만첩을 모두 다 둘러보고 외로운 배는 또다시 강물 따라 내려가네요.

0: 어느 날 연암은 앞서간 선비들의 풍류를 동경해 계곡의 정자 순례에 나섭니다.
1: 한양 사람들이 무더운 여름날 이 화림동 계곡에 발 담그고 탁족 한번 해보는 것이 소원이라더니 과연 화림동이로구나.
0: 한양 땅을 떠나온 연안에게 이곳 화림동 산수정원은 풍류의 운치에 젖어들기 더없이 좋은 곳이었습니다.

0: 깨끗한 세상에서는 내 영혼을 씻고 혼탁한 세상이면 그저 발 한번 씻으면 그뿐. 어찌 세상을 원망하지?
1: 영남 선비들이 심신을 수양하고 풍류를 즐기던 최고의 명소가 바로 화림동 계곡이었습니다.

고즈넉한 풍광 속에 방 한 칸 마련하여 시 짓고 책 읽으며 오롯이 자연만 곁에 두었습니다. 들고 나는 것은 바람이요, 들리는 건 정막뿐입니다.

화림동 계곡 정자에는 선비들의 발자취가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선비들의 풍류정신은 오늘도 이곳에 흐릅니다.

네, 정식으로 인사드립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저는 아나운서 정영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오늘 공연의 이름이 연록의 춤, 시간을 잇다입니다. 연록, 이을연자에 푸를 록자를 써서 봄의 푸르름과 인생의 푸르름을 잇는다는 뜻입니다. 오늘 대전시립 연정국악단이 그 이음을 여러분께 무용으로 펼쳐 보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만나실 2장, 청춘 시간을 잇다는 세 편의 작품으로 이어지는데요. 먼저 춘무라는 무대입니다. 봄날의 꽃을 보면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시절을 떠올리는 그런 춤이고요. 남도민요 봄타령에 몸을 실어서 수건 하나가 봄 한 초를 담아내겠습니다. 이어지는 푸른 꿈은 첫사랑의 이야기인데요. 달빛 아래 영원을 약속했던 그날의 기억. 지금 이 자리에서 혹시 뭐 그분과 함께 앉아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한번 좀 옆을 쳐다봐 주셔도 좋겠네요. 네. 자, 그리고 우리에게 익숙한 손에 손을 잡고 원을 그리는 강강술래. 뭐 강강술래는 뭐 한가위 때 뭐 보름달 아래서 이 강강술래 돌아본 그 추억 하나쯤은 갖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거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리 차고 기우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순환하고 이어진다는 걸 네, 무용수들의 손끝과 발끝으로 그려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 청춘을 맞이하실 준비 되셨나요? 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봄날도 한번 돌아봤고요. 달빛 아래 약속도 떠올렸고 또 강강술래로 함께 뛰어놀아보면서 청춘의 시간을 이어봤습니다. 하지만 사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앉아계신 것 자체가 우리 관객 여러분의 진정한 청춘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대전시립 연정국악단과 함께 청춘을 제대로 즐기셨다면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화답해 주실까요? 네. 네, 고맙습니다. 이어지는 3장의 문은 조금 다르게 열어보겠습니다. 1장에서는 봄을 맞이했고요. 또 2장에서는 청춘을 돌아봤다면 3장 판 혼을 잇다에서는 이 춤판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묻습니다. 먼저 무의 춤입니다. 무의 막힘없이 또 거침없이. 네, 조선시대 김홍도의 그림 속에 이런 인물이 있습니다. 고가를 쓰고 가사를 걸쳤는데요. 스님이라고 하기 너무 신명나고 또 속인이라고 하기 너무 의연합니다. 그 경계에서 세상을 향해 또 한 방씩 던졌던 조선의 예인들이 오늘 대전시립 연정국악단을 통해서 이 무대 위로 걸어 나오는 시간이고요. 다음은 연희 장군우리 대전 땅에서 이어져온 웃다리 농악입니다. 아득히 먼 과거로부터 지금 이 무대까지 장구 소리 하나가 그 긴 시간을 단번에 당겨오는 그런 무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태평 소고춤입니다. 소고를 든 단원들이 또 온몸으로 빌어 올리는 건 단 하나죠. 이 세상이 그리고 오늘 함께 해주시는 우리 관객 여러분의 삶이 늘 태평하고 평안하기를. 네, 200번의 무대가 늘 그랬습니다. 한 목소리로 드리는 기원입니다. 언제나 여러분을 위한 기원이었고요. 네, 연로 봄의 푸르름과 또 인생의 푸르름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오늘 이 자리도 여러분의 시간

속에서 좀 오래도록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또 있습니다. 대전시립 연정국악단의 200번째 정기 공연 한국 무용의 밤 그 3장은 여러분의 힘찬 박수로 열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날 깨웠나? 내가 누군고 허니 경기도 양주골에서 250년을 잘 자던 탈꾼인데 그런데 여기 웬일이냐? 아 대전시립연종 국악단 200회 정기 공연이라 허여 잠자던 나를 깨웠으니 이것이 모두 인연이로구나. 허, 그런디 아 나만 온 게 아니네 그려. 저기 저 피리도 왔고 대금 해금 장구에 좌고까지 다 모였으니 오랜만에 한판 노다 가세나.

내가 말이야 저기 저 그림 속에서 다 봤지. 일제강점기도 겪어보고 한국전쟁도 겪어보고 올림픽이다 월드컵이다 아 온 세상이 들썩들썩했던 시절을 지나 그 힘들다던 코로나 시국도 지나고 아 그런데 요즘 더 신기한 건 말이여 이 한류바람이 바다 건너 저기 저 유럽까지 갔다니 아 이제는 대한민국이 세계문화의 중심지라지. 특히나 이 대전시립연종 국악단이 이렇게 전통의 맥을 이어가고 있으니 앞으로 100년, 200년이 걱정이 없고 두렵지 않네 그려. 이 예술이라는 것이 아 우리네 삶과 맞닿아 있어서 선하고 정직하게 잘 살아야 올 곳은 예술이 변한다 그 말이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아니 왜 이렇게 목소리가 작아 피죽도 못 자시고 왔는가 봐. 다시 한번 할게요. 여기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혼자 잘났다고 하지도 말고 외롭다고 울지도 말고 이웃과 더불어 살아야지. 아 우리 인생이란 게 잠깐 들렀다 가는 길이라오. 나누고 베풀면서 더불어 살면 그게 제일이지. 아 안 그래요? 네. 네.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하자면 이 땅에 우리가 남겨둔 순수한 마음 예술혼을 잊지 말게나 그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한 판 더 놀고 다시 양주골로 돌아감세나. 나비야 나비야 청산 가자. 너도 가고 나도 가세.

0: 저희 아저씨가 생긴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지금 불탈 것 같아요. 여러분들 빨리 소방차 부르세요.
1: 리리리리리리 네 나라 네가 났어.
2: 일단 버텨라입니다. 어떻게든 버티면 버텨라. 길이 열린다.
3: 이미 사회자분이 너무 출중하셔서 완벽한 것 같습니다.
0: 이 친구 성공하겠다.
4: 한판 놀아보자.
5: 너무 잘해주고 있습니다.
6: 리더 짱.

0: 친구의 꿈 한번 들어볼게요.
1: 꽹과리 국가 무형 유산이 되고 싶어요.
2: 국악계 1장입니다.
0: 이 노래 들어볼래? 국악기 소리를 빚다 특집으로 함께 할 텐데요.

0: 김진수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내 거라면 해볼까 만들어보고 싶다.
0: 점철에 둘러싸고 토끼들입다 잡는 모노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이렇게 행동하세요. 비 내리기 전 물 고이지 않게 배수로를 점검해요. 침수 위험이 있는 곳에 수방자재를 배치해요. 위급 시 바로 대피할 수 있게 먹는 약, 보청기 등 미리 챙겨놔요. 대피 요청이 있으면 신속하게 대피소로 가요. 호우 태풍 발생 시 안전하게 대피해요.

0: 선교산 꽃이 피니 분명고 봄이로구나. 봄은 찾아왔건만은 세상
1: 산철가는 인생하고 계절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는 거,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런 거 생각 많이 해요.
0: 백발 한심 허구나.

0: 어머니
1: 안녕하세요.
0: 어서와요.
1: 어머니 추워요.
0: 손에 뭐 이렇게 들고 와. 티타임 할까요? 요거 하나 먹고 소리 할까요?
1: 네.
0: 여기 이렇게 딱 끼게 이거 밑에 거 벌려요.

0: 있을까요? 물어보더라고요.
1: 아이고 형님, 동생 흥보를 모르시오.
2: 이해 못했지만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진짜요. 네.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했어요. 파리에서 회사, 큰 회사 다니고 있었어요. 큰 회사 다니고 집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다 그만두고 우리 엄마한테 한국에 가서 1년 동안만 이렇게 일하고 파리에 갈 거라고 했어요. 처음에 만약에 3년 이렇게 바라면 엄마가 아마 허락 바라면 못 받을 것 같아요.
3: 안녕하세요.
2: 우리 동네 제일 맛있는 붕어빵 집이에요.
4: 프랑스 기자들도 몇 번 따라왔어요.
5: 아, 이 집이요?
4: 네. 유명하신 분인가 봐.

0: 여기 역사 되게 예쁘고, 저는 판소리 공부하니까 판소리 중동 음악이에요. 그래서 여기 오래된 구멍 이렇게 곳에서 이렇게 판소리 하면 진짜 너무 너무 좋아요.
1: 절공 열구 돈 단양을 내어 주니 해라 이 사람 몹쓸 사람
0: 이렇게.
2: 아, 마포 루스.
0: 네, 네.
2: 4년인데 이런 소리를 내요?
0: 아, 고맙습니다. 연습 많이 하려고 많이 합니다.
3: 외국 분이 진짜 오시나? 또 우리나라 판소리를 대단한데 아직.
1: 내 청춘도 날 버리고 속철없이 없이 가버렸으니 왔다 갈 줄 아는 봄을 반겨. 쓸데 있나?

3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6월 셋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문화 소식을 소개합니다.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이자 국가 무형유산인 강릉 단오제입니다. 재래와 굿, 난장을 중심으로 국가 시도지정 무형유산 공연과 단오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8일간 펼쳐집니다. 국립남도국악원 대학국악제, 요즘 국악온입니다. 영호남권 대학의 국악 전공자들이 기악, 성악, 연희 등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요즘 국악을 19일부터 이틀간 선보입니다. 국립무용단, 탈바꿈이 무대에 오릅니다. 탈춤을 소재로 탈을 쓰고 벗는 과정에서 전통의 움직임이 새로운 감각으로 확장되는 작품을 선보입니다. 경기 신화위 오케스트라.

오케스트라 기획공연 경기 소리 만화경이 열립니다. 마을 곳곳에서 불리다 잊혀진 경기도의 옛 소리와 가락을 국악 관현악으로 풀어냅니다. 천안 시립 흥타령 풍물단 모던 성주입니다. 가옥을 지키는 가신인 성주 신앙을 바탕으로 성주풀이의 전통적 의미를 타악 장단과 소리, 움직임으로 재해석한 창작 풍물극입니다. 다양한 문화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일상의 쉼표가 있는 곳으로 문화나들이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6월 셋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이준수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내 꼴 한번 해볼까 만들어보고 싶다.
0: 점철에 둘러싸고 토끼 등에다 잡는 모노.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3: 이것은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유산의 불빛. 한 나라의 유산이 아닌 인류 전체의 유산으로 빛나도록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대한민국에서 세계가 함께합니다.

0: 빨까기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들 하셨지요? 빨까기 대명사, 빨까기 레전드 알까기 구단 최악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알까기 초단 김가영입니다. 제가 요즘 개그를 최사범님께 배우고 있는데요. 최사범님 참 특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그 이주일 선생님은
0: 네.
1: 얼굴이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12글자로 웃기셨고 또 심형래 선생님은 연구 없다 이렇게 4글자로 그다음에 맹구 이창훈 선생님은
0: 네.
1: 남자장은 정말 싫어 짬뽕 10글자로 웃기셨어요.
0: 네 웃기네요. 네.
1: 근데 최양락 사범님은 네 딱 한 글자로 웃기시잖아요. 네.
0: 수고하셨습니다. 네. 하여튼 별거 다 연구했네요. 네. 그럴 시간 있으면 알이나 더 까세요.
1: 네? 네.
0: 아무튼 배우려는 자세는 높이 삽니다. 그게 중요하지요. 자, 따라해 보세요. 네.
1: 네. 네.
0: 네. 연습 많이 하세요.
1: 네. 네.
0: 자, 국악의 날 제정 기념으로 준비한 알까기 명인전입니다. 오늘의 대국자분들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대국실입니다. 아, 먼저 더 저불의 슬리피 7단입니다. 네. 슬리피, 잠이 많다. 네. 엄마가 깨워도 참 더럽게 안 일어나고 말이지요. 네. 미국인 래퍼 스눕 독과 체형이 비슷하다고 친구들이 지어졌다고 해요. 체형이 비슷하다. 1984년생, 본명은 스시가 아닙니다. 김씨입니다. 김성우. 네. 2006년 레디 투 샷 네? 노래로 데뷔했고요. M사의 예능 프로그램 보이스트롯에서는 성원이라는 이름으로 최종 7위를 차지했습니다. 대단한 거죠. 네. 래퍼에서 트롯까지 실력 있는 실력을 증명한 셈입니다. 국악방송에서는 소리를 배웁시다 해서 국악 DNA가 있음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2: 아시구나 좀 더 좋냐
0: 결혼했습니다. 네, 배우자로 김나연 씨와 이 남매를 두고 있습니다. 네?
1: 네. 수상으로는 2015 MBC 방송연예대상 버라이어티 부문 남자 신인상.
0: 오.
1: 그다음에 2017 제25회 대한민국 연예대상 K-POP 가수상.
0: 오.
1: 2017 제7회 한류대상 대중문화대상 K-힙합 부문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0: KBS 6시 내 고향. 네. 네? 장수 프로그램이지요.
1: 그렇죠.
0: 거기서 배달맨으로 네. 그 시장 뭐 동네 어르신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르신들이 그 슬리피 발음이 좀 어려우니까 잘 안 돼가지고 네. 슬리퍼 왔어?
1: 네.
0: 슬리퍼 왔다? 뭐 이런 네. 식으로 또 가장 심한 분은 여보 나와봐 저 트로트 가수 시멘트 왔어 하시는 분도 있었고요. 그래 그러저랬거나 시골 고향에서는 뭐 대충 비슷하면 맞는 거로 쳐줍니다.
1: 네. 네, 이에 맞서는 분은 국악계에 떠오르는 스타 국악 아이돌 정보관 6단입니다.
0: 네, 오, 잘생겼어요.
1: 네, 1992년 충남 금산 출생, 전주예술고등학교 국악과 졸업,
0: 오.
1: 중앙대학교 전통예술학부를 졸업했습니다.
0: 와, 상도 많이 받았어요. 네, 2016년 이 남해에서 판소리 경연대회 일반부 최우수상.
1: 오.
0: 같은 해 이 주담 국악 경연대회 판소리 일반부 특별상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17년 서울 아리랑 페스티벌 알아주지 않습니까?
1: 네,
0: 아리랑 페스티벌은
1: 네.
0: 뭐, 네? 최우수상.
1: 네.
0: 그 다음에 또 같은 해 17년 박동진 명창 명구대회 판소리 일반부 장원.
1: 오,
0: 네? 문체부 네.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1: 와, 네.
0: 와.
1: 또 공연도 많이 했습니다.
0: 공연 많이 했겠죠.
1: 네. 2018년 적벽에서 조자룡.
0: 조자룡.
1: 네.
0: 야, 조자룡.
1: 그다음에 2019년 패왕별이에서 항우역.
0: 항우 이번에 또 항우.
1: 네. 그다음 2021년 공주 판페라 무령에서 동성왕역.
0: 야.
1: 네. 2022년 백제문화재 K뮤지컬 무령에서 무령왕역. 네. 이 밖에도 많은 공연에 주연 역할을 했습니다.
0: 그 주로 왕역.
1: 네.
0: 무슨 내시나 뭐 망나니
1: 네.
0: 마당쇠 같은 건 안 합니다.
1: 아, 네.
0: 네? 그리고 신라이달 밤을 네. 새롭게 편곡한 노래로 이 국악의 트롯을 전못 많은 사랑을 받기도 했습니다.
1: 오.
0: 우리 민족은 역시 천목 네. 짬뽕이 먹힙니다.
1: 네. 난 짜장은 정말 싫어 짬뽕.
0: 누구 흉내 내는지 모르겠어요. 아우 난 짜장은 정말 싫어 짬뽕 뭐 그거죠?
1: 아, 네. 난 짜장은 정말 싫어 짬뽕
0: 이제 그쯤 하시고요 네. 자 이제 곧 대국이 시작됩니다
1: 네 간단하게 진행 방법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연장자가 100이고요 흑선으로 시작합니다 알은 총 8알 네. 3판 2선 승제고요 1대1이 됐을 때는 각자 3알씩만 놓고 마지막 승부를 가리게 됩니다 승자에게는 두 대국자분과 저희 사인 있는 바둑판을 선물로 드립니다
0: 자 그러면 두 대국자분 인사하시고요 알까기는 예로 시작해서 네. 예로 끝나는 거니까 저... 그리고 포석 시작해 주시죠 여덟 알입니다 네. 그 포석은 자유입니다
1: 네. 네.
0: 뭐 자기 편한데 네. 쉽게 얘기해서 이제 까기 좋은데 네. 1선, 네. 2선보다는 중앙 쪽에 한 3, 4선 정도 좀 안정감이 있고
1: 저기 중앙선을 침범하시고
0: 저거는 안 좋은 겁니다 네. 매너 안 좋은 거예요
1: 네.
0: 신경 거슬리게 네. 예, 침 이전이에요
1: 네.
0: 네. 쪽 괜한 짓인 거죠. 하등 도움이 안 되는 슬리피 쪽은 엉뚱한
1: 네,
0: 짓이에요.
1: 네, 오.
0: 장난기가 발동했나요?
1: 네.
0: 저럴 필요 없습니다.
1: 네.
0: 저럴 시간에 네. 내가 이 다음에 시작하면은
1: 네.
0: 어떤 수로 어떤 공격을 하겠다.
1: 네.
0: 그 구상이
1: 네.
0: 작전을 세워야지요.
1: 네.
0: 네. 네. 자 그러면 흑선입니다.
1: 네.
0: 정복원 6단이 먼저 공격을 하겠습니다. 정복원 6단. 그렇죠. 최전선에 있는 바로 그겁니다. 좋아요. 아, 힘이 너무 들어갔네요. 뭐 첫 수니까
1: 네, 네.
0: 저 정도로.
1: 네.
0: 네. 슬리피 7단. 어떻게 대응을 할지. 자리를 약간 이동해서 고고로. 네. 성공을 할지? 이 장고 끝에 악수가 나왔어요.
1: 네.
0: 네. 아까 그 연습실에서
1: 네.
0: 연습할 때는
1: 네.
0: 오, 시원시원하게 잘했는데 역시 네. 이 대국실에 오면은
1: 네.
0: 실력 발휘가 네. 안 되는데 이제 초반이니까
1: 네, 긴장이 돼서 그런 것 같아요.
0: 네. 정복원 6단 심각하게 네, 연구 끝났습니다. 계획대로만 되면 정확하게 맞추긴
1: 네.
0: 하는데
1: 네.
0: 약간 이 역부족이에요
1: 네.
0: 자, 이에 맞서는 슬리피 7단 시원하게 한번 노려볼 만한데 말이죠 집중을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두 선수
1: 네.
0: 그 점수가 없어요
1: 네.
0: 이제 나올 때가 됐습니다
1: 네.
0: 그렇습니다 그게 과연 성립이 될지 과연 성립이 될지 역시
1: 와.
0: 역시
1: 와.
0: 큰 기합 소리와 함께
1: 네.
0: 네, 득점을 했습니다
1: 와.
0: 예, 기술이 제압 됐어요 네,
1: 네.
0: 슬리피 칠 때 좋아요
1: 네.
0: 오. 자 오. 그래요
1: 네.
0: 맞대응 해야 됩니다 오. 늘 저 정도예요
1: 네. 근데 딱 맞추기는 예, 잘
0: 맞추긴 합니다
1: 네.
0: 정확도는 있는데 네. 이 끝 힘이 좀 부족해요.
1: 아...
0: 그거보다는 조금 더 예, 힘을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0: 네. 자, 슬리피 7단 자리까지 옮겨서 네 무릎을 조아리고 졸고 있나요?
1: 떨리시는가?
0: 소리만 요래냈습니다.
1: 아까웠어요.
0: 네. 예. 천만다행이고 정복원 네. 6단 입장에서는.
1: 네. 네. 정복원 6단은 네. 11살 때 문화센터에 민요를 배우러 다니신 부모님을 따라갔다가 선생님 목소리가 예쁘다고 권유해서 배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0: 야, 선생님이 보기에 부모님은 가르쳐도 안 될 것 같고
1: 네.
0: 아들 정복원 6단에게서 재능을 본 거지. 좋습니다. 조금은 힘을 더. 본인도 안타까워합니다. 안 되네요. 뜻대로.
1: 네.
0: 과연 그 침투한 그 한 점을 네 눈에 가시죠.
1: 아!
0: 딕스가 나왔어요. 맞습니다. 본인 알만이 생각하고만은 네. 슬리피치 일단 안타깝습니다. 힘이 너무 네. 들어갔어요.
1: 아, 아쉬워요.
0: 야, 정봉원 6단은 그냥 날로 하나 얻었습니다. 네. 자,
1: 와, 위험했습니다.
0: 자, 그거 처리 잘해야 됩니다. 네. 과하지, 적당히.
1: 살짝만?
0: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게 적당이라고 합니다만 과하지도 않고, 가지, 과하지도 않고, 가지, 네, 저거는 매너의 문제입니다. 네, 더티플레이죠. 네. 시사적인.
1: 네.
0: 네. 자, 적당히 그게 성립이 될지. 안타까워합니다. 논의 타법. 네, 그렇습니다.
1: 함께 떨어졌네요.
0: 사석작전. 네. 네. 크게 볼 것도 없고. 네. 자.
1: 지금 똑같아졌어요.
0: 예.
1: 네.
0: 과연. 꽤. 상당히 빠른 속도로. 꽤.
1: 다들 야. 침착해야 될 것 같아요.
0: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거의 뭐 막상 막하예요. 네. 한 점 차입니다.
1: 네.
0: 1타 2득을 노리나요? 네.
1: 아, 네.
0: 한 방에 두세 점을 노리겠다. 네. 설계 끝났습니다.
1: 네.
0: 자, 그렇다면 과연 작전대로! 작전대로 1타입니다! 와! 1에서 슬립입니다!
1: 네!
0: 네. 두세 점을 노리겠다. 네.
1: 오?
0: 설계 끝났습니다.
1: 네.
0: 와! 작전대로 1타입니다! 와! 1에서 슬립입니다!
1: 네!
0: 네.
1: 와! 오늘의 아이 될 것 같아요.
0: 슬립이 진짜 대단한데요?
1: 와!
0: 요!
1: 오! 오, 좋아요.
0: 막간, 네. 네. 네. 기사가 탄생했습니다. 슬리피 네. 7단.
1: 오늘의 알감이었어요.
0: 네.
1: 네.
0: 예, 예. 네. 그러나, 정보건 6단, 저걸 처리해야 됩니다. 일단.
1: 네.
0: 뭐, 그렇습니다. 잘했습니다.
1: 와.
0: 그래요.
1: 네.
0: 일단 처리했고.
1: 네.
0: 그래도 뭐 두 점 뒤지고 있습니다만 모르는 거예요. 알까기는 끝나봐야 합니다.
1: 네.
0: 네. 자. 지금은 사석작전도 가능합니다.
1: 네.
0: 알이 유리하기 그렇죠. 때문에. 논개 답보 가능해요.
1: 네.
0: 네. 힘차게 그냥 저 같으면 시원하게 까버릴 텐데 말이죠.
1: 와! 와!
0: 야, 본인 것도 살았어요.
1: 네, 진짜.
0: 알까기 되는 날입니다. 슬리피 7단.
1: 네. 정보건 6단.
0: 네.
1: 네.
0: 네, 일단 저 공격을 보고.
1: 네.
0: 자.
1: 아이고. 지금 좀 말린
0: 네,
1: 것 같아요.
0: 자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안 되니까.
1: 네. 슬리피 7단은요. 수입이 없을 때 8살 연하 아내 김나연 씨에게 용돈을 받아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아내분이 아르바이트를 3개씩 하면서 챙기셨대요.
0: 폭이 터졌네요. 또 한편으로는 어떤 그 존심이 상했겠어요.
1: 네.
0: 그렇지만 어쩌겠습니까? 현실이 개털인데. 네? 그 아내 옆에서 그냥 눈 깔고 살면 됩니다. 얘기 듣고 보니까 김나연 씨 정말 내조의 여왕 같은데요.
1: 네.
0: 그 신혼집은 아내가 청년 대출을 해서 전세자금 마련했다고 합니다. 방송에서 본인 입으로 네. 와이프가 없었다면 자신은 꽥하고 죽었을 것이다 라는 말까지 했다는데 생명의 은인 평생 모습으로 모시고 잘 살아야 되겠네요.
1: 네.
0: 그게 또 조금 편합니다.
1: 네. 네. 길만 걷게 해줄게.
0: 네 슬리피 7단! 와! 본인 알을 깠어요! 예! 상당히 어려운 수입니다.
1: 네.
0: 노리긴 흙을 노렸는데
1: 네?
0: 본인 알 100을 착각수가 나왔어요. 자충수가 나왔습니다.
1: 네.
0: 이제 너무 심취하다 보면 그럴
1: 네.
0: 수가 있어요.
1: 네. 그래도 아직 알이 많이 남았으니까.
0: 그렇습니다.
1: 네. 아직 네. 유리합니다.
0: 4대 2입니다. 네. 아, 저건 약간 자세가 과연 성립이 되나요? 중앙에 있는 한 점을 노리는데. 무리였어요.
1: 네.
0: 본인 입장을 알아야지.
1: 네.
0: 네?
1: 이제는 잘 도망 다니셔야 될 것 같아요.
0: 네. 이제 4대 1인데.
1: 네.
0: 알까기 1차전은 쉽게 끝낼 것 같습니다. 슬리피 7단. 슬리피 7단 네. 성격상 저거 끝냅니다.
1: 네.
0: 네, 뭐 저거 시간 안 끌어요.
1: 네,
0: 네 그렇습니다.
1: 농개타법을 해도
0: 네,
1: 이기는 거
0: 충분합니다. 그러면
1: 그렇죠.
0: 3점. 네!
1: 어이?
0: 3점. 네!
1: 어이?
0: 너무 흡입가네요. 네. 아~ 좀 알뜰하게 까야 되는데. 네. 저러다 보면 또 역전당할 수도 있어요.
1: 그럴 수 있습니다.
0: 이 한수 한수 네. 부자범 조심이라고 말이죠. 네. 앞설 때 조심해야 됩니다. 네. 자, 정보권 6단은 다른 수 없어요. 그거 노리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냥 뒷공무원이 빼고 네. 네, 그거 옆으로 그냥 살짝 네, 그게 모자는 따지지요. 좀 졸졸해 보이고 치사해 네. 보이고 안쓰러워 보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네, 그것도 작전입니다. 네. 저거 왜 저럽니까? 왜 저럽니까? 슬리피. 네?
3: 와! 우와. 안녕히 계세요.
1: 일어나면 진짜 알 수 없습니다.
0: 알 수 없습니다. 2대1입니다. 겨우 네. 한점 차이예요. 네. 네. 자, 그러면 흑 입장에서는 다음 수 역시 아까와 같은 네. 비슷하게 뭐 노릴 것도 없어요. 네. 아, 노리면 위험한데 아, 거기서 20수를 띄우나요? 아. 노릴 것 노립니다. 어, 치사하게 살지는 않겠다. 오. 비겁하게 살지는 않겠다. 네. 공격을 하겠다. 1타 이득을 노리는 거죠? 네. 정확한. 저게 이제 소위 죽으려고 환장을 한 호랑이 굴에 뛰어들어갔어요. 네. 그냥 약간 거기서 수비 그러니까요. 위주로 했어야 되는데.
1: 근데
0: 자,
1: 모르죠.
0: 슬리피 7단. 애매하게 생각합니다. 네. 왜냐면 본인의 지금 두 이 알이 네. 붙어 있는, 거의 붙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아. 각이 나왔나요? 아, 머리가 너무 가려서 안 보입니다. 네, 네, 머리를 좀 이렇게 신경 써서. 네, 그렇습니다. 자, 과연

0: 여기서 끝낼 것이냐? 오! 오! 야, 희한하게 끝냈지만 어쨌든 본인의 알고 희생을 하면서 한 점 차 승리. 네. 청하다 슬리피. 이렇게 해서 첫 대결에서는 슬리피 7단이 승리했습니다. 국악의 날 지정기념 알까기 명인전 래퍼 겸 트로트 가수 슬리피 7단과 국악계의 안성재 셰프 정복원 6단의 알까기 대국 함께하고 계시는데 1차전은 이 슬리피 7단이 네. 이겼어요. 네. 네. 자 2차전인데 보석 끝났습니다. 첨짜진 보석의 정복원 6단이고요. 네. 팬텀기 모양의 네. 네? 슬리피 7단. 네. 오. 다른 이 보석입니다. 네, 좀... 이번 대국도 흥미진진할 것 같습니다. 네. 승패와 상관없이 늘 흑이 선입니다. 아, 네. 네, 그러면 정복원 6단 네. 이 첫수에 뭔가 보여줘야 네. 돼요. 그러면 네 사기가 예, 오릅니다.
1: 네.
0: 자 첫수 좋습니다. 제발 천공을 힘차게.
1: 아직 긴장
0: 임팩이 안 돼요.
1: 네, 아직 긴장되셨나 봐요.
0: 네, 너무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지고 네. 너무 힘이 들어가면 그 타격하는 순간에 정확한 스윙이 안 나옵니다. 자, 슬리피 보세요. 시원하게. 아주 독특한 네. 스타일입니다. 본인 알도 까면서 네. 어떻게 묘한 네. 그러나 특공대처럼 네. 적진에 깊숙이 침투를 했습니다.
1: 네,
0: 조고.
1: 네. 슬리피.
0: 아하. 자, 정복원 6단
1: 네.
0: 득점했지요.
1: 오, 네.
0: 오, 잘했습니다.
1: 네.
0: 자, 슬리피 7단. 네, 그거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되는데.
1: 네.
0: 근데 뜻대로는 안 됩니다만 하여튼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과연?
1: 어? 아.
0: 저런 수가 나오나요? 꽥이 나왔습니다.
1: 네.
0: 야 이렇게 되면 정복원 6단 별로 한 거 없이 네. 조금 앞서가고 있는데요.
1: 네.
0: 네 좋아요.
1: 네.
0: 예 그거 좋습니다. 꼭 이제 논개타법도 가능합니다.
1: 아 비슷비슷하네요. 네.
0: 자 그래도 현재
1: 네.
0: 리드하고 있는 정복원 6단입니다.
1: 네. 슬리피 7단은요.
0: 네.
1: 첫째 딸을 낳고 3개월 만에 둘째를 임신했다고 하는데요.
0: 아...
1: 네. 육아는 속도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0: 이 과거에는 말이죠. 네. 결혼 전에 임신하면은 속도 위반이다 해서 네. 쉬쉬했지만 요즘은 뭐 속도전 시대입니다.
1: 네.
0: 더군다나 둘이면 애국자라고
1: 네.
0: 그러잖아요. 저도 뭐 근력이 되면 하나 더 낳고 싶지만은 네? 아, 틀렸다고.
1: 아, 네.
0: 그렇죠. 많이 지났지.
1: 아, 네.
2: 네. 나는 행복합니다.
0: 네, 슬리피. 네, 다시 그래도 시원시원하게 공격을 하는 슬리피 7단 중앙에. 우와! 네, 본인. 네, 그렇습니다.
1: 네.
0: 뭐 사석 작전인데.
1: 뭐, 똑같아졌네요. 뭐 그.
0: 아, 그러나.
1: 전과.
0: 예, 예. 한 점 리드 네. 당하고 있기 때문에
1: 네.
0: 바람직한 수는 아니었습니다.
1: 네,
0: 네 저건 앞설 때.
1: 네.
0: 예, 논개 타법이 가능하지요.
1: 네. 이 정복원 6단은요 남자 소리꾼으로는 드물게 8시간에 이르는 동초째 춘향가를 완창했었습니다.
0: 진짜 8시간이요?
1: 네, 8시간이요.
0: 와, 외국 사람들이 들으면 놀라 자빠지겠는데요.
1: 네?
0: 네? 무슨 노래가 8시간짜리가 있냐? 중간에 배고프다고 설문대결 참 먹고 하는 것도 아니고
1: 네.
0: 그렇다고 뭐 기저귀 차고 같지도 않고
1: 네.
0: 말이지요.
1: 네.
0: 네? 이런 것이 바로 우리나라 국악의 저력입니다.
1: 네?
0: 네? 외국 가수들 콘서트 3시간 껌이지요.
1: 네.
0: 저는 8시간이 아니라 10분이라도 가사를 참 못합니다만은 네? 8시간 완창을 해낸 의지의 정복원 6단입니다.
1: 네.
0: 하지만 알까기는 시원치 않아요. 지금 중요한 건 알까기입니다.
1: 네.
0: 집중을 해서 보여줘야 할 때가 됐어요. 뭘 보여줍니까? 지금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는 정복원 6단 답답하네. 아주 속 터집니다. 네? 기껏 칭찬하고 8시간 얘기했더니 네? 그거 아 참나 아까기가 이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1: 네?
0: 8시간도 집중력이 있어야 하는 건데
1: 네. 아.

0: 이거 뭐 얼마나 걸린다고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자.
1: 네. 아이고.
0: 네, 뭐 30분 얘기하는 사이에 또 꽹기 나왔지요?
1: 네.
0: 네.
1: 네.
0: 신중해야 됩니다.
1: 네, 맞아요.
0: 너무 쉽게 쉽게 하고 있어요? 네. 유도하는 거예요. 이제 무리한 공격 안 하는데 선생님이 일단 약간 여우같이 말이지요.
1: 네, 소심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0: 아니, 그것도 작전이죠. 저 이제 나올 때가 됐지요. 정복원 6단
1: 신중하게
0: 뭔가 보여줄 때가 됐습니다. 이래서 정복원 네 여덟 시간 만참 네. 제가 얼마나 칭찬해 줬습니까? 네. 거기에서도 보여줬습니다.
1: 네.
0: 이제 똑같아졌습니다. 상황은 네. 4대 4. 와, 이거 몰라요. 피곤해진 슬리피 직단입니다. 야, 이거 만만치 않은데 또 다시 응수타진 않아요? 자, 어찌할 거냐? 이제 유도하는 거예요.
1: 네.
0: 꽥수를 유도하는 겁니다.
1: 네.
0: 잘 신중하게. 네, 잘했어요. 와, 깔끔하게, 얼뜰하게,
1: 네. 네,
0: 정확하게. 상대할만. 네.
1: 이제야 실력이 나오고
0: 네,
1: 있는
0: 떨어뜨리는
1: 것 같아요.
0: 아주 멋진 작전이었습니다. 네. 멋진 수였어요. 역전. 네. 당황하고 있는 슬리피 칠단.
1: 네.
0: 네. 안절부절부하고 있습니다.
1: 네.
0: 이야, 어쩌다가 이렇게 됐지? 네. 어떻게? 네. 깊숙이 침투하나요? 자! 작전 실패입니다. 저기서 성공을 했어야 되는데.
1: 네, 좀
0: 오히려
1: 아쉬웠어요.
0: 갖다 준 거예요.
1: 네.
0: 자, 오늘 그 결실이 나올 건지. 큰일 날 뻔했습니다.
1: 떨어질
0: 네. 본인이 낙이 될 뻔했어요. 네. 상당히 어려우신데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야, 절묘한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네, 네.
1: 진짜 멋있었어요.
0: 예, 쉬운 걸보다가 어려운 수를 잘하는 정복원 6단. 네. 대단합니다.
1: 이제야 실력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0: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풀렸어요.
1: 네.
0: 이제 띠꽁무늬 빼는 슬리피 7단.
1: 네.
0: 네. 갑자기 문양 빠지게 됐습니다.
1: 네. 첫 번째 대국과 이제 입장이 바뀐 것
0: 바뀌었습니다.
1: 같아요.
0: 바뀌었습니다. 네. 저 시원시원 공격하나요? 그래요, 그래요. 너무 거리가 있기 네. 때문에 한 방에 끝내려면
1: 네,
0: 안 됩니다.
1: 그렇죠.
0: 저 정도. 그러면 네. 어떻게 할 거냐,
1: 네.
0: 이 수.
1: 네.
0: 네? 네. 쉽지 않죠?
1: 네.
0: 본인이 지금 수적인 열세니까.
1: 네.
0: 그래도 공격합니다, 온 거. 처리를 하나요? 일단 저게.
1: 이거
0: 순식간에. 일단 저게
1: 이거
0: 순식간에 그러니까 본인의 한 점을 희생하고 상대의 알을 세 알을 이야 대단한 수가 나왔습니다. 지금 태국장이 네 술렁술렁합니다. 와 이런 수가 이런 거 처음 봤어. 와 슬리피
1: 와
0: 무서운 친구인데요.
1: 오늘의 알
0: 예.
1: 네. 예. 와.
0: 와. 야, 이렇게 되면 정복원 6단 잘 나가다가
1: 네.
0: 거의 끝났다 싶었는데
1: 네.
0: 모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끝나나요? 야, 이제 1대1인데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쉽게 공격. 네, 그렇습니다. 그런 정도.
1: 네.
0: 예. 서로 쉽게 공격을 못하는 상황이에요.
1: 네.
0: 저거는 그렇죠. 계속 마냥
1: 네.
0: 도망다닐 수는 없지요.
1: 네.
0: 저 거리도 쉽진 않습니다.
1: 와.
0: 왜냐하면 그렇죠. 정복원 6단도 애매해요.
1: 네.
0: 저게 이 그 오른손잡이니까 저 이렇게 몸을 틀어야 되고
1: 네.
0: 네. 예, 죄송하다고 또 양해를
1: 네.
0: 하고 또 받아주네요.
1: 네.
0: 네. 그래서 끝내겠다.
1: 아.
0: 이게 성공을 하면은 결승에 가고
1: 네?
0: 만약에 실패를 한다면은 만약에 실패를 한다면은 여기서 슬리피 7단의 우승 만약에 실패를 한다면은 여기서 슬리피 7단의 우승 수가 나왔습니다. 무리수가 나왔습니다.
1: 네.
0: 안타깝습니다. 승리. 오늘의 우승자는 슬리피 7단입니다. 축하드립니다.
2: 축하드립니다.

0: 가지고 다 사인하고 스피가 가자는 거. 집에 가서 해도 되는 거. 잘 안 나온다. 자,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1: 축하드립니다.
2: 제가 그 별명이 3P도 있어요.
1: 세게.
2: 1타 쌍피가 아니라 1타 3P가
3: 올라왔어요.
2: 와, 진짜. 제 이름 덕분에 승리한 것 같습니다.
0: 아, 축하해. 아, 너무 잘했어, 진짜.
2: 아, 너무 즐거웠습니다.
0: 아, 오늘 패했어요.
4: 네. 많이 아쉽습니다. 막상 현장에 와가지고 이제 하다 보니 많이 말리지 않았나.
2: 말려요.
4: 맞아요. 생각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전확보엔 예외가 없습니다. 약정 체결 제한으로 시작되는 수입수산물 위생약정은 수출국 정부기관과의 약정 체결을 통해 국민이 즐겨 먹는 수입수산물의 사전안전관리 기준을 제시합니다. 수입수산물 위생약정이 체결되면 식약처에 등록된 수출국 제조업소만이 수출 자격을 얻으며 수출 시마다 안전을 증명하는 정부 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부적합 발생 시 수입 중단은 물론 사후 관리까지 철저하게. 수입수산물 위생약정, 오직 국민 안심이 기준입니다.

0: 오도는 이리 관지 충서 이의라.
1: 오도는 이리 관지 하나의 도로서 세상의 이치를 꿰뚫는다. 너에게는 그런 도가 있느냐?
0: 아직 확신하지는 못합니다.
1: 생각하는 바가 있다는 말이구나. 무엇이냐?
0: 궁극의 미가 아닐까 합니다.
1: 궁극의 미? 아름다움이 세상의 이치를 꿰뚫는 하나의 도다?
2: 앞뒤가 꽉 막힌 우리 아들, 의외로 심중에는 흥이 있는 모양이로구나.
0: 오늘 영경으로 떠나십니까?
2: 그래, 이 아비도 천국의 학자들을 만나서 궁극의 도를 논해볼까 한다.
3: 아버지, 사라능담 비단 잊지 마셔요.
2: 명심, 또 명심하마.
0: 한 달 뒤에 뵙겠습니다.
2: 그래. 가자.

0: 사서 삼경에 묻혀 사는 우리 오라버니 춤에 빠져있다는 걸 세상 누가 믿을까? 그래서 이번에 무슨 춤을 할 거야?
1: 어허, 그놈의 방정. 제발 춤이라는 말에 무게를 좀 느껴보거라.
0: 맨날 혼자만 심각해.

어머니가 배울 춤 정체가 무엇이오?

0: 경제 춤을 배우시겠다.
1: 천지 중에 가장 아름다운 춤이라 하니 내 반드시 가르침을 받고자 하네.
0: 철없는 선비님께서 춤바람이 단단히 나셨구만.
1: 그대가 그대의 일을 가벼이 여기지 않는다면 알 것이야. 춤이라는 것이 본래 인간의 육신을 통해 하늘의 이치에 도전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0: 글쎄요.
1: 나는 다만 궁중정제를 배워 완벽한 아름다움에 대한 확신을 얻으려는 것뿐이네.
0: 선비님의 자세는 높이 사겠습니다. 허나 오로지 상감마마를 위한 춤, 저처럼 천한 기녀가 궁중정제를 어찌하겠소? 게다가 아무리 청해도 산에는 못 배웁니다.
1: 아니, 배우고자 머리를 조아리는 네가 사내인지 계집인지 어째서 분별하는가?
0: 세상이 분별하는 걸 낸들 어쩝니까? 아, 처음 급하시면 조선민 선발전에 나가시던가요. 여학행수가 궁중정제 특훈을 시켜준다죠? 미인 후보들한테?
2: 와, 상금이 99평 복층기와집?
3: 복층기와집?
4: 운전기사 딸린 4천마력 국가마.
3: 4천마력?
5: 네 집 아신지 장원만 뽑히면 팔자가 후딱 뒤바뀌겠네.
3: 그렇지, 바뀌지, 바뀌고. 과거 급제보다 낫구만.
1: 미인 후보들은 궁중정제를 익혀 본선 무대를 꾸민다. 그래, 됐다, 됐어. 궁중정제 내 춤으로 만들 수 있겠어.
6: 무슨 수로? 돌아보네. 도대체 뭘 어쩌려고? 조선 미인 선발전에 나간다고?
7: 헐.
1: 조선 미인 선발전에 출전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천지 중에 가장 아름다운 춤, 궁중정제를 익히려는 것이다.
6: 그러니까 치마저고리 입고서 미인 대회에 출전하시겠다는 거잖아.
1: 군자 표변이라 했다. 군자라면 옳은 것을 위해 표범처럼 재빨리 변해야 한다는 가르침이지. 나는 궁중정제를 위해서라면 무엇으로든 변할 각오가 돼 있다.
6: 그래서 나보고 뭘 어쩌라고?
1: 너는 그저 여인의 자태와 몸가짐을 가르쳐주기만 하면 된다.

0: 모글이 줬소.
1: 오로지 서책으로만 엿보았을 뿐인데 궁중정제는 그 어떤 춤보다 아름답더구나.

0: 이젠 살아있는 궁중정제를 반드시 만나야겠다.
1: 근데 조선미 선발전엔 누구 이름으로 나가게?
0: 그야 응당 그게 네 이름이지.
2: 미인을 뽑는다는 건데 미인을 향한 험난한 여정은 결국 이곳에서 시작되지.

0: 아, 가볍게 어떻게 해.
1: 인수요.
2: 어서 오시오. 얼마요?
3: 2냥입니다.

지금부터 진선미 부의뢰에서 조선 여인의 모범이 될 미인을 뽑고자 하오니 부디 살펴주소서.

0: 정절 매무새를 기준으로 공명정대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점 유념하여 예선인 초상화 심사부터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하세요.
1: 피부에 바르는 홍삼, 미용 홍삼죠.
2: 올리고
3: 이렇게 눈 이렇게 좀 이렇게
2: 돌아보니 초상화 그려줄 솜씨 좋은 화공이 생각났어.
4: 응?

0: 비키라니까.
1: 관객이 아주 씨가 말랐어.
2: 엉석이 반이나 찼구만. 나 나간다.

순사위로 봐선 고급진 초사화가 나오긴 글렀다. 일어나, 딴 데로 가자.

0: 그림싹은 얼마나 드리면 돼요?
1: 아,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요.
2: 흥정은 조상화 맞은 후회하거라. 낙방할 수준으로 그릴 것이 뻔해.
1: 아, 그래도 그림이 마음에 들어야 하니까 다 그린 뒤에 보고 주슈.

0: 군둥이 첨보시나?
1: 그림이나 확인하죠.
2: 어마 어마 솜씨가 오라버니. 아니 기희야 얼른 좀 보렴.
3: 아니 선은 자유분방하면서도 색감은 섬세한 초상화라.
2: 기희야 내가 뭐랬니?
1: 그림 싹은 열량에다가
3: 두 배! 20량 드리겠어.
1: 그럼 20량에다가

0: 그 배공놀이기 얹어줘요.
1: 그건 실수. 무슨 그런 춤사위를 하고서는 이게 어울릴 거나 갔어?
0: 수문양의 배공놀이기에 흥정과
2: 정중히 거절이요.
1: 이리 주시오.

0: 여기 나가보면 어때? 조선민 선발전.
1: 미인 선발전?

0: 조선민 선발전의 지원자가 예선 인원의 10배수를 넘었다니 사실이요?
1: 네. 전국 팔도에서 후보들이 밀려오는 건 물론이고 고위 관료들도 굵직한 상단들의 후원 또한 나날이 늘고 있습니다.
0: 그 편전에서 임금의 기분이나 맞추는 나보다 부인이 더 낫소?
1: 아니 왜요? 임금과 또 편치 않습니까?
0: 새님 같은 임금이 이번 대회도 걸고 넘어지는 걸 겨우 막았지. 그저 당이 선생만 끼고 도니 깐깐할 밖에.
1: 그 당이 선생은 여식이 없답니까?
0: 왜요? 그 딸을 장원에라도 앉혀주실 거요?
1: 못할 것도 없지요. 당이 선생과 가까워지고 또 임금과 신뢰를 얻는다면 말입니다.
0: 그 성균관 대제학임네 하고 점잔을 떠는 놈이 그 딸을 이런 태에 내보낼 리가 없지.
1: 아유, 촌시려워.

0: 그거, 그거 조합이네.
1: 그래요? 이번 대무한 성황리에 마친다면?
0: 그럼 임금도 전주의 최고의 실력자. 나의 힘을 무시하진 못하겠지요.
1: 당연하지요.
2: 참 묘한 일이야. 표치가 그토록 곱다니.
3: 누구? 나?
2: 춤사위는 상스러워서 못 봐줄 지경이던데.
3: 아, 그하고. 근데 아버지, 지금쯤 영경에 도착하셨겠지?
2: 교희야, 내 간곡히 부탁하마. 아버님께 비단신 부름 시키는 것 좀 끊거라. 아, 성균관 대제약 당의 선생 채통이 있지 않느냐?
3: 오라버니가 지금 누구 채통 따졌대요?
2: 예전엔 붙어야 된대 말이다.
4: 야, 강원도 사람이 붙었네. 강원도 사람이 붙었어. 아니야.

0: 놀아보니 사내라는 건 절대 들키면 안 돼.
1: 자, 내 호패. 이 선비 잘 좀 부탁한다. 오늘부터 나는 규희, 최규희.
0: 내 이름값 제대로 해. 행실 그르쳤단 내 혼삿길 다 막히고.
1: 걱정 마라. 합숙 기간 동안 궁중정제 지키는 데만 전념하마.
0: 알았어.

0: 불통. 찍을 수도 없어. 불통. 불통.
1: 오, 드디어 왔네.
2: 누가?
1: 미인 후보 송혜규.
2: 송혜규. 아, 그 초상화 심사에서 만점 받은 송혜규?
1: 네.
2: 미인 후보 송혜규? 어, 틀림없어? 진짜 송혜규?
3: 예, 제가 송혜규. 뭘 잘못...
4: 어, 잘못됐지, 잘못됐어.
0: 그쪽은 어? 이 아니고 그냥 송혜야. 어? 불통!
1: 약간 괜찮은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0: 한 바퀴 쭉 살짝, 돌아봐.
4: 아유,
0: 뒤가 이쁘네.
4: 너무 예쁘네.
2: 통.
5: 최규희라 합니다.
0: 약간 한번 쭉 돌아. 아유, 말할 것도 없다.
6: 10살 땐 고추 아가씨 선발 대회, 12살 땐 호미 아가씨, 15살 땐 소 달구지 아가씨 선발 대회. 넌 몇 번째야 이런 대회?
5: 글쎄, 처음.
6: 어? 야! 나 기억 안 나? 아, 왜? 우리 동아미모 한약 같이 지어 먹었었잖아. 압구정 황진희 의원에서.
5: 황진희 의원?
6: 진짜 모르겠어? 어.
7: 오늘 아침에 처음 심은 비단 버섯이란 말이야. 아씨, 너 때문에 우리 반 나갔잖아.
5: 아유, 죄송. 아유, 죽을 자리. 아유.

가리는 본선 무대를 여러분들이 꾸미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조선 최고의 아름다운 여인이라면 이것은 조선 최고의 아름다운 춤이다. 오늘 축하연으로 특별한 궁중 정제를 청해볼까?

0: 저 아이는 네 집 자식인고?
1: 방희 선생의 딸 최규희입니다.
0: 방희 선생?
2: 왜 이렇게 손에 힘을 꽉 쥐고 있어? 나 기억 안 나?
3: 아, 혹시 황진이 의원에서 타격제어 먹었어? 난 아닌데.
2: 그때 저자에서

0: 야, 안 들어가고 뭐해?
1: 이 방에서 다 같이 함께 잠을 잔단 말이오?
2: 별당하시 나셨네. 어? 나 같은 금수저도 불평 없는데. 아, 나 꼭 독방이 필요한 피치 못할 사정이라도 있나 보지?
1: 그런 것이 아니라.
3: 저기 방이 어디요?
1: 무슨 일이요? 얼굴이
3: 어미, 아 흐른다 흘려 아무나게 비싼 홍삼인디 그, 나 좀 방으로 좀 대불고 가야
1: 아이,

어찌 그리 하얗던가 궁금터니 이내 장단지에 오르오마자 새 하얗게 질린 거실로 다

어머, 이건 지필무? 민소 말 전 나온 거 맞아? 자기가 무슨 과거 보러 나온 선배인 줄 아나 봐.

0: 군 자체면 참 기구하구나. 궁중정제는 어느 세월에 익혀 도로 이루 갈란지.
1: 대회가 잘 준비되고 있다고 하니 소자도 기쁩니다. 혹시 제가 도울 일은?
2: 됐다.
3: 마님, 개성상단 대방 정대연의 처가 뵙길 청하옵니다.
2: 들라 하게.

김대감마님, 제 딸 단이에요. 우리가 조선 최고의 상단을 가지고 있으면 뭐랍니까? 우리 단이 아드님처럼 훌륭한 양반댁 자제와 혼인하려면 이번 미인대회 장원을 반드시 따내야 하는 거리요.

0: 안녕. 일찍 일어났네. 난 아침마다 몸을 풀어줘야 개운한데.
1: 나도 아침마다 책을 읽는 게 습관이야. 너도 책?
2: 무슨 책이야?
0: 무보라고 해. 춤의 순서를 그려놓은 춤 악보 같은 거.
1: 근데 그림만 그려져 있네?
0: 그림이면 충분하니까. 나 쓸 줄 모르거든.
1: 아, 근데 설마 이거 다 네가 그린 거야?
0: 당연하지. 너도 같이 해볼래? 이렇게 손을 이렇게 두고 허리를 쫙 편 다음에
1: 아니야.

0: 오늘 일정 아주 빡빡해.
1: 일단 열녀 춘향이 태어난 남원에 가서 여러분의 학문적 소양을 평가한 다음 저녁에는 정력에 좋다는 추어탕을 팔팔 끓여서 먹어볼 것이야.

0: 시제는 만고 열려 정씨부인 칭소. 이 열려 사당에서 정씨부인에 대한 각자의 느낀 점과 배울 바를 글로 써내는 것이다. 미인의 절대 덕무 정절을 평가할 것이니 유념하도록.
1: 후보님들 서두를 거 없네. 해가 지기 전까지 제출하면 된다.

0: 부럽다. 쟤네 엄마가 고액과외 시켜주나 봐.
1: 부럽다. 부러우면 돈 많은 부모 많나. 그것도 능력이야.
2: 단이 얘 좀 봐. 어? 조선 최고의 상단집 딸내미라 역시 달라.
1: 요즘엔 공부건 미모건 요 쇠복이 받쳐줘야 한다니까요.

0: 이 답안을 좀 보게. 어찌 여인의 필체가 이렇게 박력 있을까?
1: 오, 짐승체. 그 요즘에 선배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그 짐승체 아니에요?
0: 간신히 언문 몇 자로 적어낸 시들과는 격이 달라. 그 아비의 그 딸이라고나 할까. 난 말이야, 이 아이가 이번 대회에 장원감으로 어떨까 마음에 두고 있다네.
2: 아, 대관절 이 처자가 누구래요?
0: 당이 선생의 딸, 규희.
3: 규희? 극이 지배로 정해졌다고? 미인 선발 좀 장원이?
4: 답안지는 제대로 벗겨서 낸 거야?
3: 응, 당연하지. 내가 얘 감을 안 놔둘 거야.
4: 괜히 사고 치지 말고 엄마만 믿어. 명문가 사돈을 만들려면 기필코 장원.
3: 응, 기필코 장원.
4: 아이고 내 새끼.

0: 열녀 정씨 부인 어떤 여인인 것 같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대단하지 않아? 10살에 시집 와서 12살에 열녀가 됐다는 게.
1: 그게 그렇게 대단해?
0: 그럼 가문의 영광이지.
1: 겨우 12살짜리 여자애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0: 그게
1: 봐, 그냥 돌멩이 비석일 뿐이잖아. 저 여인 가난한 인생이다.
0: 가난?
1: 나보다 훨씬.

0: 너 이름이 뭐야?
1: 소혜. 뭐 하는 거야?
0: 네가 쓴 시잖아. 난 네가 얘기한 그대로 받아 적었어.
1: 야, 안 돼.
0: 그리고 내 이름은 야가 아니고 규헌. 최규희.

0: 뭐야?
1: 네가 규희? 너 명심해. 이 대회 장원은 누구? 나야, 나.
0: 비켜줄래? 그리고 그거 위험해.
1: 야!

0: 가련한데 팔.
1: 각오는 됐겠지?
2: 오늘
1: 허발나게 어렵고 따분한 일정이 기둘리고 있다 안 오냐.
3: 세상에서 제일 질색인 거.
0: 제일 설레는 거.
4: 제일 아름다운 거.
0: 춤. 그중에서도 궁중정제.
5: 궁중정제에서는 숨쉬는 것조차 예와 규범과 따라야 합니다. 들이쉬고 셋, 넷, 버티고

정말 차라고 다 마셔보거라.

0: 혹시 설마 금수저 살인 미소? 어머, 김생도령이다.
1: 한양아 씨를 반이 넘어갔다는 그 마성입니다.
0: 김생도령. 어메, 멋져보라.
2: 미의 정진하는 모습이 더없이 감탄스럽군요. 미흡하나 꽃 한 송이로 응원하고 싶습니다.
0: 소금 꽃다발. 저거 내가 받을 거야. 나 저거 못 받으면 짐 싸고 만다. 저는 꽃다발이 받고 싶어요. 또 귀재야?
3: 소인동 이불 화라 했어. 소야, 가자.
0: 응?
3: 무보 그려준다며. 잊었어?
0: 그래.
2: 꽃 따위로 아첨을 하지 말란 얘긴가? 재미있는 아가씨네.
4: 궁중정제는 한 박자 한 박자 너무도 엄격해. 덩덩덩.
5: 글쎄, 박자가 제멋대로 같은데. 덩쿵 다라라라라라.
6: 이런 느낌을 주는 춤은 처음이야.
7: 나도 처음.
3: 누군가와 진지하게 춤 얘기를 나누는 거 가장 가까운 복가도 할 수 없는 얘기였거든.
6: 그럼 오늘부터 내가 절친?
3: 그게 그렇게 되나?
6: 이 세상에 고운 춤이란 게 따로 있는가 봐. 궁중정제는 사당패 춤사위랑은 확실히 달라.
3: 그럼. 얼마 전에 문둥춤 추는 이 또래 여사당을 만났는데 딱 한 양짜리 춤을 추더라.
6: 규희, 넌 춤에도 값을 매기고 그러는구나.
3: 너도 봤다면 구경값은 고사하고 비웃어줬을 거란 얘기야.
6: 그럼 내가 췄던 궁중정제는 몇 양짜리야?
3: 아니, 감히 어떻게 네 춤에 그 가치를 정하겠냐. 그리고 궁중정제는 정, 중, 동 세상 모든 것에...
6: 뭐가 그렇게 자신 있니? 그깟 춤이 대수야? 궁중정제처럼 지루한 춤은 질색이야.
3: 뭐야?
6: 한 양짜리 춤? 그래, 그 여사당 춤춘다고 뭐가 생기겠어? 국밥 한 그릇? 폭사관 이부자리? 한숨뿐이겠지. 춤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으니까.
7: 아, 소혜야! 소혜야!

0: 내 꽃을 거절했다. 금이 누굴 찾던 중이었어.
1: 아, 왜 이래.
0: 날 찾아온 게지.

0: 어미가 누구 편을 들 것 같은가?
1: 어떤 놈이길래 조선민 선발자를 망치냐고!
2: 왜 그래?
3: 몰라, 그냥 답답해.
4: 네가 미인 선발전에 참가했다면서?
1: 깜지 않습니다!
5: 얘들아, 너네 이 문제 그냥 넘어갈 수 있어?
6: 교원이 되 이놈!

명금이라 대치타 하랍신다.

0: 절 앞에 육조로다 만사가 되길
1: 다행이와 함께 불법 점용 시설 신고. 갑작스러운 비가 내리면 계곡 불법 시설들이 물의 흐름을 막아서 위험해요. 자신의 사유지라도 허가 없는 시설은 불법이에요. 만약 해당 시설을 발견했다면 바로 안전신문고로 알려주세요.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 가서 확인한 후 철거를 진행해요. 물의 흐름을 막는 하천계곡의 불법 점용 시설 이용하지 말고 안전신문고에 신고하세요.
2: 경제총조사가
3: 당신의 사업을 업!
2: 인공지능 활용 데이터가 AI 인재 교육 확대로
4: 혁신기 업!
3: 로봇 활용 데이터가 로봇 산업 지원 확대로
4: 자영 업!
2: 사업 데이터를 업하면
3: 내 경쟁력이 업됩니다. 2025년 기준 경제총조사.

0: 앞으로 다양한 음악 이야기 많이 전해드리겠습니다.
1: 땀에 넣는 만병 해초대 명약이라.
2: 주나 멈춰라.
0: 이제 시작했는데 무슨 서울짜리 아직 못가네. 이 친구 성공하겠다.
1: 해요.
3: 중도 하옵 신내.
0: 괜찮았나요?
4: 괜찮다.
0: 하이어리 같은 느낌.
5: 소리꾼 김준수 씨가 늘 저한테는 배움을 선사했던 순간에 항상 있으셨던 분이셨어요.

0: 그때여 별주호는 영덕전 넓은 뜰에 공손히 복지하여 여짜오되 수로 말리 나갔던 별주부 현신이요. 용왕이 반기허사 수로 말리를 무사히 다녀왔으며 토끼를 어찌하고 왔는고? 예, 토끼를 생금하여 저 골문 밖에 대령하였나이다. 클랑은 빨리 잡아들이도록 허여라. 하고 영을 내려놓으니 좌우나 좋은 금금모조리 술령소 일시에 해나로 토끼를 내원살째 재낭말리 장성사도 사냥싸움에 맞추사던 첩첩이 둘러싸고 하고 토끼들이 다 잡는 고동 영무출사 도적 잡듯 토끼 두 개를 꽉 잡고 네가 이놈 토끼냐 토끼 기가 맥혀 펄렁 펄렁 떨으며 아이고 나 토끼 아니오 그러면 네가 무엇이냐 내가 개요 개 같으면 너 옥존다 삼복다름에 너를 야보 약개장도 좋거니와 네 가늘 내 옥에 탁 나려먹고 네 껍질 벗겨내어 잔량 모아서 깔게 되면 그 열내족 열담에 너는 만병해초대 명약이라 이 강아지 몰아가자 아이고 내가 개도 아니오 그러면 네가 무엇이냐 내가 송아지 새끼지요 소 같으면 너무 좋다 토판에 너를 잡아 토백주 살찐 다리 양회가 정용공바 두박 없이 눈안 먹고
1: 그렇지
0: 입불 빼어 활도 메고 네가 죽은 벗겨내어 신도 짓고 북도 메고 동호 좁은 걸음을 하니 버릴 것 없나니라 이 송아지 몰아가자

무엇이냐? 내가 망아지 새끼지요. 말 같으면 더욱 좋다. 성감 후관족이라 요단 항장 전림하로다. 연항도 500급으로 최고.

와야. 야 이놈아, 나 탄 것이 그것이 무엇이냐? 오, 그게 우리 수국 남유라고 하는 것이다. 워따이 금사를. 맞을 놈은 남녀 두

우리의 음악, 우리의 공간, 김준수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이곳은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우리들의 아지트입니다. 이 시대의 음악을 만들고 있는 젊은 예술가들을 초대해서요, 그들의 음악을 듣고 또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 텐데요, 어떤 분들을 만나게 될지 벌써부터 기대가 큽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우리 음악을 즐기시고 또 같이 함께 공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준수의 아지트, 오늘의 첫 시간은 준수 지음이라는 제목으로 준비했습니다. 지음은 서로의 음악을 알아주는 벗을 뜻하죠. 저와 마음이 통하는 친구들을 한번 초대해봤는데요. 이 친구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만의 음악을 만들고 있는 멋진 아티스트입니다. 무대에서는 누구보다 뜨겁고 또 무대를 내려오면 누구보다 솔직한 준수지음의 첫 번째 친구, 함께 만나보시죠.

0: 네.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김준수의 아지트 첫 번째 준수지음 송소희 씨와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소희 씨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와 이렇게 첫 번째 손님으로 소희 씨가 나와주셔서
1: 네.
0: 저 진짜 너무나 행복하고

0: 네.
1: 너무나 고마워요. 제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0: 네. 아, 기대하겠습니다.
1: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네. 사실 저도 이제 오늘 이 스튜디오를 제가 네. 공간이 저도 처음인데 네. 이렇게 딱 보니까 어때요? 저희 아지트 온 기분이
0: 정말 아지트 같아요.
1: 그래요?
0: 그러니까 뭔가 되게 아늑하고 편안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사실 네. 저는 준수 씨 덕분에 국악방송 녹화로 정말 오랜만에 오는데도 불구하고 네. 너무 신이 나고 편안하더라고요. 덕분에 너무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1: 저도 사실 제 아지트여야 네. 되는데 아직 좀 저 어색해요.
0: 어색한 아지트.
1: 약간 하지만 정말 아담하고 뭔가 그 비밀스러운 공간에서 선임들을 모셔놓고서 정말로 어떤 우리의 이야기들을 편하게 꺼내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것 같아서 무척 설레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내가 손님들을 잘 맞이해야 될 텐데 라는 걱정도 한편으로는 앞섭니다.
0: 이렇게 맞이하시는 MC 역할은 처음이지 않으세요?
1: 사실 처음이에요.
0: 진짜 솔직하게
1: 진짜로
0: 기분 어떠세요 지금?
1: 아 오늘 네. 여기 이 스튜디오 오는 길에 네. 내가 오늘 잘할 수 있을까?
0: 네.
1: 그렇게 숱하게 무대에 서서 많은 관객 여러분들을 만났었는데 오늘은 정말로 이렇게 내가 무언가를 끌어가면서 또 오시는 분들의 손님을 내가 잘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역할도 되어야 되는데 그 역할을 내가 오늘 잘 해줄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이 사실 좀 있었어요. 그런데 서희 씨를 처음 이렇게 모신 이유 또한 네. 그 역할에 있어서 정말로 잘 받아주고 편하게 내가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실 네.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모셨습니다.
0: 과연 제가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편하게 한번 대화도 나눠보고 네. 노래도 불러보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너무 응원할게요.
1: 고맙습니다.
0: 화이팅!
1: 서희 씨 저도 응원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자 오늘 왔으니까 네. 잘 도와주십시오.
0: 알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아 앞서서 정말 서희 씨 무대도 정말 보여주셨었는데 네. 국악 신동으로서 일찍이 또 송소희라는 이름을 알렸어요.
0: 네.
1: 그렇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이렇게 서희 씨가 신동에서부터 또 소녀 이렇게 또 청년으로서 커오면서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이 정말 많고
0: 네.
1: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을 텐데 이 국악을 처음 접하면서의 시작 동기가 계기가 어땠는지 좀 궁금합니다.
0: 저는 사실 뭐 너무 어린 나이에 시작을 해가지고 제가 국악을 잘 알지도 못했고 국악이라는 걸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도 잘 모를 정도로 저의 어떤 생각이나 의지보다는 이제 저희 엄마가 어머 이런 우리나라 음악을 배울 수 있는 학원도 있네? 라고 이제 해서 가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게 그 저의 어떤 운명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를 시작으로 자연스럽게 지금까지 국악을 하게 된 거죠. 그게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 모든 것이 지금의 저를 있게 하기 위한 어떤 운명의 자연스러운 길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제가 변함없이 국악에 대한 애정이 깊어질 수 있었던 게 어쩌면 다른 어떠한 사랑보다도 내가 깊은 사랑을 국악에 느끼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좀 다른 종류의 사랑이긴 한데.
1: 그렇긴 하네요.
0: 네,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1: 아, 이제 저는 사실 또 이제 남도 소리를 하고 있고 우리 판소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경기민요를 하고 있고.
0: 그렇죠.
1: 그렇다 보니까 사실 이 특징들이 정말 달라요. 무대에서 표현되는 소리가 저희 남도는 정말 밑으로 아래 굵게 떠는
0: 네.
1: 또 소희 씨가 하고 있는 경기민요는 위에서 경쾌하게 어떤 기교가 정말 섬세한 기교들이 많은데 근데 소희 씨가 생각했었을 때 우리 경기민요의 멋이라고 하면 무엇이 있을까요?
0: 저는 항상 이 질문에 그 단정한 멋이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경기민요는 보다 다른 남도 소리에 비해서 보다 좀 그 절제해야 되는 미덕을 많이 배우잖아요. 소리적인 측면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태도에서도 그런 것들이 많이 녹아드는 것 같고 소리에서도 물론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풀어내게 되는데 그런 단정한 멋이 참 저는 멋있다고 느껴지더라고요. 네.
1: 어찌 보면은 이제 경기민요를 쭉 해오다가 지금은 너무나 활발하게 또 자유롭게 소희 씨만의 음악을 또 보여주고 있잖아요. 제가 사실 소희 씨의 콘서트를 또 보러 가기도 했었지만
0: 그쵸.
1: 내가 보고 있었던 소희 씨의 또 다른 모습에 어떤 자유로움을 느끼게 됐어요. 또 그런 음악을 했었을 때 네. 어떤 마음으로 네. 임하는지 궁금하더라고요.
0: 사실 제가 그동안 이 국악신에서 해왔던 모습이 저의 전부인 줄 알았어요. 저도. 네. 근데 제가 제 음악을 자유롭게

0: 지어 부르고 무대를 하면서 느끼는 게 아, 내가 아는 나는 정말 요만큼의 나였구나 라는 걸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손짓도 할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목소리도 내가 가지고 있었구나. 이런 이야기도 있었구나를 많이 느껴요. 그래서 많이 내려놓고 어떠한 정답 없이 본능적으로 좀 많이 움직이려고 하고 소리 내려고 하고 하는 것 같아요. 국악에선 그러지 않았었던 많은 부분들이죠. 그런 것들이.
1: 그렇다 보니까 사실 소유 씨가 표현하는 음악들이 정말 다양하잖아요. 소리도 그렇고
0: 네.
1: 또 이제 어떤 레퍼토리도 사실 많이 많아졌고 다양해졌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의 음악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필요한 것이 있다면 혹시 생각해 본적 있을까요?
0: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뭔가 이런 전통과 우리 음악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을 하다 보면 너무나 끝이 없고 내가 죽을 때까지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으로 결국 귀결이 돼서 아니 나는 그럴 수 없을 것 같아. 내 그릇이 그 정도는 안될것 같아라고 항상 끝 마무리가 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고민들을 적당히 하면서 그저 그 당시에 내가 하고 싶은 음악들을 꺼내놓는데 집중하자. 그러다 보면 그 깊이 있는 고민들보다 더 유익한 무언가를 내가 하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1: 그 결국에는 내가 하고 있는 음악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앞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음악
0: 네.
1: 그리고 내가 좀더 자유로워질 수 있고 내가 거기서 펼쳐지는 나의 어떤 이야기를 풀어내보는 약간 소위만의 자유로운 어떤 다이어리 같은 괜찮았나요?
0: 괜찮다.
1: 괜찮았나?
0: 소위만의 자유로운 다이어리.
1: 다이어리 같은 느낌. 왜냐면 거기다가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 끄적여 보고 있는 거잖아요.
0: 그렇죠. 근데 그 고민하는 우리 음악과 전통 씬에 대한 고민을 놓진 않고 있어요. 지금 다만 제가 더욱 집중하고 있는 게 있을 뿐이지.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너무 깊게 이렇게 뭔가 침잠되지는 않게 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활동을 솔직하게 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제가 그런 고민에 대한 해답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될 만한 유익한 활동을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래서 저는 소희 씨의 앞으로의 목표와 꿈도 함께 응원하면서
0: 네.
1: 또 이렇게 아지트 와주셨으니까 한곡더 청해 보고 싶습니다.
0: 네. 그래서 마지막 곡으로 준비한 곡은 이제 오돌독이라는 민요인데요. 제주도민분들은 다 아시는 그
1: 그렇죠.
0: 제주도 민요입니다. 제가 참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곡인데 제가 8살 때그 진짜 동요처럼 민요를 부를 그 당시에 전국노래자랑이라는 타 프로그램에
1: 알죠.
0: 나가서
1: 저도
0: 이제
1: 봤어요.
0: 사랑을 받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오돌독이를 맨 처음에 불렀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걸 너무 사랑해서 부른 건 아니었지만 그때부터 서서히 그 되게 진하게 사랑을 하게 된것 같아요. 이 곡을. 왜냐면 그 곡에 더욱더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제가 점점점 발전해 나가면서 다듬어지는 이 오돌독이의 과정들을 정말 저만 알잖아요. 제가 가장
1: 그렇지.
0: 잘 알잖아요. 그래서 이 곡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오늘도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서 오돌독이라는 곡으로 저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1: 야, 그러면 어찌 보면은 소희 씨의 첫사랑 같은 그런 곡이네.
0: 맞아요. 제 첫사랑 같은
1: 그런 곡일
0: 민요를
1: 수 있을 것 같아.
0: 꼽자면 오돌독인 것 같아요.
1: 약간 설레임도 있고 또이 무대에서 오돌독이를 처음 보여주는 거니까. 네, 그럼 송소희 그리고 두 번째 다리에 함께하는 오돌독이 여러분들 함께 만나보시죠.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김준수의 아지트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저의 음악 친구들인 준수지음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만나볼 분은요, 저와 개인적으로 형 동생 할 만큼 친한 사이고요. 이 묵직한 중저음의 깊은 감성 그리고 또 다양한 활동 등을 통해서 이 판소리의 멋을 알리고 있는 분입니다. 다재다능한 소리꾼 고영렬 씨의 무대 만나보시죠.

0: 감성적인 목소리와 깊은 울림이 매력적인 저의 음악 친구입니다. 고영렬 씨와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고영렬 씨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십니까.
0: 야, 그렇게 깍듯하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 아, 뭐야?
1: 이거 보세요 형님. 팬클럽 준수한 소리에서 주셨습니다. 제 선물을 대신 전해드립니다.
0: 이렇게 또 그냥 주면 되지. 꼬지 씨,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 또 이렇게 제가 오늘 처음 아지트를 열었는데 이렇게 또 저의 준수한 소리 분들께서 이렇게 귀한 꽃을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면서 저 잘할 수 있겠죠? 라는 마음이지만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아, 꽃이 너무 예쁘네. 꽃 사시오, 꽃을 사시오, 꽃을 사. 사랑, 사랑, 사랑,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꽃이로구나. 감사합니다.
1: 잘하시는데.
0: 야, 이럴 때 좀 박수 좀 치고 그래요. 야, 예, 아.
1: 방송 능력이 형님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급상승하셨는데요?
0: 아, 뭐 내 아지트니까 편하게. 내가.
1: 아, 그런가 봐요.
0: 그러니까
1: 야.
0: 나중에 이제 누워서 할 거야 이제. 내가. 아, 오늘 좋습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나도 약간 좀 긴장 좀 하고 약간 설레임 반 걱정 근심 반 약간 이런 마음으로 내가 오늘 사실 왔었는데 이게 첫 회를 그 영렬 씨가 와주셔서 저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이 편하고 또 마음이 편하니까 또 이런 텐션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해요.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1: 아닙니다. 저도 일단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사실 이렇게 프로그램을 이룬 건 처음이잖아요.
0: 처음이죠, 처음.
1: 그래서 더욱이나 너무 축하한 마음인데 심지어 처음 와가지고 축하할 수 있는 이 기회가 전 너무너무 기쁩니다. 이렇게 축하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 이 소리꾼 김준수 씨가 늘 저한테는 배움을 선사했던 순간에 항상 있으셨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너무나도 이 준수의 아지트
0: 네,
1: 너무나도 소중한 어떤 그런 자리다라고 말씀 또 이리 대신 전해드려봅니다.
0: 어찌 보면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소리를 시작했고 또 소리를 해오면서 또 어찌 보면 걸어가는 길들이 조금은 다르다
1: 그렇죠.
0: 라는 걸 좀 느낄 수 있었는데 20대 초반에 영렬 씨가 학교에서 피아노를 또 열심히 또 공부하고 공부를 하면서 우리의 피아노의 선율 위에 판수를 또 얹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우리들 안에서는 이제 피아노 병창이라는 말이 또 생겨났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그 피아노를 또 배워서 하려고 했었는지 그것도 궁금하더라고요.
1: 예, 제가 처음에 사실 피아노를 그렇게 잘 쳤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저는 판소리를 공부하던 문화생이었고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판소리를 시작했는데 제가 예술고등학교를 이제 입학하고 할 때 항상 제 연습실에 피아노가 있었어요. 근데 연습실에 피아노가 그렇게 사실 많지 않잖아요. 국악 연습실 알다시피 대부분 마룻바닥이고 네. 방석 하나 나조만 있는 그런 네. 연습실인데 그렇죠. 모름지기 또 의자가 있으니까 또 의자 위에서 앉아서 연습하다 보니까 또 피아노 앞에서 연습을 근 3년을 했고 그리고 예술대학교 한양대학교를 이제 갔는데 대학교 이제 안에서도 피아노 연습실이 있었거든요. 그게 어쩌다 보니 제 방처럼 자주 또 쓰게 되고 거의 배정된 것처럼 제가 거기를 계속 썼었어요. 그러면서 피아노랑 되게 친해질 수밖에 없었던 계기가 돼가지고 근 3년도 하기 4년 7년 동안 피아노 앞에서 판소리 연습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내고 있는 이 음정이 어떤 음정인지 이 소리결에서는 음정이 정확하게 없잖아요. 그 예를 들어서 그 떠는 음이 무슨 음을 내고 있는가 이 꺾는 음에서 그 꺾는 시작음이 무슨 음인가 그걸 궁금해서 눌러보다 보니까 아 여기서 이런 코드가 들어가면 어떨까 3, 4년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언젠가 보니 제가 스스로 피아노를 치면서 판소리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0: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피아노라는 거에 있어서 간단하게 이제 터치를 했던 그 순간에서 거기서 조금 더 음악적인 깊이가 생기고 어느 순간에는 이제 피아노라는 것이 영렬 씨한테는 시그니처처럼
1: 예, 참 이게 인연인 듯 운명인 듯 지금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0: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보통 소리꾼은 북을 놓고 북 장단에서 연습을 하고 이러는데 사실 영렬 씨는 이제 북이 없어도 피아노로 북장단 삼아가지고 사실 그렇게 연습을 한다는 거잖아요 사실.
1: 그렇죠. 사실 고수없이 연습하려다 보니까
0: 또 그렇게 공연을 만들고 있고
1: 네 하다 보니까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0: 많은 분들과 또 같이 소통하면서 좋은 음악을 들려줄 수 있도록 노력을 같이 함께 하자고요.
1: 함께요?
0: 함께
1: 아 좋아요.
0: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또 영렬 씨의 음악을 또 한번 들어볼 쓰면 좋겠는데 예. 무슨 음악을 준비했습니까?
1: 아 사실 이 김준수의 아지트 덕분에 제가 오랜만에 이 두 번째 달 분들과 또 연주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0: 네.
1: 정말 오랜만에 뵙는 자리다 보니까 꼭 두 번째 달과 함께 했었던
0: 맞아 추억이 많지.
1: 추억이 너무 많아요.
0: 그렇지.
1: 네, 근데 제가 두 번째 달 분들과 함께 우리 춘향가 했었던 농부가 가지고 와 보았습니다. 가장 테크니컬한 춘향가 중에 하나잖아요.
2: 네, 그렇죠.
1: 그리고 가장 강렬한 춘향가 중에 하나인데. 그리고 네, 그래서 가져와 봤습니다.
0: 무대에서 쓰러질 수도 있어. 오늘 다 불사지르고.
1: 연습 한번 했는데 진짜 쓰러질 뻔했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젊었을 때 고영렬의 음악이잖아요.
0: 그래서 저, 지금은 젊지 않아? 지금도 젊지.

0: 없지. 너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 시청자분들께서 분노하신다.
1: 아, 그런가요? 어. 아, 네. 더 젊었었던 고영렬을 이겨내는 고영렬을 한번 보여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그렇다면은 고영렬 두 번째 달에 함께하는 농부가 만나보시겠습니다.
2: 이때는 어느 땐고 하니 5·6월 농방 시절이라. 각기 머슴들이 보리밤에 막걸리를 취해먹고 상사 소리를 하며 모를 심는 뒤 꼭 이렇게 하던 것이었다.

소리를 내기 네 감기 절정하리고 너무로 거리세 헌여 헌여 헌여 루상 서디

사대여 가니 얼얼얼 상사니여 이놈대미를 오수시고 얼얼얼 상사니여 북고추 간대장에 바람 설마 많이 먹자 얼얼얼 상사니여 얼얼얼 상사니여 사대여 가니 사대여 가니 얼얼얼 상사니여 이놈대미를 오수시고 얼얼얼 상사니여 북고추 간대장에 바람 설마 많이 먹자 얼얼얼 상사니여 얼얼얼 상사니여 사대여 간다 사대여 간다 얼얼얼 상사니여 이놈대미를 오수시고 얼얼얼 상사니여 북고추 간대장에 바람 설마 많이 먹자 얼얼얼 상사니여 얼얼얼 상사니여 와와와야가르상 사비히여와 와와와야가르상 사비히여와 와와와야가르상 사비히여와 와와와야가르상

0: 네, 고영렬과 두 번째 다리 함께한 농부가 들어봤습니다. 영렬 씨, 무대에서 정말 오랜만에 만나서 노래도 부르기도 했지만 오랜만에 불러서 모든 것들을 불사지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1: 아, 되게 어떤 느낌이었냐면 제가 연습 혼자 할 때는 네. 아, 이거 한 번 부르면 끝날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었는데 네. 막상 이제 형님 눈이 눌고 함께 연주해 보니까 무슨 어렸을 때 파블로프의 개마냥 음악만 들어도 와 어랄랄라 상사녀 막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막 근육이 막 저절로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제 스스로 아, 너무 신기한 경험이었고 또 이게 오랜만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합이 딱 그 맞는 게
0: 그러니까.
1: 그동안 했었던 우리 경험이 있어가지고
0: 그러니까 기억이 나는 그러니까 이게 몸이 기억하고 있는 거지.
1: 근육이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0: 그렇지.
1: 아, 막 이게 나 움직이더라고요. 막 이렇게.
0: 우리가 또 이렇게 춘향가의 앨범을 벌써 2016년도에 발매해서

0: 올해로 진짜 딱 10년을 맞았었는데 많은 관객분들을 또 이 앨범을 통해서 많이 만났었고 그렇다 보니까 이 농부가도 숱하게 무대에서 많이 불렀기도 했는데 그 영렬 씨가 이 무대에서 같이 함께 부르면서 생각하는 어떤 우리의 판소리의 멋이라고 해야 될까? 어떤 매력이라고 해야 될까?
1: 판소리의 매력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긴 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일단 멜로디와 가사가 가장 크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 발성 또 이렇게 있는 거겠지만 멜로디가 되게 엄청 그 서양음악적으로 보면은 정확하게 음정을 딱 찍어서 말할 수 없을 만큼 흐르는 것들이 꽤 많이 있죠.
0: 네.
1: 그래서 요즘에는 정말 없는 음악이라고 할 수도 있고 월드뮤직적으로 봐도 우리 음악처럼 이렇게 진짜 자유로운 이런 느낌의 멜로디를 가진 음악이 사실 많지 않더라고요.
0: 그렇죠.
1: 네, 그래서 그 멜로디가 정말 큰 매력이다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가사가 참 매력적인데 그 참 옛날 조상들이 얼마나 그 문인들이 많았는가. 정말 이 문과적인 어떤 이런 감성이 정말 훌륭했는가를 이 판소리만 봐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시적인 가사들도 너무 많이 있고 그 시적인 거를 표현할 때 우리는 화성이 없는 음악이다 보니까 시적인 거를 멜로디에로만 표현하다 보니 그 진짜 그 가사와 이 멜로디적인 것이 엉겨붙어서 정말 완벽한 음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정말 참 매력인 것 같아요.
0: 맞아요. 저도 판소리를 했었을 때 우리는 텍스트가 있잖아요. 그 가사 위에 음이 얹어져 있기 때문에 그 가사를 전달하면서 관객들이 고스란히 그거의 텍스트를 느끼는 사설을 느끼는
1: 맞아요.
0: 그 이야기 전달자로서 그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하다 보면은 뭔가 음악 안에서 진짜 살아 꼽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 부분이 가장 판소리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면서 또 거기서 주고받는 어떤 관객과의 추임새.
1: 그렇죠.
0: 그게 또 우리의 판소리에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매력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1: 맞습니다.
0: 정말 오늘 영렬 씨의 음악도 들려주면서 또 이렇게 오랜만에 두 번째 달과 함께하는 농부가도 들려줬는데 앞으로 또 여러 활동들을 거듭되겠지만 또 영렬 씨가 앞으로 하고 싶은 어떤 음악이 있다면 또 무엇이 있을까요?
1: 저는 일단 이 판소리의 매력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제 노래들을 많이 만들고 싶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0: 네.
1: 그래서 더욱이나 이 국악과 판소리를 모르는 분들에게 판소리의 매력을 한번 또 보여줌으로써 그리고 그분들이 아 진짜 판소리는 무엇일까 하고 전통을 또 들여다볼 수 있는 단계까지 갈 수 있게 저는 그 징검다리 역할을 좀 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다 보니 저는 최종적으로 좋은 노래를 많이 쓰고 싶은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그 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0: 야 멋있다. 멋있다 고영렬. 근데 영렬 씨는 사실 너무 충분하게 해낼 사람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너무 훌륭하지만 앞으로의 고영렬 씨의 음악 또한 너무 많이 기대가 되고 또 보시는 분들께서 앞으로의 영렬 씨의 행보 같은 것도 많이 지켜보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저도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0: 그래서 이제 또 이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길어지기도 했지만
1: 너무 짧네요 이게.
0: 그러니까
1: 네, 한 부에 한 명씩 해가지고
0: 그래서 혹시의 말인데 또 나와줄 수 있어.
1: 아, 얼마든지.
0: 뭐, 아까 땀을 많이 흘려가지고 내가 좀 미안하긴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는 진짜 고영렬 씨를 보내드려야 되는데
1: 예, 예.
0: 그래도 왔으니까 이제 진짜 본인이 음악 활동을 하면서 본인 자신이 만들었던 자작곡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그 자작곡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1: 예, 이 노래는 제가 2020년 3월 달에 낸 노래입니다. 이룰 수 없는 이라는 곡인데
0: 네.
1: 제가 막 그때 당시 한참 자작곡을 많이 쓸 때였어요.
0: 네.
1: 그때 판소리다운 그런 발성을 좀 갖고 한국적인 가사를 얹어서 그 요즘에 어떤 음악이 냈을 때 어떤 느낌일까 해서 만들다 보니 이룰 수 없는 이라는 곡이 나왔습니다.
0: 야.
1: 이거는 조선시대 배경이고 그 신분이 높은 여자를 사랑하는
0: 야.
1: 신분 낮은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다 하여 이룰 수 없는 이라는 곡인데
0: 얼씨구다.
1: 네, 그런 노래입니다.
0: 야, 어떻게 얼씨구다. 조선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갔어요, 이야기가?
1: 나름 이 스토리텔링이 있어요. 네.
0: 그러니까 음악 안에서도 기승전결이 있는 거잖아요.
1: 예,
0: 와,
1: 예.
0: 그런 스토리를 갖고 너무 궁금합니다. 사실 오랜만에 들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1: 그렇죠.
0: 예. 그러면 고영렬 씨의 이룰 수 없는 곡 만나보겠습니다.

네, 김준수의 아지트에서 보낸 첫 시간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저는 이 시간을 함께하면서 전통 음악이라는 뿌리 깊은 나무 위에 새로운 시도가 더해져서 이 시대에 우리의 음악이 또 만들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젊은 음악인들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우리의 음악이 더욱더 사랑받고 풍성해지길 바라겠습니다. 김준수의 아지트도 새로운 음악이 시작되는 공간, 우리의 음악의 매력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될수 있도록 앞으로 다양한 음악 이야기 많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무대도 저의 오랜 지음들인 두 번째 달 분들께서 함께 하실 텐데요. 그럼 두 번째 달의 얼음 연못을 들으시면서 김준수

Thank you.

늦게까지 이렇게 참 자리를 빛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늦더라도 궁둥이 한번 탈탈 털고 또 앉으셔서 가시지 마시고요. 네. 그때요, 흥보가 형님, 부자 형님한테 한번 뒤로 한번 가는디. 두손 합장 무로

0: 들어지다. 살려줘, 살려줘. 불쌍한 통생을 살려줘.
1: 주인.

0: 저 싸우니 임명이 최천예라
1: 얼씨구야
0: 술마 흔들 죽사오

0: 수임.
1: 터가 되거든 한 섬만 주시고 싸우리 되거든 단말만 주시고

0: 어두.
1: 아, 뭐.

0: 서서 과연 내가 원통하오 불하여서 못 살겠소. 흐를 두고 굶어 죽기가 원통하옵니다. 제발 덕분에 살려주오. 이렇듯 이야기를 하니 과연 응? 네가 그 흥보로구나.
1: 멋지고.
0: 그래, 심심하던 차에 잘 왔다. 여봐라, 마당새야. 대문 걸고 동편 처마 끝에 작년에 지리산에서 겁목촌에 온 박달 몽둥이가 있느니라. 이리 가져오너라. 이런 놈은 복날 개잡도 돼야 하느니라. 놀보는 파우동 봐라. 지리산 몽둥이를 눈 위에 번뜩 들고 대놓은 흥보놈아. 잘 살게 대복이요. 못 사기는 네 팔자라. 굶고 먹고 내버린다. 텃섬 주자건들 마당에 뒤지 아래 다물다물이 들었으니 넣어주자고 뒤지헐며 정가 주자건들 철록방 흥계 안에 가득가득이 화를 지어 떼돈이 들었으니 넣어주자고 횟도 넣으며 찌갱이 주자건들 철록방 흥계 안에 가득가득이 떨었으니 넣어주자고 횟도 넣으며 찌갱이 주자건들 황계 백개 수백 마리가 꼭 뽀뽀뽀 울으니 너 주자고 닦은 길이야.

0: 저분도 우리 벼락치들 감춰서 우리 개집치들 밤에 걸치 구렁이 치던 우답답 철통 아이고 형님 밥 터졌어 부러졌어 형님 흥보가 개가박혀 몸뚱이 줄을 피하려고 올라갔다가 이제 왔다가 뒷문을 걸어놓으니 날도 뛰도 못하고 그저 퍽퍽만 눈 뒤 안으로 쫓겨 들어가며 아이고 형수씨 사람 좀 살려주시오! 아이고, 형수씨, 날 좀 살려주시오! 그때야, 놀보차가 있는지, 놀보보던, 한술 더 떴겠다.
1: 어머니.
0: 바쁘던 추격자를 들고 중문에 딱 붙어 섰다가 아재뱀인가 동해뱀인가 한 달도 서른 날 돈 달라 쌀 달라 세상만사 귀찮아요. 언제 내게다 전곡을 갖다 맡길간디. 아나 밥 아나 돈 아나 하고 밤을 때려놓으니
1: 그렇지.
0: 형님한테 맞은 것은 도리어 여반장이요 형수한테 밤을 맞아놓으니 하늘이 비빈 돌고 그렇지.

0: 어디서 보았어?
1: 아. 아. 지.
0: 나

0: 1년 만한
1: 자, 시
0: 어찌 못 죽는 거라
1: 자, 뭐

0: 여기까지. 내가 잡아줄게.
1: 아이고. 내가 부추겨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2: 특음지설에 오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흥부가 들어오며 여보 마누라 그리 울지만 말고 저 지붕에 있는 박을 따다가 박숙은 끓여먹고 바가지는 부잣집에 팔으다가 어린 자식들을 살려내면 될 거 아니오. 아. 흥보가 박 세 통을 따다 놓고 먼저 우선 한 통을 타는 디.
1: 아이씨고.
2: 시르르르르르르르르롱 실건.
1: 아, 아이씨구야. 그렇지.
2: 당거주 소.
1: 아, 어이씨구야. 좋다.
2: 해.

오늘은 평생의 밥이 보안이로구나.

0: 야,
1: 쉬고.
2: 좋다.
0: 여보게, 마누라.
1: 아이씨구야.
0: 톱소리를 어서 맞소.
1: 제
0: 톱소리를 내가 맞자고 헌들 배가 고파서 못 맞겠소.
1: 아이씨구야, 좋지.
0: 배가 좀 고프고

0: 소.
1: 아이씨야.
0: 작은 자식은 저리 가고.
1: 아이씨구 하. 아 좋지.
0: 큰 자식은 내 안으로 오니라. 우리가 이 막을 타서 박속일랑 그려 먹고 박아질랑은 부잣집에가 파르다가 목숨 보명 살아나세.

0: 당권주소 강상 어떤 난내가
1: 얼씨구 좋지
0: 수천석을 지혜가 싫고 간들
1: 얼씨구야
0: 제마 좋았지
1: 얼씨구야
0: 내 마음 한 통을 담을 수가 있느냐 싫으라

0: 시리롱 시리롱 시리롱 시리롱 시리롱 시리롱 시리롱 시리롱 시리롱 시리롱 쑥싹 폭해.
1: 아이 씨발
0: 딱 쪼개 놓니 박속은 휑. 무목자는 계란에도 유골이라든지 어떤 도적놈이 박속은 다 긁어가고 난데없는 조상꾀를 갖다 놨네.
1: 아이씨.
0: 흥보 마누라가 여보 영감 이거 갖다 버리시오.
1: 아이씨고.
0: 아이고 한번 열어놔 봅시다. 흥보가 한 괴를 가만히 열고 보니 쌀이 수부.
1: 아이씨.
0: 쌀 봐라 애노니 그냥 자식들이 오 달라들어 야단났지. 또 한 개를 가만히 열고 보니 돈이 하나 가득. 흥부가 좋아라고 쌀과 돈을 한번 떨어 피워 보는디 흥

0: 끌어내고 피어내 돌아섰다 돌아보면 아, 도로 하나 가두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쌀가두이 도로 돌아섰다 돌아보면 도로 하나 가득 아이고 좋아 죽겠다 아, 60일을 기약고요 나와가지고 우리 정수님 선생님 아. 또 김수현 선생님,
1: 얼씨!
0: 또 김청만 선생님, 아. 건강하고 오래오래 살고 또 여기 오신 분들 복 많이 받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게 하시오.
1: 얼씨!
0: 어떻게 많이 쏟아져 나왔는지 아. 돈이 1만 9만 냥이요. 쌀이 1만 9만석이라 흥부가 좋아라고 아. 이 쌀과 돈을 앞에다 놓고 보니 밥을 안 먹어도 그냥 저절로 배가 부르고 그래요
1: 그러지. 아.
0: 우리 한번 춤이나 한번 춰봅시다
1: 아만.
0: 아이고 나는 춤을 출 줄 알아야지요 아. 아이고 도대 춤이라도 한번 춰봅시다 흥부가 도난개미를 놀아보는 뒤 아. 얼씨구나 절씨구 얼씨구나 절씨구 돈 봐라 돈 봐라 아. 잘난 사람도 못난 돈 아. 못난 사람도 잘난 돈 맹산군은 술래 먹고 채로 둥글 둥글 생긴 돈 생살치고는 가진 돈 아. 북이 공명에 붙은 돈 아.

0: 왈싱호. 여보아라 큰 자식아. 건너온 말 건너가서 너그 백부님을 모셔오너라. 경사를 보아도 우리 형제 모자 얼씨구절씨구절씨오. 여보시오 여러분들. 아. 나 한 말 들어보소. 부자라고 자세를 말고 가난타고 하늘 마소. 엊그저께까지 박흥보가 문전 걸식을 일삼더니 오늘날 부자가 되었으니 이런 경사가 어디가 있느냐. 얼씨구 나절씨구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들 박흥보를 찾아오소. 나도 오늘부터 기미를 줄란다. 얼씨구 나절씨구 얼씨구 좋구 나치와 자존대 얼씨구 나철씨구야.
1: 저런 길을 걸어 성현동 복덕촌이란 것을 당도하여 고생이 자심 월제. 잘 모르는 어린 것들은 각기 음식 노래로 조른한 디. 떡 달란한 놈, 밥 달란한 놈, 엿을 사달란한 놈, 각심으로 조를 적에 흥보 큰아들이 난지며 어머니 이 자식아 너는 어째 요새 고동부살이 목숨이 나오느냐. 어머니 밤이나 낮이나 불면증으로 잠안 오는 서름이 있어. 네 서름이 무엇이냐 말을 좀 해라. 나는 배고픈 것이 제일 설더라. 어머니 아버지 공론하고 나 장가 좀 보내주시오. 내가 장가가 바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가만히 누워 생각하니 어머니 아버지 손자가 안 들어갑니다. 흥보 마누라 이 말을 듣고 기가 막혀 왔다 이놈아.

0: 일이 한참 설리 울째 흥보가 바깥에 나갔다 들어오더니 여보 마누라 그 없는 살림에 아이고 지고 오로싸면 무신놈의 집구석에 채소가 있겠소.
1: 그렇지.
0: 나 읍내 좀 갔다 올라요. 읍내는 뭐하라고 하실라요? 아 환자 맡은 호방한테 환자 썸이나 얻어와야 우리 굶어가는 자식들을 구원하지 않겠소. 내라도 안 줄 테니 가지 마시오. 구사 일생인데 누가 믿고 가나. 내 갓 좀 내오. 갓은 어디다 뒀소? 굴뚝 속에 두었지. 아 갓을 왜 굴뚝 속에 두었다요? 다른 것이 아니라 십몇 년 조대비 국상시에 쓰던 백잎 간양이 단단하다 하여 돈은 없어 칠은 못하고 끓음에 끄실려 쓰려고 굴뚝 속에 두었지. 내 도복 좀 내오. 도복은 어디다 뒀소? 장 안에 뒀지. 아 우리 집에 무슨 장이 있단 말이오. 아 이 사람아 달고장은 장이 아니던가. 이렇듯 흥보가 치장을 차리고 칠청을 들어가는데 흥보가

내가 끈을 달아서 떨어지는 도포실띠로 총총 베어 고픈 배 눌러띄고 한 손에다가 곱돌 조대를 들고 또 한 손에다가는 부러진 부채 들고 그것도 양반이라고 여덟 팔자 걸음으로 어식비식 들어간다. 이러고 들어가다가 호방을 만났지. 아이고 박생원 아니시오? 알아맞혔소. 어쩐 걸음이시오? 가설은 많고 먹을 것은 없고 하야 호방이 환자 한 섬만 빌려주면 가을에 농사지어 착실히 갚을 테니 호방 생각이 어떨란가 모르제. 박생원 그러지 말고 품 하나 팔아보실라요? 아, 돈 생길 품이면 팔고 말고 해. 다른 게 아니라 우리 고을 자수가 병력 영문에 잡혔는디 자수 대신 가서 권장 열 대만 맞으면 한 대에 성냥씩 서른 냥은 꼽아놓은 돈이요. 누가 가든지 마사까지 단냥 제지했으니 그 품 하나 팔아보시오. 흥보가 이만하고 있더니만은 매 맞으러 가는 놈이 말 타고 갈 것까지 없고 내 이 청갱이 말로 다녀올 테니 그 돈 단냥을 나를 주라. 저아전 거동을 보아라. 대문을 살방열과 돈 단냥을 대어주니 흥보가 받아들고 나 다녀오리다. 예, 평안히 다녀오시오. 박흥보 좋아라고 질창 밖으로 썩 나서서 헐시구나. 이 돈을 눈에 대고 보면 삼강오륜이 다 보이고 조금 있다 나는 지화를 손에다 쥐고 보면 삼강오륜이 끊어져도 부인한 건 돈밖에 또 있느냐. 돈 돈, 돈, 돈 받아, 돈. 떡국집으로 들어가서 떡국 한 분어치를 사서 먹고 막걸리 집으로 들어가서 막걸리 두 분어치를 사서 먹고 후고 주통을 빼뜨리고 대장부 한 번 걸음에 엽전서울 운동량이 들어를 온다. 알시구나. 돈 봐라. 저희 집으로 들어가며 여보게 마누라 집안 어른이 어디 갔다가 집안이라고 들어오면 우르르르르 쫓아나와서 영접하는 게 돈이 옳지. 대집이 이 사람아 당돌에 앉아서 좌이부동이 웬일인가. 에라 이 사람 없을 사람 흥보 마누라 나온다. 흥보 마누라 나온다. 어디 돈 어디 돈 돈 봅시다. 돈 봐 또 와 두어라 이 사람아 자네
이동 근본 알겄나 잘난 사람도 못난 돈 못난 사람은 잘난 돈 행상군의 술래 바퀴처럼 둥글둥글 생긴 돈 생사를 지고 누가를 가진 돈 부귀 공명이 붙은 돈 이놈의 돈아 아나 돈아 어디 갔다 이제 어느 날을 쉬구나 돈 봐라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봐라 자, 돈표 박씨를 하사받고 말리 조선을 나가는디 꼭 이렇게 나가겠다.

보니 서쪽 지척에 동네 장망하구나. 중룡봉을 올라가니 주작이 넓고 황후토 황후탄. 오작교 바라보니 초등남가로 내는 두둑둑 울리며 허그야 허야 저간이 원복희법이 아니냐. 수벽사명장한테 불쑥청원 갑비래라. 날아오는 저기러기 가를 때를 지내 모르고 일점이 점에 떨어지지 평산나 가지 아니냐. 백구백로 짝을 지어 청파상의 왕래건 석양촌이 여기 놀아 해안봉을 넣어 황릉로 들어가 25년 다녀오지 반주까지 쉬어 앉아 두견 성을 화다 보고 봉황대 올라가니 봉거 태공 강야로 황황루를 올라가니 황황일거 불보반 백운천지 공유유라 금능을 지내어 주사촌 들어가 홍수창가 돌이켜라 땅매화를 통 천부열의 펄럭 까르리고 이수를 지내어 계명산으로 올라창 자 방금 간 곳도 없고 남병산 올라가니 실성단이 빈터요 연주지간을 지내요 장성을 지내요 갈석산을 넘어 연경을 들어가 황극전에 올라간 저 마루 장안 구경하고 청양문에 따라 상단문을 지내 돈관을 들어간 산미주의 백일

나 요동 700년전 속히 지내요. 압록강을 건너 우주를 다다라 영구탑 동문정 올라간 사면을 둘러보고 안남산 판남산 척벽강룡 청각 좌우령을 넘어 부산 파발 한마 고개 강동 다리를 건너 평양의 여왕정 풍경루를 구경하고 대동강 상림을 지내 송도를 들어가 마월대 광덕절 박연 폭포를 구경하고 진강시까지 건너 삼각산에 올라앉아 지세를 살펴보니 정연구 대원에게 중역으로 흘리죠. 금하금생 분개 오고 준당정춘이 희도라 토복 마월대 소사 예뻐 삼각산이 생겼구나. 눈물이 빙하고 풍속이 흐신가야 만만세지 금탕이라 경상도는 함양이요 전라도는 운봉이라 운봉 함양 두어를 보네 흥보가 사는지라 저제비 거동을 보아 박씨를 올리네 몰고 남댄 분박성 내달아 칠패팔패 패다리 지네 애곡에들 얼른 넘어 동작강을 가

0: 앉아 제리말로 운다. 지지지지 주지주지 거지언지 우지배요. 딱지갑지 설지언지 은지덕지 수지차로 함지 표지 내집에요.
1: 정보가 보고서 좋아.

부지런히 허니 어찌야 이간 내게리 천재비 거동을 놓아 대원표 박씨를 입에다 물고 이리저리 돈을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6월 셋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문화 소식을 소개합니다.

0: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이자 국가 무형유산인 강릉 단오제입니다. 재래와 굿, 난장을 중심으로 국가 시도 지정 무형유산 공연과 단오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8일간 펼쳐집니다. 국립 남도국악원 대학 국악제, 요즘 국악온입니다. 영호남권 대학의 국악 전공자들이 기악, 성악, 연희 등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요즘 국악을 19일부터 이틀간 선보입니다. 국립무용단 탈바꿈이 무대에 오릅니다. 탈춤을 소재로 탈을 쓰고 벗는 과정에서 전통의 움직임이 새로운 감각으로 확장되는 작품을 선보입니다. 경기 신화위 오케스트라 기획 공연 경기 소리 만화경이 열립니다. 마을 곳곳에서 불리다 잊혀진 경기도의 옛 소리와 가락을 국악 관현악으로 풀어냅니다. 천안시립 흥타령 풍물단 모던 성주입니다. 가옥을 지키는 가신인 성주신앙을 바탕으로 성주풀이의 전통적 의미를 타악 장단과 소리, 움직임으로 재해석한 창작 풍물극입니다. 다양한 문화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일상의 쉼표가 있는 곳으로 문화나들이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6월 셋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꿈" 한번 들어볼게요.
2: 꽹과리 국가 무형유산이 되고 싶어요.
3: 국악계 1장입니다.
1: 이 노래 들어볼래? 국악기 소리를 빚다 특집으로 함께 할 텐데요.

0: 김진수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내 걸 한번 해볼까 만들어보고 싶다.
0: 점철에 둘러싸고 토끼들입다 잡는 모노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않느냐.
1: 제가 젊은 날 정말 열심히 지금을 위해서 노력하고 준비했던 고난과 추억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2: 두 분도 데이트 온 거예요?
3: 네, 이쪽 데이트죠. 여기가
4: 부부입니다, 부부.
3: 경의선도 타고 또 바깥으로 나가기도 하고 추억이 많은 곳이에요.
0: 가보자, 같이 가보자.
5: 오늘 공연 화이팅해 봅시다. 자, 준비되시죠?
6: 아, 네, 준비됐습니다.
5: 자, 하나, 둘, 셋.
7: 화이팅!
5: 가봅시다. 예!

셋, 인투 더 월. 안녕하세요. 저희는 한류를 대표하고 있는 퓨전 국악 그룹 퀸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0: 맑고 청아한 숨결로 대금의 소리를 담아내는 신소은. 부드럽지만 단단한 감성으로 가야금 소리를 담아내는 우리 김두영. 저는 팀의 보컬을 맡고 있는 소리꾼 김가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기 왕십리역 광장은요, 정말 많은 분들이 오고 가는 곳이죠. 네, 저는 공연 전에요, 오늘 여기 주변을 조금 둘러봤었는데요. 지하철 4개의 노선이 모이고 쇼핑몰, 영화관, 그리고 푸드코트까지 완전 복합 문화 공간이더라고요. 멀리 여행도 떠나시기도 하고요. 친구도 만나고 잠시 잠깐 또 쉬어가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일상 속에서 우리 국악을 조금 더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만나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이 자리를 또 마련해 봤습니다. 저희가 생각보다 오래된 팀이라는 걸 혹시 눈치채셨나요? 눈치채셨어요? 센스가. 저희는 2008년에 결성돼서 현재 지금까지 16년 된 장수 그룹입니다. 네, 세대를 이어 활동하고 있고요. 저는 퀸의 4기 보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6년간 국내는 물론 해외에 많이 공연을 다녔었는데요. 지금까지 무려 40여 개국을 돌면서 공연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디를 다녔었죠, 소울 씨?
1: 저희가 정말 많은 나라들을 다녔는데 올해만 해도 두바이를 시작으로 이집트 그리고 아프리카 적도기니라 쿠웨이트. 그 외에도 정말 많은 나라들을 다녀왔는데 혹시 고은 씨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2: 제가 가장 그래도 기억에 남았던 나라를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여러분 혹시 트리니다드 토바고라는 나라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저도 그 나라를 가기 전에는 거기가 어디야? 이렇게 말을 하고 방문을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국악이라는

0: 이 장르를 정말 잘 모르실 줄 알았는데 저희가 1시간 30분가량 콘서트를 했어요. 티켓을 오픈함과 동시에 15분 만에 전석 매진이 되었다고. 그래서 저희도 너무 놀라웠고 또 너무 신기했고 기회가 된다면 또 한번 가서 저희의 음악을 또 우리의 음악을 들려주고 싶습니다.
1: 사실 저희가 공항에서 출발하기 전까지만 해도요, 과연 거기에서 우리 국악을 과연 이해해 주실까라는 그런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웬 말입니까? 가서 공연을 하면요, 기립박수는 물론이고요, 이 함성이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런 무대들이 굉장히 많이 기억이 남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요. 아, 우리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우리 음악은 통할 수 있구나라는 그런 감동적인 무대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0: 맞습니다.
1: 저희가 매 무대를 설 때마다 늘 이 자부심을 가지고 무대에 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담아서 다음으로 이어서 들려드릴 노래는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네, 여러분 즐기고 계신가요? 감사합니다. 이번 무대는 한 번쯤은 따라 불러보셨을 법한 노래 싸이의 나팔바지 그리고 장타령을 함께 퀸만의 색깔로 아주 신명나게 만든 노래입니다. 퀸과 함께 나팔바지 장타령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씨고!

자,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 다 같이 소리 지어!

바지는 손바지, 얼음바지는 모시바지, 가글바지는 옆바지, 양복바지는 긴바지, 건달바지는 청바지, 신사바지는 주름바지, 긴바지, 겹바지, 빈바지, 동바지, 고쟁이, 스타킹, 졸바지, 스키니. 어느 댁에 자손인지 못 떨어지게 잘해왔나 내 바지를.

0: 여러분 혹시 여기 무대에 있는 악기들, 국악기들 사실 이렇게 가까이서 본 적이 있으신가요? 없죠. 맞아요. 아까부터 계속 여러분이 저 북을 치고 싶어 하는 눈빛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특별히 저희가 한 분만 모셔서 이 국악기 모든 북을 칠 수 있는 기회를 드려볼까 합니다. 혹시 여기 북 쳐보고 싶다 하시는 분? 네, 제일 먼저 손 드셨어요. 제가 공연을 하는 내내 너무 집중해서 잘 봐주시고 이 북을 치고 싶다는 눈빛을 제가 간절하게 받았습니다. 앞으로 한번 모셔봐도 될까요? 네. 가운데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 근처에서 온 권수영이라고 합니다.
0: 왕십리 여기 광장은 자주 놀러 오시나요?
1: 네.
0: 아, 그렇다면 여기 와서 뭘 주로 해요?
1: 노래방 가요.
0: 아, 노래방. 꿈이 가수예요? 오, 가수예요? 노래 한번 해보실래요? 오, 정말요? 그러면 국악 노래 중에 혹시 아는 노래도 있어요?
1: 아름다운 나라.
0: 아, 방금 들은 아름다운 나라. 이럴 수가. 저희가 안 들어보고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

0: 저 노래 너무 잘하시는데요? 꼭 큰 소리꾼이 되세요. 감사합니다. 본격적으로 여기 있는 북을 한번 쳐보실 텐데 네, 꽃타령으로
1: 가을님이 앞에 조금만 불러주시면 제가 같이 쳐볼게요. 그거를 보고 수영씨가 같이 쳐주시면 될 것 같아요.
0: 둘, 셋.

와, 아 너무 잘하시는데요. 노래도 잘하고 북토 이렇게 잘 치시니 수영 씨에게는 지금 저희 사인이 멋지게 담긴 조선 버즈커즈 응원 타월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 셋. 다음으로 이어서 들려드릴 노래는 꽃타령입니다. 이 노래는 작은 동작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요. 꽃사시오! 하는 부분이 있어요. 꽃사시오! 할 때 여러분들의 손을 한번 양손을 펼쳐서 꽃받침을 네, 우리 오늘 여기 모인 모두가 한번 꽃이 돼보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저희와 이렇게 마주보고 있어서 꽃밭을 마주보고 있는 것 같아요. 더욱더 아주 아름다운 무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꽃타령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자, 여러분 다 같이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꽃사시오, 꽃사시오, 꽃을 사시오, 꽃을 사,
1: 꽃을 사시오, 꽃을 사.
0: 사랑, 사랑, 사랑, 사랑의 꽃으로 꽃나. 예, 송이, 저 송이.

0: 이제는 여기 계신 관객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시간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남기셨을지 저희가 사연을 하나씩 읽어볼까요? 네, 왕십리 광장에 대한 추억, 기억에 남는 순간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엄마랑 여기서 붕어빵을 먹었는데요. 새가 날아와서 제 거 가져갔어요. 오늘은 퀸 언니들 노래하니까 새도 안 오네요. 아, 재밌는 에피소드가 저희와 함께 생겼네요. 어떡해요. 붕어빵 뺏기셔가지고 새한테. 감사합니다.
1: 네, 두 번째는 저희 퀸에게 궁금한 점을 물어보셨는데 무대 의상은 멤버들이 직접 고르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가을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겠어요?
0: 의상은요. 저희가 직접 다 디자인을 해서 만듭니다. 단장님께서 패션 센스가 남달라서 의상을 아주 멋지게 만들어주시고 계십니다.
2: 세 번째는 만약 저희 퀸이 해외 공연을 다시 간다면 어느 나라에 가면 좋을까에 대한 질문인데요. 전북 익산 박연우님.
0: 어디 계시나요?
2: 여기 지금 있으실까?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북유럽 오로라를 배경으로 연주하면 너무 황홀할 것 같다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마침 저희도 진짜 유럽으로 또 공연을 너무 가고 싶어 했거든요. 이렇게

0: 저희가 전 세계에 이제 공연을 하고 다닐 수 있으려면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1: 네, 좋은 질문 그리고 이야기를 많이 또 질문 남겨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곡이 세타령입니다. 세타령은 온갖 새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노래입니다. 제가 얼씨구 하면 좋다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씨구!

삼물 삼지 날 현단아 알아두고 고접은 변파 아무나 아무 송림나 가지고 집 비어자 주먹들 쳐 방울이 벗금져 거는 반복 속에 마을 광광

아, 이 소중한 여러분들의 시간을 저희와 함께 해주셨는데요. 벌써 마지막 무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아쉽죠? 저희도 정말 많이 아쉽습니다. 오늘처럼 여러분과 함께 웃고 또 호흡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이 시간이 저희에게는 정말 영광이고 또 뜻깊은 자리가 됐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순간을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노래 홀로 하리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그 전통 악기들을 이렇게 연주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고요. 그리고 젊으신 분들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더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1: 국악을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는 널리 퍼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즐겁게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 조선 버즈버즈 화이팅!
3: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퓨전 국악그룹 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그 일필 휘지, 여기 그림은 덧칠이라고 하는데 서예는 덧칠이었거든요. 한번 획을 그었으면 별로 끝이거든요. 스무크로키라는 게 이제 모델의 움직이다가 잠깐 정지한 모습을, 순간적으로 정지한 모습을 빠른 시간 내에 그리는 게 크로키거든요. 서예를 했으니까 일필로 한번 해보자. 차분한 게 운명이라 그러면, 운명은 이제 피할 수도 있거든요. 그림을 그리는 건 숙명이다.
1: 손이죠, 그냥 손. 갈 수 있는 게 많은 손.

저는 수묵그렇기를 하고 있는 석창우라고 합니다. 초기에 이제 서예 작업을 하다가 누드그렇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동양의 서예하고 그 서양의 크로키를 접목한 그 수묵그렇기 작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이제 서예를 우습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나오는 거 보면 막 썩썩썩 하면 다 나오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서예가 그림보다 훨씬 쉬운 줄 알았어요. 나중에 해봤더니 서예가 그림보다 훨씬 어려워요. 그러니까 서예는 핵 하나만 잘못하게 돼도 그냥 다 저기 되거든요. 이제 덧칠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서예는 진정한 예술입니다. 이거는 순간에 조금만 뭔가 비틀어져도 작품이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서예를 했기 때문에 이런 그 작업도 하고 그런 거지. 서예를 안 했으면 이런 작업을 못하거든요.

이제 당시에 이제 전기 점검을 하다가 보통 스위치가 그 한 스위치 하나를 끄게 되면 세 개가 동시에 끊어지는데 한 개가 고장이 나가지고 거기에 이제 살아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졌다가 이제 감전이 된 거죠. 22,900볼트에. 그래서 만진 기억만 있고 그다음에 깨보니까 병원이더라고요. 양손이 있을 때 손으로 웬만한 거 다 하다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가 됐었는데 그게 가장 이제 힘들었죠. 안 불편한 걸 찾는 게 더 빠를 거예요. 숨 쉬는 거, 걸어 다닐 수 있는 건 할 수 있으니까 그 외에는 전부 불편했죠.

다쳤을 때 애들이 어렸었거든요. 그러니까 나 다치기 한달반 전에 둘째가 태어나고 그 위에 이제 누나가 있었는데 이 애들이 커가면서 양팔이 없이 아무것도 안한 아빠보다도 내가 뭔가를 하는 아빠를 비치기 위해서 찾았었거든요. 뭘할 건가. 근데 마침 그 둘째 애가 5살쯤 됐을 땐가 그림을 그려달라면서 가져와가지고 그게 보니까 새 그림이 책을 가져왔더라고요. 그 그림이 그리기 전에는 뭔가를 하려고는 노력하는데 무엇을 할지를 몰랐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적으로 양팔이 없다 보면 일반적인 건 아무것도 할수 없다 그런 게 진단이 나와 있을 때니까 그런데도 뭔가 찾다가 보니까 처음에 참새를 그렸었는데 그게 생각보다 더잘 나오더라고 잘 그려졌으니까 아, 할수 있는 게 있겠구나 이걸로 하면 되겠구나 그런 이제 마음을 가졌죠.

처음에는 이제 그 화실에 갔더니 양팔이 없으면 자기들이 가르친 사람이 없고 그리고 다양한 물감을 써야 되는데 어떻게 할수 있겠느냐고 그러면서 다른 취미를 가져보는 게 어떠냐 그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뼈아내하고 생각한 게 사군자는 먹 하나입니까? 가능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지인이 아는 이제 여태명 선생님을 찾아가가지고 그 사군자 좀 배우겠다고 했더니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제가 포기할 때까지만 가르쳐 주십시오 했더니 그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서예를 배우기 시작했죠.

모든 게 다 힘들었어요. 붙잡는 자체도 이 갈고리하고 붓하고 다 같이 딱딱하고 그래가지고 잡게 되면 도망을 가더라고요. 자꾸 하다 보면. 그래가지고 거기에 구멍도 뚫어서 하고, 그리고 또 작업대가 일반 사람들 작업대는 너무 높아가지고 안 되고 더 낮아야 되거든요. 더 낮은 데다 하니까 허리를 굽혀서 하니까 막 몸살 나고 막 코피까지 났었거든요. 맨 처음에 할 적에는 손 모양 같은 걸 했는데 그걸로 하게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별로. 근데 이제 이 갈고리는 훨씬 그보다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얘기 들어가지고 이 갈고리로 바꿨죠.

처음이 힘들지, 그다음부터는 괜찮아. 몸이 여기에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웬만한 건 그냥 수영을 해버려도 몸이. 손이죠, 그냥 손. 할수 있는 게 많은 손. 그러니까 양팔이 없으면 할수 없는 게 많은데, 이걸 사용함으로 인해서 할수 있는 게 많이 생긴 거죠.

보통 이제 이게 그 일반적으로 사군자 붓을 썼거든요. 탄력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아무래도 글자가 더 오래 걸리죠. 그림은 순식간에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데 글씨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획 하나도 틀리게 되면 이제 그 버리는 그런 작업이 되니까 서예가 훨씬 힘들죠.

처음에 이제 그 누드크로키를 접한 게그 현대미술관에서 1년 과정에 그 이론 공부를 하다가 그 수강생 중에 한 사람이 누드크로키 한다고 이제 해서 갔었는데, 그 누드크로키를 봤더니 누드 모델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막 산수도 보이고 막 다양한 모양이 보이더라고요. 포즈에 따라서. 아, 이걸 나는 서예를 했으니까 일필로 한번 해보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이제 작업을 했죠. 그러니까 스무크로키라는 게 이제 이 모델의 움직이다가 잠깐 정지한 모습을, 순간적으로 정지한 모습을 빠른 시간 내에 그리는 게 크로키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서예 기법으로 해가지고 모델이 움직이는 걸 눈으로 관찰해가지고 보이게 되면 그걸 그리고 그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했었거든요. 누드 모델에서 스포츠로 돌아갈 계기가 일본에서 나가노 올림픽 때 미셸 쿼이라는 선수가 있었거든요. 미국 선수였는데 그 사람 동작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렇게 포즈를 그려봐야겠다 그래가지고 한동안 그 사람을 그리다가 김연아가 나와서 2009년인가 그때 뭐 세계선수권 대회인가 우승하면서 절창기가 돼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김연아를 그리기 시작했죠.

움직이는 거니까 멈춰져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중간에 영상을 보면서 중간에 캡처라든지 해가지고 뽑아내는 게 상당히 힘들죠. 그러니까 이게 그 손이 있는 사람 손으로 하면 쉬운데 전 이제 마우스를 발로 하거든요. 그 발로 하다 보면 놓쳐가지고 순간 놓쳐가지고 그 넘어간 걸 캡처를 하게 되는 게 좀 힘들었거든요. 내가 원하는 포즈를 캡처를 하게 되면 덜 힘들게 했을 건데 그런 게 좀 힘들었습니다.

2011년도 평창올림픽 실사단이 왔을 때 김연아의 그 풀로 증가 그걸 그려가지고 실사단한테 보여줘가지고 실사단들이 상당히 감동한 그 일이 있었거든요. 그 그 사람들이 지나가는 복도에다가 펼쳐놓고 작업을 했거든요. 그렇게 했더니 이 사람들이 안 가고 한 시간이 넘게 거기 있더라고요. 휴식도 안 하고. 그렇고 나서 그냥 그 반응이 더 좋아져가지고 이제 됐다고 그 김진선 강원도지사님이 나중에 책을 냈는데 그게 내가 엄청 역할을 했다고 써놨더라고요.

현대미술관에서 이론을 공부했을 때 김태정 교수님이 강의를 했었는데 가장 한국적인 작품을 해라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찾다 보니까 저 한국의 전통 그 공연, 그 다음에 한국 사람, 한글 이렇게 세 개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중점적으로 이제 작업했는데 그 과정에서 거기 정동극장에 마침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공연을 보면서 그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줘가지고 그 작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몸짓이 거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주제가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그 스포츠 선수들 그다음에 이제 뭐 축구, 뭐 야구, 아이스 댄싱 뭐 이런 여러 가지 종목 같은 것도 하고 또 춤 같은 것도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연극도 그리고 그렇게 다양하게 이제 사람이 움직이는 모습을 다 그리게 됐죠.

거기 광명 돔 경륜장에서 그러니까 월드컵 축구 선수들을 대상으로 이제 작업을 한 게 있었는데 그걸 전시했었는데 거기 관장님이 여기 한번 경륜을 거려가 전시해 볼 생각이 없냐 해가지고 거리게 됐었거든요. 근데 스피드가 끝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확 지나가는 스피드하고 사람하고 그 자전거하고 일체감이 딱 보이고 그래서 이걸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작업을 했죠. 그러니까 1년 넘게 계속 경륜장에 가가지고 작업을 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전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 자전거라는 게 페달을 밟지 않으면 쓰러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 인생의 페달을 밟지 않으면 나아가지를 못하거든요. 가장 절실했던 게 뭐냐면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자식들한테 그 할 수 있다는 게 있다 보니까 이게 내 일상이고 생활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집중을 했었죠.

0: 보통 개인전을 하게 되면 그간 많은 작품을 한 작품들이 자꾸 세상을 나가려고 막 아우성을 치거든요. 오래간만에 이제 했는데 작품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작품들이 좋아하면 사람들도 좋아하더라고요.
1: 석청화백님은 국내에 의수화가 1호라는 타이틀이 있긴 한데요. 이러한 좀 신체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 화백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번 전시의 주안점은 정중동의 미학, 침묵, 그리고 하나의 절제된 조용한 깊이감을 보여줬다는 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신체가 갖는 역동성, 생동감을 보여줬다면 이번에는 자연이 지닌 본질의 침묵에 대한 깊이, 또 미학적 담론에 대한 해석, 이 부분을 새롭게 선보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0: 그게 사람을 표현한 거거든요. 평소에는 이제 그 사지를 다 이제 표현하다시피 했는데 이번에는 거기 사람의 머리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그 머리만 표현하더라도 사지가 있는 것처럼 느낌이 오더라고요. 보는 사람에 따라 다양한 감정을 느낄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스펠로라는 곳에서 꽃축제가 있었어요. 동네 입구에서부터 성당까지 가는 길을 꽃잎을 따서 여러 가지 문양을 만들어서 이제 주교님이 그걸 밟고 성당까지 가는 그런 행사인데, 그 뒤를 따라가면서 봤더니 다양한 이제 색깔의 꽃잎으로 다양한 모양이 만드는 게 한번 색깔도 해보자 그런 느낌을 받았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말축제가 있었는데 밑에서 본 게 아니고 베란다, 2층 베란다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 축제를. 그래서 밑으로 내려다봤더니 거머리만 보이더라고요. 그 아우성도 있고 다양한 느낌이 막 전해져가지고, 아, 굳이 사지를 다 그릴 필요가 없지, 머리만 그리더라도 뭔가 전달이 되겠구나. 그걸 이제 그때 해서 작업을 해보겠다 해서 이제 와서 이제 작업한 게 지금 전시하는 작품입니다.

그때 이제 치유를 이제 생각하고 됐거든요. 그때는 뭐 치료제도 없고 그냥 암담한 상태였죠. 백신도 안 나오고 그런 상태인데 번지는 거 계속 번지고 그러니까 십자가가 많이 있잖아요. 십자가가 십자가도 되고 병원도 되거든요. 같이 이제 신하고 인간하고 같이 공동으로 해서 이제 그런 걸 만든다 그런 의미로 이제 작품을 한 것이죠.

0: 성경에 있는 그 말씀 중에서 내가 이제 필사하면서 이제 그 괜찮은 단어를 따로 적어 놨었거든요. 그거를 이제 이 작업에 적어 놓은 거거든요.
1: 지금 선생님 마음에 가장 와닿는 단어를 하나 꼽으라면 뭘 꼽을 수 있을까요?
0: 행함이라고, 행함. 뭐든지 하지 않으면 이루어지는 게 없거든요. 페달을 밟지 않으면 나아갈 수 없다시, 또 우리 인간은 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죠.

제가 다쳤을 때 30살이어서 30년을, 그러니까 손 있는 30년, 손 없는 30년을 이제 보냈었는데, 60살이 되고 나서 그때 이제 그 뒤를 봐봤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손 있을 때 30년하고 손 없을 때 30년을 생각해봤더니, 손 없을 때 30년이 더 행복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그 인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내가 다쳤어, 그럼 팔이 없어, 다리가 없어, 그러면 사실이잖아요. 옛날 괜찮았던 시절을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부터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부터 내가 뭘 할 건가. 그러니까 현재의 걸 인정하고 수용하면서 여기서 내가 무엇을 할 건가. 할 것 다양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양팔이 없는 사람도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다른 거 보면 이제 저보다 이제 약하게 다친 사람도 있고 많이 다친 사람도 있지만 뭐 스티븐 호킹 같은 사람 아무 움직이도 못하는데도 그런 건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할 수 있는데 안 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이제 수용을 하고 할 걸 찾다 보면 즐거운 삶을 보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지금의 삶을 좀 한마디로 표현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표현하고 싶으세요? 현재의 삶.
1: 현재의 삶이 이제 그 양손이 없는 거는 상당히 단점이 되는데 그 양손이 없음으로 인해서 그림을 그릴 때 보게 되면 온몸을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온몸을 움직이러 나온 선하고 이제 팔이 있을 때 그 깔짝깔짝 하는 선하고는 천지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손이 없는 거는 단점이지만 손이 없음으로 인해서 온몸을 움직이는 이제 장점이 생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점을 장점으로 승화시킨 작업을 하고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에 이제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어떤 작가로 남고 싶은 것보다도는 이제 몸을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작업을 하는 작가로 남고 싶어요. 저는 예술이 생활인 석창우 작가입니다.

0: 재즈 그 음악은 우리 자신이다. 내 자신을 지금 이 순간 그 연주를 하는 그 순간에 나의 생각, 나의 모습을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1: 이 두 음악가가 만나서 그 사람들에게 축적되어 있던 음악적인 능력들을 순간적으로 발휘를 해서 만들어지는 거고

0: 이따 그 우리 바꾸는 거 있잖아. 이거 반주 바꾸는 거.
1: 그거 해볼까요?
2: 일부러 의도한 거랑.
0: 아, 일부러 이쁘게? 네.
2: 못할 것 같아.
3: 그냥 거기 없는 거 일단? 없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0: 그래.
1: 해볼까요, 첫 번 같은?
0: 그냥 약간 크게 이렇게 뜨거워줄 수 있어?
1: 지금 앞에 두 마디 했는데.
0: 어, 티야, 나.
1: 괜찮아요?
0: 나. 해볼까?

0: 없는 단어를 만들어내자. 그래서 리마인드랑 마이더스의 핸즈 이거를 합쳐서 리마이더스로 만들었습니다.
1: 리마인드 상기시키다는데 그래서 전통을 뭐 새로움으로 상기시켜보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서 저희 팀의 추구하는 방향이랑 잘 맞는다고 생각해요.

0: 정말 말 그대로 즉흥적으로 그 순간에서 발현되는 것들을 음악화시키는 작업도 하고 있고,
1: 우리가 오늘 어떤 상태입니다. 우리가 오늘 어떤 이야기를 당신에게 들려주고 싶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내포되어 있는 것 같아요.

0: 만났을 때부터 이 친구랑은 계속 보겠다. 그러니까 어떠한 형태가 되더라도 계속 만나겠다. 계속 만나고 활동을 하고 서로 되게 이렇게 귀감이 되어주는 존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있었거든요.
1: 친하게, 친하게.
2: 아, 친하게. 정말
1: 정말 다른 사이에서
3: 상궁부에 갔다가 음악을 좀 만들어보자. 이왕 같이 이제 일주일 동안 붙어있는데 해서 음악을 되게 재밌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저희도 그 과정에서 너무 재밌었고 우리 둘이 같이 팀을 해도 좋을 것 같다라는 저희의 생각과 주변에도 같이 가신 분들의 생각이 있어서 그럼 우리 팀을 해보자 이러면서 본격적으로 상승이란 곡을 시발점으로 저희가 팀을 만들게 되었죠.

0: 에너지 자체가 좀 응축되어 있는데 뒤에는 빵 터지고 다시 또 비슷한 인트로와 비슷한 아우트로가 이렇게 나오면서 하나의 그래프를 그리는 식으로 저희가 곡을 구상을 했었고 검은고는 훨씬 더 세게 현을 이렇게 긁고 하면서 폭발적인 과정을 그렸습니다.
1: 저 how much energy was in the performances. It was really cool, really inspiring.
2: I am 검은고 player 민영.
3: I'm 지현, a 가야금 player.
4: So I love the combination of the kind of the thwack and the percussiveness of the 검은고 and the more intricate melody of

0: 약간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예쁜 음색, 예쁜 화성 뭐 이런 악기는 아니다 보니까 제약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 제약을 계속 어떻게 해야지 뚫고 나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부분이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1: 가야금은 우선 음색이 저는 너무 우아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아하면서도 동시에 좀 파워풀한 느낌도 있고 그리고 소리를 만들어내는 오른손으로 뜯고 왼손으로 그 눌러내는 여러 가지 특정할 수 없는 미분음들이 매력적으로 다가와서 77마디 뭐 근처에 네. 단락 또 바뀌어서 네. 떨어지는데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2: 여기요, 이제
1: 69마디, 네, 69 첫박, 아, 그 다음
0: 어디서 전통을 좀 더 살리고 또 우리만의 스타일로 또 녹여내는 게 되게 어려운 지점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네, 생각보다 잘 나온 것 같아서 만족스럽습니다.

0: 잠을 한 이틀 못 잤어요. 그냥 계속 침대에서 자다 깨다 자다 깨다 이러고 있었어요. 리플했어요. 잘랐어요. 너무 커서 사이즈 잘못 시켰다. 맞아요. 옷이 이게 S 사이즈거든요. 너무 커가지고.
1: 저희 런 가볼까요? 그 우리 끝나고 나서 맨 마지막에 인사하는 다 나오셔서 한번 인사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선생님 나오시는 동선 괜찮아요?
2: 네. 리마이더스 밴드라는 이름으로 이제 첫 콘서트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기존의 곡에서 훨씬 더 사운드가 풍성해지고 안 그래도 강렬함이 있었는데 그 강렬함이 핵펀치처럼 네.
3: 락음악을 기반으로 한 밴드 셋으로 꾸리고 싶다고 의뢰를 했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듀오인 팀이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디테일한 것들이 되게 많은 작품들인데 그걸 최대한 살리면서 락음악에 잘 어울리게끔 작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4: 진짜 왜 그러냐면 리허설 때 그게

0: 하우스 분야는 정말 좋은 게 전통이랑 그 어떤 현대적인 면을 너무 조화롭게 잘 시켜서 거부감 없이 들을 수 있고
1: 페스티벌에서도 충분히 멋있는 공연을 선보일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가진 팀이구나라고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2: 음악은 가장 뭔가 상처를 가장 많은 상처를 주면서도 가장 또 그 상처를 보듬어주는 존재인 것 같아요. 음악 때문에 너무 많은 상처를 받고 너무 많은 눈물을 흘리지만 또 음악을 들으면서 또 엄청 치유를 받고 다시 또 이렇게 열정이 생기고 그런 순간들이 매회 있기 때문에

0: 방학을 맞아 수희와 수혁이는 할아버지 댁에 놀러 왔어요.
1: 할아버지! 어? 할아버지, 저희 어? 왔어요.
2: 어? 누나, 여기!
1: 어? 할아버지 글씨네?
3: 잠깐 간식 사러 슈퍼에 다녀올 테니 쉬고 있으렴, 할아버지가.
2: 어? 그럼 우리 뭐하지?
1: 오랜만에 숨바꼭질 어때?
2: 좋아! 내가 순례할게! 10가지 세고 찾는다!
1: 어?
2: 하나, 둘...
1: 어디에 숨을까? 어? 할아버지 옛날 사진이네? 우리 할아버지 멋있네!
2: 아, 열! 찾는다!
1: 빨리 숨어야 하는데 어디에 숨지? 어? 어? 이게 다 뭐지?
2: 누나, 어? 안 숨고 뭐해? 어, 저건 뭐야? 어? 엄청 커다랗다.
1: 와, 신기하게 생겼다.
3: 이건 변종이랑 변종이라는 어? 국악기란다.
1: 할아버지!
2: 할아버지!
3: 이 변종과 변종은 종묘 제례악에서 주로 연주되는 악기란다.
2: 종, 어? 뭐요?
3: 종묘 제례악이라고 옛날 임금님들을 모신 종묘라는 곳에서 제사를 올릴 때 연주하는 음악이지.
1: 아, 네.
3: 자, 악기니까 일단 소리부터 들어볼까?
1: 네. 우와, 소리가 맑아요.
2: 돌처럼 생겼는데 엄청 맑은 소리가 나요.
3: 돌 맞단다. 돌의 두께가 각기 달라 다른 소리를 낼 수 있지.

0: 평경이 맑게 퍼지는 소리라면 편종에서는 맴도는 소리가 나요.
1: 수인은 참 좋은 길을 가졌구나.
2: 할아버지, 평경이랑 편종으로 연주를 해주세요.
1: 그럼 실력 발휘를 좀 해볼까?

0: 우와. 오랜만에 어린 관객들의 박수를 받자 할아버지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폈어요.
1: 어? 너희도 한번 연주해보겠니?
2: 네! 네.
0: 수희와 수혁이는 할아버지가 하셨던 것처럼 편견과 편종을 연주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는 할아버지 얼굴에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흐뭇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물려는 시점을 더 늦춘다면
1: 이곳을 비롯해 농가 세 곳에서 돌이 살처분이 완료됐다.

자기 굴레 시험도 없고 반지 밑에 망하기란 놈은

0: 찾아온 조류 인플루엔자 때문인 것으로 최종 판정됐습니다. 3년 만에 찾아온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세, 국내 최대 가공유 사육지역인
1: 정부가 내년부터 국내 쌀 시장에 전면 개방을 발표했습니다.
2: 네, 이에 따라서 수입 쌀에 고율의 관세가 매겨지는 대신에 국내에서 자유롭게 유통됩니다. 정영빈 기자입니다.
3: 지난 20년간 굳게 닫혔던 국내 쌀 시장이 내년부터 전면 개방됩니다. 우리나라는 1990년

어떤 때는 애절한 소리를 내다가 또 한편 해학적인 소리로 양극단을 오가는 악기. 웬만한 국악에 거의 빠짐없이 편성돼 연주되는 악기계의 감초, 해금. 해금은 악기의 구조를 봐서는 분명 현악기지만 관악기처럼 인식되는 경우가 있다. 해금은 현악기일까, 관악기일까? 해금은 명주실로 꼬아 만든 두 줄의 현 사이에 말총으로 만든 활대를 넣어 문질러서 소리를 낸다. 이 현의 울림은 나무로 된 울림통을 거쳐서 외부로 퍼져나간다. 궁중음악, 민속음악, 그리고 근대의 창작음악까지 널리 쓰여 향악기인 것 같지만 악학괴범에 보면 당악기, 즉 외래악기로 분류된다. 해금은 중국에서 들어온 악기로 고려시대부터 연주되었다는 기록이 보인다. 증보 문헌비고에 따르면 악기를 만드는 재료에 따라 금부, 석부, 사부, 죽부, 포부, 도부, 혁부, 목부라 하여 여덟 가지로 악기를 구분하고 있다. 해금은 검은고, 가야금과 함께 명주실로 만든 사부에 속해 있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악기의 몸통과 부속품을 모두 합치면 국악기를 만드는 여덟 가지 재료를 모두 사용한 유일한 악기이기도 하다. 사부에 속하고 찰현악기인 해금. 분명 현악기가 맞는데 해금을 관악기라고 하는 이유는 뭘까? 해금은 활대로 현을 긁어 줄의 진동으로 발생한 소리를 울림통을 거쳐 소리나는 원리를 갖고 있다. 활의 움직임으로 강약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세밀한 표현에서부터 강렬한 음량까지 조절이 가능하다. 줄을 뜯어 연주하는 가야금, 검은고 같은 발현악기는 현을 뜯거나 내리칠 때만 소리가 크게 나고 잠시 지나면 소리가 사라진다. 즉, 지속적인 소리 내기가 어려운 데 비해 해금은 활대의 움직임에 따라 줄곧 소리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관악기와 유사하다. 예로부터 해금은 현악기와 관악기의 성격을 함께 갖고 관악합주와 관현합주에 모두 편성되었다. 현악기도 아니고 관악기도 아니라는 의미로 비사비죽이라고도 했다. 일부 문헌에서는 관악기에 분류되는 경우도 있으며 서양악기 분류법에 의하면 해금은 현악기에 속하기도 한다. 단 두 줄뿐이지만 연주 못하는 음악이 없고 현악기와 관악기의 장점을 포괄하는 특수성을 가진 해금. 그만큼 제주꾼 같은 악기다.

물은 반드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고 굽이진 길도 경사진 길도 있는 그대로 지세를 거스르지 않으면서 유유자적 즐길 수 있는 곳.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에 맞는 꽃과 나무를 심어서 사시사철 생동감을 느낄 수 있는 쉼터이자 사색의 공간. 우리나라 전통 정원에서만 느낄 수 있는 매력이죠. 일본 정원은 아기자기하게 예쁘지만 너무 인공적인 느낌이 나고요. 넓은 공간에 많은 건축물들을 들여놓은 중국 정원은 압도적이어서 어딘지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전통 정원은 인공적인 누각이나 정자마저도 원래 거기에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느껴지죠. 그 대표적인 공간이 바로 선비들이 조성한 별서 정원인데요. 산림집과는 별도로 경치 좋은 곳에 집을 지어서 안빈낙도의 삶을 추구했던 곳입니다. 세속적인 출세에 연연하지 않고 꼿꼿한 선비의 풍류를 즐겼던 그 공간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닥실마을. 마을의 지형이 닭이 알을 품고 있는 형세라고 해서 닥실마을이라 불립니다. 바로 이곳에 조선 중기 주요 관직을 두루 지낸 권벌이 조성한 별서정원, 청암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충제 권벌은 개혁정치에 앞장섰다가 김효사와의 연루되면서 낙향하게 되는데요. 세상과 거리를 두면서도 안빈낙도의 삶을 살고자 했던 그는 이곳에 기와집과 정자를 세우고 소박한 정원을 꾸몄습니다. 거북이 모양의 너럭바위에 우뚝 세워진 청암정. 푸른 바위처럼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겠다는 강직한 선비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신선이 산다는 복내산을 형상화해서 지은 연못인데요. 돌다리를 놓아서 청암정으로 건너가게 했습니다.

500년 이상 한자리를 지켜온 봉화 청암정은 사대부의 개인 거처를 넘어 안동 권씨 가문이 화합의 장소로 사용하면서 역사적 의미를 간직한 공간이 됐습니다.

조선시대 별서 정원들은 대부분 전라도와 경상도 지역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권력의 중심인 한양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물리적 거리감, 그리고 경치 좋은 곳이 많다는 환경적인 이유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하지만 호남

성남과 영남의 별서 정원은 서로 비슷하면서도 기능적인 면에서 좀 차이가 납니다. 호남 지역은 지세가 완만해서 원림을 조성하는 데 유리한 환경이고 정원을 생활 현장 가까운 곳에서 만든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호남 지역의 정원은 휴식 공간이자 학습 공간으로서 지방 문화를 잇는 가교 역할을 했습니다. 반면에 영남 지역의 자연 환경은 호남 지역에 비해 규모가 큰 편이어서 자연스럽게 계곡이나 강변을 끼고 정원을 조성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조용히 은거하는 휴식 공간으로서의 역할이 컸습니다. 난간에 올라서면 눈과 귀가 즐거워지는 곳. 경상북도 예천의 초간정 원림으로 발길을 옮겨봅니다.

원님을 갖춘 정원 중에서 유일하게 영남 지역에 있는 초간정 원님입니다. 조선 선조 때인 1582년 오랜 관직 생활에서 물러난 권문회가 고향으로 돌아와 금곡천이 흐르는 바위 위에 정자를 지었습니다.

어문에는 조선 중기 좌부승지를 지낸 문신인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백과사전인 대둥 운부 군옥을 저술하기도 했습니다. 책 한 권이 아니라 백과사전을 저술할 정도면 그 학문의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초간정은 주변의 월림 속에 둘러싸여 있는데요. 금곡천을 바라보는 탁 트인 전망을 확보하기 위해서 절벽 위에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고 방대한 백과사전 저술에 몰입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초간정의 맑은 물소리와 탁 트인 경관 덕분이 아니었을까요?

0: 초간정 건너편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맑은 계곡과 푸른 소나무 숲 사이, 높지도 낮지도 않은 바위 위에 올라앉은 정자 하나를 하늘에 띄운 듯합니다. 마치 바위와 정자가 본래부터 하나였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죠. 초간정을 다녀간 많은 선비들도 주변 풍경을 예찬하는 글을 남겼는데요. 조선 후기 문신인 청대 권상일은 초간정을 돌아본 소감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 시냇가 풀리 푸르디 푸르러 새 속에 물들지 않았네. 옛 성현들 남긴 향기 다시 사람을 가르치네. 속세 떠나

0: 마음 천종의 녹봉을 사양하였고 작은 집 막완성되어 길이길이 봄이로구나. 성현의 춘추는 의리를 근본에 두었고 책상머리의 경전은 밝은 정신 지어내누나. 공손히 손 씻고 선조에 남긴 책을 펼치니 의기로운 마음은 정녕 시들지 않으리라.
1: 초간정은 자연 그대로를 조경삼아 정자를 앉힌 전통원님입니다. 바람소리, 물소리, 새소리가 들리면서 신비로운 풍광이 펼쳐지는데요. 이곳이 드라마 촬영지로 사랑받는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통 정원 하면 여러 곳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널리 알려진 곳은 전라남도 담양에 있는 소세원입니다. 담양에는 맛있는 음식은 물론이고요. 경치 좋은 곳도 참 많이 있죠. 소세원은 야트막한 동산 전체가 자연의 정원 같은데요. 소세원이라는 이름에서부터 특별함이 느껴집니다. 깊고 맑을 소, 깨끗할 쇠, 깊고 맑고 깨끗한 정원이라는 뜻이네요. 자연에 순응하면서 시와 음악으로 마음을 다스리고자 했던 한 선비의 꿈이 담긴 곳. 소세원을 천천히 거닐어 봅니다.

이름처럼 맑은 물, 시원한 바람이 그림처럼 펼쳐지는 곳, 담양 소세원입니다. 1530년, 자연을 그대로 조경 삼아 정원을 완성한 사람은 조선의 한 젊은 선비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양산보. 그는 스승이었던 조광조가 기묘사화로 사약을 받고 세상을 떠나자 출세의 뜻을 포기하고 은둔의 길을 가게 되는데요. 그 본거지가 바로 소세원입니다. 내원의 면적은 약 46제곱미터, 그러니까 1,400평 정도지만 정원이 자리한 바깥 숲까지 포함하면 수만 평에 이를 정도로 방대합니다. 하지만 곳곳에 자리한 정자와 누각을 제외하면 인공적인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아담하고 소박한데요. 그 배치도 자연의 일부처럼 조화롭습니다. 그래서 소세원은 우리나라 전통 원림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곳이기도 하죠.

사계절의 정취가 선명한 소세원은 바람과 물소리, 새소리가 어우러진 소리의 정원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을 풍류는 유난히 아름답네요.

소세원 중심에 위치한 광풍각은 계곡 가까이 세워진 아담하고 소박한 정자로 선비들의 사랑방이자 풍류 공간이었습니다. 맑고 깨끗한 그 이름처럼 소박하게 풍류를 즐기던 조선 선비의 정신을 엿볼 수 있는데요. 풍광을 바라보고 시조를 지으면서 누닐던 조선 사대부들의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광풍각 뒤에 자리한 재월당은 양산보가 조용히 책을 읽고 공부하던 곳입니다.

0: 이곳을 다녀간 선비들은 소세원의 아름다움을 시로 남겼는데요. 내부에는 시가 적힌 현판들이 빼곡합니다.
1: 소세원의 모든 경치 서로 어울려 소세정 이루었네. 눈을 높이 들면 시원한 바람 불어오고 귀 기울이면 영롱한 물소리 들리네.
0: 전라남도 담양에는 선비들의 정치가 살아 숨쉬는 정자가 곳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유독 유명한 정자들이 많은 건 호남 지역 살인 문화를 이끈 선비들이 많은 거였기 때문인데요. 소세원 외에도 식영정, 면앙정 같은 이름난 정자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행가는 담양 가는 길은 옛 선비를 만나러 가는 길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소세원을 나와 짙고 푸른 원림을 따라 조금 더 위쪽으로 발길을 옮기면 마치 숨어있는 것처럼 수줍게 자리한 또 하나의 정자가 나오는데요. 이곳에서 안빈 낙도하던 선비는 또 누구였을까요?

보일 듯 말 듯 숨어있는 정자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바로 명옥환이죠. 조선 중기 문신인 오희도가 41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자 그의 아들 오희정이 아버지를 기리기 위해 지었는데요. 담장 없이 개방된 공간으로 만들어서 누구나 드나들 수 있도록 배려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정자 앞뒤로 네모난 연못 두 개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뒷산에서 내려오는 계곡물이 정자 앞, 작은 연못을 거쳐 다시 아래쪽에 큰 연못으로 흘러가도록 했습니다. 이때 연못에서 연못으로 흘러가는 물소리가 마치 옥에 부딪히는 소리 같다고 해서 명옥헌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연못 주변에는 배롱나무를 심어서 더운 여름날 화려하게 핀 붉은 꽃이 장관을 이룹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기도 하죠. 눈부실 만큼 푸른 산과 하늘 사이로 붉은 빛을 휘감은 꽃나무가 가득한 곳. 명호콘 주위의 숲을 잃은 배롱나무는 한여름 태양 아래 붉은 꽃을 피워냅니다.

0: 세찬 폭풍에도 쓰러지지 않고 의연하게 꽃을 피우는 선비의 절개를 닮은 꽃. 여름철 붉게 피는 배롱나무는 이름도 참 많습니다. 늦여름에 100일 동안 핀다고 해서 백일홍이라고 부르고요. 정원이나 서원 같은 선비들의 공간에 많이 심었기 때문에 양반나무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한여름, 100일 동안 피어나는 붉은 배롱나무 꽃을 보고 시인 이성복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1: 그 여름, 나무 백일홍은 무사하였습니다. 한 차례 폭풍에도 그 다음 폭풍에도 쓰러지지 않아 쏟아지는 우박처럼 붉은 꽃들을 매달았습니다. 그 여름 나는 폭풍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여름 나의 절망은 장난처럼 붉은 꽃들을 매달았지만 여러 차례 폭풍에도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넘어지면 매달리고 타올라 불을 뿜는 나무, 백일홍 억센꽃들이 두어 평 좁은 마당을 피로 덮을 때 장난처럼 나의 절망은 끝났습니다.

환한 건축미를 지닌 정자와 누각, 옷구슬 같은 맑은 물소리와 배롱나무 꽃의 붉은 향연까지. 숲을 그대로 두고 주변의 정자를 적절하게 배치한 명옥헌은 자연에 순응하는 한국 고유의 정원 모습을 보여줍니다. 정원에 딸린 숲을 일컫는 원림이란 말을 정원 뒤에 붙이기도 하는데요.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을 정원 안으로 들였다는 의미가 되겠죠. 정원을 돌아보면서 알게 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 동산을 남에게 팔거나 양도하지 말고 어리석은 후손에게 물려주지 말 것이며 후손 어느 한 사람의 소유가 되지 않도록 하라. 바로 소세원을 만든 양산보의 유훈인데요. 그의 후손들은 선조의 유훈을 받들어 지금까지도 소세원의 원형을 지키면서 많은 사람이 쉬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선비 정신이란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 모두를 위해서 함께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바로 이런 마음이 아닐까요?

환자와 누각을 배치해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는 방식인데요. 우리나라 전통 정원이 자연 친화적이면서 편안한 느낌을 주는 것도 바로 착용 기법을 바탕으로 공간을 꾸몄기 때문입니다. 1960년대 모더니즘 건축에서도 전통 착용 방식을 하나의 디자인 개념으로 정착시켰는데요. 실내 공간과 바깥 공간이 동떨어지지 않도록 서로 자연스럽게 연결했습니다. 그럼 옛 선조들의 탁월한 미적 감각을 엿볼 수 있는 아름다운 정원을 함께 거닐어 볼까요?

0: 유서 깊은 선비의 고장. 이곳에 안동 김씨 묵계 종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조선 정기 청백리였던 김계행이 살던 곳인데요. 마을 옆 골깊은 묵계 계곡을 따라 올라가면 소박한 만유정이 그림처럼 펼쳐집니다. 만유정은 김계행이 70살에 고향으로 돌아와 독서와 휴식을 하면서 말년을 보내기 위해 지은 정원입니다. 늦게 얻은 휴식이라는 이름처럼 한 폭의 동양화가 펼쳐집니다.
1: 내 집에는 보물이 없지만 보물이라면 오직 맑고 깨끗함이 있을 뿐이다.
0: 타인에게 너그럽게, 하지만 스스로에게는 엄격하라. 이렇게 청빈한 삶을 강조한 김계행은 이곳에서 안빈낙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묵계리에 있는 여러 갈래의 계곡물이 만유정 앞을 지나는데요. 그래서 이곳에는 사시사철 깨끗한 물소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평생 청렴한 삶을 실천했던 선비의 마음을 닮아서일까요? 계곡을 흐르는 물소리가 더욱 청아하게 들립니다.

한때 선비들의 글 읽는 소리가 낭낭했던 묵계서원입니다. 김계행의 학문과 덕행을 기리기 위해 후학들이 세운 곳이죠. 서원에서 그리 멀지 않은 산중 계곡에 김계행의 별서 정원인 만유정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폭포를 비롯한 주변 경관이 조화를 잘 이루고 있어서 정자 건축 중 으뜸으로 꼽히는 곳입니다. 정자 앞에 있는 작은 통나무 다리, 어디선가 본 듯하죠? 맞습니다.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에서 유진초이와 예시나 씨가 아슬아슬 위태로운 사랑을 약속하던 바로 그곳인데요. 그림처럼 펼쳐진 장면을 보고 있으면 세상을 향한 욕심을 버리고 스스로 자연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결연한 선비의 뒷모습이 보이는 듯합니다. 만유정의 아름다운 풍경 덕분에 이곳을 찾는 선비들의 발길도 끊이지 않았는데요. 조선 후기 유학자 서고 권병섭은 만유정 유람기에

0: 안에서 원님의 풍경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1: 정자는 화학산 북쪽 자락에 폭포 위에 있었다. 산 아래에서부터 모든 돌들이 시냇물 바닥에 깔려 있었다. 모두 희고 매끄러운 돌이었고 끊어진 곳에는 하얀 모래가 펼쳐져 있었다. 정자 아래 물이 이른 뒤에 양쪽 기슭이 우뚝 솟아있고 그 가운데가 비어있어 문을 이루었다. 물이 바위 위로 흘러내리다가 이곳에 이르러 문과 다투다가 급히 떨어져 성내고 노한 기세로 눈처럼 흰 폭포를 이루었다. 그 아래에는 커다란 손 모양처럼 생긴 웅덩이가 검푸르면서도 깨끗했다.
0: 91살까지 공부하며 여생을 보낸 보백당 김계행. 그는 어지러운 속세의 생각을 씻어내는데 검은 고가 시와 술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만유정은 그에게 사색과 학문에 힘쓰며 쉬어가는 공간이었는데요. 김계행의 삶은 선비들이 지향한 청빈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정원은 이름부터 한편의 시 같아요. 만유정, 소세원, 초간정. 짧은 이름 행간에 담긴 이미지가 그림처럼 연상되는데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정원은 그 규모부터 남다릅니다. 다른 정원과 비교해보면 배치도 독특하고요. 탁 트인 조망이 시원한데요. 바로 윤선도가 한눈에 반해 정착했다는 보길도 부용동 원님입니다. 병자호란 당시 인조의 굴욕적인 항복 소식에 크게 실망한 윤선도는 가산을 정리한 다음 제주로 향했는데요. 그 긴 여정에서 잠시 쉬어가기 위해 배를 멈춘 곳이 바로 보길도였습니다. 그런데 섬 풍경을 보고 한눈에 반했다고 해요. 당시 51살이었던 윤선도는 가족과 함께 머물면서 25채의 건물을 짓고 하나뿐인 골짜기에 원님을 가꾸기 시작했는데요. 말하자면 대규모 정원 프로젝트를 통해 조성된 곳이 바로 보길도 윤선도 원님입니다.

비단을 편 듯 물결이 고요한 섬. 380여 년 전 한 선비가 세상을 뒤로 한 채 남도의 한 섬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보길도의 산새가 연꽃을 닮았다고 해서 부용동이라는 이름을 짓고 자신만의 이상향인 원님을 조성했는데요. 산자락으로 겹겹이 둘러싸인 곳에 들어앉은 단아하고 아름다운 정원. 윤선도 원님입니다.

고길도 윤선도 원님은 연못과 암석, 누각 등 최소한의 인공만을 더해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살린 곳인데요. 자연과 벗하며 노래와 춤과 시로 마음을 닦고자 했던 조선의 선비 윤선도의 정취가 스며 있습니다.

탁 트인 조망과 띄엄띄엄 배치한 정원 규모에서 개방감이 느껴지는데요. 숲속에 숨은 듯이 자리한 육지의 별서 정원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0: 윤선도는 어지러운 세상을 뒤로 한 채 1637년부터 85살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보길도를 오가며 13년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그가 유배의 서름을 덜고 시와 음악을 통해 마음을 수양하던 정신적 안식처였는데요. 윤선도는 이곳에서 그 유명한 어부사시사 40수와 32편의 시를 남겼습니다.
1: 우는 것이 뻐꾸기인가 푸른 것이 버들숲인가 놓쳐라 놓쳐라 어촌 두어 집이 안개 속에 들락날라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맑고도 깊은 소에 온갖 곡이 뛰어논다 연잎에 밥 싸두고 반찬일랑 장만 마라 다 뜰어라 다 뜰어라 청량잎은 써있노라 녹사이 가져오냐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무심한 백구는 내 촌는가 제 촌는가
0: 우리나라 전통 정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궁궐 정원과 선비들이 거처한 별서 정원 그리고 일반 양반 가문에서 만든 민간 정원이죠. 그동안 선비들이 숙세와 거리를 두고 유유자적한 거처로 사용했던 별서 정원을 돌아봤는데요. 강원도 강릉에는 소박한 민가 정원의 원형을 그대로 간직한 곳이 있습니다. 20세기 한국 최고의 전통가옥으로 선정된 선교장. 이곳에는 환례정이라는 정원이 있는데요. 선교장은 조선 후기 대표적인 양반 주택으로 태종의 둘째 아들 효령대군의 11대 손인 이내번의 살림집입니다. 사대부의 살림집인 선교장 한복판에 자리한 풍류가들의 안식처. 소박하지만 범상치 않은 환례정의 자태를 만나봅시다.

동해를 따라가다 보면 푸른 바다 옆으로 넓은 호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강릉의 경포호. 호수를 멀리 내다보는 산자락에 정자 하나가 가볍게 처마를 들어올린 채 연못가에 섰습니다. 정자가 딸린 이 대궐 같은 집은 강릉 선교장입니다.

1703년 지어진 전통 가옥으로 조선시대 사대부가의 모습을 잘 갖추고 있는데요. 이곳에는 소박한 민가정원, 활례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민가 정원이라고는 하지만 하늘에서 내려다본 규모가 상당하죠. 돌 기둥이 떠받치고 있는 마루가 연못 안쪽에 들어가 있어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판례정 안에서 바라본 연못의 풍경이 참 그윽하죠. 관동 팔경을 둘러보던 선비들이 왜 이곳에서 하룻밤 묵어가며 풍류를 즐겼는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강릉 선교장은 집안 건물 9개 동에 문만 12개, 105칸짜리 집. 현존하는 한옥 살림집 중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3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10대에 걸쳐 후손들이 거주하면서 사대부가의 명성과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판례정은 집주인의 풍류 공간인데요. 끊임없이 깨끗한 물이 들어오는 정자라는 뜻입니다. 월화문은 판례정의 출입문입니다. 선교장의 상징과도 같은 문이죠.

관례정은 전국의 풍류객들이 모이는 최고의 풍류 공간이었습니다. 특히 금강산 유람길에 선교장에 들린 추사 김정희는 관례정 안에서 바라본 가을산의 풍광에 취해 홍엽산거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조선시대 풍류객들에게 금강산과 관동 팔경 유람이 가장 큰 소망이었는데요. 선교장이 그 길목에 있어 내노라 하는 시인 묵객들이 이곳에 들러 관례정의 운치를 시, 서, 화로 남기곤 했습니다. 관례정은 벽이 없이 사방이 문입니다. 열린 문으로 사계절 풍광이 방 안에 머물고 그것은 시가 되고 글이 되고 그림과 음악이 되기도 합니다. 선교장은 오늘 밤에도 달빛 아래 문을 두드리는 손님을 위해 관례정의 문을 활짝 열어놓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전통 정원에는 유교 문화, 풍수지리 사상, 도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상적 배경이 담겨 있는데요. 신선의 우주관을 땅 위에 담아낸 관화정원이 있습니다. 궁궐의 후원도 아니고 선비들의 별서 정원도 아니고 민간 정원은 더더욱 아닌 관화정원. 이름부터가 조금 생소하시죠? 지방관리가 조성한 관청의 정원이 바로 관화정원인데요. 현재 유일하게 보존되고 있는 관화정원이 전라북도 남원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남원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 네, 바로 판소리 춘향가의 주인공 이몽룡과 성춘향이죠. 신분의 벽을 뛰어넘은 사랑이야기로 유명한데요.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된 곳으로 함께 가봅시다.

춘향과 몽룡의 사랑 이야기로 유명한 곳이라 그럴까요? 한두 번쯤 거닐어 본 것 같은 친근함이 느껴집니다. 광안 루원은 은하수를 상징하는 연못가와 달나라 궁전을 상징하는 광안루, 지상 낙원인 삼신산이 함께 어울려 있는 정원입니다. 정원의 절경을 다 내려다볼 수 있는 곳에 지어진 광안루. 이 호남 제일의 누각은 1419년 남원으로 유배온 명재상 황희가 짓고 1444년 정인지가 중건하면서 달나라 궁전처럼 아름답다는 뜻에서 광안루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광안루를 만든 건 조선 최고의 시인이자 문신인 송강 정철입니다. 유배와 낙향으로 얼룩졌던 그의 생애 중 가장 왕성하게 활동했던 시기, 전라 감찰사로 남원에 왔을 때 일인데요. 정치의 혼란도 삶의 버거움도 없는 세상, 이것이 바로 그가 꿈꾸던 낙원이었습니다.

천년의 사랑이 농익은 가락과 소리로 전해져 오는 남원 광안루. 사또의 아들 이몽룡과 기생의 딸 성춘향이 이곳에서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 사랑은 전설이 되고 노래가 되어 이곳 광안루에 오래도록 전해옵니다. 광안루 연못을 가로지르는 오작교에는 견우와 직녀의 전설 같은 사랑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오작교를 건너면 사랑을 이룬다는 낭만적인 상상은 춘향전이라는 최고의 사랑 이야기를 만들어냈죠. 산나지해 깊은 사랑. 광안루에 당도한 이몽룡은 사면 경치를 바라보며 감탄하는데요. 이 대목이 바로 판소리 춘향가에 나오는 적성가입니다.

0: 느니나.
1: 광안루의 멋진 경치를 바라보며 흥에 취한 몽룡은 오작교 앞에서 짝을 기다리는 마음을 담아 시 한 수를 읊었죠.
2: 다리 이름이 오작이니 신선이 놀던 다리요. 누각 이름 광안이니 옥경루인가 하노라. 문노니 전세의 직녀가 그 누구인가 알겠노라. 오늘의 견우는 나라는 것을.

0: 이로다.
1: 우리나라의 전통 정원은 숲과 정자, 연못과 꽃이 어우러진 풍경은 물론이고요. 그곳을 만든 사람의 생각과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혼자만 즐기는 절경이 아니라 누구든지 드나들 수 있는 열린 공간이자 속세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꼿꼿한 정신과 청렴함이 머무는 곳. 정원이 오래도록 사랑받는 이유는 우리가 담고 싶은 정신이 함께 깃들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성령이며

0: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우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매주 토요일 아침 여느 학교와 다르게 우정초등학교는 아이들의 온기로 가득합니다. 바로 국악 오케스트라 라온의 연습이 있기 때문인데요. 라온은 강서구에 있는 초중고 학교의 학생들로 이루어진 청소년 연합 국악 오케스트라입니다.
1: 오늘 주말인데 여기에는 어떻게 온 거예요?
2: 군립 국악원에서 개최한 그 서울 오케스트라 국악 오케스트라가 있어서 거기 오디션을 봐서 들어오게 돼서 지금 토요일마다 연습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여기에 어김없이 왔어요.
0: 이제 걸음마를 시작한 국악 오케스트라 라온. 국악을 사랑하는 아이들의 아름다운 여정이 시작됩니다. 라온의 단원은 총 80여 명. 대부분 국악기를 처음 만져본 친구들입니다. 일주일 중 이 시간이 가장 기다려진다는 아이들은 만나자마자 서로 호흡을 맞춰봅니다.
3: 이것도 돼. 아, 이건 안 돼.
4: 소리야.
1: 국악 한 지는 얼마나 됐어요?
3: 창간식이 한 6월에 했으니까 한 4개월, 5개월 그 정도 됐어요. 10년.

0: 친구들이랑 뭐 대화하면서 국악도 배우고 그래서 재밌어요.
1: 즐거운이라는 뜻을 지닌 순우리말 라운. 그 의미를 그대로 담아 활동을 시작한 라운은 국립국악원과 서울시 교육청의 공동 지원으로 20여 개의 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신생 연주단입니다.
2: 전체적으로 제가 느껴졌던 건 이 5개월 동안의 변화는 아이들이 협동심을 좀 많이 기르면서 잘 모르는 아이들은 서로 이제 위에 선배들이 위에 누나나 언니들이 이제 잘 이끌어주고 그리고 먼저 배웠던 학생들도 이렇게 나서서 좀 알려주는 그런 모습을 이제 많이 봤죠. 되게 놀랐어요. 아이들이 수업할 때는 좀 딴창 피우거나 좀 그런 애들이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혹시 그 아이들의 눈빛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수업 시간에 정말 똘망똘망하고 그 집중하는 모습을 보면 아, 얼마나 이렇게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네.
1: 연습을 시작한 지 6개월째 이제야 재미를 쏠쏠 느끼기 시작한 아이들은 국악 연습할 때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합니다.
3: 야, 많이 들었는데.
1: 국악의 다양한 장단과 리듬을 배우고 자연을 담은 소리에 익숙해진 아이들. 그만큼 감성이 풍부해지고 상상력도 부쩍 자라겠죠. 라온의 막내 3학년 중기는 요즘 피리 부는 매력에 푹 빠져 있습니다.
4: 피리 부는 거 시작한 지 얼마나 됐어요?
5: 그건 잘 모르겠는데 별로 안 됐어요.
4: 해보니까 어때요?
5: 재밌어요.
4: 어떤 점이 재밌어요?
5: 피리는 소리도 좋고 제가 부는 악기를 좋아해서 좋아요.
4: 아, 원래 이렇게 부는 악기를 좋아해요?
1: 아이들은 저마다 특별한 이유로 악기 선택을 했습니다. 해금 소리가 가장 좋다는 6학년 우영우. 우영이는 동생 서연이와 함께 라온에 들어왔습니다.
4: 해금의 매력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6: 해금은 손으로 직접 내기 때문에 음이 빠르게 완전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게 더 인간적인 악기의 매력이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되게 신명나는 악기와도 음악과도 잘 맞는 악기라서 그 점에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비록 음은 두 줄밖에 없지만 그래도 음역대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 점도 해금의 매력인 것 같아요.
1: 전체 합주가 끝나고 기초를 더욱 탄탄히 다지기 위해 마련된 악기별 연습 시간. 합주를 통해 상대와 어울리는 법을 배우고 국악기의 따뜻한 음색을 들으며 아이들은 사람의 마음에 다가가는 법을 배웁니다.
2: 제가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에서 국악을 접하는 게 좀 많이 힘들었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현재 지금 이런 상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국악 이제 보급이 많이 되고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국악기를 배우면서 어렸을 때부터 체계적으로 된다면 그렇게 우리나라 음악이 이렇게 어렵거나 좀 힘들게 들리지는 않을까 싶어요.
1: 2시간이 훌쩍 넘는 맹연습에도 아이들은 좀처럼 지친 기색이 없습니다. 마음 맞는 친구들과 3355 모여 또 연습을 시작합니다.
7: 우리 이 한 번만 내볼래?
6: 서연이도 밑으로 내려가야 될 것 같아. 더 밑으로.
8: 이거 알려줄 때 좀 친절하게 알려줘요?
9: 아니, 저 가까운 스파르타 식으로 가야 될 때도 있지만 그래서 친절하게 알려줄
4: 때가
1: 많아요. 동생이기 때문에 더욱 신경이 쓰이는 우영이.
6: 어? 한 번만 더 해볼래?
7: 한 번만 더?
6: 해야지. 시작.
1: 처음 국악을 접했을 때 우영이도 이렇게 마음을 빼앗길 줄은 몰랐답니다.
8: 왜 그렇게 열심히 연습하는 거예요?
6: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제가 해금에 좋아서겠죠. 그리고 제가 해금 소리가 뭔가가 처음 듣는 사람한테 약간 깽깽거린다 이런 이미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듣다 보면은 음악 안에 감정이 있는 것 같고 요즘은 서양 악기를 많이 하니까 국악도 하나쯤은 해야 될 것 같아서.
1: 사실 라온의 단원 아이들이 국악을 만나 신나게 연주하고 마음으로 느끼고 마음껏 배울 수 있었던 건 숨은 소장, 바로 우장초등학교 구자희 교장 선생님 덕분입니다.
10: 처음에 그 오디션을 할 때 정말 악기를 다룰 줄 아는 친구들이 거의 없었어요. 우리 악기가 이렇게 좋은 소리를 내는 줄 몰랐다. 그래서 너무 좋아요. 이런 이야기를 아이들이 하는 걸 들으면 이게 국악이 과연 어렵고 먼 길은 아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우리 것을 사랑하고 그리고 아끼는 그런 마음, 그런 자부심 이런 것들을 키워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일단 아이들의 얼굴이 굉장히 밝아졌고요. 그리고 굉장히 재밌다고 그래요.
1: 만약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다면 아이들이 국악을 접할 기회는 없었을 겁니다. 이제 아이들에게 국악은 어색하고 낯선 음악이 아니라 친구처럼 편안한 놀이가 되었습니다. 자칭 열정 해금반도 이제 집에 갈 차비를 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우영이와 서연이. 그런데 집안 풍경이 사뭇 다릅니다. 국악기를 좋아하는 엄마 덕에 해금뿐만 아니라 장구부터 피아노, 가야금, 바이올린까지 온갖 악기로 가득합니다.
6: 서연아, 합주하자. 내 음정을 잘 모르겠어.
1: 집에서도 늘 손에서 악기를 놓지 않는 우영이와 서연이. 그런 딸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엄마는 흐뭇하기만 합니다.
8: 국악을 배우면서부터 어제 관현악단 공연을 보러 갔는데 되게 많이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엄마 저 소리가 뭐지? 부터 해가지고 얘네들이 집중해서 보더라고요.
11: 국악기를 다룸으로써 아이한테 어떻게 긍정적 효과를 뭐 받게 될까 이런.
8: 꼭 국악기로 한정질 게 아니고 악기를 다룸으로써 얘네들이 좀 인생 살아감에 있어서 좋은 취미생활을 여러 가지 가지고 있으면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 삶을 좀 더 풍성하게 살아봐라 그런 엄마로서의 그런 욕심이 있어가지고.
1: 청소년 국악 관현악 축제가 있는 날 우장 청소년연합 국악 오케스트라 라운도 당당히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6: 오늘 무대는 그러니까 쉴 수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첫 공연인 만큼 의미도 있고 그래서 잘한다 못한다가 전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4: 국거리 장단은 느리게
1: 처음 서보는 무대인 만큼 악보를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아이들. 마지막까지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않습니다.
6: 나 여기 부분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 여기 이 박자.
12: 이렇게 공연을 오면 네. 어떤 점이 좋은 것 같아요?
6: 여기를 하면 생각의 폭이 넓어지고 그리고 경험을 쌓을 수 있으니까 나중에 긴장되는 곳에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미래에. 그럴 때 경험이 있으니까 더 안 떨고 할 수 있다는 걸 추천해주고 싶어요.
1: 공연장은 아이들의 공연을 응원하러 온 가족들로 인산이네. 이제 곧 공연이 시작될 모양입니다. 무대 뒤에서 다음 순서를 기다리는 아이들. 첫 공연을 앞두고 설레기도 하지만 무척 긴장이 되나 봅니다.
12: 기분 어때요?
6: 무대 올라서는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12: 좀 떨려 있잖아. 떨리면 안 되지. 잘해야 돼.
6: 해볼게. 노력해볼게.
12: 우장 청소년연합 국악오케스트라의 라온의 연주로 신뱃놀이 그리고 아리랑 합주곡 듣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1: 드디어 라온의 차례가 왔습니다.

0: 마음을 가다듬고 단원들은 한음한음 정성을 다해 연주합니다. 그동안 갈고 닦은 솜씨를 마음껏 뽐내는 단원들. 비록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이지만 국악에 빠지기엔 충분한 시간이죠. 아이들은 그저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국악을 가슴으로 느끼고 자기의 방식대로 해석해 나갑니다.
1: 이 사회자 아저씨랑 이야기하기로 돼 있는 학생
2: 설명 이야기하면 집중이
0: 들어. 우영이가 라온의 대표로 나섰습니다.
3: 인사. 안녕하세요. 6학년 3반 이우양입니다. 라온의 해금 심화반에 저 들어가 있습니다.
2: 네, 지금 함께하고 있는 관현악단은 한 개 학교가 아니라 연합 관현악단이잖아요. 그래서 본인 학교 말고 다른 학교의 친구들도 좀 사귈 수 있을 것 같은데,
3: 일단은 같은 초등학교가 아니고 여러 초등학교에서 온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다양한 친구를 사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국악에도 이제 더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어서 그 점이 좋은 것 같습니다.
2: 네, 분명한 건요, 지금 이 친구하고요 저하고요 짜고 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어쩜 이렇게 많은 생각인지. 아, 우리 음악을 연주해 보니까 좀 좋아진 점이 있다, 뭐 이런 게 좀 있다, 뭐가 있을까요?
3: 네,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고 이제 많이 듣는 건 서양악기인데, 서양악기만 듣다 보면은 이제 우리 국악에 대한 멋이 못 느끼잖아요. 네. 근데 국악 같은 것도 같이 적용하면서 같이 하다 보면은 뭔가 음악에 대한 생각의 폭이 좀 넓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리고 우리 국악을 좀 조금 더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점이 좋을 것 같아요.
2: 네. 아저씨는 6학년 때 그런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어느 딸인지 부럽습니다. 네. 자, 그럼 들어가서.
0: 사회자의 위트 있는 진행에 부모님 얼굴에 웃음꽃이 핍니다. 다시 시작된 라온의 공연, 어디 한번 감상해 볼까요?

0: 후회는 없어요.
1: 신촌이를 어디서 할까요?
0: 잘한 것 같아요. 그래도 첫 단추를 뺀 거니까 기분이 좋아요.
2: 국악이 좋다는 이유 하나로 모인 우장 청소년 연합 국악 오케스트라 단원들. 국악을 즐기는 나온 친구들의 더 멋진 도전을 기대해 봅니다.

2009년에 창단된 대구 학생 국악단은 벌써 9번째 정기 공연을 엽니다. 대구 예술영재교육원 소속으로 국악을 좋아하는 청소년들이 모여 활발한 음악 활동을 펼치고 있답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꼬마가 한 명 보이네요. 바로 국악단의 막둥이 4학년 동빈입니다. 타악기를 담당하는 쌍둥이 형제 정록이와 승록이. 듬직해 보이지만 이제 고작 6학년이랍니다.

매년 1월 대구예술영재교육원에서는 대구에 있는 초, 중, 고등학생들 중 면접과 오디션을 거쳐 국악단원을 뽑습니다. 단원이 된 친구들은 국악의 아름다움과 정

0: 전통성을 체계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1: 처음에는 일반 랩, 우리 대중가요나 뭐 시끄러운 막 이제 막 흥이 있는 막 그런 음악만 듣다가 그런 그 우리가 아까 또 말씀드린 그 정악 같은 아정한 그런 웅장하고 그런 음악을 했을 적에 조상들이 그런 음악을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 마음이 차분해진다 그럴까요? 네, 좀 이렇게 막 떠들던 애들도 선생님 막 무슨 막 뛰어다니는 애들도 음악을 해야 되면 아주 자중해지고 진중해지고 정말 진실된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참 좋은 것 같았습니다. 네.
0: 리허설을 마치고 잠시 쉬는 시간에도 아이들은 여전히 손에서 악기를 놓지 않습니다. 막내 동빈이가 형들에게 대금 부는 법을 가르쳐 주는데요. 막내가 가르쳐 준 대로 열심히 따라해 보지만 영 쉽지가 않은가 봅니다.
2: 이렇게 대각해서 내 피구에다가 이제 대고 이게 음이 안 나오다 갑자기 나오면 와 신난다 하면서 이제 점점 재밌어지고 이게 음이 다 나면은 와 이제 음이 다 나니까 노래를 부를 수 있겠구나 하는 이제 그런 즐거움이 점점 생기는 것 같습니다.
0: 아이들에게 국악기는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장 친한 친구가 된 듯합니다. 단소까지 시원스레 불어내는 동빈이 국악단에서 없어서는 안 될 악동들이죠.
3: 이게 다리가 아직 형 다리 좀 해줘.
2: 형.
0: 이럴 때 보면 영락없이 장난꾸러기 초등학생들입니다.
3: 실 도
4: 내려가세요.
3: 스트레칭 내려가라. 아빠 다리로 일단 아빠 다리로 한번.
2: 무서워 너무 멋지. 저도 이제 허리 굽으니까 이제 펴야 돼.
3: 레디 셋 고.
0: 타악부의 에이스답게 슬슬 발동을 걸어봅니다.

0: 형이 한번 보여줘요. 또
1: 편집,
2: 편집 주세요.
3: 동생 승록이는 무척이나 아쉬운 표정입니다. 동생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쌍둥이 형 정록이가 나섰습니다. 역시 형이 한 수 위네요.
2: 동민이, 네가 단서를 부르면 내가 맞춰주실게.
1: 잠깐만, 단서가 되는 거야.
2: 방금 그 창작입니다, 창작.
3: 한번 시작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연주하는 아이들. 대체 아이들에게 국악의 매력이 뭘까요?
2: 이제 서양 악기보다는 덜 이제 깔끔하고 약간 둔탁한 소리가 있지만 그래도 경쾌하고 경쾌, 둔탁하기 때문에 경쾌하다는 장점이 있고 또 이게 소리가 큽니다. 그래서 이제 간현악이랑 같이 할 때 이 박자랑 리듬감을 살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노래를 이끌어 나갈 수 있죠.
3: 대구 학생 국악단에 선발된 단원들은 서양 악기보다 우리의 국악기가 더 좋아서 시작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4: 공, 진, 진, 받치는 대구. 장구 옆에 있는 저렇게 금속 다다다다 붙여 있는 게 윈드벨. 이거는 모둠북이라고. 모둠북이랑 대고가 있는데 대고는 이렇게 이렇게 웅장한 소리 나잖아요. 그래서 박, 고정박 쳐주는데 사용되고 대고는 다음에 얘는 모둠북인데 이렇게 약간 리듬을 띄웠잖아요, 역할에.
3: 세상에서 미녀가 가장 좋다고 외치는 국악단의 마스코트 4학년 란경이, 지호, 초원이. 지휘자 선생님도 이 미녀 3인방의 끼와 실력에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0: 어리지만 국악의 길로 꿈의 목표를 정한 아이들. 곧 있을 공연을 위해 몸과 마음을 뜨겁게 달궈봅니다. 미녀로 만나 같은 꿈을 향해 함께 걸어가며 친구들은 서로에게 힘을 얻는다고 합니다.
1: 신났어. 자신 있게 해, 괜찮아. 4학년이 아카펠라 사람 나오고 그래. 없어. 그치, 너희도 그렇다고 내가 그래.
2: 처음에 국악을 가르칠 때는 재미있는 걸 먼저 가르쳐야 된다는 거. 흥미있는 거. 예, 국악에 여러 종류의 음악이 있잖아요. 조용하고 아정한 거, 재미있는 거, 흥이 나는 거. 처음에 가르칠 때는 재미있고 흥이 나는 걸 먼저 가르쳐라. 그런 다음에 정말 빠져들었을 적에 아정하고 진중하고 무거운 음악도 있다라는 걸 가르쳐주면서 좀 더 애들한테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면이 있지 않을까.
0: 힘차게 시작된 최종 리허설. 국악단의 뜨거운 열정을 정해주기 위해 단원들은 최선을 다해 연주합니다. 그런데 막내 동빈이에게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3: 아닌데. 어떡하지?
4: 왜 악보 없어?
3: 아니 악보를 제가 보는데 왜 올려놓고요?
4: 너 이따 연주 못하려고 그러네.
3: 그러게.
0: 곧 공연인데 큰일 났습니다. 악보를 잃어버린 모양입니다. 그래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한 동빈이. 그런 동빈이가 되레 기특합니다.
5: 어? 에? 찾았어?
3: 아, 어딘지 알아요.
5: 아니, 제...
0: 대구 학생 국악단 중에서도 정악을 연주하는 단원들은 꽤 실력이 좋은 친구들입니다. 지난해 정기 연주회 때는 청소년 국악단 중 최초로 유네스코에 등재된 종묘제례악을 연주하기도 했죠. 이제 막내 동빈이도 형 누나들과 함께 그 반열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2: 조선왕조의 그 제례음악인 종묘제례악을 정대엽과 보태평 그런 그 음악을 함으로써 우리 애들이 우리나라의 역사와 우리나라의 그런 정신 담아있는 얼 그걸 다시 한번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되었었고 그런 어려운 음악을 또 하면서 그런 또 우리의 음악을 점점 다가선다라는 거에 대한 자부심이 또 생겼고 네 아주 뭐 우리 음악에 대한 그런 그 열정과 그런 남다른 애정은 다른 학생들보다 우리 국악단 학생들이 더 깊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 반으로 나눠서 보면 때 매일 그 천년에서 안 하는 사람 보면 때 들고 같이 나오세요.
6: 네? 정학을 좀 많이 힘들어하지 않아요 학생들이?
1: 힘들어?
7: 네.
1: 야이 안 힘든다 그랬잖아.
6: 힘들죠. 힘든데. 하면서 그런 중후함을 또 느껴가는 게 또 우리 음악을 난 느껴가야죠. 뭐. 재미만 갖고는 또 어떻게 해요. 재미도 있지만 이런 것도 있다라는 것도 이제 네, 우리나라 왕들이 이런 음악을 즐겼다. 네, 알겠지? 동민아? 네.
3: 까는 아까 그 피아노, 라솔 뭐 이런 그 오선지에다가 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생긴 데다가 한자로 남태라고 해가지고 이제 한자로 이제 다 음을 표현해 놓고요. 다른 거는 다 콩나물 그걸로 해놓는데 이거 내 정확할 때는 이걸로 해놓고요.
6: 또 이거 어떻게 알아보는 거예요?
3: 네, 이거요. 남음이 이게 남태잖아요. 그래서 이게 중태황남임이거든요. 이게 이렇게 중태황남임이에요. 장시금이 여기 태 옆에 뭐 디귿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장시금이라고. 장시금은 이제 음을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음을 장식하는 음인데 예를 들어 이게 태는 태를 그냥 이렇게 되는데 장시금 이거 정말 이러다 아까 디귿은 그냥 이거 그 차이가 있어요.
6: 엄청 어렵겠다 정말.

0: 그래서 힘든데도 하는 이유는?
1: 그래도 하면은 지루하긴 한데 그래도 하고 하면 이제 성취감이 있으니까 또 하고 다 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요.
2: 그래요? 네.

0: 춰도 추다가도 뭐 하자 그러면은 또 해요. 그리고 제가 시키지 않았는데 본인들이 막 손을 잡고 연습을 해요. 본인들이. 그래서 그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1: 이제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선보일 시간이 왔습니다.
2: 안녕하세요.
3: 우연이요?
2: 그냥 차분하게. 이제 차분하게 이제 마음을 가라앉히고 어머니가 말해주세요. 마음을 가라앉히고 해보겠습니다.
4: 파이팅.
2: 네, 파이팅.
5: 네, 선생님.
6: 대구학생 극악단을 맞이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1: 드디어 본격적인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국악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꿈으로 구슬땀을 흘리며 연습해온 지난 시간들, 그 소중한 날들이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관람하는 학생들도 조금씩 어깨를 들썩이며 연주자들의 소리에 동화되어 갑니다.

0: 선조들의 음악, 국악을 연주하고 들으며 아이들은 우리의 흥과 지혜를 분명 깨달았을 겁니다. 이제 곧 랑경이, 초원이, 지호가 무대에 오를 차례입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난 미래에는 문화가 국가 경쟁력이 될 거라는 생각. 그 굳건한 믿음으로 대구예술영재교육원에선 예술적 감각과 재능 있는 학생들을 끊임없이 발굴하여 아이들의 잠재 능력에 문을 두드립니다. 멀게만 느껴졌던 우리의 국악을 아이들이 조금 더 가까이 느낄 수 있도록 말이죠.
1: 미녀가 그냥 지루하고 재미없는 거라 생각했는데 이걸 보고 조금 좀 신나고 활발하고 좀 재밌는 거라는 걸 좀 느꼈어요.
2: 보고 있잖아. 요즘에는 이제 사람들이 이런 데 관심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많이 국악에 관심을 가져줘서 이제 많이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3: 공연 끝났는데 어때요?
4: 공연 끝나고요? 속 시원해요.
3: 속 시원해?
4: 이제 관객들이 환호했으니까 관객들에게 이제 기쁜 마음이 들어요.
5: 음악이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의 음악이었잖아요. 그 피가 우리들이 흐르는 거예요. 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피가 어디 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음악을, 자기 어머니, 할머니 음악을 들으면 자기도 모르게 흥겨진다는 거를 본인들이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너무 고맙고 그런 음악을 할머니, 할아버지, 너의 옛날의 선조들의 음악을 배운다는 것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자기도 느끼면서 이렇게 좋은 거였나라는 또 애들 느낄 때 가장 또 행복함을 느끼고 그렇습니다.
0: 꿈과 열정을 머금고 자라나는 대구 학생 국악단. 머지않아 세계 무대에 당당히 서게 될 그 찬란한 날을 기다립니다. 초겨울 이른 아침, 대전에 있는 둔천초등학교 국악관현악단 아이들은 다른 친구들보다 1시간 빨리 하루를 시작합니다. 매일 아침 국악 연습이 있기 때문이죠. 국악기를 만나게 된 지 이제 7개월째. 하루도 거르지 않는 연습이라 꾀를 부릴 만도 한데 아이들은 이 시간이 즐겁기만 합니다.
6: 보통 몇 시에 일어나서 학교 오는 거예요?
7: 7시요.
6: 7시에 일어나서 매일?
7: 네.
6: 이렇게 일찍 나와서 연습하는 게 좀 힘들진 않아요?
7: 안 힘들어요. 어려운 서침표를 성공할 때 기분이 가장 좋았어요.
8: 힘들긴 한데 그래도 성취감이 있어서 좋아요.
6: 성취감이 있어.

0: 재미있고 늘 하다 보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
1: 국악과 인연을 맺은 아이들. 그 소중한 만남이 둔천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선물합니다. 검은 고의 깊고 웅장한 소리에 반했다는 5학년 평화. 가장 늦게 국악관현악단에 들어왔지만 마음만은 그 누구보다 뜨겁습니다.
2: 괜찮아요. 그냥 치는 것만으로도 좋아요.
3: 400년 전에 궁중막으로 양반들이 치던 거래요. 처음에는 국악 몰랐었는데 교장 선생님의 추천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4: 선생님이 어떻게 추천해 주셨나요?
3: 되게 정말 국악의 그 아름다운 점 그런 것들을 추천해 주셨어요.
1: 아이들의 가슴에 국악의 씨앗을 심어준 1등 공신 최병노 교장 선생님. 매일 아침 아징을 연주하며 마음을 가다듬는데요. 국악에 대한 남다른 애정으로 벌써 20회가 넘도록 아이들에게 국악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5: 교사 시절에 제가 단소도 가서 배웠고 검은고도 수료했고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계속해서 연습을 하면서 제가 가는 곳마다 학교에 부임을 하면서 창단을 국악 관현악단을 창단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음악이 매우 중요하니까. 특히 이제 초등에서의 우리 음악은 어릴 때 우리 음악을 접하는 것과 접하지 않는 것에 큰 차이가 많고, 그리고 우리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배우가 매우 어려우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깊이를 알고 느끼고 또 자기를 되돌아보는 이런 음악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고집을 하고 우리 정악을 우리 어린 꼬마 친구들에게 보급을 하는 거거든요. 어서 와.
1: 아이들에게 늘 열려있는 공간 교장실. 악기를 보관하는 음악실이 외부에 있는 탓에 선생님은 집무실을 악기 보관실로 기꺼이 내주었습니다.
5: 지우 어서 와. 나래관으로 가야지. 네. 교육부에 예술 드림이라고 하는 학교 공모전이 있었는데 그 공모전에 우리가 올해 당첨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교육부로부터 4천만 원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4천만 원 중에 1,500만 원을 들여서 악기를 구입했고 한 달 배우고 나서 전국대회 나와서 최우수상을 받았고 그다음에 대전광역시에서 여는 초중음악경연대회에 가서 금상을 수상했고 그리고 이제 지금 꾸준히 아침 저녁으로 이제 놀이 시간을 이용해서 우리가 연주를 계속하고 연습을 하고.
1: 지난 5월 둔천초 국악관현악단이 창단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국악의 멋과 깊이를 전해주려는 교장 선생님.
5: 네. 지금 3학년이지?
6: 네.
5: 우리 음악 배우고 싶지?
1: 젊은 시절 단소를 불던 옆집 할아버지 덕분에 국악에 푹 빠지게 된 교장 선생님. 국악을 매개체로 아이들과 조금 더 가까이 마음을 나누게 됐습니다.
5: 이런 얘기를 해요. 하루하루 생활 패턴 중에서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이 음악을 조금씩 알고 가다 보니까 너무나 깊이가 있고 좋다. 그래서 자기 하루 일과 중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우리 음악을 연주하는 것이다 라고 했고 흥겹고 즐겁고 따뜻한 마음이 든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아주 교장으로서 흐뭇한 이런 하루 일과가 시작되는 둔천 초등학교입니다.
1: 국악뿐만 아니라 수업 시간에도 최선을 다해 공부하는 둔천 초등학교 친구들. 모든 수업이 끝난 방과 후 국악단 친구들 몇몇이 3355 교장실에 모였습니다. 아침에도 연주를 했는데 또 연습을 하겠다는 겁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0: 아이들은 스스로 교장실의 문을 두드립니다. 그만큼 국악이 좋기 때문이겠죠. 둔천초 친구들에게 국악은 이제 떼놓을 수 없는 생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언제나 두 팔 벌려 환영해주는 교장 선생님 때문이 아닐까요?
1: 감사하죠.
2: 왜 감사해요?
1: 전 세계에서 이렇게 교장 선생님이 직접 지도해주신 선생님은 이제 저희 학교 교장 선생님밖에 없으니까.
2: 잘 가르쳐주세요?
1: 네.
2: 어떤 걸 좀 잘 가르쳐주세요?
1: 제가 부를 때 틀리거나 하면 어디가 틀렸다 그런 거 잘 알려주세요.
3: 교장선생님 같이 연주하고 연습도 네. 같이 했는데 어때요?
4: 일단 새로 배운 군악이 박자를 잘 몰라서 맞추기 어려웠는데 교장선생님께서 장구장단 해주시면서 박자 맞추니까 좀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 여기는 좀 따로 와서 하는 건데 더 좋은 점이 있겠어요?
4: 그때는 다 같이 하니까 뭔가 모르는 것도 질문하기 부끄러운데 여기서는 조금밖에 몇몇의 친구들밖에 안 하니까 더 뭔가 질문할 때 자신감이 생겨요.
0: 둔천 초등학교 아이들에게는 이제 우리의 정악이 익숙한 곡이 되었습니다.
5: 네, 가세요. 네, 우리 국악의 미래는 매우 밝고 희망적이다. 교장으로서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정말 우리 둔천의 어린이들은 전국에서 몇 안 되는 특히 선비들이 했던 우리의 전통 정악을 하는 꼬마 친구들이다. 그런 점에서 매우 우리의 국악 미래는 밝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0: 어김없이 찾아온 국악관현악단 연습시간.
6: 편하게 앉아. 좀 뒤로 더 가고. 대금이 땡기고.
0: 이른 아침 악기별 연습 이외에 전체 연습은 늘 교장 선생님의 몫입니다.
6: 바로 대금만 황 불어봐. 황. 조율해봐. 조율. 형아. 형아는 검은 고 어떻게 생각해요?
7: 검은 고는 사랑입니다.
6: 사랑. 왜 그렇게 생각해요?
7: 재밌어.
6: 고구려 때 왕산악이 제작한 검은 고 그대로의 형태가 지금까지 보존되어 있고 지금 이어져 내려오는 악기 중에 가장 악기의 수장이라고 하는.
0: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음악이기에 국악이 우리 아이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교장 선생님. 그 덕에 아이들은 스스로 인내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갑니다. 한껏 기대에 부푼 표정의 아이들. 바로 꿈과 끼를 키우는 둔천의 동아리 발표의 날이기 때문이죠. 8살 배기 꼬마 친구들이 축제의 시작을 알려줍니다. 6학년 희곤이도 자그마한 손으로 장구 치는 동생들이 마냥 귀여운 모양입니다. 이번엔 6학년 선배들이 나설 차례. 그동안 갈고 닦은 솜씨를 마음껏 뽐내봅니다. 아이들에게 국악은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국악을 듣는 것보다 직접 연주해봐야 제대로 느낄 수 있다는 풍류사랑 국악단 친구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아이들은 조금씩 국악의 깊은 멋에 빠져들어갑니다.
8: 언니 오빠들 하는 거 보니까 되게 멋있는 것 같고 많이 배워가지고 이렇게 언니 오빠들처럼 잘하고 싶어요.
9: 국악이란 뭐라고 생각해요?
8: 국악은 하루라도 빠질 수 없고 또 너무 재밌고 또 너무 사랑하니까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10: 지금 저의 친구? 친구가 약간 고민이 있거나 이럴 때 들어주는 상대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0: 그렇죠. 해금도 저한테 위안이 되기 때문에 하고 친구랑 같이 있으면 즐거운 것처럼 해금이랑 같이 있으면 즐겁기 때문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1: 나에게 민혈은 부모님 같은 존재이다. 왜냐면 저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이 저희 인생에 절대로 없으면 안 되잖아요. 저도 똑같이 민효가 제 인생에 없으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갈지 감을 못 잡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민효는 부모님 같이 소중한 존재예요.
2: 처음에는 그저 낯설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국악. 하지만 우리의 음악을 통해 전통의 가치를 배우고 친구들과 소통하며 자신을 표현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그렇게 매일매일 국악을 연주하며 새로운 희망을 찾아갑니다.

0: 너 아까부터 뭘 그렇게 열심히 불고 있는 거야?
1: 아, 분명히 책에서는 이렇게 하면 예쁜 피리 소리가 난다고 했는데.
0: 빨대로 피리 만들기라고?
1: 멋진 피리 소리가 날 줄 알았는데 너무 실망이야.
0: 으이구, 좋은 재료를 써야 좋은 소리가 나지.
1: 좋은 재료라고?

0: 깊은 산골 마을, 오동나무 그늘 아래 착하고 순한 사람들이 살았어요. 마을에는 유봉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오동나무를 나무 할아버지라고 불렀죠.
1: 오, 자, 이 나무를 나한테 파시오.
2: 오동나무는 우리 것이 아니구먼요. 우리 할아버지들이 물려줬으니 자식들한테 물려줘야지요.
1: 자, 이래도 안 팔겠소?
2: 아이고, 왜 말귀를 못 알아듣는지 몰라. 오동나무는 우리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 팔 수가 없구먼요.
1: 이 바보 같은 촌놈들이.
0: 박영감은 성을 내며 산골마을 밖으로 나가버렸죠. 하지만 다시 한양으로 가버린 것은 아니었답니다.
1: 나무를 팔지 않으니 훔쳐갈 수밖에. 나는 분명 금덩이를 준다고 했는데 그 바보들이 일을 이렇게 만든 거라고.
0: 도끼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나무를 보고 마을 사람들은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유봉이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3: 촌장님, 나무 할아버지를 꼭 다시 찾아올게요.
2: 유봉아!
0: 하지만 한양에 갔다고 금방 박영감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사는 곳도 모르니 모래밭에서 바늘 찾기였죠.
3: 어?
2: 야, 아이고, 뭐야 이거?
0: 100살 먹은 오동나무 위에도 훌쩍 오르던 유봉이었습니다. 그러니 달리는 말 위에도 쉽게 오를 수 있었죠.
3: 뭐?
0: 말은 좀 진정이 되었는지 뚜벅뚜벅 걷기 시작했어요.
3: 어머,
4: 어디서 낯선 아이를 태우고 왔니?
0: 말에서 내린 유봉이는 자기도 모르게 아름다운 초인 앞으로 다가갔어요. 난생 처음 보는 물건이 있었거든요.
3: 와, 이게 뭐예요?
4: 가야금이란다.
3: 가야금이 살아있나 뵤.
0: 유봉이는 산골 마을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4: 악기를 만드는 사람이라면 내가 알만한 사람일 수도 있는데 혹시 금덩어리를 가지고 오지 않았던?
3: 어떻게 아셨어요?
4: 예전에 가야금을 고치러 갔더니 나한테도.
3: 그 사람 집이 어디예요?
4: 박영감 집에 가려면 만지고개를 넘어가야 해. 외진 곳이라 밤에는 호랑이가 나오기도 한단다. 오늘은 여기서 자고 내일 가보렴나.
3: 우리 마을 오동나무 내놔요!
1: 아유, 깜짝이야. 왜 너희 마을 오동나무를 여기서 찾아? 내가 가져갔다는 증거 있어?
3: 나무 할아버지, 저 유봉이에요. 빨리 묻어서 죄송해요.
1: 아니야, 이 나무들은 절대 아니야. 이게 뭐야? 이 귀신 들린 나무 아니야? 아유, 얘 당장 가져가라, 가져가.
0: 나무 할아버지를 다시 찾아왔지만 유봉이는 기쁘지 않았어요. 한번 잘린 나무를 다시 산골마을에 심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대신 마을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악기를 만들 수는 있을 겁니다.
4: 우선 나무를 잘 말려야 해. 나무의 진액이 다 빠지도록 눈, 비도 맞추고 햇볕을 쬐어가며 오동나무를 삭혀야 하는 거야.
0: 나무가 잘 마르는 3년 동안 유봉이는 명월아 씨에게 가야금 타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에 굳은 살이 박힐 정도로 연습하고 또 연습했죠.
4: 자, 나무가 잘 마른 것 같은데? 그럼 이제 가야금을 만들어 볼까?
3: 으쨔, 에, 으쨔, 으쨔. 가야금의 위판은 하늘처럼 둥글고 가야금의 아래판은 땅처럼 평평하구먼요. 1년이 12달인 것처럼 가야금의 줄도 12줄이지요.
0: 가야금이 완성되자 유봉이는 조심스럽게 가야금을 타보았습니다. 부드러우면서도 힘이 있는 소리였어요. 유봉이는 예전의 나무 할아버지가 다시 돌아온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3년 만에 돌아온 유봉이를 맞아주는 것은 성난 고함 소리였답니다.
5: 내 눈에 먼저 물을 대야지.
2: 그게 무슨 말이오? 내가 먼저 나왔쇼.
0: 서로 모여 정을 나누던 오동나무가 없어지니 사람들 얼굴에 웃음이 사라지고 싸울 일만 점점 많아졌던 거예요. 유봉이는 오동나무가 있던 바로 그 자리에서 가야금을 타기 시작했죠.
5: 저 소리 들으니까 예전 우리 모습들이 떠오르는데.
2: 그러게 말이오. 어릴 때부터 친척처럼 살아온 우리가 왜 싸우고 있었던 거죠?
6: 아이고, 미안해요.
3: 아이고, 아니에요.
0: 유봉이 덕분에 오동나무는 천년악기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천년악기는 앞으로 오래오래 마을 사람들과 함께 있을 거예요.

0: 데뷔 좀 만드는 거야? 나도 같이 하자.
1: 어, 아니야. 좋은 소리가 나는 피리를 만들려고 대나무 씨앗을 심고 있는 거라고.
0: 뭐라고? 지금 심으면 엄청 오랫동안 기다려야 될 텐데.
1: 오래 걸려도 좋은 재료로 사용해야 좋은 악기를 만들 수 있다고.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6월 셋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문화 소식을 소개합니다.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이자 국가무형유산인 강릉 단오제입니다. 재래와 굿, 난장을 중심으로 국가 시도지정 무형유산 공연과 단오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8일간 펼쳐집니다. 국립남도국악원 대학국악제, 요즘 국악온입니다. 영호남권 대학의 국악 전공자들이 기악, 성악, 연희 등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요즘 국악을 19일부터 이틀간 선보입니다. 국립무용단, 탈바꿈이 무대에 오릅니다. 탈춤을 소재로 탈을 쓰고 벗는 과정에서 전통의 움직임이 새로운 감각으로 확장되는 작품을 선보입니다. 경기 신화위 오케스트라 기획공연 경기 소리 만화경이 열립니다. 마을 곳곳에서 불리다 잊혀진 경기도의 옛 소리와 가락을 국악 관현악으로 풀어냅니다. 천안시립 흥타령 풍물단 모던 성주입니다. 가옥을 지키는 가신인 성주신앙을 바탕으로 성주풀이의 전통적 의미를 타악 장단과 소리, 움직임으로 재해석한 창작 풍물극입니다. 다양한 문화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일상의 쉼표가 있는 곳으로 문화나들이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6월 셋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저희 아저씨가 생긴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지금 불탈 것 같아요. 여러분들 빨리 소방차 부르세요.
1: 리리리리리리 네 나라 네가 났어.
2: 일단 버텨라입니다. 어떻게든 버티면 버텨라. 길이 열린다.
3: 이미 사회자분이 너무 출중하셔서 완벽한 것 같습니다.
0: 이 친구 성공하겠다.
4: 한판 놀아보자.
5: 너무 잘해주고 있습니다.

0: 한번 들어볼게요.
1: 뱅가리 국가 무용 유산이 되고 싶어요.
2: 국악계 1장입니다.
0: 이 노래 들어볼래? 국악기 소리를 빚다 특집으로 함께 할 텐데요.

0: 김준수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내 거라면 해볼까 만들어보고 싶다.
0: 점철에 둘러싸고 토끼들입다 잡는 모노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저는 기타 연주할 때가 가장 행복하고요. 기타는 연주도 할 수 있고 노래도 할 수 있어서 기타는 저의 가장 친한 친구이고 평생 동반자입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핑거스타일 기타 주법으로 연주하고 있는 김지희입니다.
1: 안녕하세요. 희망을 연주하는 지적장애 핑거스타일 기타리스트 김지희 엄마 이순도입니다.

0: 기타 처음 시작한 거는 고등학교 2학년 때고요. 그때 아빠의 권유로 기타를 그때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처음에 코드를 배우면서 제가 좋아하는 노래 기타로 치면서 함께 부를 수 있어서 즐거웠어요.
1: 기타 소리가 울려 퍼지는 이곳은 지희 씨의 집입니다. 아침부터 연습 삼매경에 빠진 지희 씨. 특별한 의미가 담긴 곡이라는데요.
2: 이 곡은 저의 네 번째 싱글곡이고요. 저를 예뻐해 주시는 지인분께서 네, 이 곡을 선물해 주신 겁니다. 네.
1: 지희 씨는 꾸준히 앨범을 발표하며 자신의 음악 세계를 활발하게 펼치는 중입니다. 장애가 있는 그녀가 핑거스타일 기타리스트로 성장하기까지 가족들의 든든한 지원과 사랑은 큰 힘이 되었습니다.
3: 읽어봐.
4: 잘 안 보이는데 네가 한번 읽어봐.
2: 하루 한 번 책 보기.
5: 하루에 한 번 책 보기.
3: 그리고
5: 이건 뭐야?
2: 아, 하루가 빠르다. 빨리 가다.
5: 아, 하루가 빨리 간다. 너 기타 연습을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하루가 빨리 가는 거야.
1: 자신의 생각을 잘 표현하는 지희 씨. 이 평범한 일상이 기적입니다.
3: 지희는 사실 200m 이상도 혼자 못 가던 아이예요. 그러던 아이가 기타를 만나면서 정서적으로나 이런 두려움이 많이 극복이 됐어요.

0: 지희 씨 덕분에 온 가족이 기타를 치게 됐는데요.
1: 눈물이 나네요. 내 나이가
0: 호흡이 척척. 부모님의 연주 실력도
1: 나인데
0: 수준급입니다.
2: 이순도 씨, 네. 쉬다 보면 조금씩 빨라지네요.
3: 아, 네. 네? 원래 그래요.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취미예요.
2: 이 기타를 치면서 아주 재미있게 복도 많이 들어오고 시간도 절약이 되고 시간이 소비가 안 된다니까 많이 웃으려고 그래요, 기타 치면.

0: 왠지 표정 조팔가 보이시는데.
1: 아, 우리 지희만 옆에 있으면 내가 어? 얼굴이 밝아져요. 메디지야?
2: 연주하러 다니면 맨날 지희 어디냐 빨리 들어와. 아빠 심심해.
3: 가족들에게 더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주고 있는 지희 씨. 처음 장애와 마주했던 절망의 시간도 이제는 추억이 되었습니다.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인데.
2: 지희는 39에 임신을 한 늦둥입니다. 그런데 전치태반으로 임신이 되어서 임신 5개월 때부터 휴직계를 내고 침대에 누워서 아이를 지켜야만 했고요. 그런데 지키질 못하고 안타깝게도 7개월 반 만에 양수가 모두 빠져서 응급으로 수술을 해야만 했습니다. 인큐베이터에서 20일 있는 동안 내내 울기만 했던 정말 잃을 뻔한 아이입니다. 일찍 태어나서 발육이 늦겠거니 했고요. 그런데 눈을 마주치지 않아서 말을 가르치기가 너무 어려워서 6살 때 엄마 아빠 말을 시작을 했고요. 그때 당시는 우리 지가 막 장애 판정 이런 거는 사실 저는 생각도 못했던 엄마입니다. 늦어서 그렇거니 했는데 중학교를 입학을 시키려면 집 앞 학교를 어떻게 하면 보냈냐 여쭤보니까 장애 판정을 받아서 등급이 있어야 집 앞 학교를 보낼 수 있다 해서 13살에 장애 등급 판정을 받았는데 그때 당시 정신지체 2급을 받게 됐고요. 정말 막막했습니다.

0: 그림을 그리면서 이제 아이가 행복하면 좋겠다 했는데 고 이때까지조차 집안 미술학원에서 초등학교 아이들하고도 어울리질 못하고 두 시간 내 화장실도 안 가고 그림만 그리고 온다는 얘기를 들은 아빠가 너무나 안타까우셔서 코드 몇 개만 가르쳐봐라. 사실 코드는 악보가 아니니까 C코드, D코드, G코드 몇 개만 가르치면 나랑 집에서 통기타 치고 같이 노래 부르면 아이가 조금 밝아질까 권해본 계기입니다.
1: 제가 기타를 배우고 나서
0: 너무 좋았다.
1: 너무 좋아서.
0: 사실 연주 배운 지 6개월여 만이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시작한 기타이고요. 연주를. 그런데 매일 장애 도움실 자모회의만 하러 오라면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우리 집 연주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요. 하니까 선생님께서 한번 콩쿨에 참여해보세요. 전국 장애학생 음악 콩쿨. 근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고등부 간현악 부분에서 플루트, 바이올린, 첼로 등을 다 제끼고 지휘가 1등 금상을 차지했고요.
1: 그때 기분 너무 좋았어요.
0: 그 수상자들에게 갈라 콘서트를 대전문화예술의전 아트홀에서 개최를 해주셨는데요. 본인이 1등한 곡 댄덜라이온을 네 번을 끊었습니다. 겨우 마치고 무대 뒤로 들어와서 펑펑 울어요. 지야 왜 그래? 엄마 손이 떨려서 도저히 못 치겠어. 첫 무대인데 얼마나 떨렸겠어요. 사실 두려움이 제일 큰 장애를 가진 아이가 그때부터 시작한 저의 노력이 지하철역 무대였습니다.

0: 무대에서는 너무 행복해요.
1: 관객들에게 좀 더 멋진 연주를 선보이기 위해 지신 요즘 기타리스트 김은성 선생님께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새로운 곡에 도전하는 그녀는 배우려는 의지가 남다른데요.
2: 아, 올라갈 때 다시 올라갈 때 미리 손 동작을 준비하는 걸 연습해 봅시다. 그렇지. 이게 아니라 따는데 살짝 빼고.
1: 삶의 모든 순간이 도전이었던 만큼 기타는 지 씨에게 자신감을 키워준 소중한 선물입니다.
2: 지희가 연주를 많이 하면서 지희가 많이 인격적으로도 많이 성장하고 표현하는 것도 많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또 뭐랄까 이제 목소리도 실제로 커지고 뭔가 이제 예전에 대화할 때 대화하는 문장의 단어가 늘어난다든가 사실 굉장히 큰 차이거든요. 어머니께서도 여러 가지 인상적이었던 일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음악에 진짜 힘이 있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1: 지희 씨는 이제 누군가의 곡을 연주하는 것을 넘어 자신만의 이야기를 담은 자작곡으로 팬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악보도 읽지 못했던 그녀가 이젠 진짜 음악가로 성장했습니다.
3: 사실 처음부터 악보를 본 게 아니고요. 선생님이 가르치는 손을 레슨 선생님 손을 찍어오면 영상을 찍어오면 선생님 손가락을 따라서 한음 짓기 시작하면서 노래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선생님한테 이제 꾸준히 타부 악보를 배우면서 이제는 타부 악보를 전부 섭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서 평생 정말 친구처럼 행복하게 연주할 수 있는 그런 악기를 만난 게 행운이었습니다.
0: 저의 세 번째 싱글곡 스무살로부터입니다. 저의 인생곡인데요. 스무살로부터는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행복한 기타 연주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앞으로 할머니 때까지 기타를 치고 싶어요.
1: 지희 씨의 오늘 연주 무대는 강원도 삼척입니다.
4: 너무 예쁘다.
5: 지희 씨, 여기는 어떤 일이에요?
6: 여기 오늘 도전은 희망이다 스토리텔링 콘서트 하러 왔어요.
1: 오늘은 한 초등학교의 초대를 받아 콘서트를 연다는데요.
7: 신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 돼주실 건가요?
8: 네!
7: 아, 소리가 좀 작은데요? 돼주실 건가요?
8: 네!

0: 지희 씨의 스토리텔링 콘서트는 단순한 연주회가 아닙니다. 그녀가 걸어온 성장의 시간과 끝없는 연습의 여정을 담아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무대죠. 싱거스타일 기타리스트로 성장하기까지의 도전과 노력을 학생들과 나누며 장애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바꾸려는 의미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꿈 있으시죠? 네. 과연 근덕초등학교 여러분은 무슨 꿈일까요? 우리 다 함께 한번 나의 꿈은 하면 한번 크게 외쳐보시겠어요? 나의 꿈은? 씩씩합니다. 우리 근덕초등학교 여러분 꼭꿈 이루시기 바라고요. 지희는 연주를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의 응원과 사랑 속에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할머니 때까지 기타만 치고 싶대요. 할머니 때까지 지희 응원해 주실 건가요? 네, 감사합니다.
0: 연주를 듣는 아이들의 눈빛이 반짝입니다. 지희 씨의 기타 선율이 남긴 잔잔한 울림. 무대를 본 아이들은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2: 기타리스트가 함께해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음악을 하고 싶다는 마음만 있으면 다 예술가가 될 수 있다는 걸 느꼈어요.
0: 공연을 무사히 마치고 긴장됐던 마음을 풀어보는 힐링의 시간. 단짝 친구이자 가장 큰 응원자인 엄마와의 데이트는 지희 씨에겐 가장 즐거운 시간입니다.
1: 저 안에 바다 파란색하고 여기하고 색이 다르지 또, 그치? 와, 노란 등대까지 환상이야, 환상.

0: 지혜 덕분에 오늘 너무 좀 해변을 왔네.
1: 지혜 씨 덕에 어머님도 전국 곳곳을 누비는 중이네요.
2: 사진도 많이 찍고 같이 돌아다닐 수도 있고. 네. 행복해.
0: 차를 많이 태워주니까 좋지? 근데 엄마는 불만이 있어. 차를 타면 너무 잠만 자세요. 김지희 씨가. 그거 좀 이제 앞으로 엄마가 얼마나 더 너랑 다닐지 모르지만 이제 앞으로는 조금 더 이제 자연을 더 많이 즐겨야 돼. 그치? 경치가 다 다르거든. 그럼 그 경치도 네 폰으로 담아야 돼. 엄마만 찍어주세요가 아니라 너도 혼자 그냥 그 경치를 멋지게 찍고. 그런 거를 자꾸 해버릇하면 그게 여행의 즐거움이야. 놀려다니는 느낌 좋아. 엄마의 뒷모습 듣고 싶어. 엄마는 또 찍어야지.

0: 한때는 걱정으로 가득했던 아이가 이제는 무대 위 당당한 음악가가 되었습니다. 그 모습이 늘 자랑스럽고 고마운 어머니는 지희 씨의 모든 걸음마다 따뜻한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1: 항상 같이 동행해 주시고 저의 모자라는 부분을 도와주시는 사랑하는 엄마입니다.
2: 지희야, 지금도 너무 잘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도 엄마랑 오래오래 이렇게 같이 활동하면서 행복하게 즐겁게 엔조할 수 있지? 우리 이렇게 정말 행복하게 기타를 연주하면서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행복을 전하면 너무 좋겠어. 사랑해.
1: 아이고.

0: 요즘 지희 씨는 크고 작은 콘서트 일정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1: 왔네?
0: 지희 씨를 보고 유난히 반기는 이분은 누구실까요?
1: 테너, 네. 성악가 교수님이세요.
0: 세계적인 성악가 최승원 교수인데요. 지희 씨와 함께 기타와 지팡이라는 듀오 콘서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소아마비 장애를 앓았던 그는 특별한 의미를 두고 이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2: 김지희는 비록 지적 장애를 갖고 있지만 기타를 통해서 세상과 소통하기를 원하고, 저는 지팡이를 짚고 나름대로 세상과 소통하려고 노래한다. 그래서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저마다 갖고 있는 뭐 장애든 다른 뭐 핸디캡이 있어도 자신의 마음가짐, 소신에 있지 않겠는가. 여러분한테, 우리한테는 기타와 지팡이 있다면 여러분은 뭐가 있느냐. 그런 의미로 장애인 밴드를 만든 거죠.
0: 이 특별한 듀오 밴드는 전국을 돌며 수많은 무대에서 관객과 소통했고, 장애에 대한 편견의 벽을 허물며 용기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이런 다양한 활동은 지시를 한 뼘 더 성장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사람들에게 자신의 음악을 들려주며 그 안에서 기쁨과 보람을 느끼는 시간들.

0: 무대는 이제 지 씨에게 자존감을 키우는 또 하나의 세상입니다. 그런데 요즘 지희 씨의 일상에 또 하나의 즐거움이 생겼다는데요.
1: 초등학교 때부터 고2 때까지 그림 그리는 걸 제일 좋아했어요. 그림을 그리면서 마음이 편해져요. 제가 요즘에 기타를 연주하기 때문에 기타 주제로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0: 자신을 표현하는 또 다른 언어인 그림. 말 대신 색과 선으로 마음을 전하는 것이 음악과 많이 닮았습니다. 그래서 그림의 매력에 푹 빠졌는데요. 그림 실력은 어떨까요?
2: 지희님 되게 꼼꼼하시고 되게 차분하셔서 그 아이디어도 굉장히 좋으셔서 이거 그림도 직접 지희님이 그 디자인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0: 그림을 통해 또 다른 세상을 만나고 있는 지희 씨. 그녀의 도전은 이제 음악을 넘어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1: 갤러리에 저의 그림을 전시하고 오시는 분들에게 저의 기타 연주를 라이브로 들려드리는 게 제 꿈이에요. 다름을 인정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장애인들에게 응원과 사랑으로 함께 해줬으면 좋겠어요.
3: 우리 장애인들을 그냥 그대로, 장애는 극복이 아닙니다. 그냥 다양성, 다름을 인정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응원과 사랑으로 꼭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정말 아이들이 정말 많은 노력을 통해서 장애인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아마 세상에 공개하지 않을까. 전 많이 응원하고 싶습니다.

0: 평범한 연주자보다는 이렇게 정말 힘들고 어렵게 지내시는 분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되는 그런 따뜻한 음악을 연주하는 연주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저는 꿈과 희망, 용기를 전하는 예술가 김지희입니다.

0: 저희 아지트가 생긴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지금 불탈 것 같아요. 여러분들 빨리 소방차 부르세요.
1: 리리리리리리 니 나라 니가 났어.
2: 일단 버텨라입니다. 어떻게든 버티면 버텨라. 길이 열린다.
3: 이미 사회자분이 너무 출중하셔서 완벽한 것 같습니다.
0: 이 친구 성공하겠다.
4: 한판 놀아보자.
5: 너무 잘해주고 있습니다.

0: 이준수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내 꼴 한번 해볼까 만들어보고 싶다.
0: 점철에 둘러싸고 토끼들 입다 잡는 거로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호흡은 우리의 감정 조절을 도와주고 또 정신을 집중하는 데에도 큰 영향을 주죠. 올바른 호흡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골반 전체에 활력을 주는 요가를 배워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내 호흡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왼쪽 어깨에 힘을 뺍니다. 오른쪽 어깨도 편안하게 내려놓습니다. 눈꺼풀에도 천천히 힘을 빼봅니다. 평소 여러분은 어떻게 호흡을 하고 있었나요? 남들보다 조금 천천히 호흡하는 분도 있을 거고 조금 빠르게 호흡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는 제 속도에 따라 천천히 호흡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코로 들이마실 땐 몸이 부풀어 오르는 걸 느끼면서 천천히 내뱉을 땐 올라갔던 어깨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느껴봅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에만 편안하게 집중해 봅니다. 들이마시는 숨엔 좋은 에너지가 가득 채워진다고 생각하고 내뱉는 숨엔 몸 안에 있는 나쁜 기운이 모두 빠져나간다고 생각하며 호흡을 반복해

고관절의 이완을 통해 골반 전체에 활력을 주는 우티타 트리코나사나를 배워보겠습니다. 기본 동작부터 천천히 따라해보겠습니다. 두 발을 모으면서 매트 앞에 섭니다. 손을 반듯하게 펴고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시며 호흡을 다 내쉽니다. 마시는 호흡에 양 다리를 1m, 양팔을 활짝 펴면서 가슴을 부풀립니다. 오른발을 열어준 상태에서 천천히 내쉬는 호흡에 오른쪽 무릎을 쥐고 발등을 바라보면서 왼손을 하늘 위로 쭉 밀어 올려봅니다. 코로 마시고 코로 내쉴 때마다 왼팔을 천천히 밀어 올리시면서 왼쪽 골반도 왼쪽으로 천천히 펴 올려봅니다. 마시고 내쉬고 하나 호흡을 5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섯, 마시는 호흡에 발을 돌아오면서 활짝 팔을 펴주고 내쉬는 호흡에 왼쪽으로 천천히 기울여봅니다. 마찬가지로 발등을 바라보시면서 오른팔을 위로 천천히 밀어 올려봅니다. 호흡 이어갑니다. 하나.

다섯. 마시는 호흡에 발을 수평하게 팔을 펴주고 내쉬는 호흡에 오른발 앞으로 돌아오면서 호흡을 다 토해냅니다. 이어서 동작이 조금 더 추가된 우티타 트리코나사나를 배워볼 텐데요. 상체를 옆으로 좀 더 깊이 기울이는 동작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가능한 만큼만 자세를 취해주세요. 매트 앞에 엄지발을 모아주고 두 팔을 쭉 뻗어주시면서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줍니다. 마시고 내쉬고 오른쪽으로 틀어주면서 1m 간격을 벌려주고 팔을 활짝 펴면서 마십니다. 내쉬는 호흡에 오른발을 열어주고 천천히 엄지발가락을 주려고 노력해보고 왼팔을 천천히 끌어올리면서 시선은 왼손을 올려다 봅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왼팔 밀어내고 하나 다섯. 마시는 호흡에 올라와서 발을 11자로 왼발 틀어주고 내쉬는 호흡에 왼쪽으로 기울이면서 발을 쥐고 천천히 오른손을 올려다 봅니다.

0: 어?
1: 마시면서 올라오고 발을 활짝 펴주고 내쉬면서 오른발을 앞으로 두 팔을 모아줍니다. 허리와 골반에 자극을 줘 하체를 견고하게 만들고 골반에 활력을 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서서 진행하는 동작인 만큼 호흡을 멈춰야 할 정도로 힘들게 자세를 취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마시는 호흡에 양 다리를 1m, 양팔을 활짝 펴면서 가슴을 부풀립니다. 오른발을 열어준 상태에서 천천히 내쉬는 호흡에 오른쪽 무릎을 쥐고 발등을 바라보면서 왼손을 하늘 위로 쭉 밀어 올려봅니다.

오른쪽으로 틀어주면서 1m 간격을 벌려주고 팔을 활짝 펴면서 마십니다. 내쉬는 호흡에 오른발을 열어주고 천천히 엄지발가락을 주려고 노력해보고 왼팔을 천천히 끌어올리면서 시선은 왼손을 올려다봅니다. 마시고

복부 안쪽에 가스를 몸 밖으로 배출되도록 도와 변비 예방에 효과적인 프라사리타 파도타나사나를 배워보겠습니다. 바닥을 지지하는 두 다리의 견고함과 복부 수축에 따른 호흡을 조절하는 게 가장 중요한 동작인데요. 기본 동작부터 차근차근 따라해보세요. 양 다리를 1m보다 조금 넓게 활짝 벌려봅니다. 마시는 호흡에 양팔을 펼치고 내쉬는 호흡에 손 허리로 마시고 가슴을 부풀리고 내쉬는 호흡에 손을 바닥을 짚을 때 어깨 넓이로 손을 바닥에 짚습니다. 고개를 들 때 흉추를 쭉 핀 상태에서 가슴을 밀어내고 요추를 바닥으로 쭉 끌어내립니다. 내쉬는 호흡에 손을 안으로 들어오고 손 사이로 머리를 천천히 숙여봅니다. 무릎을 살짝 접고 안으로 넣어보고 혹시 가능하시다면 무릎을 천천히 내쉴 때마다 펴주면 좋습니다. 팔꿈치를 모은 상태에서 마시고 내쉬면서 호흡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시는 호흡에 고개를 들고 내쉬는 호흡에 잠시 유지합니다. 마시는 호흡에 손을 허리로 상체를 천천히 밀면서 일어나고 내쉬는 호흡에 다리를 천천히 돌아오면서 반듯하게 섭니다. 따라하기 어려운 동작이 있다면 무리하게 동작을 이어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으로 동작이 조금 더 추가된 프라사리타 파도타나사나를 배워보겠습니다. 다리를 조금 더 벌린 상태를 유지합니다. 팔을 활짝 펴면서 가슴을 부풀리고 내쉬는 호흡에 등 뒤로 깍지를 낍니다. 마시는 호흡에 가슴 부풀리고 내쉬는 호흡에 앞으로 상체를 천천히 숙여봅니다. 억지로 어깨가 상하지 않을 정도로 끌어내리지 않아도 좋습니다. 목에 힘을 빼고 코로 마십니다. 천천히 내쉬면서 하나, 호흡을 다섯 번 이어갑니다. 둘, 셋, 넷, 다섯. 마시는 호흡에 천천히 상체를 일으키고 내쉬고 다리를 천천히 안으로 모으면서 호흡을 내쉽니다. 아랫배 지방 분해에도 효과적인 동작이니까요. 평소 군살 걱정이 있으셨다면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주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복부와 복부 주변 부위까지 활성화해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양 다리를 1m보다 조금 넓게 활짝 벌려봅니다. 마시는 호흡에 양팔을 펼치고 내쉬는 호흡에 손 허리로 마시고 가슴을 부풀리고 내쉬는 호흡에 손을 바닥을 짚을 때 어깨 넓이로 손을 바닥에 짚습니다. 고개를 들 때 흉추를 쭉 핀 상태에서 가슴을 밀어내고 요추를 바닥으로 쭉 끌어내립니다. 내쉬는 호흡에 손을 안으로 들어오고 손 사이로 머리를 천천히 숙여봅니다.

다리를 조금 더 벌린 상태를 유지합니다. 팔을 활짝 펴면서 가슴을 부풀리고 내쉬는 호흡에 등 뒤로 깍지를 낍니다. 마시는 호흡에 가슴 부풀리고 내쉬는 호흡에 앞으로 상체를 천천히 숙여봅니다. 억지로 어깨가 상하지 않을 정도로 끌어내리지 않아도 좋습니다.

척추를 건강하게 만드는데 도움을 주는 파단구스타사나와 파다하스타사나입니다. 발을 모은 상태에서 주먹 두 개 정도 들어갈 수 있게 발 간격을 열어줍니다. 집게 손가락으로 엄지발가락을 고리를 걸어 잡아줍니다. 마시는 호흡에 고개를 천천히 밀어내고 내쉬는 호흡에 무릎을 살살 접으면서 팔꿈치를 옆으로 열어주고 목에 힘을 빼고 상체를 숙여봅니다. 이때 목이 경직되지 않도록 팔꿈치를 옆으로 열어주고 아랫배를 수축한 상태에서 코로 마십니다. 팔꿈치를 천천히 옆으로 열면서 내쉽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내쉴 때마다 무릎을 천천히 필 수 있으면 피도록 해봅니다. 호흡을 5번 이어갑니다. 하나

다섯. 마시는 호흡에 팔을 쭉 편 상태에서 턱을 앞으로 밀어내며 가슴을 펴봅니다. 복부를 수축함을 유지하고 내쉬고 손을 허리로 이어갑니다. 아랫배를 힘을 준 상태에서 천천히 상체를 일으키며 마십니다. 내쉬면서 다리를 모아주고 손은 가지런히 내려놓습니다. 요가 동작을 무조건 완벽하게 따라하는 것보다 내 몸에 맞게 동작을 조절해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호흡이 흐트러지지 않는 것에 중점을 두고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몸의 전체적인 균형을 찾도록 도움을 주는 파다 하스타사나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리를 모은 상태에서 손을 가지런히 모아줍니다. 발 간격은 주먹 두 개, 골반 넓이 정도 열어줍니다. 손을 발 밑으로 천천히 밀어 넣어주면서 발가락으로 손목을 지그시 눌러줍니다. 반대 손도 발 밑으로 넣어주고 무릎을 살짝 접은 상태에서 팔꿈치를 옆으로 열어주고 고개에 힘을 빼면서 상체를 천천히 숙여봅니다. 이때 승모근이 긴장되지 않도록 고개를 좌우로 틀면서 내 승모가 긴장되었는지 체크해봅니다. 코로 마시고 코로 내쉴 때 발가락으로 지그시 손목을 눌러보고 혹시 가능한 분들이라면 무릎을 천천히 펴볼 수 있도록 노력해봅니다. 하나, 코로 마시고 코로 내쉬면서 둘.

0: 다섯.
1: 마시는 호흡에 고개를 들고 팔꿈치와 가슴, 유추를 바닥으로 끌어내리면서 몸을 팽팽하게 늘려봅니다. 내쉬는 호흡에 한 발 한 발 빼주고 상체를 일으키고
0: 다리를 천천히 모아주면서

곡을 내십니다. 몸의 자세와 균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굽어진 등과 허리를 펴는데 효과적인 동작이니까요. 평소 앉아서 보내는 시간이 많다면 허리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꾸준히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발을 모은 상태에서 주먹 두 개 정도 들어갈 수 있게 발 간격을 열어줍니다. 집게 손가락으로 엄지발가락을 오리를 걸어 잡아줍니다. 마시는 호흡에 고개를 천천히 밀어내고 내쉬는 호흡에 무릎을 살살 접으면서 팔꿈치를 옆으로 열어주고 목에 힘을 빼고 상체를 숙여봅니다. 이때 목이 경직되지 않도록 팔꿈치를 옆으로 열어주고 아랫배를 수축한 상태에서 코로 마십니다. 발 간격은 주먹 두 개, 골반 넓이 정도 열어줍니다. 손을 발 밑으로 천천히 밀어 넣어주면서 발가락으로 손목을 지그시 눌러줍니다. 반대 손도 발 밑으로 넣어주고 무릎을 살짝 접은 상태에서 팔꿈치를 옆으로 열어주고 고개에 힘을 빼면서 상체를 천천히 숙여봅니다.

신체의 균형을 맞추는데 도움을 주는 밸런스 요가 우티타하스타 파당구스타사나를 배워보겠습니다. 이 동작은 서서 균형을 잡고 호흡하는 자세로 균형감은 물론 강한 근력을 요구하는 자세인데요. 골반의 관절을 이완시켜 하체 근력을 기르는데 도움을 주는 동작이니까요. 차근차근 따라해보세요. 두 다리를 모아줍니다. 왼손은 허리로 오른쪽 무릎을 천천히 세워주면서 엄지발가락을 천천히 쥐어줍니다. 왼쪽 다리의 균형을 잡고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주면서 호흡을 유지합니다. 다섯 번만 호흡해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제 골반을 열어준 상태에서 다섯 번 호흡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다시 돌아오고 손을 허리로 대고 호흡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내려놓고 다리를 천천히 풀어줍니다. 자, 반대발, 발가락을 쥐고

다섯 골반을 열어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돌아와서 손은 허리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다리를 내려놓고 다리를 풀어줍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자세를 해보겠습니다. 왼손 허리로 오른쪽 엄지발가락을 쥐면서 무릎을 세울 때 이렇게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주면서 왼쪽 발가락을 꽉 힘을 주세요. 이때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골반을 열어줄 때 오른쪽 허리와 왼쪽 다리의 균형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앞으로 밀면서 발등을 펴주고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줍니다. 시선을 한 점을 응시하면서 호흡을 다섯 번 이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다리 모아주고 내쉽니다. 밸런스 요가란 명칭에 걸맞게 몸의 균형 감각이 중요하다는 게 느껴지셨나요? 하체의 근력 강화와 척추 건강은 물론 집중력에도 도움을 주니까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다리를 모아줍니다. 왼손을 허리로 오른쪽 무릎을 천천히 세워주면서 엄지발가락을 천천히 쥐어줍니다. 왼쪽 다리의 균형을 잡고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주면서 호흡을 유지합니다. 하나 둘 자 이제 골반을 열어준 상태에서 다섯 번 호흡합니다. 하나 둘 자 다시 돌아오고 손을 허리로 대고 호흡합니다. 하나 둘

0: 저희 아지트가 생긴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지금 불탈 것 같아요. 여러분들 빨리 소방차 부르세요.
1: 리리리리리리 네 나라 네가 났어.
2: 일단 버텨라입니다. 어떻게든 버티면 버텨라. 길이 열린다.
3: 이미 사회자분이 너무 출중하셔서 완벽한 것 같습니다.
0: 이 친구 성공하겠다.
4: 한판 놀아보자.
5: 너무 잘해주고 있습니다. 리더 짱!

0: 친구의 꿈 한번 들어볼게요.
1: 뱅가리 국가 무용 유산이 되고 싶어요.
2: 국악계 1장입니다.
0: 이 노래 들어볼래? 국악기 소리를 빚다 특집으로 함께 할 텐데요.

0: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그때요 용왕이 우연득 병하여 토끼의 간이 약이 된다기로 별주부가 용을 듣고 토끼를 구하러 세상을 나가는디 토끼의 얼굴을 모르는지라 화공을 불러 토끼의 화상을 한번 그려보는디

토끼가 자라한테 돌려 수궁을 들어가서 용왕에게 배를 꼭 달게 되었는디 이놈이 어찌 꾀가 많던지 왠가 개교를 부려 용왕을 속이고 세상을 다시 살아 나오는디 자라등에 엎여서

0: 저희 아저씨가 생긴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지금 불탈 것 같아요. 여러분들 빨리 소방차 부르세요.
1: 리리리리리리 리나라니가 났어.
2: 일단 버텨라입니다. 어떻게든 버티면 버텨라. 길이 열린다.

0: 청취자분이 너무 출중하셔갖고 완벽한 것 같습니다.
1: 이 친구 성공하겠다.
2: 한판 놀아보자.
0: 너무 잘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빛이, 우리의 외침이 우리 대표팀을 달리게 합니다. 2026년 피파 북중미 월드컵 모두의 함성을 보내주세요. 우리는 팀 코리아입니다.

한 시대를 풍미하면서 걸출한 작품을 쏟아낸 거장들은 어디에서 영감을 얻고 또 어떤 공간에서 작품에 매진했을까요? 손에 잡힐 듯 산수화로 빼어난 심은 구절로 가늠할 수 없는 학문적 깊이로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주인공들에겐 특별한 인연으로 맺어진 그곳이 있습니다. 선조들의 뜨거운 열정과 예술혼이 살아 숨쉬는 곳을 만나봅니다.

산인 듯 바위인 듯 꿈결인 듯 생쉬인 듯 강물 위에 떠있는 세 개의 봉우리 단양 8경 중 제1경으로 꼽히는 두담 삼봉입니다.

이곳에 조선시대 천재 화가 단원 김홍도의 마음을 사로잡는 풍경이 있었는데요. 단양팔경 중 오경인 사이남입니다. 단원 김홍도는 이곳의 아름다움을 화폭에 담기 위해 1년 동안 고민한 끝에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그림에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그에게 쉽게 붓을 허락하지 않은 사이남을 보고 추사 김정